0: 서둘러 수용할 필요가 없고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유지한 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서부 전선 비무장지대에 병력을 투입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 사령부와 합동으로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위한 이동로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작전 환경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와 제주에는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 남부 5에서 10mm, 제주 5에서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7도 등 25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1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 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형성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 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상쾌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일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오늘은 뭘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전에는 명절 뒤에는 남은 명절 음식을 한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차례상에 올렸던 여러 가지 전 넣고 하는 찌개며 남은 나물 넣고 만드는 비빔밥이며 명절 후에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1: 네, 전에는 뭐 일가 친척들이 많이 모이니까 만들기도 많이 넉넉히 만들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 싸가고 남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차례 자체도 생략하는 집이 많고 먹을 만큼만 하고 또 모이는 식구도 줄었으니까요. 혼자 사는 집도 많고요.
0: 네.
1: 그래서 명절 전후로 쇼핑가에는 치킨, 버거 같은 음식 할인 행사가 많다고 하네요. 명절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 먹는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0: 네, 그런 달라진 풍경도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얘기는 명절 전에 드리면 부담드릴까 봐 일부러 명절 후로 미룬 얘기인데요. 추석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5년 사이에 약 40% 증가했답니다. 뭐 금융 플랫폼에서 부모님에게 송금한 돈을 살펴봤더니 2021년부터 작년까지 오르고 올라서 평균 21만 3천 원. 2021년에는 평균 15만 4천 원 선이었대요.
1: 그럴만도 하죠. 물가가 좀 올랐어야죠.
0: 네.
1: 과자값이 오르고 애들

0: 아이들한테 주는 용돈도 올랐으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올리셨군요. 부모님 챙기고 아이들 돌보고 조카들 이뻐하고 이번 추석에 다들 애쓰셨습니다.
1: 맞습니다. 제가 20-30-40대를 대신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유, 윗세대가 고생하신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쨌든 좋았던 일은 가슴에 간직

0: 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1: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겹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올품.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2: 119입니다.
1: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3: 사실 오늘 아침쯤이면은 조금 이제 갈 식구들 다 떠나고
4: 네.
3: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죠. 어질러진 집 구석구석 청소도 하시고 또 밀린 빨래도 하시고 조금 내일 또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좀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일요일입니다.
4: 맞습니다. 또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3: 그렇죠.
4: 아무래도 이것저것 좀 네. 재정비하시고
3: 네, 맞아.
4: 그리고 오프닝 때도 얘기 나왔지만 진짜 이맘때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항상 남은 그 차례 음식 가지고
3: 네.
4: 섞어찌개를
3: 섞어찌개.
4: 만들었습니다.
3: 네, 네.
4: 그게 또 기가 막혔어요.
3: 그게 맛있어요. 왜냐하면 예, 예. 전도 넣고 그러니까 기름기도 많고
4: 아.
3: 네. 네
4: 아니면 이제 비빔밥 해 먹고.
3: 아, 좋죠.
4: 나물들 이렇게 네, 네. 그때는 진짜 아빠가 요리사였지. 그 생각이 납니다.
3: 네.
4: 자, 연휴의 마지막 날 여유 있게 진짜 재밌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장성군의 최성민 님이십니다. 작년 5월 말쯤 차를 타고 학교로 출근하는데 정문 앞 울타리를 가득 메울 만큼 빨간 장미가 예쁘게 피어 있었다. 빨간 장미꽃 울타리를 배경삼아 카메라 삼각대가 놓여 있었고 누군가 그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는 운전대를 잠시 멈추고 창문을 열었다. 자세히 보니 학교에서 자주 마주치던 병설 유치원 선생님이셨다. 아우 선생님이셨구나.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께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도 환하게 웃으며 눈짓으로 내게 인사를 해주셨다. 아침... 나도 요즘 마침 나도 요즘 셔플 댄스에 관심이 생겨서 인터넷 영상으로 런닝맨이라는 기본 스텝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최근 관심 있던 그 셔플 댄스를 그 선생님이 추고 계셨던 거다. 영상을 보면서

0: 서 셔플 댄스를 아무리 연습해도 독학으로 배우기엔 한계가 있었다. 기본 스텝 몇 가지 외엔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었고 예쁘고 정확하게 춤을 추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선생님이 셔플을 추는 모습을 보니 셔플 댄스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저 같은 몸치도 셔플 댄스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저도 셔플 댄스 잘 추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나의 걱정어린 물음에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1: 그럼요. 나도 하는데 선생님은 나보다 더 젊으시니까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0: 용기를 내 선생님이 소개해준 대한 셔플 협회 광주 지부의 문을 두드렸다.
1: 야, 셔플 협회 거하다. 네.
0: 그리고 32기 기수란 명함이 내게 주어졌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장성에서 광주까지 가서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뛰면서 배우기 시작했다. 내가 배우는 시간대에 수강생이 20여 명 정도 되었는데 그 틈에서 워낙 몸치여서인지 나만 못하는 것 같았다. 나이가 많아서일까?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중에 나이가 60인 수강생도 있었으니까. 난 거기에 비해 3살이나 어린데 왜 안 될까 싶어서 더 열심히 연습했다. 집 거실에 큰 거울을 두고 춤추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연습을 했다. 카메라에 영상을 담아서 보고 또 연습하고 또 다시 보고. 가스불 위에 찌개를 올려놓고 그 틈을 이용해 춤을 추기도 했다. 한여름밤에 축축해진 옷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잘 찍힌 영상들은 아이들한테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언젠가 큰아들에게 연락이 왔다.
1: 엄마,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처음에는 진짜 이상해서 엄마 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엄마가 보내주신 영상을 보니까 진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엄마 대단하다니까. 엄마 앞으로도 파이팅!
0: 큰아들은 아낌없는 칭찬과 응원을 해주었다. 그리고 친정 가족 단톡방에도 매주 영상을 올리는데 영상을 올릴 때마다 톡방이 시끄러워진다.
1: 언니 진짜 많이 늘었다. 신기하네. 언니가 춤을 출 수 있다니. 언니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 언니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알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셔플댄스 멈추지 마. 내가 응원할게.
0: 나는 이 시끄러움이 너무 좋다. 그런데 유독 칭찬에 어색한 사람이 있다. 남편이다. 아유, 그 동작이 그렇게 안 돼? 하면서 본인도 시도를 해본다. 그러다가 안 되면 웃으면서 잘해봐 한마디 툭 던진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남편의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나를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다는 것을. 어디 담겨있죠?
1: 잘해봐. 거기 담겨있는 거예요.
0: 그래. 네. 아, 그렇구나. 모두의 응원을 받으며 쉬지 않고 연습한 탓에 무릎과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무릎이 아프면 좀 쉬라고 했다. 무릎 보호대도 하고 신발 깔창도 깔았다. 조금은 쉬엄쉬엄 해야겠다 싶어서 연습량을 조절했다. 조금씩 연습량을 늘려가며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중급반을 마무리할 무렵 광주 남구청 생활체육축제가 열렸다. 우리 32기 기수도 대회에 나가보기로 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던 연습실을 두 번 가기도 했고 주말에도 모여서 연습을 계속했다. 단체로 춤을 춰야 하다 보니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호흡을 같이 맞춰야 하는데 아우, 맨날 나만 틀리는 것 같았다. 뒤로 달리는 러닝맨 리버스 동작은 너무 어려웠고 셔플 댄스와 하우스 댄스를 합친 셔플 하우스 스텝은 아무리 해도 예쁜 동작이 나오질 않았다. 러닝맨 스텝으로 앞뒤 줄을 맞추는 연습을 할 때면 나는 항상 한 박자 늦게 도착했다.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 대회에서 빠질 생각도 했다. 그런데 같은 기수들이 옆에서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덕분에 대회에서 2등 은상을 탈 수 있었다. 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찍어둔 영상을 보니 동작이 아주 예쁘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동작 하나하나 잘 해내고 있는 내 모습이 참 대견했다. 장성에서 같이 춤을 배우러 다니는 동생이 영상을 보며 말했다.
1: 연습할 때는 많이 틀리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언니는 무대 체질인가 봐. 하나도 안 틀리고 잘했어.

0: 오히려 평소에 잘하던 언니들이 더 틀렸잖아.
1: 셔플을 추면서 흘린 땀방울 덕분일까 체중도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직장 집, 직장 집. 24년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던 내가 셔플 댄스를 추면서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됐다. 입문반 2개월, 중급반 2개월, 고급반 2개월 이렇게 6개월 동안 기본 셔플을 다 배웠다. 그리고 4개월간 응용 동작도 꾸준히 연습했다. 여전히 예쁘게 셔플을 추진 못하지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지금은 나르샤라는 셔플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째다. 셔플 댄스는 내 삶의 활력소가 됐다. 잘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어려운 응용 동작도 차근차근 동아리 회원님들을 통해 배우고 있는 지금이 정말 행복하다. 정년 퇴직까지 이제 3년 남았다. 이 나이에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에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수 있는 건강하고 소중한 내 몸뚱이에 감사하다. 어제 퇴근길에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셀 수 없이 하늘에 가득 차 있었다. 오늘 하루도 퇴근길에 하늘의 별을 세어보며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게 감사했다. 나는 앞으로도 셔플 댄스를 계속 출 것이다. 오늘은 문워크를 연습해야지.
0: 와.
1: 오.
0: 와. 사연에 처음 등장한 병설 유치원의 선생님 덕에
1: 네네.
0: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동기가 마련이 된 거잖아요. 최성민님한테.
1: 그러니까.
0: 근데 그냥 6개월 다 뛰고 또 동아리 또 다시 하고 뭐 계속 숙제가 느네요. 그죠?
1: 근데 그런 것들이 야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활력소인 거잖아요. 이 박자에 춤이 춰지네.
0: 얼마나 좋아.
1: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 영상도 함께 보내주셨거든요.
0: 네.
1: 연습실에서 연습하시는 영상.
0: 네.
1: 한번 보겠습니다.
0: 아 이게 발로 하는 거구나.
1: 네네 이게
0: 셔플이 어머
1: 이게 발로 박자 맞추기도 쉽지 않고.
0: 그러게.
1: 예전에 약간 저 박남정 씨의
0: 아 맞아.
1: 예, 널 그리며 같은 댄스 같은데
0: 할 때 발이 이렇게 움직였어. 맞아. 네. 아, 할 수 있다. 이거 좋다.
1: 아, 최고죠, 진짜. 아,
0: 진짜 좋다. 이게 즐겁잖아. 웃으면서 하네, 그냥. 그게 좋잖아.
1: 네네.
0: 아이, 너무 부럽다. 이건 나는 불가능해.
1: 그렇게
0: 잘못하면 큰일 나, 진짜. 이제 출근 못해.
1: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그죠?
0: 그러니까 이렇게 신발을 신고 발을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게 쉽지 않다고요.
1: 에, 이게 손발을 다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분명 운동 되죠.
0: 엄청 되죠. 엄청 되는 거예요 이게.
1: 근데 거기다 신나잖아.
0: 그게 어디야 신난다는 게.
1: 그러게요. 자, 아 좋네요.
0: 네 부럽습니다.
1: 우리 최성민님 진짜 화이팅입니다.
0: 네, 두 번째 사연 매일매일이 기념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손성희님.
1: 이번 주 토요일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0: 거실에 있던 남편이 뜬금없이 물었다. 응? 집에서 밥이나 먹자.
1: 아휴 또 저러네 또.
0: 남편의 한숨에 황급히 달력을 보니 이번 주 토요일이 9월 19일. 이상하다. 남편 월급날도 아니고 우리 가족 생일은 1월, 6월, 10월에 있으니까 그것도 아닌데 뭐지 도대체? 싶다가 문득 깨달았다. 어머 9월 19일 우리 결혼기념일이구나. 몇 년째 결혼기념일을 잊고 지냈다. 사실 아이 생일만 챙기고 서로의 생일은 잊고 지낸 지 오래다. 어렸을 적 우리 집은 부모님의 불화로 늘 냉랭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한 후로 빚쟁이들까지 드나들어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그래도 1년 중 딱 하루 생일날만큼은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목을 빼고 기다렸다. 하지만 막상 그날이 와도 축하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설마 하며 해질녘까지 기다리다 결국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생일에 서러움만 쌓였다. 남편과는 대학 CC로 10여 년을 만나고 결혼했다. 연애할 때는 기념일이며 이벤트며 잘 챙기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대충 넘기는 날이 많아졌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라 투정 부리듯 내뱉었다. 나는 내 생일에 내가 왕이었으면 좋겠어. 크리스마스, 결혼기념일, 뭐 우리 처음 만난 날. 평소엔 좀 못해줘도 그런 날들만 잘 챙겨주면 덜 서운할 것 같은데.
1: 근데 평소에 잘하면 굳이 기념일까지 챙길 필요는 없지 않나?
0: 결혼 초.

0: 낯선 시댁과 잘 풀리지 않는 임신, 여전히 힘든 친정 문제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던 나는 남편의 대답이 서운했다. 그런데 남편은 말과 달랐다. 어느 날은 뜬금없이 커다란 수국 한 송이를 사왔고 어느 날은 비싸서 내 돈으로는 못 사먹는 조각 케이크를 사왔다. 월급날이니 외식하러 가자고 했고 날씨가 좋으니 밖에서 맥주 한잔 하자고 했다. 그런 일들이 생활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작 기념일들을 잊게 되었다. 큰 이벤트 없이도 소소하지만 편안한 날들이 이어졌다. 시간이 흐르며 관계들이 나아지고 길었던 고민과 방황에도 마침표가 찍히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것만으로 나에겐 매일이 기념일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다시 들릴 듯 말 듯 궁시렁댄다.
1: 아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러더니 왜 저래?
0: 연애부터 결혼까지 20여 년을 내 옆에 있어준 소중한 내 편. 여보, 올해는 애도 많이 컸으니까 우리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자. 나 오랜만에 꼼장어 먹고 싶어. 분위기 좋은 가게, 꽃도, 와인도, 촛불도 됐다. 그런 건 기념일만 중요한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나는 내 편이랑 소주에 꼼장어나 먹으련다. 내 편아, 이번엔 내가 쏠게. 잘하셨어. 뭐, 정말 잘하셨다.
1: 남편 자랑이네요.
0: 그러네. 이렇게 그냥 수시로. 그냥 어느 날은 수국 한 송이, 어느 날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때 좀 왠지 그럴 때마다 남편은 뭔가...
1: 네.
0: 예. 뭔가 옆에 있어서 챙겨줬어.
1: 그러니까요. 심지어 결혼 기념일을 아내분이 깜빡하고 말이죠.
0: 그러게, 그러네.
1: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쑥 던졌는데.
0: 그래.
1: 아니, 집에서 먹으니까 남편분이 토라졌지.
0: 에이, 또 저러네, 또.
1: 근데 이런 게 진짜 결혼 생활이고 또 행복 아니겠습니까? 꼭 특별한 날에만 뭐 잘해주는. 예전에 제 선배가 한번 그랬었어요.
0: 어떻게?
1: 남편이 평상시에 무뚝뚝한데 꼭 뭐 결혼 기념일에 막 이렇게 자동차 문 열어주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못하고 그게 오히려 더 싫대.
0: 아, 그렇겠다. 그렇겠어.
1: 네. 평상시에 이렇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정다감하고.
0: 그래, 소주에 꼼장어.
1: 선물도 저희 또 챙겨드려야겠다.
0: 네. 셔플댄스 최성민님께는 뭘 드릴까? 러브하우스 꾸러미, 그리고 손성희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1: 네, 이소라와 박효신이 함께한 노래입니다. It's gonna be rolling. 들으시죠. Yeah.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하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병신1급자동차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아직은 본격적으로 규경 정체가 시작되진 않았고요. 곳곳에 사고나 고장차 때문에 갑자기 밀리는 구간이 좀 생겼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쪽으로 조남 분기점 진출로 2차로 승용차 사고 발생이 혼잡해지는 상태고요. 또 여기서 1km를 더 간 지점 1차로에는 장애물이 떨어져 처리하고 있으니까 전방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시구간 양재부터 반포까지 정체가 시작됐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 분기점 또 여주 분기점 부근을 중심으로 교통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는 광주 쪽 남원터널 부근 대형버스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수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일요일 이 시간 여성살롱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배웁니다. 동시에 우리의 생각도 넓어지고 우리의 행동도 좋은 쪽으로 달라지죠. 그런 소중한 경험 오늘도 나눌 텐데 9월에 열고 있는 심리학 살롱 어느새 네 번째 시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 우리는 수시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 너 왜 마음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니? 왜 결정을 못하는 거야?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된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성살롱 쌤이 답도 주시고 행동을 고칠 처방전도 주실 겁니다. 자, 수업 시간 됐습니다.
0: 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행동을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친근하게 이 시간 동기쌤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당당이님들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볼까요? 저는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만학도입니다. 쌤도 중간에 다시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공부하신 얘기 듣고 저도 힘을 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2: 그 모든 게 어떤 분들은 저 프로필을 보고 나서 저 사람은 어떻게 다음에 짝짝짝 그 저 실패 없이 갔을까

0: 예. 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시간과 고민과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1: 예.
0: 저도 사실은 석사를 마치고 보통은 이제 저 학계로 가는 사람들은 석사 마치고 박사를 바로 가거든요.
1: 네.
0: 근데 석사 마치고 박사까지 6년의 시간이 중간에 다른 일을 했습니다.
2: 아, 그러셨어요?
0: 네. 중간에 뭐 다양한 뭐 학원에서 강의도 오래 하고 아, 예. 뭐 출판사에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2: 네.
0: 근데 저는 그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세상을 좀 더 익히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1: 예.
0: 예, 버릴 게 없더라고요.
2: 아, 네. 네.
1: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아니, 어차피 박사할 거였으면 내가 그냥 그 6년 빨리 그냥 더 했을 걸.
0: 효율성을 따지면 그렇죠.
1: 예.
0: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다시 공부를 하게 된 거는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수술을 받으실 때
2: 네.
0: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염원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정말 중한 수술을 하러 수술 들어갈 때 나를 오롯이 보게 되더라.
1: 네.
0: 그러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정말 네가 원하는 걸 하고 살아.
2: 아, 그건 정말 네. 중요한 말씀이시죠.
0: 네. 제가 네. 회복실 오실 때까지 한 8시간 대수술이었기 때문에
1: 예.
0: 그 시간 동안 나는 정말 뭘 원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와. 상담 심리학 쪽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려웠지만 IMF 때 유학을 나갔습니다.
1: 이야,
0: 아, 정말 가난한 유학생이었어요.
2: 네.
1: 아, 그러셨겠네요.
2: 아, 진짜.
1: 그럼에도 내 마음에.
2: 정말 뭘 원할까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데요.
1: 진짜.
2: 나는 그냥 소리. 크게 캠핑카 하나 사서 이 세상 땅 붙은 데까지 갔다 다니고 싶어.
1: 이야.
2: 땅이 붙어 있는 데까지 뭐 땅으로 연결된 뭐
1: 땅끝 마을 저 독일 땅끝 마을 있는데
2: 독일 땅끝 마을
1: 우리나라
2: 저 아니, 남해 나라 저 나라
1: 예
2: 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꾸물거린다는 소리 듣는 분들 스스로 아 난 왜 이래 게으르냐 생각하는 분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 교수님께서 동기 쌤께서 우리 꾸물이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1: 예. 아니 우리 동기쌤께서 이끄시는 연구실에는요. 나는 왜 꿈을 거릴까라는 재밌는 제목의 책도 냈네요. 근데 책 표지에 그림도 재밌어요. 이게 나무늘보인가 봐요.
2: 나무늘보 되게
0: 네,
2: 느리죠?
1: 예.
2: 네.
1: 책의 겉표지가 나는 왜 꿈을 거릴까.
2: 그러게. 나무늘보.
1: 예, 그림으로.
2: 네.
1: 자, 나는 왜 꿈을 거릴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쌤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꿈을 거림, 뭐 과제물 제출에서도 좀 확인을 하신다고요?
0: 네, 제가 연세대학교 온 지 20년째인데요.
1: 네.
0: 매 학기마다 어떠냐 하면은 한 과제를 낼 때 3개월 전에 과제를 내고 친절하게 중간에 리마인더를 합니다.
1: 오.
0: 이제
1: 아,
0: 얼마
1: 네.
0: 남았다.
1: 예.
2: 아,
0: 언제까지
2: 네.
0: 내라. 하지만 학생들이 보고서를 내는 날은
1: 네.
0: 가장 마지막 날에 가장 많이 냅니다.
1: 아.
0: 오전에 내는 사람은 괜찮아요.
1: 예.
0: 이제 오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1: 네.
0: 12시가 만약에 마감이라면 보통 네. 이제 어떤 사이트에 탑재해야 되거든요. 파일로.
1: 예.
0: 그 시간이 넘으면 절대로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0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은 11시 50분부터 냅니다.
1: 와.
2: 야.
0: 네, 괜찮아요.
1: 그 3개월 전부터 시간을 줘도.
0: 네, 어차피 그래도 10분은 괜찮아요.
1: 뭐
0: 그, 그 탑재하면 되니까 2시간에. 그런데 11시 57분부터 내는 사람들이 그중에 3분의 1이에요.
2: 야,
1: 촉박하다 진짜.
0: 네, 뭔가
2: 놀랍다.
0: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쪼여오는 순간에
1: 예.
0: 내는데 59분에 내는 학생도 있거든요.
1: 와.
0: 그리고 늘상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1: 네.
2: 그럼 봐달란 얘기인가요?
0: 파일을 못 올린 거예요. 시간이 넘어서.
2: 아하.
0: 그런데 이제 왜 못 올렸는가에 대한 어떤 기구한 사연들을 담습니다.
1: 기구한 사연.
0: 그렇지, 컴퓨터 기구한 갑자기 다운됐다든지 뭐 파란색
2: 네.
0: 화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1: 예.
0: 아니 3개월 전에 시간이 있었고 중간에 리마인더도 했고
1: 예.
0: 그다음에 한 몇 분 전에만 넣었을 수 있는데 왜 59분에 그거를 내서
1: 예.
0: 중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2: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얄짤 없으십니까?
0: 뭐 저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을 하고요.
1: 0점 처리합니다.
2: 공감하고
0: 0점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두에게 공정한 기준이 있는 거니까요.
1: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혹여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촉박하게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뭐 예를 들어 일주일 전 혹은 뭐 며칠 전에 미리 딱 이렇게 깔끔하게 제출하는 학생들도 있나요?
0: 거의 없습니다.
1: 네,
2: 저 아, 그렇구나.
0: 이틀 전에 내는 학생들이 가끔 있고요. 학점 소녀, 학점 소년. 네, 학점 좋습니다.
1: 아... 그런 학생들이
0: 네네 예. 그런 경우 드물지만 있고 나머지는 다 그날 당일날 내고요.
1: 당일날이
0: 대부분 당일날 오후에 냅니다.
1: 그렇군요.
2: 예를 들면 원고도 마감이 있어야 잘 쓰여요.
1: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0: 아무래도 능률이 오르죠.
2: 예, 네, 2, 3일 전에 있고. 미리 하려면 잘 안 나가요.
0: 네. 네.
1: 야, 근데 그 2, 3년 전에 내는 학생도 있긴 있군요.
0: 하지만 2분 전에 하기는 좀.
2: 아, 그건 좀 그렇죠. 네. 꾸물거리는 사람이 많은가요, 이 세상에? 그것도 궁금해요.
1: 아, 많을 것 같은데.
0: 그 뭐 이게

0: 확정적인 건 아닌데요. 예. 전에 한 2007년도 논문을 보니까 성인의 약 15%에서
1: 20%. 15에서 20%.
0: 네, 이를 미루고요.
1: 예.
0: 어떤 연구는 대학생은 한 80% 이상이 미룬다.
2: 어? 엄마. 예, 젊은이들이 더요?
0: 젊은 보통 보면 14세에서 29세 사이.
1: 네.
0: 그때가 많이 미루거든요, 일을.
1: 일을 많이 미루.
0: 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 뭐냐면 또 이게 그 대학생들 중에서는 1학년이 가장 많이 일을 미룬대요. 왜냐하면 여기 고등학교 때는 규정된 어떤 그런 걸 따라가다가
3: 네네.
0: 대학교면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3: 훈련하니까.
0: 그런데 요거를 하다 보면 하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많이 미룹니다.
1: 아, 그게 연령대별로 학년별로도 차이가 좀 있네요.
3: 재밌네요. 참 재밌다.
1: 그러면 이제 나는 꾸물거리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꾸물거리나 이런 수준을 스스로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0: 네, 간단한 그 저 문항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독일 시사 주관지 포크스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를 저희가 이제 연구를 좀 수정했습니다.
1: 예.
0: 제가 그 다섯 개 문항을 말씀드리면
1: 네.
0: 여러분들은 이게 나한테 전혀 해당하지 않으면 1점,
1: 해당하지 않으면 1점,
0: 1점 매우 해당 자 맞다면은 5점 그 사이 점수를 주시면 돼요.
1: 예.
0: 첫 번째 그 문장은 나는 마감 기한이 닥쳐야 일을 시작한다. 닥쳐. 1점부터 5점 사이에.
1: 닥쳐야 일을 시작한다.
0: 2번 네. 충동적인 성격이라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하기가 어렵다.
1: 한 가지는
0: 매진. 1점부터 5점 사이에요.
1: 네.
0: 3번 항상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나는 계획을 안 세우는데 그럼 몇 점인가. 계획 안 세우시면 5점 하시면 됩니다. 4번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게 힘들다. 마지막 5번은 미룬 성격 때문에 개인적으로 혹은 업무적으로 손해를 본 적이 있다. 만약에 다섯 개 문항을 모두 다 전혀 나는 해당이 안 되면 1점을 하셨으면 5점일 거고요.
1: 네.
0: 모두 매우 그렇다라고 평가를 하셨으면 25점이니까
1: 예.
0: 점수 범위는 5점부터 25점 사이입니다. 두 분 어떠신가요? 점수가 한
3: 18점.
0: 8점이시고요.
3: 네. 18점.
0: 18점이시고 네. 네.
1: 저는 15점 나왔습니다.
0: 두 분은 보통 평균입니다. 왜냐하면
2: 아 그래요?
0: 10점 만약에 이 점수가 10점 이하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시간 관리를 아주 잘하는 겁니다.
1: 예.
0: 네, 보통 조직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고요.
1: 예.
0: 그런 분들은 꾸물거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은 11점부터 17점 이 정도, 이 정도에 많이 있습니다.
1: 그게 이제 평균 정도예요?
0: 아마 평균을 따지면은 11점부터 16점이 맞겠네요. 11점부터 16점까지가 일반적으로. 이때는 이제 일들은 전체적으로 밀리는 건 아니고요. 부담이 되는 일은 조금씩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17점부터 25점 사이에는 조금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일들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5점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 네. 정도가 조금 더 심한 거기 때문에.
1: 아, 점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 그러니까 좋다는
3: 좋다 나쁘다는 없어.
0: 많을수록 일을 더 많이 미룬다는 얘기죠.
3: 꾸물거린다는 얘기지. 네. 꾸물거린다는 얘기야.
1: 오.
3: 진짜 꾸물거리는 성향이 있어요, 저도.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되게 끙끙거리고 앓고 있어.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슝.
1: 그게 약간 지난 시간에 배운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있으셔서 그래요.
0: 창의성 있는 분들 뭔가 네. 그런 직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만 마지막 어떤 정의된 딱 느낌이 오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이 미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3: 그런 건 있죠.
1: 예.
3: 와 그런데 예. 꾸물거리는 것과 게으름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죠?
0: 그게 많은 분들이 저 일을 미루면서 나는 게을러 또는 의지가 약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 그렇죠.
0: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그게 게으른 성격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 꾸물거림이나 미루기는 감정 조절의 실패입니다. 특히 부담이 많이 가는 일이 생기면 그것 자체를 하기 싫다는 생각이 많고 그러면서 잠깐 딴 행동을 하게 되면은 좀 안도감이 생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그때 그 기억, 그 달콤한 기억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오면 일단 딴 일을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네네.
0: 사실 어떻게 보면 게으르다기보다는 또는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부담이 많이 올라왔을 때 얘를 잘 조절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3: 왜 시험 앞두고 책상 정리는 왜 하냐고
0: 그렇지.
3: 늘.
0: 책상 정리를
3: 연필 쫙 깎아놓고.
0: 훨씬 더 과도하게 합니다.
3: 예. 네.
0: 미뤘던,
3: 심하게.
0: 네. 장난을 가는 것처럼 네. 쫙 합니다.
3: 네.
1: 그런 것들 또한 감정 조절의 실패.
0: 예, 왜냐하면 네. 그게 이제 뭔가 그분들 이게 쫙 추우면 멋지잖아요. 뭔가 예. 뿌듯해요. 근데 조금 피곤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자고 나서 할까 이렇게.
3: 맞아요. 그러고는 공부 안 하는 거죠.
1: 아 이게 참 게으름이나 이런 꾸물거림.
3: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거지.

0: 이 게으름으로 봐서는 안 된다.
1: 네. 네. 자, 우리 동기쌤께서 이제 첫날 말씀을 하실 때 연구하시는 주제 가운데 꾸물거림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꾸물거림이라고 하니까 논문에 쓰는 딱딱한 한자말이 아닌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우리가 평소에 정말 꾸물거린다는 표현 많이 쓰니까 친근하기도 해요. 이렇게 꾸물거림이라는 단어를 택하신 배경이 또 있으실까요?
2: 보통은 이제 학술용어로는 지연행동이라고 하고요.
1: 지연행동.
2: 일반인들은 미루기라고 얘기를 미루기. 하거든요. 근데 미룬다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줘요.
0: 네.
2: 그러니까 게으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느낌을 좀 지우고 싶어서 뭐 일들을 좀 꾸물꾸물하는 그런 느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부정적인 느낌을 지우려고 이 단어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 단어를 선택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아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런 거 그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0: 오. 아, 네. 꾸물거림을요? 네,
2: 뭐 어차피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1: 네. 네,
2: 관련해서 교육과 상담 이런 장면에서 꾸물거림을 상표 등록을 했어요.
1: 오, 그래요? 아예 그냥 이건 내 단어 이렇게 딱
2: 뭐 좀 그런 그 기념적으로
1: 침해 두신 네. 거네요. 네.
0: 잘하셨다.
1: 뭔가 좀 귀여운 느낌도 있고. 예. 자, 근데 그럼 우리 쌤께서 이제 꾸물거림 게으른 행동 아니고 시간 관리 못해서도 아니고 이거 감정의 문제다. 감정 조절에 실패한 결과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미루진 않아요. 모든 걸 다 꾸물거리진 않죠. 예.
2: 뭐 자기가 좋아하거나 보람이 바로 즉각적으로 오는
1: 네.
2: 뭔가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일을 쉽게 시작해요. 근데 이제 부담이 많이 가거나 중요한 일이거나
1: 네.
2: 뭔가 좀 막막하거나 또는 평가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은 미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저 제가 만난 학생은 다른 건 다 제대로 빨리빨리 합니다.
1: 네.
2: 박사 논문만 엄청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1: 아.
2: 부담이 가득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모든 일을 다 미루는 거가 아닐 수가 있죠.
1: 예.
2: 그래서 이제 이게 나는 왜 게으를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점에서 시작하는 게 어려운가. 시작의 어려움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시작의 어려움. 네.
1: 나는 이 일을 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네.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예.
0: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꾸물거린다 할 때는 시작에서 꾸물거리는 거죠. 중도에 꾸물거리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2: 중도에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긴 한데 어쨌든 네. 시작에서 착수 단계에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가장 대부분입니다.
0: 네, 그렇죠, 맞아.
1: 착수 단계에서 지연이 가장 많다.
0: 네. 그럴 것 같아요. 시작만 하면 또 나름 나가거든요. 네.
1: 네. 중간에 좀 포기하거나 약간 쉬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꾸물거림과는 일단 시작은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게 했어요.
2: 그러다가 보통 또, 이게 네. 이제 그 단계가 어떤 사람은 계획 세우는 단계부터 일 안 합니다. 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0: 네,
2: 거예요.
0: 네, 네.
2: 어떤 사람은 계획은 세워놓고 막상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시작 단계에 큰 허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계획도 세우고 시작도 했는데 지속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네, 네.
2: 네, 그걸 보통 지속 지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 지속지연.
2: 조금 드물지만 어떤 사람은 계획도 세웠고 시작도 했고 지속도 잘 해왔는데 완결을 못하는
1: 거예요. 마무리를 못 지어.
2: 뭔가 찝찝하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런 걸 완수지연이라고 하거든요.
1: 완수지연.
2: 그러니까 보통 계획지연, 착수지연, 그다음에 지속지연, 완수지연 이렇게 네 개 단계 중에 물론 착수지연이 제일 많고요.
1: 예.
2: 결국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 일을 시작을 못하면 마지막으로는 자기 평가 단계가 옵니다.
1: 아.
2: 되게 뭐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후회를
0: 그렇죠.
2: 좀 많이 하게 됩니다.
0: 그렇죠.
1: 이 계획부터 꾸물거리느냐, 시작을 꾸물거리느냐, 해놓고 지속을 꾸물거리느냐, 아니면 마무리를 못하느냐. 야, 이게 참,
0: 참 그러네요.
1: 그때 다 꾸물거리고 있네.
0: 네.
1: 자, 꾸물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꾸물거림의 발단이 되는 다섯 가지 개인의 특성이자 감정적인 성향이 또 있다고요.
2: 네, 이게 한 100개 이상의 논문을 찾아봐서 꾸물거림과 관련된 그런 그 특성들이 몇 개가 있나 보니까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0: 네.
2: 첫 번째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그러니까
1: 네.
2: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0: 네.
2: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 네.
2: 그런데 이 정도면 금방 할 수 있어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죠. 현실감이 없으니까
0: 네.
2: 막판에 이제 몰리게 되고요.
0: 네.
2: 이런 분들은 약속할 때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 안 해요. 언제 만나 그러면 점심 때쯤 봐. 점심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2: 그래갖고 상대방이 좀 힘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저는 좀 마음이 아픈데 두 번째는 자기 비난하는 그런 그 성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2: 왜냐하면은 그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과도하게 자기를 자책을 해요. 아,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0: 자책을 하게 되면 기분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신체 에너지도 떨어지거든요. 그럼 다음번 일을 할 때 또 일이 또 밀릴 수가 있게 되고 밀리면 자책하고 우울해지고 네. 에너지 떨어지면서 또 밀리는 악순환이
1: 반복 악순환.
0: 네. 그래서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1: 네.
0: 세 번째는 좀 독특한데 현실 저항형도 있습니다.
2: 현실 저항.
0: 좀 이렇게 도전적이고 좀 반발하고 이런 그 사람들인데요. 왜 그 저기 댁에서도 보면은 왜 저 자녀 중에 자기가 이제 자기 방 치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야, 방 치워 이렇게 말하면
1: 할 때 안 하죠.
0: 그때부터 안 합니다.
2: 하고 있는데 네.
0: 딱 괜히 전설이한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1: 네. 네. 네.
0: 이런 사람들은 자유나 자율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간섭받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2: 아,
0: 네. 네 번째는 이제 완벽주의가 너무 심해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 즉 얘기가 되었던 거죠.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을 네. 못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이제 또 평가에 대해서도 많이 예민하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많고요.
2: 예.
0: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극추구형도 있습니다. 자극추구형은 자극추구. 더 재밌는 거 없나? 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일을 시작 못하는 게 아니라 일을 벌리고 다녀요.
2: 예.
0: 내가 흥미로운 거 이것도 하고 좀 하다가 한 3일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일 벌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수술해야 돼요.
2: 아이고.
0: 네, 민폐를 끼치는 그런 형태인데요. 흥미로운 걸 너무 쫓다 보니까 그 시간이 오래 안 가고 곧 그 피로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그 일을 미룬 사람이 한 가지만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2: 네.
0: 이 중에 한 두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1: 갖고 있어요. 네.
2: 이 말씀 주신 다섯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렇군요. 경우가 대부분이군요.
0: 그렇군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네. 상대적으로 어떤 게 좀 더 높게 나타나느냐의 문제죠.
2: 예.
1: 자, 일을 미룬 다음엔 꾸물거리는 나를 돌아보며 또 우울해하고 후회하고 그래서 이 습관을 고치고 싶은데 아 후회하지 않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죠?
0: 이게 이제
1: 어떤 성공?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런데 성공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할수록 사실 이런 게 반복되거든요.
1: 아.
0: 미루고 자책하게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 내가 또 왜 이렇게 미뤘어 이렇게 자책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걸 부담스러워하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점에서 시작하는 게 어려운가. 혹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그런 그 스텝 작은 일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를 혼내는 것보다는 다시 시작하도록 돕는 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1: 그렇죠.
2: 다시 시작하도록 돕는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악순환도 좀 끊고, 예. 행동으로 좀 교정을 하고 싶을 때, 꾸무리에서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을지.
0: 거대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1: 네.
0: 그거를 좀 쪼개서 작은 시작. 그러니까 보고서를 완성한다가 아니라 파일을 열고 첫 문장을 쓴다.
2: 네.
0: 이렇게 이거를 조금 더 부담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2: 네.
0: 그럴 경우 휴대전화는 좀 치우는 게 좋고요.
2: 네.
0: 보통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건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한 5분 안에 시작하는 게 좋고 한번 시작을 했으면 15분은 지속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15분을 지속을 하게 되면은 쭉 이어져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시동이 걸리게 되거든요.
2: 네.
0: 보통은 그 전에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분 안에 어떤 일을 해야지 싶으면 5분 안에 시작하고 15분은 지속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마감 기한이 있으면 마감 기한 딱 맞추지 말고 이틀 전을 마감 기한으로 세우는 일종의 데드라인 마이너스 투 데이즈를
2: 예.
0: 나의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적어 놓는다.
2: 네.
0: 이틀 여유를 가지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번도 미루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미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2: 다시 시작할 수
0: 작은 일, 지금 네.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2: 네.
1: 네. 중요한 말씀이시다.
2: 맞아.
1: 미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2: 그렇지. 우리는
1: 5분 안에 시작하고 시작하면 15분을 지속하라. 네.
2: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
1: 네.
2: 어우.
1: 아이고.
2: 야, 우리 동기쌤과 이야기 나누는 이제 마지막 수업종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선택과 결정을 잘하고 후회를 줄일 수 있는 길, 또 완벽주의자가 행복해질 수 있고 꾸물거리는 사람이 미루는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1: 네, 구체적인 방법도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성시대 홈페이지 다시 듣기 선택해서 복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동기쌤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더 좋죠.
2: 맞습니다.
1: 9월 한 달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 네,
0: 아 제가 고맙죠.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작은 스텝 하나하나 그걸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저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2: 마지막 인사 말씀까지 깔끔하게 완벽하게.
1: 네.
2: 아 지금까지 연.

0: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9: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8: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9: 혹시 TVX 멤버십?
8: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9: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10: TVX. 저기요, 몇 층이에요?
11: 32층이요.
10: 난 280층이요.
12: 층은 달라도
13: 층은 달라도
12: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11: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2: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일요일 여성시대 여성 살롱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

0: 받은 실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열신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부산역 내에서 이동하던 무궁화호 기관차의 바퀴 한 개가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철도공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병력을 투입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 사령부와 합동으로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위한 이동로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작전 환경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오후 4시에서 5시쯤에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524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방향 정체는 오전 10시쯤 시작돼 밤 11시쯤에 해소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40분, 목포 4시간 30분, 강릉 3시간 10분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 등과 관련해 중재국을 통해 제안한 조건에 관한 미국의 확실한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반응을 확인했지만 아직 중재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란 측은 해상 봉쇄 해제, 동결 자금 반환,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면제 등을 미국이 이행하면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이 같은 이란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유도해온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규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새 연비 기준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과정에 낭비를 없앨 것이고 소비자들은 차량을 구매할 때 수천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와 제주에는 곳에 따라 비

0: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 남부 5에서 10mm, 제주 5에서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7도 등 25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1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얼마 전 미국의 IT 전문가인 빌 게이츠가 AI 시대에 우려되는 점들을 언급했습니다. PC와는 소통 방식이 달라서 아이들이 중독되기 쉽다는 점, 또 허위 정보 제작이 수월해져서 사기 범죄가 늘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죠. 동시에 이 같은 위협을 AI 기업의 자정 능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교육에서 치안까지 많은 분야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회가 함께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인공지능, 부작용이 줄어들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6: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7: 김일중입니다. 일요일 아침, 게다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부터 월요병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 그냥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좀 헛헛하고 아쉽다 하는 분들, 지금부터 명곡극장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좀 달래주세요.
6: 고향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을 때의 기분을 떠올리시면서 그리운 시절, 내가 정말 많이 웃고 행복했던 그때로 나를 단숨에 데려다주는 노래 신청하시면 됩니다. 명곡극장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7: 진짜 휴대폰 사진첩을 꺼내보셔도 되고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추억의 앨범, 서랍 속의 앨범, 뭐든 좋습니다. 지금 바로 꺼내서 신청해 주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죠. 여기는
6: 여성시대입니다.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1: 대리.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0: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1: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0: 여성시대
1: 명곡 극장.

0: 자,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시면요, 명곡극장 게시판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두 개가 열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셨어요. 당당히 안규영님. 그동안 다녔던 회사의 이력서를 우연히 찾게 됐어요. 이력서 첫 줄에 적혀있는 회사 이름을 보는 순간 노래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를 듣던 곳과 내 모습까지도요. 정말 신기하게 말이죠. 첫 직장은 그 당시 많지 않던 인터넷 관련 일을 하는 곳이었어요. 생소한 분야였고 처음 하던 일이다 보니 일에 대해 조언을 들을 선배도 없이 많은 걸 혼자서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야근이 일쑤였죠. 회사가 집에서 걸어서 2, 30분 거리였는데 지친 몸을 이끌고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많이 들었던 노래, 저를 많이 위로해준 노래예요. 그 독특한 R&B 스타일을 흉내내던 것도 기억나고 힘들 때마다 마치 제가 환희 씨가 된 것 마냥 자주 따라 불렀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납니다. 그 노래가 대체 뭐냐고요? Fly to the Sky의 Day by Day 신청합니다.
1: 첫 직장에서 야근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무가 되어준 노래. 정말 위로가 된 노래네요. 그죠?
0: 그러네요. 본인이 따라 불렀고 또 그 모습을 생각하면 웃음도 나고. 예. 이 브라이언과 환희 씨가 이제 Fly to the Sky로 활동을 하셨는데 둘 다 노래 너무 잘하죠. 근데 하이라이트 부분은 아무래도 환희 씨가 더 자주 불렀던
1: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굵은 저음으로 또 부르는 걸 아마 또 따라 부르셨던 모양이에요. 그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ly to the Sky의 Day by Day.

0: 네, 일요일 아침 명곡극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데이 바이 데이, 항상 야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자주 들으셨다던
1: 네.
0: 우리 안기영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는데, 저는 입사하고 직장 다니면서 자주 들었던 노래를 떠올려봤더니 진짜 그 회식 자리에서 늘 팀장님이 불렀던 거북이의 비행기 아니면 김원준의 쇼. 이게 떠올리네.
1: 그래. 아니 본인이 뭐 듣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부장님의.
0: 네. 애창곡이었어요. 회식 자리에
1: 그
0: 항상 그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자주 들었네. 그 노래를.
1: 야 회식도 자주 했는가 봐.
0: 아니 자주는 아닌데.
1: 어쨌든 할 때마다.
0: 할 때마다 항상 그러셨구나. 그 팀장님께 마이크를 건네면 항상. 거북이의 비행기
1: 그러셨군요.
0: 예, 부르셨어요.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자주 들었네요. 덕분에. 자, 혹시 뭐 초년생이나 이런 예. 예, 초짜 시절에 위로가 됐던 곡 좀 있으세요?
1: 저는 아무래도 포크죠. 포크송들.
0: 아, 네. 아 포크 노래를 자주
1: 주로,
0: 들으셨어요?
1: 예, 들었어요. 뭐 브라더스 4라든지 뭐 밥 딜런이나 뭐
0: 야,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명곡
1: 피터 폴 앤 메리라든지 아 이렇게 좀 자극적이지 않고 잔잔하게 기타와 함께
0: 예.
1: 실리는 그런 노래들 그런 노래들을 자주 들었어. 지금도 이렇게 들으면 그 노래들은 참 좋아요. 그 화음도 좋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게 해주는 위로가 되어준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아, 네. 그렇구나. 저는 사회 초년생 때 많이 불렀던 노래는 이제 박상철님의 무조건.
1: 아 예. 그래요?
0: 부장님을 향한 나의
1: 아 그러면서
0: 무조건이야.
1: 부장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무조건이라고?
0: 초년생이니까 막 또 신입 사원이니까 또 그냥 야. 막.
1: 그랬구나.
0: 그랬었죠. 예.
1: 좀 낯뜨겁지 않아? 부장님을 향한 이렇게 할 때?
0: 뭐 다 또 회식 자리여가지고 또 그렇게 또
1: 그렇게 가요?
0: 예, 그렇게 갔습니다. 예예. 아. 예. 부장님 안 계시면 이제 차장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1: 나는 못하겠다. 나는 사회생활 못하겠다.
0: 아 그래요? 그럼 옆에서
1: 그런 것 같아 나는. 예.
0: 그럼 옆에서 넥타이로 이렇게 또 막 색소폰을 불어주세요.
1: 하여튼 노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부장님. 네. 네.
0: 그러셨죠.
1: 네.
0: 자 이어지는 명곡은 울산에서 주셨습니다.
1: 그래요.
0: 문자로
1: 네. 953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선한 바람에 기분이 좋아지는 주말 아침. 저는 UN의 선물 듣고 싶어요. 저에게 막내 아들이 선물 같은 존재거든요. 자폐하지만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우리 아들.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바로 전해드립니다. UN의 선물.

0: 자, 유엔의 선물 듣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에 수분 보충이 필요할 때, 낭만과 감성, 여유를 충전하고 싶을 때 이 시간 라이브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 라이브 실시간을 강조해드린 이유, 이게 다시 듣기로 들으면 노래가 안 나가거든요.
1: 아, 그래요. 이거는 저작권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요.
0: 그러니까 꼭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금 이 순간 딱 듣고 싶은 노래, 지금 이 순간 뭔가 나를 당기는 노래, 땡기게 하는 노래, 사연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문자나 미니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0: 자, 문자로 9022님이요. 아, 요즘 아주 미치겠어요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1: 요즘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 거죠? 아주 미치겠어요. 아. 가을이라 꽃게도 벌써 두 번이나 쪄먹고 대하구이도 한번 해먹었어요. 야하. 근데 요즘은 옥돔이 또 그렇게 맛있다네요. 어쩌겠어요? 바로 또 사왔죠. 살이 많이 올랐는데 이 노래 들려주시면 요리하는 동안 잠깐 춤도 출게요. 보아의 어메이징 키스 신청합니다. 참고로 안무 다 외웁니다.
0: 웬일이야.
1: 야, 멋쟁이다. 멋쟁이시네.
0: 구공님 진짜. 아, 그러니까 노래 가사 외우는 것도 멋진데 네. 저는 그 노래 안무까지 외우시는 분들은 야, 이건 진짜 전문가인데.

0: 그러게.
1: 이야, 식욕도 왕성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0: 아, 그래요?
1: 진짜.
0: 네.
1: 예, 이게 건강한 삶 아니겠습니까?
0: 아니, 물론 그렇죠. 네네. 이런 에너지가 좋은 거예요.
1: 맞습니다. 자, 옥돔 요리하면서 춤추기 딱 좋을 노래 보아의 어메이징 키스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옵니다.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새벽엔 제주도와 목포 등 남해안 일부 지방에만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부산과 창원 또 광주에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전라도와 경상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올 텐데요. 양은 많지 않아서 전남 남부지방 최대 10mm 안팎이 되겠고요. 서울과 중부지방은 오늘 종일 맑은 초가을 날씨가 이어져 한낮에는 28도 등으로 다소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는 남해안 지방에 사고 난 곳이 많습니다. 남해 2지선 서부산 쪽으로 서부산 4차로 승용차 단독 사고 확인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군산휴게소 부근은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박수영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추억 속 명곡 계속 꺼내서 알려주세요. 여성시대 명곡극장. 참여 번호는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1: 미니로 이창희 님이 주셨어요. 제 아내는 소녀 같은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같이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가 나오면 바로 꺄악 하면서 자기 뺨을 두 손으로 꼭 감싸고 집중해서 듣습니다. 특히나 김필 씨 목소리를 좋아해서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 OST였던 그때 그 아인 이 노래 같이 듣고 싶어요. 아내가 무척 좋아하며 저를 다시 보게 될 것 같아요. 아하.
0: 그렇군요.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아내를 위한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아 당연히 다시 보죠. 우리 남편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알고 그러게. 심지어 그걸 신청도 해줬어. 역시 김필이야.
1: 아이 참.
0: 제 아내도 김필 씨의 이 목소리, 김필 씨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저도 그 변천사
1: 매력 있어요. 김필 씨.
0: 그럼요.
1: 네네. 그럼.
0: 박효신 좋아했다가 김필 왔다가 오. 이무진도 좋아했다가 아마 그래요, 막 예.
1: 왔다 갔다 왔다 갔다.
0: 네네. 확실한 건 제 노래는 안 좋아하는 건 확실해요. 아. 저 가끔 뭐 그때 우리 한참 뭐 합창한다고 집에서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1: 네네.
0: 혼자서 집이니까.

0: 괜찮겠어? 그냥 묻어가. 합창이라며. 아, 내 파트가 있어. 따로 해야 될. 큰일이다. 그랬었죠. 아,
1: 그래요.
0: 예. 혹시 우리 누님은 네. 이 사부님이 좋아하는 뭐 가수나 노래 알고 계세요?
1: 이 사람은 앤 머레이 좋아하고 옛날 1960년대 팝송 좋아해요. 우린 다 그러니까 자기가 청춘이었던 그 시절에 예. 들었던 노래.
0: 특히 이제 외국 이제 팝송.
1: 팝송 좋아해요. 팝송.
0: 가수분들 예. 많이 좋아하셨고 하네요. 예. 맞아. 그때 또 그게 엄청나게 또 명곡들이 많았죠.
1: 그러게.
0: 근데 아 우리 희은 누님 노래도 좋아할 건데.
1: 그건 모르겠어요. 대놓고 얘기한 적이 없어.
0: 아, 대놓고 또 어떻게 또 얘기해.
1: 얘기를 해야지 알지.
0: 그래 양희은이 내 네. 아내인데 양희은 노래 좋아한다고 또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 아닌가?
1: 그러게 그것도 그런가? 하여튼간에. 하여튼간에.
0: 예, 자 우리 아내분이 좋아하셔서 신청해 주신 곡 김필의 그때 그 아인 듣겠습니다.

0: 김필 씨 음색은 아. 굉장히 독특해.
1: 예,
0: 예, 예, 그래요.
1: 진짜 필이 있어요.
0: 그러고 보니까 이 명곡 극장 이 시간이 라디오로 깜짝 이벤트, 뭐 프로포즈 고백 이런 거 하기 딱 좋은 시간 같지 않아요?
1: 맞습니다. 이게 차 타고 드라이브 하고 가다가 사연이 딱 나온다. 널 위해 준비했어. 근데 이것도 여러분 아시죠? 실시간으로 들으셔야 돼요. 다시 듣기로 따와가지고 들려줬는데
0: 네, 안
1: 노래 안 나갑니다. 그러면 네. 다시 듣기는 노래 안 돼요.
0: 그리고 자, 이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3, 4부
1: 그러니까 신청해 주시고
0: 네, 그렇죠. 10시 뉴스 후에 쭉 이어집니다. 신청 많이 해 주시면 고맙죠.
1: 네, 미리미리 이벤트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번 주 안 나오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있으니까 저희가 신청해 주시면 안 놓치고 착 모아서 들려드립니다.
0: 네. 자, 이어지는 명곡 5150님이 주셨습니다. 친구랑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얼른 들리는 가사를 검색해서 제목을 알아낸 노래. 그 후로 제 마음에 콕 박힌 이 노래 신청합니다.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1: 아.
0: 야.
1: 야, 이거 좋은.
0: 이 열정이다. 뭔가 딱 좋은 노래인데 어머 이거 어디서 어떻게 다시 찾아 들을 수 있지? 그 노래 가사를 검색한 거야.
1: 예, 예.
0: 오, 이 열정.
1: 아, 이 노래가 진짜 가사 한 말도 너무 좋거든요.
0: 네.
1: 예. 이 노래 실제 가사도 우연히 듣게 된 노래예요. 예. 그 노래가 예전에 헤어진 연인과 함께 듣던 노래라서 아련하게 옛 추억에 잠기게 되는 내용인데
0: 2012년에 나왔네요. 이 노래가 14년 전 노래네.
1: 벌써 그렇게 됐군요.
0: 네.
1: 근데 지금까지도 꾸준히
0: 그러게?
1: 인디 음악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대표적인 숨은 명곡입니다.
0: 네. 팀명이 독특하죠. 콜럼버스의 달걀 얘기가 생각나네요.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하고 파티가 열렸을 때 질투 많은 어떤 누군가가 그랬다잖아요. 누구나 배 타고 나가면 대륙 발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달걀 하나를 가져와서 세워보라. 그랬더니 다들 못 세우고 끙끙댈 때
1: 네.
0: 콜럼버스가 끝을 살짝 깨트려서 세웠더니만 또 사람들이 아 그런 걸 누가 못해 하고 막 비웃었고 그때 콜럼버스가 말했습니다. 남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건 쉽지만 처음으로 이걸 행동에 옮기는 건 어렵다.
1: 아, 맞아요. 콜럼버스의 달걀. 그래서 유명하죠.
0: 네.
1: 야, 인디 음악하는 밴드에게 딱 어필할 스토리예요. 그죠? 예. 네.
0: 스탠딩 에그.
1: 그래서 팀명이 스탠딩 에그인데요.
0: 네?
1: 이 유이어 씨의 토이 같은 프로듀서 그룹이라고 하는데
0: 오.
1: 오래된 노래 이 곡은 에그 2호가 불렀다고 하네요.
0: 아, 그래요?
1: 귀엽다.
0: 네, 들어보죠. 자,
1: 독창적이고 재밌는 팀의 노래 5150님 덕분에 듣겠습니다. 명곡이에요 진짜.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0: 아 좋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네.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1: 자 어느덧 마지막 곡 순서가 됐네요. 네? 김경혜님이 주신 사연. 3남매가 함께 일한 지 13년 차입니다. 그동안 서로 다른 성격으로 함께 일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한 가지 통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3남매 모두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옛날 팝송 중에서 아바의 노래를 특히 좋아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아바의 맘마미아가 들리게 되면 다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 3남매 조금 더 행복하게 일할 거예요.
0: 아, 그러시군요. 3남매가 또 함께 일을 하고 계세요?
1: 네, 이것도 참 복이다.
0: 그러네요.
1: 어떻게 보면은 한 부모 슬하에서 나왔기 때문에 뭔가 다르지만 또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0: 뭔가 척하면 척.
1: 네, 뭐 그런 거.
0: 할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네. 자, 모두가 함께 좋아한다는 이 노래 저희 끝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싱크볼.
1: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7: 경복.
6: 잠재력을 전문가로
7: 경복.
6: 4호성 캠퍼스
8: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9: 경복대학교.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2: 1544-7575.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5: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8: 네,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 마지막 곡 아바의 맘마미아 김경애님의 명곡으로 준비했습니다.
9: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8: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왜 달빛을 받으며 잠시 걸어보지 않았을까? 데이비드 소로의 말입니다. 그는 밤에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계절을 걷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밤이 되면 눈은 선두에서 물러난다. 다른 감각들이 앞에 나선다. 사방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 한낮의 열기가 가라앉은 밤, 어둠 속 실루엣에 놀라기도 하며 소리와 냄새에 신경을 곤두세우던 때가 떠오릅니다. 분명 아는 길인데도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이미 다 겪어본 것 같아도 세상 어딘가엔 몰랐던 모습, 새로운 삶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빙수 선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오후 4시에서 5시쯤에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524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방향 정체는 밤 11시쯤에 해소되겠다고 예측했습니다. 낮 12시 기준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목포 4시간 50분, 강릉 3시간 20분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부산역 내에서 이동하던 무궁화호 기관차에 바퀴 한 개가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철도공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32분쯤 서귀포시 천지연 폭포에서 50대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에 2m 높이에서 추락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구조대원이 물속에 들어가 관광객을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확인됐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다이빙 대표팀의 김수지와 김나현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싱크로 3m 스프링보드에서 사상 첫 은메달을 합작했습니다. 김수지와 김나현은 결승 첫 라운드에서 안정적인 연기로 2위에 오른 뒤 꾸준히 순위를 유지했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연기에서 57.6점을 받아 총점 254.7점으로 3위 말레이시아조를 10.98점 차로 제치고 아시안게임 여자 싱크로 3m 스프링보드에서 우리 선수로는 처음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 등과 관련해 중재국을 통해 제안한 조건에 관한 미국의 확실한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반응을 확인했지만 아직 중재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란 측은 해상 봉쇄 해제, 동결 자금 반환,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면제 등을 미국이 이행하면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이 같은 이란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유도해온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규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새 연비 기준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과정의 낭비를 없앨 것이고 소비자들은 차량을 구매할 때 수천 달러

0: 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바이든 행정부 규제로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와 제주에는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 남부 5에서 10mm, 제주 5에서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7도 등 25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1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4.1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3: 6회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석 특집으로 젊은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4: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윤영입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문성호입니다.
6: 네, 조혁신당 조호재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권지웅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쉽다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9: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4: 네, 여러분께서는 이정민의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어제처럼 우리나라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

대변하는 논평을 활발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기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법관 임명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권력의 충돌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이른바 제재청 논란인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세게 맞붙었습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말고 다른 후보로 제재청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지 25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0: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 위해서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양 기관 다 지금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고 입법 불미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이에요. 그런다면 순리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냥 국회로 임명 동의권을 넘겼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했지 않습니까? 제재청이라는 단어는 우리 헌법 어디에도 우리 법률 어디에도 없는 문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히려 제재청에 대한 걸 철회하시고 국회로 넘긴 다음에 국회에서 어떤 결과 나온 이후에 풀려다는 그 순리대로 풀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 순리대로 한다는 그 헌법 조문을 말씀하셨는데 104조 2항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딱 이 한 줄이거든요. 이 한 줄을 두고 해석이 지금 분분한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제 절차를 보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그리고 국회가 동의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냐면 대법관의 임명이라고 하는 건 대법원장 고유의 것이 아니라 이 세 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대법원장들이 다 대통령과도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랑은 협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왜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라서 나는 협의 안 할래 라고 하는 모습을 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 사실은 대법원장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를 실제 만나서 했어야 될 일을 만나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통보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의견을 제대로 주지도 못한 채로 이게 공식적 문서가 와버렸으니까 거기에 공식적으로 답한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 예. 저는 어쨌든 이 문제 풀려고 하면 사실은 지금 14명의 대법관 중에 지금 2명이 비어있는 지 꽤 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거의 200일 정도 다 돼가니까 한 소부 그러니까 3개 소부 중에 한 소부가 작동을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도대체 누가 하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장 입장에서 만약에 김민기 그 후보자가 별로였다고 하면 다른 후보자를 이야기했으면 저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그걸 하지 않았죠.
3: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조희대 대법관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협의의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뭐 저번에 법제처장 나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진실공방으로 가게 되거든요. 예. 애초에 뭐 협의의 절차 같은 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던 이상 이건 안타깝게도 협의가 불발한 거지 조희대 대법관이 개인의 사감을 가지고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과도한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헌법에 단 한 줄뿐이지만 이 뜻은 명확해요. 이 대법관이라는 것을 임명할 때는 이 삼권분립에서 어느 한 주체의 뜻으로만 하지 말고 협의를 통해서 하라는 결국에는 헌법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는 저는 양측에서 서로 한 발씩 물러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순리대로 뭐 국회로 넘기는 것도 좋지만 아예 처음부터 대법관 후보 추천하는 인사들 아예 새로운 인물로 다시 추천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양측에서 왜냐하면, 한 발씩 물러서서 네. 뭔가 조정을 하면 가장 이상적일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요원해 보이거든요.
3: 요원해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법률적인 부분이 미비해서 여기서 해석투쟁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양측이 모두 할 말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피해를 받는 거는 대법관의 부재로 인해서 사법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서로 물러나서 다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4명의 후보를 올리고 거기에서 제청과 임명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4: 그런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자신이 제청한 후보만 임명하라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제청한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제청한 후보만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어떤 갈등이나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성격 그 정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뭐냐면 그 일단 선출 권력과 수험 권력 간의 갈등이거든요. 그리고 수험 권력이 선출 권력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은 국민주권주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국민이 뽑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건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의 선출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조희대 대법관은 뭐죠? 물론 뭐 국회 동의를 얻어서 뭐 대통령 임명한다고 하지만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판사 출신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대법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 엘리트의 상징과도 같은 선출 권력, 수험 권력, 수험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임명권을 향해 수험 권력이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게 헌정 질서를 좀 이렇게 물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수 정당이면 함께 나서서 같이 이걸 규탄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0: 규탄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0: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을 보면 선출 권력이 결국에는 가장 우위에 있다. 선출 권력의 우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왕위에서 사법권을 뺏어온 겁니다. 그 사법권을 뺏어왔을 때 사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임기를 보장해줬고 더 나아가서 법관의 독립성을 유지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선출직 권력이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독립만큼은 계속 지켜줬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 제가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하는 민주주의는 입헌민주주의입니다. 법치주의에 의거해서 민주주의지 다수가 무조건 옳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보완할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든 게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재청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에서 극히 사례 찾기 힘듭니다. 일본 우리랑 가장 법체가 비슷하다는 일본에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청권은 없습니다. 영국도 없고 미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이 대법원장에게 재청권을 줌으로써 오히려 존중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 헌법적 관례에 따라서 대통령과 협의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안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협의를 안 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지금까지 안 하다가
2: 협의를 했다라고 하죠.
1: 청와대 측에서는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이건 양측의 말이
0: 다르잖아요.
1: 그렇다면 대통령의 임명권, 그러니까 헌법에도 보면은 조항상 주어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 임명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고론으로 예. 우리가 삼권 분립에서 의회도 투표로 선출하고 행정부의 수장도 투표로 선출하지만 사법부인 대법원장의 임명만은 선출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선출 권력이 더 큰 권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권한이 더 우위에 있다. 저는 여기에서부터 이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3: 알겠습니다.
2: 그런 태도로는 문제 해결
3: 좀 말씀만 하시고 예.
4: 아 네네. 저는 이제 민주당이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 갈등 상황 그러니까 입법 공백이 있는 지점에서 선출된 권력자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대법관 임명할 때를 만나서 협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걸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이유가 과연 뭘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에게도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차피 대법원장이랑 싸우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것은 정말로 만나서 협의했는데 그걸 뒤집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만나서 협의를 안 했고 그리고 그냥 재청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질서를 잡아야죠. 이건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과거 간섭 나쁘지 않은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과거에 어떤 만나서 협의하는 걸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3: 알겠습니다. 이 오랜만에 이 치열함이 저는 굉장히 낯설고도 반가운데 제가 최대한 개입하지 않지만 이렇게 오디오가 너무 겹칠 네네. 때는 제가 잠깐씩 제 돈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0: 이게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양측 진영 얘기 들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이라든지 협의를 시도를 안 했다는 거 지금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많이 주장들 하시는데 네. 법원 행정처장은 만나려고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면 제출 역시도 민정수석과 협의를 했었는데 민정수석은 협의를 안 했다고 하고 있고 법원 행정처장은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 생각해요. 저는 권진웅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청와대와 대법원 행정처가 지금 의견이 서로 지금 진실공방 벌이고 있는 거죠. 이건 비극이라 생각하는데 협의가 안 된다는 걸 마치 한쪽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협의는 양쪽이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3: 그 부분에 대해서
0: 협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쪽만 비판하는 거 저는 그건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3: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공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이 삼권 분립이라는 차원에서 사법권 독립이 우선이냐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했던 대통령의 임명권이 민주적인 정당성이 우선이냐 지금 요거에 따라서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번 대법관 후보 재재청 논란이 시작일 뿐일 수도 있다는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상황이 반복이 되면 어떡하냐.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갈등이 지속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지금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4: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걸 좀 잘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죄가 하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관련한 그 사건을 대법원에서 9일 만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 일은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근데 그 일을 했던 대법원장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것도 사실은 협의를 누가 먼저 거절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대법원의 업무가 계속 쌓이는 것에

0: 대한 책임은 대법원장이 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신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이유로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대법관이 임명돼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허. 계속 이 태도라면. 그런데 예. 얼마나 비극입니까? 삼권 분립 체제를 잘 유지해오고 있던 한국에서 의회에서 대법원장을 탄핵해요. 그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 시점에 이 대법관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1: 제가 권지웅 비대위원의 말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5월 1일에 하거든요. 작년 5월 1일.
2: 예.
1: 바로 다음 날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선언해요. 그리고 5월 10일에 김문수 대선 후보를 선출을 취소해버립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같은 날 새벽 3시에 한덕수 후보가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후보 교체를 위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 교체에 이게 핵심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209일간 제청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손봉기 대법관을 추천한 이유는 뭐죠? 그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거부하니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3: 객관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나머지 후보 세 분에 대해서 결격사에서는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한 분은 부군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고 나머지 한 분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고 그리고 한 분은 내란재판부 전담판사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명의 결격 사유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김민기 부장판사가 왜 그러면 청와대는 지금 사실상 김민기 부장판사를 낙점한 거 아닙니까? 낙인했다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2: 그건 밝혀진 사실은 아니고
3: 밝혀진 사실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예. 언론 보도 일부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면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덕수 조희대 대법원장 그건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회동설이랑 연관되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큰 위험한 음모론 쪽.
1: 그럼 날짜 순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뿐이고 자 그러면은
4: 그러니까 그런
1: 조희대 대법원장이
2: 잠깐만요. 마음에 말씀 마무리하시고 예,
1: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있고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있으면 그냥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꾸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4: 여기에서는 그냥 계속 반복됐던 것처럼 협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한쪽에만 물을 수는 없는 얘기고요.
2: 예.
4: 얘기하신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렇다면은 대통령 측에서도 손봉기 이제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밝혀야죠. 만약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대통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근데 이분에게 뭔가 뾰족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청와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거기다가 저는 아까 전에 지금 이 부분에서 간극이 크게 갈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희대 대법관이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유죄 취지 파기 한송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의도적이다. 근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그 당시에 나왔던 게 흔히 얘기하는 김문기 그 차장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는 사람이다 얘기했던 게 허위 사실이다. 이 사진이 내가 조작된 거다. 근데 실제로 그 사진이 조작된 게 아니라 그냥 확대된 것뿐이었던 걸 가지고 이야기한 거였죠. 이런 것이 선거 국면에서 허위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선거를 앞두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도 스스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가 빨리 처리된 것이 빨리 처리됐기 때문에 문제다. 이건 맞지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예를 들면 그 유죄 취지 파기 한송이 법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이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건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악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빨리 했기 때문에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2: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치적인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걸 지금 전제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권 일부에서는 탄핵 카드까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명백한 삼권 분립 침해다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여권 내부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좀 신중론 이 만만치 않아 보이기도 해서요.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0: 지금 상태에서 탄핵 카드는 좀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는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계속 이런 태도를 일관한다고 하면 저는 그 아까 문성호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그게 그냥 재판을 그냥 빨리 했다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대법 그렇게 삼심이 9일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적체될 일이 없어요. 웬만한 걸 다 9일에서 10일에 다 끝내면 될 거 아닙니까? 대법관 늘릴 필요

0: 필요도 없죠. 산부나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소위 최소 4개월에서 훨씬 더 넘어가는 심의기간이 필요했던 게 대법원이었는데 근데 그걸 9일 만에 끝냈으니 당연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대법관까지도 아까 210일 동안 이제 제청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왜 손봉기를 고집하는지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태도를 거친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탄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가는 게 좋죠. 예, 예.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민주당도 정부를 성공시켜서 할 일 하는 게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조희재 대법원장 혼내게 하는 게 뭐 정치적 동기가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게끔 저는 청와대에 당연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조희재 대법원장도 그냥 청와대한테 너희가 손 더 내밀었으면 좋았겠어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좀 보셔야 되고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경우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건 정당한 일입니까?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순리대로 얘기하냐면 일단 지금 강대강 대치가 되는 상황이고 전 그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의를 많이 하는데 결국 이렇게 꼬였을 때는 순리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냥 문자 헌법에나 문항 그대로 드라이하게 시간 순서대로 상권 분리에 맞춰서 하는 게 맞을 거 그래야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방금 지적하신 그 이후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좀 머리를 맞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너무 꼬여 있어요. 꼬여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게 헌법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없게끔 하는 게 좀 우선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더 감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헌법 그 재판 관련 재판 파기환송 같은 경우는 전원 합의체로 판결했는데 마치 조대 대법원장 혼자만의 결정인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런 감정적인 게 끼어서 오히려 이러는데 조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정말 실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을 건너뛴 그 이후에 최악의 상황도 좀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그러면 지금 순리대로 하라는 말씀은 그 법조항대로 그럼 요 재청권을 그냥 국회 동의 절차로 넘겨서 네. 국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대통령이 임명을 하든 안 하든 그때 가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시라 지금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전 순리대로 그러니까 헌법 문항 그대로 가는 게 그 어떠한 잡음도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지금은 더 이상 협의가 솔직히 불가능할 그런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 저는 조희재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기 대통령 청와대에서 재재청을 요구하고 27일인가요?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대통령 청와대 그러니까 멕시코에 순방 가고 추석을 앞두고 갑자기 거부했거든요.
2: 아 근데 그 시점이 사실은 조금 의문이긴 했어요. 네, 그 전날 차담회해서 뭐 분위기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출국하자마자 이 메시지가 네. 나오니까 아 왜 또 이때일까 또 싶기도 하더라고요.
3: 매우 정치적이죠. 아. 그리고 이 모델이 1994년 저기 이회창 모델이거든요. 대법관 출신 이회창이 그 김영삼 대통령의 초대 국무총리였는데 국무총리직을 던지면서 뭔가 저항하는 그 어떤 이미지를 가지면서 대선 후보까지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결국에는 뭐 대통령 후보까지도 나중에 후보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정치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2: 알겠습니다.
4: 여기에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긴 한데 오늘 이야기 결국 주제는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법조항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 서로 니 탓이네 내 탓이네 예.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결국 비판하시는 부분이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정치라는 자리가 아닌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법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이시고 그럼 본인께서 한 번도 손을 내미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한 번도 만나서 협의하자 내가 직접 만나겠다. 그럼 만약 여기에서 거절하면 그때는 정말 공이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서로 니가 나를 안 보자고 했어. 이렇게 다투는 거는 저는 별로 문제 해결엔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광고를 듣겠습니다.
5: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 의회, 목포 무안 신한축협, 씨월드 고속페리,

0: 호른방 제과점, MC 에너지, 초원 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 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 농협, 하나은행, 신한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지금 광주, 부산, 울산, 제주도 등 전남과 경남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는 5에서 10mm 안팎으로 다행히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아서 날씨로 인해 이동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오늘 정체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점차 교통량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 휴게소부터 정안 나들목 구간 속도 안 나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청주 분기점부터 남이 분기점, 또 옥산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 또 양재부터 반포까지 총 20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군산부터 동서천, 수도권 제일 순환선 장수 일대 어렵습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7: 네.
8: 이정민의 정치인사 2부에서는요. 자, 어제 우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니까 오늘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야, 최근 조국 원장이요. 민주당 저격수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 내내 날카로운 비판을 또 이어갔는데 민주당을 향해서 헛발질, 배제 정치 그만하고 개혁 시간표 제시하라 했고요. 또 며칠 전에는 송영길 의원과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민주당 당권파를 겨냥한 듯한 이런 비판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에서 먼저 말씀하시지 말고 네. 다른 당에서 일단 평가를 좀 해 주시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9: 일단은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존재감을 많이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너로 너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고 아마 본인도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한 줄기 희망을 가지셨겠죠. 정청래 네.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저런 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40%, 45% 넘게 득표하는 걸 보면서 야 나두라는 강구 구절이 전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 역시도 전 대표 역시도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는 여전히 본인의 소구력이 있으니까 그 소구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0: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되게 그래도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계실 때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쪽에 서면서 사실 비례의석을 상당히 확보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포지셔닝을 거의 못 잡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 어떤 총선의 비례의석을 확보한 다음에 호남에서 뭔가 자리를 잡았거나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역시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지셔닝이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과 거의 그냥 같은 포지션 이상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회권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건 부각되지 않고 검찰개혁이나 아니면 민주당 공격하는 것만 부각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래서 그게 억울하실지 몰라도 지금 결과적으로 포지셔닝 된 것을 보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새로울 게 없는 이야기 정도인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싸움에서 얻었던 것을 유지해가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노선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1: 저도 조금.

0: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조국 대표가 결국에는 이전에 있었던 뭐윤 대통령 때 당시의 정권과의 투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본인께서 어떤 정치적인 영역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거기는 흘러간 분이잖아요. 지금 뭐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문신도 못 하시고 계시고 여기에 정치적인 평가 인간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는 끝났다고 봐요, 국민들의. 그럼 이제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시지 않으시면 민주당에서도 크게 매력을 느끼기는 전 어렵다라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과거의 성공 경험에 계속이 좀 매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시정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크게 손 내밀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평가를 하겠습니다.
1: 자, 조국혁신당 조재국장님. 예.
2: 아, 우리가 많이들 좀 잊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던 그 대선 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표를 합치면 이재명 후보보다 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이 돼서 조기 대선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이 단일화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 선거였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원내 진보 사당 뭐 조국혁신당, 진보당, 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다 합쳐서 이재명 후보를 도왔습니다.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우리 개혁진보사당이 원내에서 이재명 후보를 밀어줄 때 원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더 개혁적이고 내란의 완전한 청산 혹은 검찰개혁, 완전한 검찰개혁 이런 것들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공소청이라든지 중수청 법안이 나왔을 때 조금 미진하다고 조국혁신당이 제일 맨 앞에서 이거 좀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바꿨어요. 그리고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서 이거 폐지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1: 예.
2: 대통령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좀더 개혁적이고 좀더 선명하게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공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면은 사실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어떤 연대 책임의 일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개혁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옆에서 충언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야, 너네 왜 내부 총질하냐? 혹은 뭐 바깥에서 싸우냐? 이렇게 하면은 그걸 말씀드립니다.
3: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조국 혁신당의 이유였다면 지금은 이제 검찰개혁이 그 이유잖아요. 근데 사실 상당 부분 진척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수청 만들어지면서 이제 수사하는 검사는 완전 따로 분리됐고 기소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보안수사권도 저는 반대했지만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조국 혁신당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고관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국 혁신당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하실 분이 있으시겠지만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주장하는 것이 크게 공감이 안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넘어선 어떤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 전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 이슈에서는 좀 이야기될지 몰라도 사회 이슈나 이런 데서는 언급이 안 되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새로운 아젠다로 조국 혁신당이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된다 그 얘긴데요.
2: 아,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그 중수청이나 공소청 법안에 대해서 좀더 개혁적으로 바뀌었고 보안 수사권 폐지했고 이거 다 정부에서 안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 혹은 민주당 내 강성 이제 파들이 강하게 주장하면서 밀어붙여서 된 거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 역할이 없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여전히 공소청 직제안이라든지 중수청의 수사 준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미진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조국 혁신당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1: 아, 레드팀으로서의 역할이 그럼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2: 그럼요.
1: 예.
4: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뭐 남의 정당이니까 얘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아야만 개혁의 동력을 삼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뭐 조국혁신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차피 을석수가 가반이 못 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거대 을석, 실질적으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어떤 협의라든지 합의를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도 냉정하게 아닌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과의 관계가 원만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추구한, 저는 물론 그 개혁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개혁을 추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실질적으로 동력을 없이 그냥 계속 구호만 외치는 느낌이 들어서 받는 방향성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제 3자 입장에 봤을 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1: 우리나라 그 정당 민주주의를 생각했을 때 조금 발전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뭐 당을 떠나서 어떻게 그 양당 간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좀 접근하고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3: 근데 그래도 이제 좀 제도 개혁이 좀 동반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를 들면 대선 결선 투표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1: 예.
3: 조국 혁신당 스스로도 민주당에 들어가야 된다는 압박이 덜할 테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 혁신당을 완전히 우리 당으로 안아야 된다는 압박이 덜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 색깔을 유지한 채로 대선을 치를 수

0: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제도가 지금 대한민국에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근데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 민주당과 개혁진보 4당이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지 않고 거죠. 있어요. 민주당이.
0: 아 그러니까 그 이제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네. 이제 저도 제가 민주당 전체였으면 했겠지만 네.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주장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경우에도 대선 결선 투표제가 있다고 하면 훨씬 더 개혁신당으로서 존재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김민석 대표님도 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2: 아니 근데 이 얘기에 너무너무 동의하고 하고 싶었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고양이 목에 스스로 고양이가 방울을 달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거대 정당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제도 개혁인데 본인들이 불리한 방향으로 결코 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모두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이것에 있어서 강한 열망을 보여주신다.
3: 아까까지만 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선이 이렇게 잡는 것
2: 쉽지 않다 얘기를 드립니다.
3: 십자로 잡는다.
1: 그래서 교섭단체의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교섭단체거든요. 네. 그러면 선거제도 개편할 때 정개특위 같은 걸 들어갈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소수정당을 위한 선거제도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예, 예. 그거는 뭐 이렇게 국민의힘이 나쁘다, 민주당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사람이라면 자기 이득을 네. 따라서 만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 교섭단체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서 소수정당이 좀 더 교섭권을 가지고 함께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4: 그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우리나라 젊은 층 20대 30대들은 이 승자독식의 양당 카르텔을 깨라 이게 주된 목소리 맞죠?
3: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거제도가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대변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득표율 전체 지역구에서 득표율 대비 의석수가 현저히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교섭단체 요건 완화하는 건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임위 개수만큼의 의석수를 가져야 되는데 대신에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소수정당도 충분히 후보를 많이 내서 경쟁력 갖춘 후보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섭단체도 교섭단체만큼의 의석수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진웅 비대위원님 말씀대로 거대 양당이 이거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주 솔직해서 다음 총선 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2년 남았는데
4: 그렇죠.
3: 이미 진작 처음 시작 임기 시작할 때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어야만 조금 뭐 군불도 띄울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1: 이게 맞는 거예요. 김유영 대변인이나 권지웅 비대위원이나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개혁 필요하고 선거제도 개편해야 된다.
4: 네. 네.
1: 모두가 얘기해요. 모두가. 근데 한상 시작 아무 절대 똑같이 네. 그대로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4: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그 의원 구성이 바뀌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건가. 네.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는 주제잖아요.
2: 이거는 뭐 사실 정말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의 살을 깎아내는 행위를 한다는 거는 뭐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어려운 일이고 이상적인 일이고요.
4: 그런데 세대 교체가 바로 네. 되지는 않을 텐데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그럼 계속 그들이 기득권
2: 선거 세력이 되고 나면. 더 슬픈 건 뭐냐면요. 예. 지금 어쨌든 제가 어쨌든 젊은 층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뭐 반대로 어쨌든 언젠간 시대 교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된다고 한들 과연 그때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4: 나도
2: 본인들이
4: 생각해 말이 달라진다.
2: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얘기하신 중대선거구제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네. 그것도 젊은 층은 별로 좋게 보진 않아요.
4: 그럼요?
2: 왜냐하면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냥 양당에서 하나씩 자기들끼리 해먹고 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지금이야 승자독식이니까 그래도 치열하게 야당의 역할을 하고 상대당의 비리나 부패를 공격하고 하지만 아유 한 지역당 두 자리끼리면 그냥 힘센 사람들이 짬짬이 해가지고 야 우리끼리 그냥 하나씩 해먹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가지고 있거든요.
4: 그러면 뭘 어떻게
2: 그래서
4: 해야 되는
2: 그나마 이야기하는 예. 게 아까 얘기하신 이제 결선투표가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된다면 아무래도 적은 정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어느 정도 유일미한 후보를 낼 수 있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아까 전에 얘기 나왔었던 뭐 교섭단체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좀 빼자 차라리. 교섭단체 이걸 완화시켜줘서 모두가 혜택을 받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너무 그 혜택이 강하니까 받는 정당과 받지 못하는 정당 혹은 원내 정당이 아닌 정당이 원내로 진입하기가 실질적으로 너무 힘듦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 처음에는 혜택을 줬을 때 뭐 나름의 의미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좀 바꿔보는 거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4: 그 교섭단체 의석수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금 기존에 20석에서 15석으로 가냐 뭐 10석으로 가냐 이거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거의 10석 뭐 이런 식으로 확 제한을 좀 낮춰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네요.
2: 그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건 이제 저희야 3석밖에 안 되는 당이라 큰 의미는 없는데 예. 조국혁신당은 조금 보시면서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만약에 조국혁신당이었으면 이 안이 좀 놀리는 것 같이 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10석 이야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4: 예, 예.
2: 근데 스스로 이룰 수도 없게 하는데 뭔가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1: 참고로 예. 송영길 의원이 그 국회법 개정안에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이미 법안을

0: 아리에놨어요. 송영길 의원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열석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현재 그 교섭단체에 들어가는 정당 보조금의 91%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나눠갔습니다. 네. 민주당이 한 1년에 500억 가져가고 국민의힘 한 400억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에 조국혁신당이나 교섭단체가 늘어나면 그 파이를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1: 알겠습니다.
0: 이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1: 계속 듣고 있어요. 있으면
2: 불편한
1: 듣고 있으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예. 개혁신당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요. 이준석 의원이 대표직을 사퇴한 이후에 이긴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내용 조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인 비대위원장이 천하람 원내대표를 향해서 경기 남부지역 출마를 결단해달라 이렇게 재차 요구를 했는데 천하람 대표는 순천 출마 고수 입장을 명확히 또 밝혔지 않습니까? 현재 어떤 분위기입니까?
3: 저희가 지금 당내가 비상 상황인 건 맞아요. 이번 지선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선택표를 이제 성적표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당내에서 일종의 노선이 갈린 거죠. 근데 저는 양측 다 일리는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 뭐 천하람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께서 순천에서 계속 해오셨던 게 있으니까 그걸 갑자기 뭐 경기 남부로 간다는 게 본인이 순천 시민분들과 약속한 거에 대한 신의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이기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당의 현실상 어쩔 수 없는 게 항상 저희 당의 당세 대비 너무 큰 지역에 여러 곳에 후보를 내는 것에 집중하느라 저희가 결국 어디 한 곳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내부에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력을 모아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 유일한 지역구가 있는 경기 남부에서 한번 승부를 보자라는 전략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었고 또 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게 천하람 의원 스스로 임명한 거잖아요. 예. 원내대표 대행 체제 때. 그렇다면 본인께서 하시는 게 있어도 조금은 따라주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이 워낙 당세가 적기 때문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뭘 사실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당한테 희생하라는 거냐 이렇게 들릴 수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는 좀 따라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께서 우리 당의 비례대표 2번으로 어쨌든 국회의원이 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어쨌든 당에서 어느 정도 이분에 대해서 역할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럴 때는 당을 위해 좀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보여주시면 좋겠다.
1: 그러니까 당을 위한 결단이냐 네. 지역주의 타파냐 약간 이런 가치에 지금 대립으로 그렇죠. 보이는데
3: 그래서 저는 그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런 현실적인 대학이 당 입장에선 현실적이지만 천하라면 개인에게는 좀 달리 들릴 수 있어서 아하. 이견이 생기는 것 같은데 비례대표이신 만큼 이럴 때는 좀 당의 의견을 따라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 외부에서 보는 시선들이 좀 더 정확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개혁신당의 노선이 어떻게 되냐가 궁금하기보다 어떤 게 좀 주목해서 보이냐면 원래 사실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정치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줄 서는 게 훨씬 더 좋은 정치예요. 근데 이제 개혁신당에 제가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그 가능성을 봤던 건 어쨌건 이준석, 천하람, 이기인, 허은하가 모여서 동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이 어떤 불이익도 같이 감수하겠다고 시작했던 게 저는 개혁신당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노선을 어디로 택하든 그 힘이 계속 이렇게 깨져나가다가 최근엔 당대표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노선이 관찰 안 된다고 당대표직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합지졸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노선을 결정하든 그게 중요해 어느 노선이 옳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어떤 모임 자체가 잘 유지되고 있다. 아. 서로 다 같이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잠재력은 계속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설사 경기 남부권으로 노선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함께하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제 개혁신당의 에너지는 확실히 빠지는 거죠. 제가 볼 때 포인트는 어떤 노선을 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게 이제 계속 뭉쳐갈 거냐 흩어질 거냐 아닐까
1: 그러니까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갈등 양상이 이제 비춰진다는 거 그게 문제다.
0: 네. 예. 그 당장에 이제 개혁신당은 내용을 계속해서 겪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1: 아니
0: 이게 당장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 바람은 아니고 예.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모였던 정당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은 이제 조국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모였던 정당이고 근데 그 이준석이라는 존재가 지금 빠져버린 상황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어떻게 메울 거냐? 여기서 벌어지는 갈등인데 애초에 이준석 대표가 직을 던질 때 좀 무책임하게 느껴졌거든요. 예를 들면은 정청래 대표 시절에 강득구랑 이현주 최고위원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게는 우재중과 양양자 최고위원이 있고요. 그리고 김민석 대표 체제에선 최민희 한민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도 자신에게 반대하는 최고위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당대표라는 자리에 자신의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근데 자기가 자기 대로 안 된다고 지금 그냥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를 어떻게 메울 거냐. 그럼 그 사이를 메울 수 있는 인물들이라는 게 크게 보이진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전에 뭐 조응천 의원도 약간 거론되긴 했습니다만 그분도 지금 나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 이 숙제를 풀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용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란 존재를 채울 수 있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 리더십을 채울 수 있는 누군가 존재하지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용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이준석 전 대표는 얼마 전에 어쨌든 신동아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그 얘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빨리 또 다른 지도부, 뭐 비대위를 지금 만들어서 출범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쁜 것 아니냐.
2: 제가 여기서 유구무원이라고
3: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신당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국민의힘이 중도 외연 확장할 수 있는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개혁신당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저는 개혁신당이 잘 돼서 지지율을 가져가는 것만큼 국민의힘이 나중에 개혁하고 잘하면 그 지지세만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대선 때는 합당이나 이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적어도 총선 중에는 선거 후보자들끼리 개별 단위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개혁신당에 저런 혼란이 빠지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 연대 좀 가능성은요?
3: 연대 가능성은 국민의힘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거고 예. 그리고 지금 당장은 연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인데 저 개혁신당이 너무 혼란에 빠지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혁의 목소리가 많이 못 나오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런 점까지 봤을 때 개혁신당이 얼른 제대로 좀 정상화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네 분 모두께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요.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굉장히 구체적이어도 상관없고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포부를 좀 듣고 싶습니다.
4: 저부터 하네요. 아, 저는 뭐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불평등에 맞서는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2020년에 출마할 때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2024년에 출마할 때 슬로건이 불평등에 맞서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시대의 화두가 계속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12%씩 성장하던 때가 아니라 2~3%씩 성장하고 양극화는 너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부모 아래 태어나느냐가 거의 모든 걸 결정하는 사회가 돼버렸는데 이걸 바꾸는 것은 정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하려고 그래서, 합니다.
1: 아, 그리고 굉장히 이상적인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나는 어디까지 가고 싶다.
4: 그래서 뭐 삼선 의원도 하면서 상임위도 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상위원장도 하고 네, 등등 일을 하고 싶죠.
1: 그 뒤에도 있지만 내가 말하지 않겠다. 네.
0: 아, 저도 권지웅 비대위원님과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좀 일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원내 진입한 뭐 권지웅 비대위원이나 김용현 대변인은 열심히 돕겠습니다.
1: 예. 예.
5: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불평등을 없애는 것을 하고 싶다라는 게 지금 세대 정치 하려고 하시는 분들 다 공통된 정서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화되고 큰 사회인 만큼 불평등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이 한 사람이 그 모든 걸 챙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권지웅 위원장님 같은 경우 본인 이제 전세 청년 전세 이런 문제에 집중하셨으니까 국토비 이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촉발됐었던 이런 젠더 갈등 이런 것 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직을 하고 싶냐고 물으시면 예. 저는 양성평등 진흥위원회에 원장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분명히 양성평등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예.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굉장히 한쪽 성별에 치우쳐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뭐 다른 성별에 가지고 있는 성차별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그래요.
1: 알겠습니다.
3: 저는 원래 정치를 되게 하고 싶어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정치를 하고 싶었거든요. 국회의원 이런 걸 하고 싶어 했었는데 입문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 방송하시는 윤희석 대변인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르침 주신 게 무엇이 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해 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정치권 입문했던 2010년 이명박 청와대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수는 유능했었습니다. 다른 질타를 받더라도 보수는 유능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계속 선택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능한 보수 재건하는데 일조하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정계특위를 가서 정치개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중대선거구제 아까 아이디어 좋았어요. 두 석으로 하면 안 되고 세 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예, 예. 다른 3장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소모되겠지만 다음 세대가 정치할 때는 적어도 이렇게 분명히 정계특위하는 과정에서 엄청 싸울 겁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정치할 때는 적어도 이렇게 안 싸우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바지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기성정치에서 벗어나서 우리 그 젊은 정치들이 미래를 좀 짊어지는 그리고 좀 뭔가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광고 들으시죠.
6: 저기요, 몇 층이에요?
7: 32층이요.
6: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7: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네, 육해상계통계 정치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김윤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국 부국장, 문성호 전 개혁신당 대변인,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5: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0: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MBC 정은희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차량에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오후 4시에서 5시쯤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524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방향 정체는 밤 11시쯤에 해소되겠다고 예측했습니다. 낮 1시 기준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10분, 목포 4시간 40분, 강릉 3시간 10분입니다. 다이빙 대표팀 김수지, 김나현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싱크로 3m 스프링보드에서 사상 첫 은메달을 합작했습니다. 여자 싱크로 10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따냈던 김수지는 항저우 대회에 이어서 2연속 2개 종목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병력을 투입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 사령부와 합동으로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위한 이동로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작전 환경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름을 상호로 쓰는 중식당에 한밤중에 무단 침입해 레커치를 하는 등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 4명이 모두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동재물 손괴 등 혐의를 받는 용의자 40대 중국인 등 20에서 40대 중국 국적 남성 4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새벽 분당 중식당에 침입해 매장에 레커와 페인트를 칠하고 농약 추정 물질을 식재료에 뿌린 혐의입니다. 피해 업주는 몇 개월 전부터 상호를 문제 삼는 항의 전화와 방문이 이어졌다며 두 달 전에도 누군가 간판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경찰에 신고했지만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부산역 내에서 이동하던 무궁화호 기관차의 바퀴 한 개가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철도공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32분쯤 서귀포시 천지연 폭포에서 50대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에 2m 높이에서 추락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구조대원이 물속에 들어가 관광객을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확인됐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20여 차례 연락하고 근무 시간에 카페 사장에게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을 한 경찰관 강 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사 계급의 경찰관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경사는 2023년 부적절한 언행,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근무 태만 등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남부지방에는 저녁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최대 10mm,

0: 부산 경남 5mm 안팎, 제주 최대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부산 25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김유정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0: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프레너미, 프렌드와 애니미의 합성어죠. 친구인 동시에 적이기도 한 관계를 말할 때 국제 정치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이라고 하는군요. 미국과 이란의 긴 시간을 들여다보면 이 프레너미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지금 둘 사이의 친구란 단어는 전혀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오랜 역사 속에서 미국과 이란은 적군과 아군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오늘 손석희의 12시 완전한 친구도 완전한 적도 아닌 모호한 사이 미국과 중동의 역사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역사에 다양한 색을 입히는 사색. 중동 전문가인 박현도 성일관 교수가 미국의 중동 정책의 변화를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사색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예, 어제의 역사를 알면 오늘의 세계가 선명해진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새로운 시선. 손석희의 12시에 사색.

시작하겠습니다. 2주 전에 미국의 중동 정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한창 전쟁이 진행 중이니까 미국과 중동의 복잡한 역사를 한 회에 담아내는 건 역시 좀 무리였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모셨는데

0: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예. 지지난주 나갔을 때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예. 두 분 뭐 워낙 또 나름 팬덤이 있으신 교수님들이시기도 하지만 새롭게 알게 된 얘기들도 있고 프로그램이 예, 워낙 박현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급 정보를 그때 많이 주시다 보니까 아주 재밌게 들었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도 하면서 좀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또 그래서 기쁘게 반갑게 두 분을 다시 또 모셨는데요. 한 주 건너 다시 뛰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혹시 지난 얘기를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복습을 기조 강의로 하고 네, 네. 네, 하자면 박 교수께서 해주실까요?
2: 네, 네, 저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동이 서구와 밀접하게 연계된 게 석유 때문이니까요. 예, 예. 1908년 영국이 이란에서 석유를 발견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어떻게 석유와 영국과 미국이 연결됐는가. 특히 미국이 1945년 발렌타인데이 때 예, 예. 사우디아라비아와 사랑의 맹세를 하면서 미국의 본격적인 예. 중동의 개입이 시작돼서.
0: 그 배 이름도 또 퀸시로 좀 네, 입장합니다.
2: 네, 예, 예. 퀸시입니다.
0: 그 배에서 회담했죠.
2: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급 지식을 전해드리면 당시 그 압둘 아지즈 국왕이요. 예. 국왕이 된 이래로 처음으로 아라비아 바깥으로 여행을 간 겁니다.
0: 아, 그래서 그 전에는 안 나갔나요?
2: 안 나갔었습니다. 네.
0: 저 혹시 그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나요?
2: 제가 나이가 한 40살, 50살 됐을 것 같은데.
0: 예, 예. 그때까지도 한 번도 안 나갔군요.
2: 네, 한 번도 안 나갔고요. 예, 예. 그 알렉스 배를 제다까지 가서 제다에서 미국의 머피 함을 타고요. 머피에서 예. 퀸시로 갈아탄 겁니다. 그래서 퀸시에서 선상에서 회의가 이루어져요.
0: 예, 예.
2: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좋아했다. 너무나 루즈벨트를 좋아했어요.
0: 압둘아지즈가?
2: 예, 왜냐하면 예. 루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소아마비들을 앓고 그래서 약자에 대한 약간 이렇게 따뜻한 시선이 있잖아요.
0: 예, 예.
2: 그걸 잊지 못하고 그리고 당시에 압둘아지즈 국왕은 휠체어를 타서 해야 되는데 휠체어라는 게 없었거든요.
0: 예, 예.
2: 근데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휠체어를 타고 백합하러 왔다 갔다 하니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0: 아, 그래서 아니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그 휠체어가 없었습니까?
2: 아마 그게 없었나 봅니다. 약간 다리를 절뚝절뚝하고 있었으니까요. 예, 예. 막대를 짓고 있었는데
0: 예.
2: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걸 줍니다. 자기 걸 하나를.
0: 아, 자기 거를
2: 네.
0: 예비용도 있었을 테니까.
2: 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등치 차이 때문에 못 앉아요.
0: 예.
2: 근데 그거를 갖고 가가지고 박물관에
0: 전시해놨군요.
2: 내 친구 루즈벨트가 준 거라고 항상 자랑할 정도.
0: 아,
2: 그러니까 예. 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되게 좋았죠.
0: 예.
2: 그리고 이어지면서 우리가 그다음에 그 73년 오일 쇼크,
0: 예.
2: 79년 오일 쇼크. 78년부터 78년 오일 쇼크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중동 전반적으로
0: 예.
2: 이란 혁명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0: 맞습니다. 네. 예. 참 이게 그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휠체어 하나 주고 석유를 가져왔네.
2: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뭐 어마어마한 중요한 역할을
0: 네네. 예, 예, 예.
2: 아 근데 거기에서 하는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상회담이 그렇게 중요해요.
0: 예.
2: 근데 처칠이 화가 나잖아요. 처칠이 그렇죠. 루즈벨트가
0: 뭐 뒷부분에 살짝 얘기했다면서요.
2: 네네. 가기 전에 쉽게 거야. 말하면. 야, 처칠아, 나 지금 이제 가서 사우디 만난다 하고 가는 예. 거거든요.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0: 예.
2: 놓쳤다고 생각하니까 영국 외교부를 닥달을 해가지고 자리를 만나서 만남을 하는데
0: 예.
2: 거기에서 처칠은 엄청난 실수를 하죠.
0: 어떤 실수를 합니까?
2: 무슬림 그 앞에서 계속 줄다 매폐였고요.
0: 아, 예.
2: 그리고 술도 마셨어요.
0: 그거 안
2: 해야 되죠. 것만. 술은 안 해야 되죠. 그런데
0: 예, 예.
2: 그냥 조용히 마시면 되는데 아 우리 종교는 이걸 금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0: 예.
2: 그러니까 이미 뭐 진짜 뭐 그 문제가 있었죠.
0: 예.
2: 그리고 양쪽에서 선물을 줍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비행기 같은 걸 주고 이런 걸 주고요.
0: 예.
2: 영국에서는 기가 막힌 롤스로이스를 주거든요.
0: 예, 예.
2: 그런데 마음을 잡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국왕의 사우디의 그 문화적인 코드를 못 읽었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사우디 국왕이 뒷자리 탈 줄 알고 뒷자리를 굉장히 화려하게 꾸몄어요.
0: 예.
2: 예.
0: 되게 그러니까.
2: 네. 그런데 사우디는 오른쪽에서 운전자가 왼쪽에 있잖아요.
0: 예예. 예.
2: 그리고 오른쪽이 사우디에서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무슬림 문화권에서 오른쪽이 더 위입니다. 왼쪽보다.
0: 아 예.
2: 예. 그런데 차가 와가지고 이제 선물이 왔다고 해서 국왕한테 나와서 보시라고 그러니까 국왕이 딱 보더니 그냥 들어가 버려요.
0: 아.
2: 왜냐하면 국왕은 앞에 앉는데
0: 예.
2: 왼쪽에 앉아야 되잖아요.
0: 예.
2: 왼쪽은

0: 석입니다.
1: 예.
0: 뒷자리를 안 앉고.
1: 예.
0: 그러니까 선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1: 아. 아, 그 영국 그건 왜 운전 그때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0: 네.
1: 그 상태대로 갖다 줬다는
0: 그렇죠.
1: 얘기예요. 아, 그건 너무 좀
0: 그러니까 저도 떨어져. 그게 아닌 게 아니 영국이 중동에서 있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걸 몰랐을까라는
1: 그러게요.
0: 생각이 많이 합니다.
1: 네. 예, 자기들 위주로 생각했군요.
0: 네.
1: 예.
0: 고급 지식입니다.
1: 어, 그 진짜 고급 지식인데요.
2: 오른 선물 하나 그렇게 중요합니까?
0: 네, 중요하죠.
2: 그 좌석도 그러면 나는 오른쪽에만 앉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0: 아니요, 구강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1: 야. 예. 네. 우리는 그 저 운전석 있고 옆은 조수석이라고 하는데
2: 그렇죠. 대부분 다 뒤쪽에 앉으시지.
1: 그러게요.
2: 뒤쪽에 나.
0: 근데 이제 구강은 앞자리에 앉으셨대요.
2: 예. 뒤쪽에 오른쪽에 앉으시면 되잖아.
0: 그 여자가 앉는 자리랍니다.
1: 아, 또 그래요?
0: 네, 구강 그 구강의 예, 그 표현에 하면 그 뒤쪽은 예. 여성들이 앉는 자리고 앞에 구강이 앉는데.
1: 예.
2: 너무 까탈스럽습니다.
1: 예. 그러게요. 근데 뭐 기왕이면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
0: 그럼요.
2: 그렇죠.
1: 자기를 이렇게 그만큼 어느 정도 생각했느냐가 거기 나타나는데 이건 일절 생각을 안 한 게 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2: 운전석이 좌쪽에 있는 걸 하나 가져왔었어야지. 네.
0: 그렇죠. 네.
1: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 역시 그 비사가 재밌습니다.
0: 네, 비사가 재밌습니다.
1: 비사이면서 동시에 이제 고급 정보.
0: 네.
2: 아, 정사 외우기도 힘든데
1: 예.
2: 어떻게 저렇게 비사까지 다 외우고 계신지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 예. 성 교수님은 혹시 비사를 풀어놓을 건
2: 아, 이따가
1: 많지
2: 제가 예. 네, 풀어놓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비사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것도 다 우리가 갖는 지식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이란 혁명 이후에 1979년에 80년에는 이란 이라크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 전쟁은 뭐 제가 83년에 시험 보고 84년에 입사했거든요. 그 당시 제가 그 뉴스를 할 때 외신은 대부분 이란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8년을 지속이 됐기 때문에 80년부터 88년까지
2: 그렇죠.
1: 예, 8년 동안의 긴 전쟁이었습니다. 이건 왜 일어났을까요?
2: 왜 일어났겠습니까?
1: 예.
2: 일단 혁명이 이란 이슬람 혁명.
1: 예.
2: 이게 사담 후세인이 봤을 때는 또 이라크 내 인구가 뭐 한 최소 절반 이상이 시아파잖아요.
1: 예, 예.
2: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 시아파 이라크 내에 있는 시아파 주민들이 나한테 또 이상한 일을 하지 않을까.
1: 아.
2: 이란이 또 부추기지 않을까.
1: 예, 예.
2: 그런 걱정이 또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유가 관련해서 사담 후세인은 좀 유가를 좀 올리고 싶었던 것이고
1: 예.
2: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다음에 국경 문제도 좀 있었죠.
1: 네, 예.
2: 네 국경 문제가 또
1: 국경 문제는 어디와 어디?
0: 사실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1: 예.
0: 표면적인 이유는 그 샤툴 아랍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중동에서 뭐 세계사 우리가 배울 때마다 하는데 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그스 강이 흐르다가 만나서 페르시아 만으로 들어가거든요.
1: 예, 예.
0: 그럼 만나는 지점이 강이 좀 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란과 이라크가 국경이 있는데 이 국경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싸움이 됐었는데
1: 예, 예.
0: 1930년대에 이라크가 영국의 도움으로 거의 이 대다수의 국경을 이라크가 가져갑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란은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강에다 띄우면서도 이라크의 굴종을 하는 상태였거든요.
1: 그러네요. 예.
0: 너무 화가 나니까 이란이 거기에 조약을 폐기를 선언하고 했다가 1975년에 알제리에서 다시 회담을 해가지고 이 강을 정 가운데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 쪽으로 돌아왔죠. 근데
1: 예.
0: 이제 이라크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그걸 자기가 파괴해버려요.
1: 아.
0: 그래서 이 샤틀 아랍, 이 아랍인의 수로 여기는 이제 아랍 애들은 샤틀 아랍이라고 부르고요.
1: 예.
0: 이란에서 아르반드 루드라고 부릅니다. 아르반드 강이라고 불러요.
1: 예.
0: 예. 그렇게 이름도 다르는데 제가 이란을 위해서 지금 아르반드 루드라고 말씀을 드리는
1: 예.
0: 거예요.
1: 예.
0: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표면적인 이유가 됐고 그다음에 이란 쪽에 있는 석유 지대를 사담 후세인이 원했어요.
1: 예.
0: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전쟁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1: 아.
0: 미국이 이란의 혁명을 가라앉혀야 되는
1: 예.
0: 이 혁명이 주변 국가에 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란이 지금 반미로 돌아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가라앉혀야 되는 상황에서
1: 예.
0: 사실은 사담 후세인을 뒤에서 밀어준 거죠.
1: 아. 그래서 뭐 나중엔 또 왼수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만
0: 네.
1: 이라크하고는 또 같은 편을
2: 그렇죠.
1: 먹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에 뭐 미국은 아주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2: 네.
1: 예,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2: 일단 뭐 이라크를 계속 무기 지원했겠죠.
1: 예, 예.
2: 무기를 지원하면서 전쟁 발발부터 어쨌든 이란 혁명을 계속 수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1: 예.
2: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라크가 나쁜 짓을 해도 예를 들면

0: 뭐 화학무기를 쓰는 것조차도
1: 예.
0: 미국 쪽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1: 아, 화학무기조차도.
0: 네.
2: 근데 예. 그 화학무기가 미국과 독일에서 갔거든요.
1: 아.
2: 네. 그 화학무기가 미국과 독일에서 갔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좀 비도덕적입니다.
2: 비도덕적입니다.
0: 네. 네.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눈 감아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라크를 지원했던 게
1: 예.
0: 미국이 이 전쟁의 수렁에 빠지게 된 게 아닌가
1: 예.
0: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1: 전쟁이 80년에 일어났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83년에 그 럼스펠드 특별교섭인을 이라크의 당시 레이건 미 대통령이 특사로 파견해서 지원을 아예 공식화하게 된
0: 네.
2: 네.
1: 계기가 있었고요.
2: 그게 이제 공식화죠. 그전에는 예. 비공식적으로 전쟁 작전을 아예 처음부터 세워줬어요.
1: 아, 그래요?
2: 네.
1: 예. 아, 그래서 뒤에서 할 건 다
2: 네. 그 1, 2년이면 끝났다고 봤죠. 우리 초반에는 예. 당연히 이란은 지금 혁명 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1: 예, 예.
2: 사실 이란이 왜 정신이 없었냐면요. 혁명을 하면서 군 부대를 숙청을 했어요.
1: 예.
2: 그러니까 유능한 장교라든지 조종사들이 전부 다 해직이 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예. 전쟁이 나니까 다시 사면하고 불러들이면서 허겁지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 예.
2: 처음에는 이라크의 승전보가 곳곳에 울려서 아, 이 전쟁 곧 끝나겠구나 생각했을 예. 정도였죠.
1: 그런데요. 네. 이번 것도 그렇고 이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또 다른 것도 그렇고 예전에 그 이라크 부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왜 전쟁을 시작하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고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0: 자신감.
1: 베트남 때도 마찬가지고
0: 네.
1: 예 그 지나친 자신감 혹은 그것이 일종의 프로파간다가 아닌가
2: 할리우드 영화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항상 이기거든요.
1: 예예 하긴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 시기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지금도 이 단어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아 그거 기억하실 텐데 이란 콘트라 사건입니다. 이건 매우 어찌 보면 부도덕한 사건이죠. 레이건 정부 당시에 이란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0: 네.
1: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싸우고 이라크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란한테 몰래 무기를 팔아가지고
0: 그 돈으로?
1: 그 돈으로
0: 남미
1: 반군을 지원하고
0: 니카라가 반군을 지원하도록
1: 예. 이게 어떻게 그 아무리 국제사회가 예?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 뒤통수를 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던가.
0: 그러니까 전쟁을 조금 더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는가.
2: 예, 예. 그것도 네. 있고요. 사실 이제 실질적인 시작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그 미국민들이 예. 잡혀 있었어요. 인질을 풀어야 되니까
1: 예, 예.
2: 이제 헤즈볼라의 배경인 이란을 접촉을 한 거죠.
1: 예.
2: 그래서 이란한테 무기를 판 겁니다.
1: 예.
2: 그걸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1: 아.
2: 그래서 근데 직접 팔면은 걸리잖아요.
1: 예.
2: 격국에다 못 파니까 그래서 중간 거래상이 카쇼쿠지 우리 보통 카쇼기라고 그러는데요. 이 거상이 있어요.
1: 예.
2: 그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중에 그 무함마드 빈 살만이 죽여서 문제가 됐던 카쇼쿠지 그 같은 집안 사람.
1: 예.
2: 이 카쇼기가 중간에 들어서서 거래는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중간에 들어서서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준 무기를 그거를 이스라엘 쪽에서 미국으로 이란으로 넘겨요.
1: 예.
2: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간 건 아닙니다.
1: 이스라엘이 개입되고
2: 예, 이스라엘 거쳐서 갑니다.
1: 예.
2: 그러면 그 대금은 이란이 카쇼기의 카쇼쿠지의 계좌에다 집어넣어요.
1: 예.
2: 계좌에다 집어넣으면 카쇼쿠지는 거의 10%를 띄고
1: 예.
2: 10%, 10% 맨이거든요.
1: 아, 거기서도 또 떼는 게 있군요.
2: 10%가 예. 나머지를 이 문제가 돼서 올리브 노스 그 중령의 계좌에 집어넣으면
1: 아, 그 이름 오랜만에 듣습니다.
2: 네.
1: 올리버 노스.
2: 올리버 노스.
1: 예.
2: 그 돈이 니카라가 반군, 산디니스타 정권에 반대했던 콘트라 이란 그 니카라가 반군에 들어간 거죠. 거기.
1: 예, 예. 아.
2: 그렇게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실정법 두 개를 다 위반한 건데요. 이란의 예. 무기 판매한 것도 위반한 거고, 그다음에 반군에 지원한 것도 위반한 거고요. 두
1: 예.
2: 가지를 다 위반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탄핵감인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1: 예.
2: 예, 당시 레이건 대통령과 부통령인 조지 W. 부시 두 사람이 겸해서 날아갈 판이었는데
1: 예.
2: 거기까지는 가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래선에서
1: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2: 네, 예. 아래선에서 끝낸 겁니다.
1: 예. 예. 그럼 요즘 같아선 뭐 미국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2: 네.
1: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레이건의 인기가 워낙 높아서 그랬을까요?
2: 네, 그것도 있고요. 그 당시에 그 조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면 너무나 국가적으로 낭비가 많다 해서
1: 아.
2: 네, 그냥 백악관선에서 그냥 끝내버려요.
1: 나라 자체가 흔들리니까. 네.
0: 그래도 미국 인지를 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그런 게
1: 예, 양해.
0: 예, 그런 게 예. 좀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헤즈볼라

0: 잡혀있는 미국 인재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1: 예.
0: 헤즈볼라를 레바논을 세운 이란과 어떤 모종의 계약을 해야 된다면
1: 예.
0: 무기를 지원하겠다. 더 재밌는 거왜 이스라엘이 거기 개입했는가?
1: 그러게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었어요.
0: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미국이 도와달라고 했을 것이고,
1: 예.
0: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초반에 어쨌든 이라크 편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다 보니 어쨌든 미국의 도움, 그다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란과 이라크가 계속 전쟁을 하는 것이
1: 예.
0: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1: 아.
0: 이스라엘이 이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 예. 그 아까 저 퀸시호에서 회담한
2: 네.
1: 압둘라지즈 나이가 우리 또 제작진이
0: 집요하네요. 제작진이 상당히 집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1: 발췌했는데
2: 네.
1: 그 당시에 75세였다고.
2: 아, 제가 이 사우디 대사관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0: 젊게 봐주셔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1: 아,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거 어떻게 그때 나이까지 다 외우시겠어요?
2: 뭐 저는 제 와이프 이름만 아는 것만 해도 요즘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제가 그때 그 전혀 예정이었던 갑작스러운 질문을 드려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미 70대였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나갔었다는 얘기죠.
2: 네.
1: 예. 자, 1부를 벌써 여기서 또 마칠 때가 됐는데, 우리 제작진이 회심의 선곡을 했는데,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무려. 시간은 근데 2분 20초로 좀 짧은 편이고, 왜냐면 오늘 두 분의 말씀이 워낙 재밌기 때문에 음악을 좀 짧은 걸 고른 것 같네요. 제목이 Devil in Disguise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악마였다. 뭔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듣겠습니다.

0: 해양대학교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늘 귀경길 정체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요. 서서히 교통량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출발하시면 부산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6시간 10분 정도 걸리겠고요. 목포는 4시간 40분, 대구 5시간 10분, 대전은 2시간 30분 예상됩니다. 어제 이미 하루 종일 귀경 차량이 도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한결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만 봐도 아직 서울 쪽으로 청주 분기점, 또 옥산부터 청주 휴게소, 양재 일대 포함해 총 14km만 정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선산 휴게소, 문경 휴게소, 또 여주 분기점 일대 짧게 지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ve got a friend
5: in me.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7: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저기요, 몇 층이에요?
9: 32층이요.
8: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9: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1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6: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7: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2: 예, 서강대 종교학과의 박현도 교수님, 그리고 역시 서강대 유럽의 나 연구소의 성일광 교수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중동과 미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동안 가려졌던 이야기, 우리 저 박현도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고급 정보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또 알고 있었지만 잊혀졌던 이야기들, 그런 이름들이 이렇게 다시 나오면서 새록새록 그때 생각도 나고 또 그래서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이란 전쟁의 어떤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까지 함께 생각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저희가 이란 콘트라까지 얘기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부도덕함. 그러나 뭐 나름대로의 또 뭐 인지를 구하기 위한 어떤 그 명분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였던 미국이라는 나라의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봤는데 글쎄요. 하여간 그때는 뭐 굉장히 미국이 시끄러웠고 결국 어떻게 그냥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레이건과 그 밑에 아버지 부시였죠. 그때 부통령이. 네. 거기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그 밑에서 이렇게 책임지는 선으로 국가 자체가 흔들릴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네.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보면 미국이란 나라는 예전에 그 저 뭡니까 엘고어하고 아들 부시가 처음에 대결했을 때 그때 왜 그 투표 문제가 있었잖아요.
18: 플로리다. 네. 네. 네.
2: 엄청 시끄러웠고 그때도 보면 미국의 언론이나 뭐 소위 이제 뭐 좀 리버럴하다는 뉴욕타임스조차도 미국 자체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까지는 용납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18: 네.
2: 미국 사회가.
18: 그게 아마 끝까지 그 투표함 열었으면 제가 봤을 때 엘고어가 이겼을 거라고 봅니다.
2: 근데 네. 뉴욕타임스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런 것만 봐도 역시 그 미국의 사회의 어떤 체제 시스템을 흔드는 거는 이들도 참지는 못하는구나.
19: 네. 네.
2: 아마 이란 콘트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90년에 그 유명한 걸프전이 시작됩니다.
18: 네.
2: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19: 네.
2: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걸프전이 시작됐는데 이때 또 유가가 엄청나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18: 네.
2: 그때 얘기 좀 풀어볼까요?
19: 이때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실 이라크가 진짜 유가를 올리고 싶었던 때입니다.
2: 예.
19: 근데 쿠웨이트가 그거를 용납을 하지 않죠.
2: 예.
19: 계속해서 증산을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쿠웨이트에 좀 빚진 게 있긴 한데 그걸 또 쿠웨이트가 갚아라 그러고
2: 예.
19: 그다음에 전쟁 중 때 쿠웨이트와 이라크 사이에 어떤 같이 유전을 쓰는 거 있는데 그쪽에 쿠웨이트가 많이 뽑아갔다.
2: 아.
19: 그러니까 지금 다시 내가 좀 더 뽑겠다. 뭐 이런저런 문제로 예.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와 하여튼 눈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 눈에 가시였습니다.
2: 예.
19: 그래서 이제 원래 오스만 제국 때 쿠웨이트 영토 일부가 또 사실 이라크 땅이었는데
2: 예예.
19: 그게 영국에 의해서 좀 넘어갔다. 원래 우리 땅이다.
2: 그 도로 되찾겠다 해서.
19: 네, 이런 식으로 예. 하면서 결국 침공을 하게 되면서 90년 전쟁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는 사건이 예예. 발생하죠. 예.
18: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쟁이 이란 이라크 전쟁이 88년 9월 달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이 90년 8월 달에 시작하는 거니까요.
2: 불과 2년 만에.
18: 네. 그 이란 이라크 전쟁도 소진된 상태에서 끝나거든요. 사실
2: 예.
18: 이란은 더 하고 싶었는데 초반에 밀렸지만 나중에는 절대 안 밀렸거든요.
2: 예예.
18: 그러니까 이란이 이라크 전쟁을 이라크와의 전쟁을 부르는 이름이요. 단 한 치의 땅도 뺏기지 않은 전쟁입니다.
2: 예.
18: 그대로 전쟁 전과 그대로 보존을 했고요. 그때 호메이니는 더 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제 이란에서 국가안보 최고 그 사무총장인 모센 레자이가 당시 혁명수비대 사령관이었는데
2: 예예.
18: 우리 무기가 없어서 더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호메이니가 정말 마시기 싫은 독배를 마신다는 입장에서 전쟁이 끝냈거든요.
2: 예.
18: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라크는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우리는 전쟁 때문에 석유도 잘 못 뽑고 있었는데 그때는 비싸게 팔더니 우리가 전쟁에서 이제 끝나서 석유를 팔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유가를 낮게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2: 예.
18: 열받는 데다가 주변 국가들이 전쟁 때 도와준 금액을 우리는 니네들을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돈인 줄 알았더니 그걸 갚으라고 그러냐?
2: 예.
18: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요.
2: 그렇겠네요.
18: 화가 난 상태에서 결정타는 어디냐면 그 7월에 사담 후세인이 미국을 떠보려고
2: 예.
18: 당시 에이프리 글래스피라고요.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여성분입니다.
2: 예.
18: 여성분한테 이제 쿠웨이트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글래스피 대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 우리는 아랍 사람들끼리 아랍 나라끼리의 그 분쟁에는 관심이 없다.
2: 예.
18: 네, 관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이 뭐 쿠웨이트하고 지금 문제 있는 거 그런 거 우리 관심 없다고 했어요.
2: 예.
18: 그거를 이제 사담 후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하 내가
2: 쳐들어가도

0: 이럴 때로도 미국이 움직이지 않겠구나.
1: 예. 예,
0: 그게 이제 결정타가 되죠.
2: 완전한 오판이네요.
0: 완전 오판이죠.
1: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네요.
0: 네. 네, 네.
1: 예.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 예.
0: 나중에 그 글래스피 대사는 그것 때문에 청문회까지 갑니다.
1: 아, 예. 예,
0: 네, 청문회까지.
1: 그래서 그때 왜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했습니까? 청문회에서?
0: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러나 예. 확실한 건 미국이 좀 더 메시지 관리를 못했다.
2: 대사의 예. 실언이죠. 너무 중요한 실언이죠.
1: 그러게요. 예. 예. 아니 실언을 한 사람도 그렇고
0: 네.
1: 그것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담 후세인도 그렇고 네. 역사는 참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어떤 네. 걸 계기로 해서 큰일이 벌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 8년 동안에 걸친 이란 이라크전에 이어서 불과 2년 뒤에 이제 걸프전이 벌어지는데 그 이란 이라크전은 워낙 오래 그때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누구한테 그 저 현지 특파원인가 들은 바로는 전쟁이 너무 이제 생활화돼가지고 아빠는 앞에서 총 쏘고 엄마는 뒤에서 밥 짓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들도 있었을 그렇죠. 정도입니다. 예, 그렇게 오랜 전쟁에 지치고 지쳤을 텐데도 걸프전은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 오판에 의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다국적군을 그때 형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그 지금 다 기억나시겠지만 사막의 폭풍 작전을 펼쳤죠.
0: 네.
1: 예.
0: 작전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라크가 침공을 하니까 이라크가 쿠웨이트만 침공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까지 침공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미국이 사우디 보호 작전을 펴는 게 그게 이제 그 사막의 방패 작전이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수비 작전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막의 폭풍이라는 공격 작전을
1: 공격 작전. 네. 이름부터가 이렇게 개념이 네.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이 세계 석유 공급망의 안전성은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구호와 함께 그걸 입증한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잘 기억을 합니다만은
2: 네.
1: 그래도 뭐 또 뉴스를 진행하고 있기도 했었으니까 이 전쟁이 당시 역사상 최초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된
2: 그렇죠.
1: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이렇게 비디오를 비치는데 폭탄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기들이 목표했던 지점에 이렇게 왜 십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정확하게 떨어져서 폭파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쟁의 비디오 게임처럼 느껴졌던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을 사실은 그 화면을 본 사람들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0: 네.
1: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제 얘기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2: 네.
0: 네네.
1: 예, 그때 유명한 게 피터 아네트였습니다. CNN의
2: 네네네.
1: 예. CNN의 특파원인데 그 당시에 SNG라고 해서 Satellite 그 저 뉴스 게더링 그 저 이동할 수 있는 장비 중계 장비 그걸 CNN의 피터 아네트 혼자 가지고 있었거든요.
2: 아.
1: 혼자 남았어요. 근데 다른 우리나라 비롯해서 뭐 다른 나라들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초기여서 그걸 피터 아네트가 SNG를 가지고 현지에서 전쟁을 전달을 했습니다. 예. 사담 후세인이 그걸 적절하게 또 이용했죠. 왜냐하면 피터 아네트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자신들의 전쟁의 정당성 같은 것을 피터 아네트 통해서 CNN을 통해서 나가는 바람에 미국 내에서 뭐 난리가 나가지고 특히 미국의 이제 우파들은 피터 아네트는 도대체 뭐 하는 친구냐? 왜 사담 후세인 말을 들어주러 저기 앉아 있느냐? 그래서 귀국할 때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미디어 전쟁사에서는 뭐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고
2: CNN은 그냥 대박을 쳤겠네요.
1: 그렇죠.
2: 네.
1: 예예. 예. 혼자 있었으니까.
2: 아...
1: 예. 그래서 고급 정보를 제가
2: 피터 아네트.
1: 죄송합니다. 이게 저 두 분 앞에서 이렇게
0: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1: 공자님 앞에서 이렇게
2: 아니요. 저희들은 크리스찬 아만푸어로 나왔지만 피터 아네트까지는 네.
1: 아 그렇군요.
2: 네.
0: 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연식 차이가 나네요.
1: 네. 예. 이 걸프전은 중동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렇게 해서
2: 걸프전은 사실 설명해 주셨지만 미국이 첨단 무기를 사용했던.
1: 예. 예.
2: 그래서 유도탄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그런 무기를 사실상 처음으로 거의 사용한 전쟁이지 예. 않냐. 그렇게 또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때 사담 후세인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철수할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 문제만 해결되면
1: 아.
2: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해방시켜주면 우리가
1: 예.
2: 뭐 물러나겠다.
1: 그걸 걸고 들어왔군요.
2: 예, 그리고 예. 실제로 테라비브에 스커드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하고 이라크하고 또 전쟁이 나지 않냐. 상당히

0: 굉장히 고조되기도 했던 아주 특이한 사담 후세인 여러 가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자기의 이 전쟁의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 예.
0: 팔레스타인 문제를 끌고 들어갔죠.
1: 예.
0: 네.
2: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달랐죠. 이스라엘이 아마 스커드 미사일이 두 방이 날아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요즘 같았으면 바로 반격을 했을 텐데 정말 그때 이스라엘이 전략적 인내를 잘했어요.
1: 아, 그걸 기억이 납니다.
2: 네.
1: 그래서 그때 뉴스의 핵심은 이게 이스라엘이 결국 참전하느냐 마느냐.
0: 그렇죠.
1: 그러면서 과거의 중동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까지 쭉또 이제 훑었을 정도로. 근데 결국은 안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2: 네, 맞습니다.
1: 예. 그안 했던, 그렇게 전략적으로 자제했던 이유는 뭘까요?
2: 확전되는 게 위험하죠. 네, 잘 참은 겁니다. 거기서 많이 했으면 정말 더 큰
0: 예.
2: 전쟁이 됐을 거예요.
0: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아랍간의 전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1: 그렇죠.
0: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말렸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제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1: 그럼 요즘에 이스라엘의 태도하고는 뭐 전혀.
2: 네, 뭐 저는 이스라엘은 1995년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진 나라라고 봅니다.
1: 왜 95년을 기점으로 삼으십니까?
2: 이사크 라빈 총리가 암살되고 그리고 나서 96년에 네타냐후 총리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좀 다른 모습에 좀더 강경한 이스라엘이 됐죠.
1: 아, 예. 근데 하여간 뭐 이번에 그 10월에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네타냐후가 뭐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0: 좀 바뀌길 바라고요.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정권 교체된다. 그렇게 봅니다.
1: 정권이 교체되면 지금까지 특히 이제 이란전에서 보여줬던 이스라엘의 자세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0: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네, 사람만 바뀌고요. 정책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1: 아니 그럼 바뀌나 마나 아닙니까?
0: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 지금 나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1: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0: 그렇고 조금 더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 나타냐후 총리보다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은 그래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1: 관련해서 이제 뭐 어쨌든 이스라엘이 만일에 네타냐후도 바뀌고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전환된다면 그리고 11월 3일인가요? 미국의 중간선거. 2주 전에 얘기 나눌 때 중간선거와 상관없이 미국의 자세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중간선거에서 미국이 좀 양원이, 그러니까 상원, 하원이 공화당이 만일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금 바뀔까요? 양상이?
2: 근데 뭐 대통령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요.
1: 예.
2: 트럼프 대통령이 바뀔지 안 바뀔지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뭐 중간선거 직후에 휴전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도 좀 못 믿는 게 순간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들이 많거든요. 긴 시각에서 미국의 전략을 읽기는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네.
0: 저는 더 악화될 수 있다.
1: 오히려?
0: 왜냐하면 이제 선거는 끝났고 결과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쓸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홀가분한 마음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력을 더 쓰려고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1: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이 어떠한 정치, 군사적, 특히 국제정치적 역할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2주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를 나눴는데 그걸로 놓고 봐서도 오히려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으면 있지 유화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걸프전은 중동 질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신세계 질서가 선포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 그 당시엔 소련이었죠. 소련 체제 해체하고 해체하면서 러시아로 옮겨갔으니까 그 소련 해체하고 맞물려서 미국의 어떤 독주 체제가
0: 그렇습니다.
1: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 그렇죠. 1989년에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1991년 전쟁이 끝난 그해 12월 달에 소비에트 해체가 선언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은 뭐 91년부터는 압도적인 단일 패권 국가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뭐 그 당시에 나왔던 말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건 미국은 동시에 두 곳에서 전쟁인도 다 이길 수 있다.
1: 아, 맞습니다.
2: 근데 그런만 나올 때 다 들었을 때 아예 두 곳만 이기겠냐, 너네 세 곳 네 곳도 이기겠다 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으니까요.
1: 그 당시 그 두 곳이라는 게 중동하고
2: 뭐 어느 지역이든 간에.
1: 그때 이게 나 말씀하시죠.
0: 이때 또 중요한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 뭐죠?
0: End of History. 프란시스 후쿠야마. 그러니까 소련의 해체를 두고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거의 승리를 했다라는 책을 썼지만

0: 시간이 좀 터치라면서 아 그게 아니네. 예. 결국 완전한 승리는 없다. 왜냐하면 예. 계속해서 소련은 어쨌든 러시아는 살아있고 예. 사회주의는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에 예.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1: 그런 거 보면 제가 뭐 성 교수님 말씀 듣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전부터도 가끔 무슨 얘기를 저 생각을 하냐면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역사적 사건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평가해야 되겠지만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 책들이 쫙 나옵니다. 쫙 나오는데 다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엔드 오브 히스토리도 그렇게 봐야 될까요?
0: 그렇죠. 네, 너무 빨리 예. 예, 결론을 내린 거죠.
1: 예, 현실적으로도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걸프 산유국에 대한 미군의 상시 주둔.
0: 그렇죠. 예.
1: 그리고 안보 패권. 이게 공고하게 다져진 것이 네. 걸프전이다.
2: 그렇습니다.
0: 그렇죠. 쿠웨이트를 도와주는 국가는 역시 예. 유럽도 아니고 미국밖에 없구나. 예. 그럼 걸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안보 없이는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의 안위를 지킬 수 없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강했을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미국은 이제 걸프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게 되는 예. 정당성을 얻었겠죠.
1: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들은 이제 속말로 미국한테 알아서 기기 시작한.
2: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1: 예, 예.
2: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도 미국이 여전히 센 나라지만 그 당시에 91년, 92년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 네,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Take the Power Back입니다. Rage Against the Machine의 노래인데 Take the Power Back. 이건 뭐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Take the Power Back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듣겠습니다. 예.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

0: AM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한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오후 4시에서 5시쯤에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524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방향 정체는 밤 11시쯤에 해소되겠다고 예측했습니다. 낮 1시 기준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10분, 목포 4시간 40분, 강릉 3시간 10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름을 상호로 쓰는 중식당에 한밤중에 무단 침입해 레커치를 하는 등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 4명이 모두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용의자 40대 중국인 등 20에서 40대 중국 국적 남성 4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새벽 분당 중식당에 침입해 매장에 레커와 페인트를 칠하고 농약 추적 물질을 식재료에 뿌린 혐의입니다. 피해 업주는 몇 개월 전부터 상호를 문제 삼는 항의 전화와 방문이 이어졌다며 두 달 전에도 누군가 간판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경찰에 신고했지만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 옥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 옥천군의 아파트에서 50대 남성과 부인, 10대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남성은 아파트 앞 화단에서 부인과 자녀는 집 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남성이 아내와 자녀를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전 의원 등을 3년 만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 등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부의원과 김 전 의원, 뉴스토마토 기자 4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천공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른 사람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과 군 내부에서 천공으로 보고됐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자들이 진실로 오인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천공이 아닌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공관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20여 차례 연락하고 근무 시간에 카페 사장에게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을 한 경찰관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사 계급의 경찰관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경사는 2023년 부적절한 언행,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근무 태만 등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남부지방에는 저녁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최대 10mm, 부산 경남 5mm 안팎, 제주 최대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부산 25도 등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I'm a dreamer.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예, 청취자 여러분, 지금 손석희 12시 일요일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뺄 수 없는 것은 9.11이
2: 그렇죠.
1: 됐습니다. 예. 1990년의 걸프전 이후에 미국과 중동 사이에 어떤 뭐 큰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한 10년 동안은?
2: 아, 중요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1: 네. 뭐였죠?
2: 1993년에
1: 예.
2: 클린턴 대통령이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가장 열심히 노력을 하신 분이고
1: 예, 예.
2: 거기에 따라서 5년 내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평화협정이 체결됐어요.
1: 이게 예.
2: 오슬로 협정입니다.
1: 아, 오슬로 협정.
2: 네, 예, 그게 예. 93년에 체결됐습니다만 이삭 라빈 총리가 95년에 암살당하면서
1: 예, 예.
2: 결국 이제 오슬로가 5년 동안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결국 실패는 했지만
1: 예.
2: 그래도 어쨌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평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어떤 비전을 만들어냈던 중요한 합의가
1: 예.
2: 1993년에 오슬로 합의가 체결된 게 있죠.
1: 예.
3: 그렇죠. 그 오슬로 합의에 따라서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의 야세르 아라파트와 이스라엘 쪽의 이스하크 라빈 그리고 시몬 페레스
1: 예, 예.
3: 이 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었죠.
1: 맞습니다. 예, 예.
3: 예 그래서 예. 뭔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전 세계적으로 흥분했던
1: 예. 예,
3: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근데 뭐 하여간 역사로부터 뭐 배워보자면 특히 중동은 그 모든 협상이나 협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3: 네, 오래 가지도 않을 뿐

0: 그래요. 평화 협상을 하면 평화 협상을 한 사람이 죽어요.
1: 네. 예를 들면 안와르 사다트라는 이집트 대통령이 예. 1978년부터 79년까지 예, 그렇죠. 이스라엘과 평화 협상을 통해서 결국 이집트 이스라엘 최초의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 협정을

0: 아, 그렇군요.
1: 예, 사다주도 자국민.
0: 네. 예. 예, 예. 그 아무튼 1990년 이후에 93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도 좋은 일 아니었습니까?
2: 좋은 일이죠.
0: 안 지키긴 했지만.
2: 그리고 1년 후에 예. 94년 요르단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이 또 체결돼요.
0: 아, 예.
2: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0: 그때는 그런 네. 시기였군요.
2: 평화의
0: 또.
2: 시기였습니다.
0: 예, 예.
2: 왜냐하면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대부분의 소련 밑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는 미국과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0: 예.
2: 그런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협상에 상당히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예.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0: 아, 그 요르단과 아까 말씀하신
2: 이스라엘 간의,
0: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 그 협정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 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요르단이 웨스트뱅크가 원래는 즉 서안 지구가요.
0: 예, 예.
2: 67년 전쟁 전까지 요르단 땅이었거든요.
0: 예, 예.
2: 그래서 후세인 국왕이 1988년까지 이 땅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 그런데
0: 예, 예.
2: 팔레스타인 민족주의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포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집트가 첫 번째 아랍국가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0: 예, 예.
2: 요르단까지 체결하면서 중동지역에 평화가 오는 것 아닌가.
0: 예.
2: 아랍이스라엘과 평화가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상당히 기대가 됐던 그런
1: 예.
2: 시기죠.
1: 잠시 헛된 희망을 품었죠.
0: 그렇죠.
1: 네.
0: 그 헛된 희망이라는 것은 2001년 9월 11일에 드러났습니다.
1: 네.
0: 어떤 모순이 내재되어 있었을까요?
1: 사실은 이제 다시 시계를 91년으로 돌려야 됩니다.
0: 예.
1: 그러니까 걸프전이 90년에 사담 후세인 이라크 쿠웨이트를 침공했고요. 침공한 다음에 사우디까지도 넘봤었거든요.
0: 예, 예.
1: 그때 이 사우디를 지키겠다고 등장한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이거든요.
0: 예.
1: 오사마 빈 라덴은 1979년에서 89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는데 소련을 몰아내는데 자신들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다고 믿고 예.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때 이제 1988년에 아프가니스탄의 소련의 패배가 거의 확실하고 됐을 때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 반군들을 지원하러 왔던 아랍인들이 할 일이 이제 별로 없어진 상황에서 이대로 헤어지면 아쉽다 해가지고 만든 게 알카에다거든요.
0: 예, 예.
1: 이 알카에다 이제 자기네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오사마 빈 라덴은 우리가 소련한테 예, 소련을 물리친 이런 훌륭한 알카에다가 있는데
0: 예.
1: 사우디 정부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근데 왜 미군을 불러들이냐. 우리가 지킬 수 있는데.
0: 예.
1: 그래가지고 사우디 정부가 근데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이나 와서 얘기를 한 거를 전부 다 거절을 했거든요.
0: 예.
1: 그러면서 이제 알카에다가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0: 아,
1: 알카에다 최초의 테러가 사우디입니다.
0: 예.
1: 예. 거기 이제 그 알카에다 세력들이 슬슬 자리 잡고 있었던 때죠.
0: 예. 아, 그때.
2: 네.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소련을 막기 위해서. 예. 네. 근데 다시 총뿌리를 소련에 겨눴다가 이제는 미국 쪽으로 총뿌리를 겨누는
0: 예.
2: 거죠.
0: 예. 자, 2001년 9월 11일. 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뭐 그 뭐랄까 너무 비현실적인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던 장면은 그게 우리 시간으로 밤이었습니다.
2: 네.
0: 미국 시간 아침이었습니다.
1: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지금 기억하는 게 제가 맥일대에서 박사를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박사 과정 하고 있었을 때.
0: 예, 예.
1: 아침에 어머니한테 일찍 전화가 왔어요. 이 전화하시는 분이 아닌데.
0: 예.
1: 그러더니 전화해서 하는 말이요. 빌딩에 비행기가 부딪혔는데 너는 괜찮냐예요. 우리 어머니 잣다 붙여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뭔 말인가 싶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너무나 바보 같은 답을 했어요.
0: 예.
1: 그럼 빌딩에 비행기가 부딪힐 수도 있죠. 엄마 나 괜찮아. 알았다. 그리고 끊었어요.
0: 예.
1: 이상하잖아요.
0: 그러네요.
1: 옆에서 텔레비 좀 터봐봐. 그랬더니 와 이미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전화 왔습니다. 학교 오지 말아라.
0: 왜요?
1: 캐나다잖아요.
0: 예.
1: 캐나다인데도 그 영향권에 들어가 있었어요.
2: 또 추가적인 테러가 날 수 있으니까.
0: 예.
2: 네,
0: 예.
2: 추가적인
1: 그래서 학교를 저 2주 동안 못 갔고요. 제가 이슬라믹 스터디즈잖아요.
0: 예, 예.
1: 저희 학과 도서관이 전부 다 정보기관 네 팀에서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예. 장악하고 있다고 2주 동안 학교 안 갔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예.
0: 근데 어찌됐든 뭐 큰 미국으로서는 뭐 네. 엄청난 비극이었으니까.
2: 저는 그때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있었습니다.
1: 오.
0: 어디에?
2: 9.11 때 제가 예.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였고 한국으로 온다고 터키행 비행기를 저기 벵구리온 이스라엘 국제공항에서 뜨고 나자 사건이 예. 터졌어요.
0: 아, 그건 비행기 속에서 모르셨을 텐데.
2: 모르죠. 알 수가 없죠.
0: 예, 예.
2: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난리가 난 거죠.
0: 예. 네. 아찔하셨겠군요.
2: 전혀 뭐. 와.
0: 네. 저는 그때 밤에 저는 이제 시선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새벽에 일을 하잖아요. 이게 밤에 일찍 자야 되는데 그날은 좀 늦게 잤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심야에 시선 집중의 제작진을 닥달을 해서 누구든 인터뷰할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그 당시 시선 집중 제작진이 지금 손석희 12시 제작진처럼 민원이었습니다.

0: 예, 그래서 그 쌍둥이 빌딩 비행기가 부딪힌 그 층에 층으로부터 4층 밑에 있었던 한국 상사 직원을 찾아냈습니다.
1: 와.
0: 예,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그 빌딩에서 탈출한 직후에 인터뷰를 했죠. 예, 뭐, 그 얘기가 하여간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러니까 2002년 9월 11일, 1년 뒤에 그분을 다시 연결했었습니다. 지난 1년의 삶이 어떠셨는가? 워낙 큰 충격을
1: 그렇죠.
0: 겪으셨으니까요.
1: 예.
0: 예. 그래서 하여간 뭐 그때 그 인터뷰는 도하각 언론에서 받았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그 충격적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9.11 이후에 미국에선 또 부시 독트린이 나옵니다.
2: 네.
0: 예,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 그렇죠. 이제는 뭐 미국이 사실 이전까지는 이슬람 원리주의,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했지만 이렇게 기습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겠죠. 그렇다 보니 이제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제는 미국이 거기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세계를 이제 선과 악으로 나눈다든지, 예, 그다음에 패권적 일방주의로 해서 어쨌든 미국의 패권을 가지고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타격을 하겠다. 뭐 이런 공세적 현실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 부시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지역을 이제 공격 목표로 삼게 되는 불행한 시대로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0: 이른바 이제 악의 축.
1: 네.
0: 그러니까 세계를 그 세계관이 선악 개념으로 바뀌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뭐 엄청난 그 이후에 세계사적 변화를 가져왔고, 대량 살상 무기 제거를 구실로 해서 단독 강행을 했죠.
1: 그렇죠.
0: 근데 사실은 그 대량 살상 무기 WMD,
1: 네.
0: WMD라는 게뭐 증거가 없었다면서요?
1: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CIA 쪽에서 조작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냐. 그래서 어쨌든 공격을 받은 미국 입장에서는 누군가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면 가상의 적을 설정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이라크를 또 침공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되죠.
2: 근데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그 사실 이라크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거든요. 들어갈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2001년 10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을 치고 들어간 거는 이해가 할 만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오사마 빈 라덴을 눈앞에서 놓쳤고요. 놓친 다음에도 나왔어야 되는 건데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2021년 8월 15일에 나오거든요. 20년 동안 거기서 머물렀고요.
0: 아, 정말 오래 있었군요.
2: 그리고 나서 2003년 이라크 전쟁은요, 정말 뼈아픈 전쟁입니다. 안 해야 될 전쟁인데 그 배경에는 대량 살상무기가 아니라 사실 이라크의 석유 자원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라크 석유가 지표면에서 낮게 깔려 있어서 생산 단가가 쌉니다.
0: 여기서도 역시 여지없이 등장하는
2: 석유죠.
0: 석유군요.
2: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건참 사우디아라비아의 말을 들었었어야 되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1991년에 이라크 전쟁을 했잖아요. 1차 걸프 전쟁.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기회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더 온건한 사람으로 앉혀놔야지 안전하다고 봤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면은 이란이 이쪽으로 더올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란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라크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란이 이라크를 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는 말이, 이란 지금 그럴 정신없다. 기회는 지금이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우디 말을 안 듣고 그냥 비행 금지 조치만 취하고 나왔어요.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한다고 그럴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말린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요르단입니다. 미국한테 지금 이라크를 치면 진짜 이 이란이 이라크까지 다 먹을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담 후세인이 무너진 다음에 이라크는 이란의 장난감이 됐죠. 결국 그러니까 미국의 뭐가 실패하냐면 주변 국가 말을 안 들어요. 주변 국가 말을 들어줘야 돼.
0: 어찌 보면 중동 사정은 또
2: 그럼요.
0: 사우디아라비아가 더잘 알았을
2: 근데 말을
0: 텐데요.
2: 안 들었으니까 이게 아주 결정적인 대비가 됩니다.
0: 늘 그런 편일까요?
2: 그렇다고 봐야죠. 아, 그래서 그 브레진스키가 유명한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0: 예.
2: 아프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결국

0: 알카에다라는 존재가 나오게 됐잖아요. 예, 예. 그랬었을 때 기자가 프랑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아, 미국이 왜 아프간 전쟁에 들어갔냐고 했을 때 미국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소련에게 제2의 베트남 전쟁을 선물하고 싶었대요.
1: 예.
0: 미국이 너무나 당했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사실은 소련의 침공을 미국이 유도한 측면이 있거든요.
1: 아, 예.
0: 예, 유도한 측면이 있고 소련이 12월 24일에 타지키스탄 국경을 넘어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갈 때
1: 예.
0: 브레진스키가 카터한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됐다고
1: 했죠. 된다.
0: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프간 전쟁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1: 예, 예.
0: 프랑스 기자가 물어봅니다. 프랑스 기자가 그러면 약간의 후회스러움은 없냐? 예를 들면 나중에 탈레반이 정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1: 예,
0: 그랬더니
1: 예.
0: 브레진스키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왜 그것까지 미안해하게 생각해?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다. 소련을 무너뜨리면 예. 된 거다.
1: 예. 참, 하여간 그 미국이란 나라 뭐 국제 정치가 그런 건지 예. 모르겠지만 예. 뭐 브레진스키로서는 자기가 할 말을 했을 뿐이라고 또 보면 그만일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부시 독트린이 적용된 사례가 바로 이제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이었는데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었다. 그러나 일어났고 여파는 뭐 상당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예, 오히려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의 부상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예. 그 이란의 부상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2: 그렇죠.
1: 예.
2: 이란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순리 국가였던 이라크에 있는 수장, 즉 사담 후세인을 제거함으로써
1: 예, 예.
2: 이란 사실상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맹주로 떠오르게 되는
1: 예.
2: 사실 미국이 이란을 도와준 거랑 마찬가지죠.
1: 그렇죠.
2: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됐다.
1: 그래서 그 중동 내 세력을 뭐랄까 후세인 정권을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이란이 중동 내 세력을 재편하는 대폭 확장하는
2: 네네 그렇죠. 그
1: 초승달 시아파 초승달 지대라고 한다면서요?
2: 네, 네 그렇죠. 네. 시아파 초승달 지대를
1: 그건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2: 이게 이제 이스라엘부터 출발하며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1: 예.
2: 그다음에 시리아가 사실 또 이란하고 너무 친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2: 아사드 정권이었죠. 그다음에 이라크가 또 있죠.
1: 예.
2: 이라크 절반 인구 절반이 시아파고요. 그다음에 예. 이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는 예멘에 있는 후티까지.
1: 후티. 예.
2: 그래서 이게 딱 그거 보시면
1: 아 이게 지도를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는
2: 네.
1: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 네.
1: 이렇게 보면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실제로 이렇게 지역이
2: 그렇습니다.
1: 모양이 지어집니다.
2: 네.
0: 예.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말을 들었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사담 후세인이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사담 후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랍 쪽에서 아랍 세계를 지키는 마지막 동쪽 수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라크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거든요.
1: 예, 예.
0: 아랍 국가 중에서.
2: 그러니까
0: 이란하고. 이란과 예, 이라크가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말대로 아랍 세계를 지키는 마지막 동쪽 수문장이에요.
1: 예.
0: 동쪽 수문장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제거해버리니까 이란은 너무 행복하죠. 이란은요. 이란은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미국은 참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해준다. 제일 싫어하는 탈레반 정권 무너뜨렸죠.
1: 예, 예.
0: 2001년에.
1: 예.
0: 예, 그리고 사담 후세인 2003년에 무너뜨렸잖아요.
1: 예.
0: 이란은 다 원하는 얘기입니다.
1: 어.
0: 예, 그러면서 이란은 그동안 이란의 혁명의 목표는요. 그러니까 이란도 약간 그 오버한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1: 예.
0: 뭐가 있냐면 이란 혁명이 나서 왕정에서 부패한 왕정을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공화정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란 혁명의 목표는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 왕의 억압을 받던 국민들은 해방을 시켰는데 밖에 보니까 밖에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팔레스타인이거든요.
1: 예, 예.
0: 팔레스타인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1: 예.
0: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개입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그 독립운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 하는 세력으로 헤즈볼라를 만든 거거든요.
1: 예, 예.
0: 그러면 이란에서 헤즈볼라까지 이어가려면 무기와 돈이 가야 되는데 육로로 가는 게 좋잖아요. 육로로
1: 예.
0: 갈 때 이라크하고 시리아를 거쳐야지만 레바논 들어가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그 먼저 문에 나서자마자 제일 먼저 앞에 가로막고 있던 이라크가 문이 열렸으니까.
1: 그러게.
0: 이란에서 너무 좋은 거죠.
1: 예.
0: 그래서
1: 예.
0: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어지는 게 이게 시아파 초승달이고요.
1: 예, 예.
0: 이거를 누가 말했냐면 2004년 12월 달에 요르단 국왕이 처음 얘기한 겁니다.
1: 아, 예.
0: 요르단 국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미국이 이라크를 뭐 인지화해가지고 여기서 국민 투표를 해서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시아파가 정권을 잡을 거고
1: 예.
0: 시아파는 이란과 친하기 때문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어지는 시아 초승달이 만들어질 거고 이거는 이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걸프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중동 지역을 불안한 요소로 작동할 것이다. 그 말을
1: 예.
0: 처음 씁니다.
1: 예.

0: 그렇군요. 네. 아, 아주 일목요연하게 오늘 이렇게 쫙 잡힙니다. 그 상이. 아무튼 그래서 미국이 외쳤던 테러와의 전쟁은 결국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오사마 빈 라덴은 나중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결국 제거됐죠. 예. 그 장면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네.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왜 군 지휘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고 네. 지켜보고 예. 그랬던 기억도 나네요.
1: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렸죠. 오사마, 오바마.
0: 약간 그렇게 납니다. 예. 아, 여기서 또 그러면 잠시 쉬어가면서 노래를 듣고 마지막 그 4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Unstoppable, 멈출 수 없는. 근데 노래 부른 사람이 이름이 시아입니다.
2: 시아는 이승철 씨의 노래 제목 아닌가요?
0: 아니요, 아니, 시아 말고요. 여태까지 얘기한 시아파 시아입니다.
2: 아, 시아.
1: 아, 근데 그 아랍어에서 시아는 시아입니다. 시아.
0: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렇게 고급 정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 그렇게 됐습니다. Unstoppable 듣겠습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당신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남부지방의 비도 점점 그치고 있습니다. 귀경길 정체 아직은 심하지 않아서 이동하는 데 큰 불편 없으실 텐데요. 단 사고가 좀 많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해대교 부근 1, 2차로 승용차 사고 발생해 송악부터 행담도 휴게소까지 쭉 정체고요. 남해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 김해분기점 2차로 승용차 단독 사고 발생해 뒤로 1km가량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역시 하남 쪽으로 일죽 부근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2km가량 차들이 뒤로 밀리고 있고요. 그 밖에는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으로 쇠운교 부근 승용차 고장으로 2차로와 갓길 막고 견인작업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방 자세 피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7: 1336 1336 1336 1336.
8: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9: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13: 예, 손석희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세계사 속의 중요한 순간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4부가 됐습니다. 쭉 이제 저희들이 훑어왔고 오바마 정부로 넘어갈 텐데 오바마는 글쎄 어떻게든 중동에서는 조금 발을 빼고 싶어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14: 네.
13: 예, 그다음 오바마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그 정부는.
14: 오바마의 특징은 가장 뚜렷한 게 사실은 중국 봉쇄장치를 하려고 피보테이션 한 게 가장 뚜렷했죠.
13: 아, 예.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관심을 옮기고.
14: 네.
13: 그럼 그 대신 중동은 그 중요한 중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14: 네. 그 중동에서 관심을 멀어주게 됐다는 얘기는 예. 결국 미국의 석유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13: 아, 수급하는데 네. 역시 그 석유군요.
14: 네.
13: 예, 예. 그럼 물론 그 미국은 산유력 굉장한 산유국이죠.
15: 네.
13: 예. 근데 왜 그 전에도 그랬을 텐데 갑자기?
15: 갑자기라기보다는 셰일 가스가 나오는데 셰일 가스를 이제 확실히 뽑아낼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게 됐죠.
13: 예.
15: 과거에는 있는 줄 알았지만
13: 예.
15: 그걸 빼내려면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술이 완벽하게 되면서
13: 예.
15: 마음껏 석유와 가스를 뽑아내면서 더 이상 미국이 지금까지 해온 정책처럼 중동에서 예. 이제 원유를 가져올 필요가 최소한 국내적으로는 가져올 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14: 예.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석유는 전통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표면에서 2000m 사이에 석유가 모여있는 것에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지하 2000m에서 4000m 사이에도 석유가 있는데 이게 예. 셰일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0: 셰일은 지능이 오래돼 굳어서 된 암석인데 거기에는 석유와 가스가 모여 있지가 않고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200여 년부터 석유업자들이나 석유학자들은 석유가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뽑아내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림의 떡으로 뒀는데
1: 예.
0: 1997년에 미국의 석유업자인 조지 미첼이 이거를 또 뽑아내네요.
1: 예.
0: 그래서 여기에서 지하 3,000m까지 가서 잠겨져 있던 석유와 가스를 뽑아 올리는데 그게
1: 예.
0: 98년부터 생산하거든요.
1: 그게 주로
0: 얼마
1: 어느
0: 주로
1: 지역이었습니까?
0: 뭐 텍사스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런 쪽에
1: 여전히
0: 평원입니다.
1: 그렇군요.
0: 이게
1: 예.
0: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 MBC 밑에 이게 갇혀 있다 하더라도요. 그럼 못
1: 예.
0: 뽑아냅니다.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은요. 지진 4도까지 나요.
1: 아, 그걸 뽑아내면
0: 네, 충격.
1: 예.
0: 그 지층을 흔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1: 예.
0: 갇혀져 있는 게 빠져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한 건데,
1: 예.
0: 미국에서 나오는 쪽은 전부 다 그게 환경 문제가 없는 아주 넓은 평지였었어요.
1: 예.
0: 그런데 98년부터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2011년에 러시아를 제치고 미국의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 되고요.
1: 아, 예.
0: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되고요.
1: 예.
0: 2015년 12월 달에는 40년 만에 미국 원유 수출 금지법을 풉니다.
1: 아.
0: 그러니까 2015년 12월부터 미국 석유가 세상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1: 예.
0: 그러면 더 이상 중동은 빠이빠이 해야죠.
1: 예. 뭐 완전 빠이빠이 아니라 하더라도
0: 네.
1: 거기에 집중했던 그 힘을 어느 정도 이제 옮겨서
0: 네.
1: 그게 이제 피봇이야.
0: 예, 그렇죠.
1: 중국 쪽으로 옮긴다. 예. 근데 오바마 정부의 그런 그 피봇아시아 정책은 그래서 성공했을까요?
2: 성공하려고 했던 게 이란과 잘 지내보자.
1: 예.
2: 지금까지는 좀 대결 구도로 갔지만,
1: 예.
2: 그리고 그 당시에 나타냐후라는 이스라엘 총리가 매일 저녁 오바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던 게 언제 때릴 겁니까?
1: 예.
2: 이란 핵시설 언제 때릴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바마가 했던 얘기가 있죠. 나타냐후 전화 받기 싫어서라도 내가 이란과 핵 합의를 해야겠다. 도저히 나는 얘 전화 받는 것도 싫고. 그래서
1: 예.
2: 실제로 그걸 해냅니다. 오바마가.
1: 2015년에.
2: 2015년에 포괄적 공동계획이라는 이란과 한 1년 반을 협상을 했죠. 거의 2년.
0: 그렇죠.
2: 예,
0: 예.
2: 2년 협상을 해서 최초로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1: 예.
2: 너무나 성공적인 합의였죠.
1: 예.
0: 그게 그 갑자기 석유 때문에 이란과 협정한 게 아닙니다. 이란을 그 협상장에 끌어내기 위해서요.
1: 예.
0: 석유 제재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1: 아, 뭐 물론 그 당근과 채찍이 필요했을
0: 네.
1: 테니까.
0: 그래서
1: 예.
0: 2015년 7월 14일에 안전보장 상임 이사국 5개국과
1: 예.
0: 독일이 한 편이 돼서 이란과 협정을 한 겁니다.
1: 예.
0: 같이 핵 협정을 하고 이란이 너희들 뭐 우라늄 농축해가지고 연료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겠어. 근데
1: 예.
0: 3.67%만 우라늄 농축해.
1: 아.
0: 이거를 약속하고 나온 건데요.
1: 예.
0: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예, 이제
1: 예.
0: 가장 이제 중동에서 빠지려고 그러니까 가장 눈에 걸리는 게 이란이니까 이란을 그렇게 해놓고,
1: 잠재워놓고.
0: 잠재워놓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 성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네타냐후한테 말하면 야, 네타냐후야, 내가 이란하고 평화협정할게. 그러면 네타냐후가 어떻게
1: 안
0: 되겠습니까?
1: 좋아하겠죠.
0: 안 좋아하죠. 주변 아랍 국가들은 난리 나죠.
1: 예.
0: 이 나라들 모르게 한 겁니다.
1: 아, 그게 가능합니까?
0: 말을 안 했죠.
1: 아니, 그래도 어차피 협정을 맺어야 되는 건데.
0: 그러니까 괜히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얘기는
1: 예.
0: 안 하고요. 뻥 터트린 거예요.
1: 아,
2: 근데
1: 예.
2: 다들 반대를 했죠.
0: 다들 반대했죠.
1: 당연히 그랬겠죠.
2: 예.
1: 아니, 근데 왜 반대를 합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랍 국가들은 이란이 얘기하는 건 평화적인 핵개발이지만
1: 예.
0: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얘 이란 얘네들 분명히 핵폭탄 만들
1: 아,
0: 거야. 예.
1: 예.
0: 그것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1: 불신이었군요.
0: 네.
1: 예.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뒤에는 네타냐후의 전화질이 있었다.
2: 네. 아, 전화질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죠.
1: 예.
2: 본인은 핵협상을 원치 않 하지 않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오바마는
1: 그러네요.
2: 역으로 핵 합의를 함으로써 전화를 끊어버린.
1: 예.
2: 네.
1: 그런 거 보면 참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고 이게 참
2: 맞습니다.
1: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바마 정부는 뭔가 다른 중동 문제 접근 방법을 택해서 결국 2015년에 핵 협상을 이뤄냈는데 그게 뭐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0: 네.
1: 예.
2: 트럼프죠.
1: 트럼프 때문에.
2: 네.
0: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 정권이 계속 이어갔으면 그나마

0: 좀 됐을지 모르는데요.
1: 예, 왜냐하면 다시 바이든이 잡았을 때 또 어느 네. 정도 다시.
0: 근데 바이든 아무것도 못하긴 했습니다만은.
1: 네. 네, 그래도.
0: 네네. 예.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오바마를 싫어하던 지금도 아랍 국가들에서요 역대 최대의 미국 대통령 뽑으라면 1등인 단연코 오바마입니다.
1: 예예. 예. 예.
0: 그래서 오바마와 반대로 가기를 트럼프한테 요청을 했고 트럼프는 또 오바마 싫어하니까요.
1: 예예. 예.
0: 그래 그러면 내가 오바마가 하던 건 내가 안 해줄게 하고 나와버리죠 미국이.
1: 예. 그래서 그때 ABO란 말도 나왔죠. Anything but Obama.
2: 오바마.
1: 네. 예, 그런 얘기 나오게 했었는데 하여간 정말 그렇게 중동에서 발을 빼기는 미국이 이렇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임기 중에 IS 그게 있었잖아요.
2: 네.
1: IS 격퇴 이걸로 군사작전도 하긴 했었는데.
2: 네네네.
1: 예.
2: 결국 이제 IS 문제는 즉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데
1: 예.
2: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게 출발점이다.
1: 예.
2: 왜냐하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사담 후세인 정권 밑에 있던 많은 순리파 군인들이나 민병대들이 결국 갈 데가 없어서 아이시스 즉 이슬람 국가로 많이 합류를 했다는 얘기가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라크를 무너뜨린 것이 사실상 중동 지역에서 괴물 하나의 괴물을 이슬람 극단주의 괴물을 만들었는데
1: 예.
2: 그것이 아이시스였다. 그리고 그것을 오바마가 퇴치하기 위해서 이란과 손을 잡은 것이죠.
1: 예.
2: 네.
0: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에서 이란을 잠재워놓고 빨리 중국으로 가고 싶은데 두 가지에 걸려버리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계속 되고 있었고 이라크 예. 문제도 계속 생기고 있었고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결국에는 중동에서 나오는 게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트럼프 1기 때 핵합의를 이제 다 파괴해버리고
2: 2018년입니다.
1: 예. 예. 예.
0: 기억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라서 기억합니다.
1: 주로 이렇게 연결을 좀.
0: 네.
2: 발렌타인하고 좀 다르네요. 네.
1: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공부하셨죠.
0: 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하는 사람.
1: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란 경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2: 네. 그리고 트럼프가 2018년 오바마의 핵합의를 탈퇴하는데 또 누가 큰 공을 세웠냐.
1: 예.
2: 역시 나타냐후입니다.
1: 아, 거기도.
2: 네.
1: 예.
2: 나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은 핵 무기를 만들 겁니다.
1: 예.
2: 그리고 그 당시 또 이스라엘이 테헤란으로부터 이란 관련 핵 관련 문서를 훔쳐온 게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1: 예.
2: 분명히 이란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어 이러면서 바로 2018년 전격적으로 탈퇴를 하게 됩니다.
1: 예. 그리고 경제 제재는 그래서 먹혀 들어갔습니까?
0: 사실은 경제 제재가 오바마 때 먹혀 들어가긴 했죠. 왜냐하면 예. 이란이 갑자기 석유 수출 에 대해서 제한이 들어오니까 이란이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 미국과 손을 잡았고요.
1: 예, 예.
0: 그리고 그 당시에 가능했었던 거는 그 당시에 이란의 주축 세력들은 처음에서 중도 개혁파들이었거든요.
1: 예, 예.
0: 이 사람들은 대화를 중요시하니까요.
1: 그런데
0: 오바마가 오바마 다음에 트럼프가 들어섰을 때 경제 제재를 계속하는데 이란이 요즘 계속하는 얘기지만 어차피 한 번 받은 제재 또 두 번 받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1: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예. 이란에서 지금도 하는 얘기가 야 같은 영화 또 하냐? 같은 영화 또 상영하네. 그런 거기 때문에
1: 예, 예.
0: 물론 어렵죠.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예. 버텼던 거고요. 어느 정도 어렵냐면요. 그 상황을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핵협정이 나면서 1달러당 이란의 돈이 이제 리알이라고 그러는데 한 3만 예. 7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오바마 물러선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5만까지 뛰기 시작합니다.
1: 예.
0: 예. 그러면서 걷잡을 없이 지금 현재는 200만입니다.
1: 200만이요?
0: 예, 200만. 예. 그러니까 50배가 뛴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돈을 하면 우리가 1달러당 1,400원인데 예. 50배가 뛰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히려는 70만 원입니다.
1: 아니 지금 그 정도로 규제하고 제재를 하는데도 나라가 버티고 있다는 게 참 네. 신기할 네. 정도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저 군사작전 끝에 왜 미국 정부가 이번에 이란 전쟁 때 이제부터는 뭐 경제 제재를 좀 더 강화하겠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다라고 했을 때
2: 네.
1: 그냥 그 속된 표현으로 콧방귀도 안 낀 듯한 그런 반응이 나왔잖아요. 이란
0: 네,
1: 쪽에서.
0: 맞습니다. 네.
1: 그게 그렇게 다 겪어냈으니
0: 네.
1: 그 이해가 갑니다. 역시 그래서 이게 좀 역사를 좀 공부해야 되는 것 같군요. 트럼프 1기 때 대표적인 중동 정책은 2020년에 맺은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네. 협정.
2: 그렇죠.
1: 이건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어요?
2: 이거는 사실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가 절하를 많이 하시는데
1: 예, 예.
2: 이거는 정말 중요한 합의였다.
1: 그렇습니까?
2: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원하고 있는 노벨상 이것만으로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래요? 중요한 합의였다.
1: 예.
2: 그러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네요. 예. 분위기 왜 이렇게 싸하죠?
1: 지금 뭐 거의 그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예. 지금 노벨상에 찬성하시는 분이죠.
2: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예. 걸프 아랍 국가로는 사실 최초로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1: 예.
2: 그다음에 바레인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다른 국가, 뭐 사우디나 다른 골프 국가들도 이스라엘과 평화 합의를 하게 되면
1: 예.
2: 중동의 지형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사우디까지 가지 못한 게 이제 천추의 한이죠.
1: 그러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 두 분은 워낙 뭐 전문가시고 다 아시니까 이제 근데 아브라함 협정 2020년
2: 네.
1: 이스라엘과 아랍 산유국
2: 네.
1: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2: 네.
1: 그리고 이제 바레인 등등
2: 네. 네.
1: 각 간의 그 국교를 정상화시킨다. 정상화를 중재하고 미군에 직접 주둔 부담을 줄인다.
2: 네.
1: 이건 뭐 트럼프가 늘 초지일관하고 있는 거니까요. 미군에 직접 주둔 부담을 줄이면서 반이란 안보연대를
2: 그렇죠.
1: 구축한다.
2: 네, 네.
1: 예,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2: 그게 중요했었는데 사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1: 예.
2: 그러니까 중동판 나토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1: 그렇군요.
2: 네,
1: 예, 예.
2: 네, 이란을 겨냥한. 그러나 골프 국가들 거기에 쉽게 따라가질 수는 없었죠.
1: 예. 왜 또 안 따라갔을까요? 그렇게 이란을 견제하면서.
2: 이란이라는 존재가 워낙 예. 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1: 아, 훗날을 기약하기 어렵군요.
2: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보시면 그들의 판단이 맞았다.
1: 예.
2: 어찌 보면.
1: 예.
2: 만약에 그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 손을 잡고 했었으면 과연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이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겠냐라는
1: 예.
2: 생각을
0: 실질적으로 아랍 국가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은 이란이 모든 아랍 국가에 있는 유전 시설에다가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예.
0: 그것 때문이라도 못하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 아.
0: 예,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을 이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고급 지식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1: 예, 예.
0: 아브라함을 아랍어에서는 이브라힘이라고 그러거든요.
1: 예.
0: 이브라힘. 예,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 아니라고 아닌데 일단 그 구약 성서에 보면 히브리 성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인 사라로부터 나온 이삭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 예.
0: 그리고 성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이라는 여성을 일단 첩으로 들여서
1: 예.
0: 거기에서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 예.
0: 아랍 설화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브라임의 하갈이 첩이 아니라 정실 부인이고
1: 예.
0: 사라가 두 번째 부인인 거예요.
1: 여기서 바뀌네요.
0: 아니, 그러니까 아랍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일에서 아랍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0: 예 그래서 뭐 설화 뭐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1: 하갈이 본처.
0: 네, 예, 예, 예.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 아랍과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예.
0: 아브라함 협정이 되는 겁니다.
1: 예.
0: 네.
1: 이건 진짜 고급.
0: 네네.
1: 고급 정보입니다.
0: 예. 예, 또 하나의 고급 정보는요.
1: 예.
0: 그러니까 오바마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중동에서 빠져나올 때 가장 뒤통수가 당기는 게 이란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오바마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정을 맺고 나온 거고요.
1: 예.
0: 중국을 가야 되니까.
1: 예.
0: 트럼프는 본인이 그 길을 깨버렸잖아요. 그런데
1: 예.
0: 중국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0: 이란은 막아야 되고.
1: 예.
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이란 싫어하는 애들 다 모여봐봐. 일로 와봐.
1: 예.
0: 그래 니네 손잡아. 니네들이 막고. 내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나는 일단 급해 중국으로 가야 되니까
1: 예.
0: 니네들 좀 하고 있다가 니네 힘들면 내가 좀 도와주긴 할게 하고 나온 겁니다. 그게
1: 예.
0: 이 아브라함 협정이죠.
1: 아 그러다 이제 결국은 자신들의 손으로 이란을 침공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네요.
2: 그렇죠.
1: 예. 빠져나오긴커녕
0: 네. 네
1: 그렇게 됐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출구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2: 네
1: 미국이 기본적으로 중동 평화 유지에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이유, 그거는 어떻게 짤막하게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저는 딱 세 글자, 근시안.
1: 아, 예.
0: 멀리 보지 못한다.
1: 예.
2: 저는 중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1: 예.
2: 중동 사람의 멘탈리티를 아직까지도 잘 이해를 못해요. 트럼프도 이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기하고 있고 협상을 하면 나는 누구랑 대화하는지 잘 모르겠다.
1: 예.
2: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1: 아,
2: 네.
1: 아니 그러면 잘 모르고 게다가 근시안이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적인 눈앞의 이익에만 너무 집착해요. 크게 보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1: 예.
0: 크게 보는 그림을 못 그리고 있습니다.
1: 예. 크게 보는 만일에 우리 박현도 교수께서 제가 이 가정법 과거 완료 질문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0: 하지만 가끔 던지긴 합니다. 대답하긴 싫어하지만 미국의 정책 담당자라면 어떤 정책을 펴시겠습니까?
1: 저는 미국 이란과 온화한 정책을 피겠어요.
0: 어떤?
1: 온화하게.
0: 온화한.
1: 예, 오바마식으로 가는 게 맞았습니다.
0: 아, 예. 예,
1: 오바마식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0: 또 다른 중동 국가들이 싫어한다면서요?
1: 예, 그런데 그게 관철해야죠.
0: 예.
1: 왜냐하면 이란은 제가 경험상으로는 이란 국민들이요, 세계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국민들 1등, 2등을 따지라면 저는 예. 한국과 이란이 아주 결투를 벌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만큼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0: 예.
1: 그래서 이 사람들.
0: 자의식도 강하고.
1: 예, 그럼 자의식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예.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0: 예.
1: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외부에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면
0: 예.
1: 내부의 그러한 힘이 사라져버립니다.
0: 예.
1: 내부에서 그거 개혁이나 중도나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설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0: 그럴 겨를이 없어지는
1: 네.
0: 거예요.
1: 오바마 때는 그 틈이 있었기 때문에
0: 예.
1: 이란이 활발하게 여러 가지 발전, 이란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 다리를 끊어버리니까
0: 예.
1: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란 반이란 정책을 굉장히 걱정했던 게 그러면 이란 내에서 변화를 원한 세력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0: 예.
1: 이제는 외부의 적이 생겼기 때문에.
0: 아.
1: 예. 그게 제일 아쉽죠.
0: 예. 그건 이란 테헤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박현도 교수님 말씀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저도 근데 일맥상통해요. 왜 네. 이란을 이해를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란 정치 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란 사람들이 놔두면 알아서
0: 예.
2: 정권 교체를 할 텐데
0: 예.
2: 왜 자꾸 외부에서 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 달에 반중 시위가 크게 났잖아요.
0: 예예.
2: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침공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0: 예.
2: 어떤 경제는 계속 어려웠을 것이고 시위가 더 계속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침공을 함으로써 그나마 온거라 난리 카미나이 최고 지도자는 사라지고
0: 예예.
2: 이란 내에서 가장 강경한 혁명 수비대가 집권하게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됐다.
0: 예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진단을 그 두 주 동안에 걸친 우리 중동과 미국 정책의 변화를 공부하는 그 시간에 결론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저희 둘 때문에 이 방송에 적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0: 어떤 뜻입니까, 그거?
1: 저희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예. 좋지 않아요를 계속 누르실 것 같습니다.
0: 뭐 모두의 의견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또 그 의견이 또 뭐 합리적이라면 저희들이 또 반영해서 또 다뤄야 될 것이고 하니까 뭐 저희는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두 분과의 시간은 너무나 즐거웠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운 특히나 고급 정보를 많이 받아들여서 덕분에 고급 프로그램이 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 멀었거든요.
2: 네.
0: 예,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직 멀었기 때문에 또 기회 갖고 두 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석희 12시 사색 이제 마칠 시간인데 끝곡으로는 크레이지 트레인을 제작진이 골랐네요. 크레이지 미친 열차. 그것도 이 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2: 네.
0: 블랙사바스 출신의
2: 오조스폰.
0: 예. 우리 성 교수님 뭐 락에도 아주 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1: 계십니다. 대학교 공부하고 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0: 예. 오지 오스폰의 크레이지 트레인을 마지막 곡으로 듣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첫 소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오후 4시에서 5시쯤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10분, 목포 4시간 40분, 강릉 3시간 10분입니다. 우리 군과 유엔사령부가 서부전선 지뢰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한 준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21일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대대장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지 닷새 만입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뢰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인 어제 합참과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 현장 조사를 위한 사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합참과 유엔사 군사정전이 고위 당국자를 비롯해 조사기관과 작전 병력 등 20여 명이 투입됐고 폭발 당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했던 일부 장병들도 함께했습니다. 사고 현장까지 직접 접근하진 않았습니다. 비교적 안전이 확인된 지역에서 기동로를 확보하고 현장의 안전성과 감시 통신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중경상을 입은 군 간부 3명이 착용했던 방호 장비와 폭발물 파편 등 증거물들은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져 정밀 감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폭발 사고 현장에 직접 접근해 합동 조사에 본격 돌입할 계획입니다. 합참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는데 다만 조사단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0: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 진상규명을 두고 민주당은 현장 조사를,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합동 현장 조사와 국과수 감정 결과까지 국방위에서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국방위 전체 회의를 열어 국방장관, 합참 의장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조사 지연, 후속 조치까지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면서 의원들이 부대를 방문해도 사고 현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름을 상호로 쓰던 중식당에 한밤중에 무단침입해 레커치를 하는 등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 4명이 모두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동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용의자 40대 중국인 등 20에서 40대 중국 국적의 남성 4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새벽 분당 중식당에 침입해 매장에 레커와 페인트칠을 하고 농약 추적 물질을 식재료에 뿌린 혐의입니다. 피해 업주는 몇 개월 전부터 상호를 문제 삼는 항의 전화와 방문이 이어졌다며 두 달 전에도 누군가 간판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경찰에 신고했지만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유도해온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규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새 연비 기준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과정의 낭비를 없앨 것이고 소비자들은 차량을 구매할 때 수천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이빙 대표팀 김수지, 김나현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싱크로 3m 스프링보드에서 사상 첫 은메달을 합작했습니다. 여자 싱크로 10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따냈던 김수지는 항저우 대회에 이어 2연속 2개 종목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여자 농구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12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강호 중국을 물리치고 결승에 오른 여자 농구 대표팀은 일본을 상대로 초반부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중국전 승리의 주역 이혜란이 홀로 11득점을 몰아쳐 우리나라가 1쿼터를 27대 15로 마쳤습니다. 2쿼터에도 일본을 압도한 우리나라는 이소희의 장거리 버저비터까지 터지며 전반을 19점 차로 마무리했습니다. 3쿼터에서는 강희슬의 활약을 앞세워 꾸준히 앞서간 대표팀은 마지막 4쿼터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본이 뒤늦은 추격에 나서며 66대 62 넉점 차까지 쫓겼습니다.

0: 72대 70으로 앞선 경기 종료 15초 전 강희슬이 침착하게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하면서 사실상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중국과 일본에 밀린 데다 주축 박지수와 박지현이 빠져 우승 전망이 더 어두웠던 이번 대회에서 원팀으로 똘똘 뭉쳐 깜짝 금메달을 따낸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코트에서 다 같이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에 복귀한 대표팀은 남자 농구와 함께 동반 금메달을 합작하면서 기분 좋게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박지은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옥천의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 옥천군의 아파트에서 50대 남성과 부인, 10대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남성은 아파트 앞 화단에, 부인과 자녀는 집 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남성이 아내와 자녀를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20여 차례 연락하고 근무 시간에 카페 사장에게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을 한 경찰관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사계급의 경찰관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경사는 2023년 부적절한 언행,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근무 태만 등의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부산역 내에서 이동하던 무궁화호 기관차의 바퀴 한 개가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철도공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32분쯤 서귀포시 천지연 폭포에서 50대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높이에서 추락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구조대원이 물속에 들어가 관광객을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확인됐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 등과 관련해 중재국을 통해 제안한 조건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남부지방에는 저녁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최대 10mm, 부산 경남 5mm 안팎, 제주 최대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부산 25도 등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7도입니다. MBC 2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의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직 도착하지 않아도 아, 집에 다 왔다 마음이 놓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등 앞에서 대기할 때 온 동네가 내 집처럼 느껴집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참 든든한 일이죠. 다들 일상으로 돌아오는 중이신가요? 지금 어디쯤 오고 계세요?

악뮤의 집에 돌아오는 길 들으면서 오늘 손태신의 트로트 라디오 문 열어봅니다. 9월 27일 일요일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은 뭐 어디쯤 오고 계실까요? 다들 건강하게 잘 보내셨을까요? 멀리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는 길, 뭔가 익숙한 동네가 보이면 그때부터 마음이 푹 놓이곤 하죠. 저 같은 경우에 뭐 아무래도 지방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다가 용인을 거쳐서 그 판교 쪽 지나갈 때 아 집에 다 왔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아마 지금도 뭐 아직 이동 중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손트라와 함께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1, 2부에는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0: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3, 4부에는 오직 손트라에서만 들을 수 있는 생생한 라이브 우리 손트라 보석 상자 열어볼게요.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일주일에 딱 하루 트로트는 쉬지만 음악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노노노노노 트로트 없습니다. 이번 주 몸도 마음도 많이 분주하셨죠? 친척들이 있으니까 두 다리 쫙 뻗고 있지도 못하고 끼니도 대충 때울 수도 없고 오늘은 좀 식사 시간도 좀 유연하게 메뉴도 좀 편하게 결정해 보시죠. 노래 역시 이 시간에는 장르 상관없습니다. 누군가의 눈치 보지 말고 듣고 싶은 노래 그냥 편하게 신청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082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가족은 다들 야구를 좋아해요. 아빠랑 엄마가 서로 응원하는 팀은 다르지만 매일 야구를 챙겨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가장 응원하는 선수인 김호령 선수의 등장곡 이무진의 청춘 만화 신청합니다. 아, 여기 또 그 타이거즈의 김호령 선수 팬이시군요. 근데 야구에 완전 빠져있는 분들은 진짜 그냥 쉬는 날마다 계속 가더라고요. 예, 네, 너무 재밌나 봅니다. 우리 8225님께서 어제 딸 가족이 친정집에 놀러 왔다 갔는데 13개월 된 아기 보느라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짠했어요. 세상 자식 키우는 부모들 고생 많아요. 신청곡 왁스 엄마의 일기 보내주셨는데 아, 우리 8225님 본인도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아, 너무 잘해내셨고 아, 이게 참 그런 걱정이라는 게 그냥 부모의 마음인가 봅니다. 우리 신청해 주신 두 노래 0820님의 신청곡 이무진 청춘 만화 그리고 8225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왁스의 엄마의 일기까지 우리 두 곡 듣고 올게요.

방금 들으신 곡 왁스의 엄마의 의기였고요.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이무진의 청춘 만화였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노 트로트 데이, 트로트 없습니다. 3820님께서 학창시절 이 노래만 틀면 왜 사랑하면 저렇게 굽혀야 되냐? 라며 분통을 터뜨리던 친구가 생각납니다. 사춘기 특유의 반항심이었는지 원하는 건 뭐든 되어주겠다라는 가사가 어지간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오늘따라 진지했던 그 친구 표정이 떠올라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문제의 그 노래 레너드 코엔의 I'm Your Man 듣고 싶어요. 아, 그 친구분께서 뭐 아픈 사랑을 좀 하셨을까요? 아, 왜 그래야 돼? 사랑하면 왜 그래야 돼? 이러면서. 아, 우리 이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 가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귀경길입니다. 어제는 서해안고속도로 오후 한때 정체가 80km에 달할 정도로 아주 심했는데요. 오늘은 한결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서해안고속도로 보면 서울 쪽으로 군산과 송악, 일직 부근 포함해 총 13km 구간만 밀리고 있고요. 그러나 동서천 분기점 부근은 2차로에 추돌사고가 발생해 잠시 더 혼잡해진 모습이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휴게소 구간 제외하면 나머지는 괜찮은데 신탄진 부근 2차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2부 첫 곡으로 디오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듣고 왔습니다. 우리 9408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지금도 부산 광안리 해변에는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이 많네요. 날씨가 어쩜 이렇게 좋은지요. 바닷바람도 끈적임 없이 시원해서 참 좋답니다. 철썩철썩 밀려오는 파도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리더라고요. 도경수 기타리스트 신청해요. 어머, 표현이 왜 이렇게 또 낭만적이고 시적인지. 철썩철썩 밀려오는 파도소리마저 그냥 음악 같다. 아, 그럴 때가 있죠. 마음이 뭔가 평안해지면서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장르 상관없이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 모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458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남편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SG워너비의 넌 좋은

4583님의 신청곡 SG 워너비의 넌 좋은 사람에 이어서 들은 노래 0359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더 너츠 사랑의 바보였는데요. 0359님께서 김천시댁에 가서 포도 작업하고 지금 울산 집으로 가는 차 안입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온 가족 모여 밥도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장거리 운전하는데 졸지 말라고 노래 들려주세요. 아, 했는데 잘 들으셨죠? 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오시고요. 우리 좋은 노래 계속 보내드릴게요. 우리 3268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주말 오후 근무라 오전에 밀린 집안일하고 밑반찬 준비해놓고 계란후라이로 점심 대충 때우려 하는데 갑자기 신랑이 식탁에 앉으며 어? 내가 좋아하는 계란이다! 이러면서 홀랑 집어먹었는데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눈에서 레이저 광선 보내니 내 거 아니었어 이러네요. 노래는 김범수의 나타나 신청해요. 우리 3268님 네 정말 좀 짜증나기도 했고 좀 화도 났겠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마 신랑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거 아니라는 거 그냥 먹고 싶었을 거예요. 다음에는 넉넉하게 만들어 드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범수의 나타나 듣고 올게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빚 가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5: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모든 인체 가능한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로 1, 2부 꽉꽉 채워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2부 마치기 전에 2부 끝곡으로 2311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2311님이 추석 연휴 끝 이 노래 들으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나도 사직서 던지고 싶당. 소연 퇴사할게요 신청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너무 힘드시죠? 하지만 좀 퇴사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회사에서 뜯어낼 월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고 좀 끝까지 좋은 일들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소연의 퇴사할게요. 우리 2부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3시 5분에 손트라 보석 상자로 여러분 이때까지 있었던 라이브 한 번 듣기 너무 아까운 게 많거든요. 잔뜩 준비했으니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후에 봬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제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3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부산 6시간, 목포 4시간 20분, 대구 5시간, 강릉 3시간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오전 7시 기준으로 출발했을 때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시간보다 최대 1시간 20분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차량 524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 방향 정체가 오후 4시에서 5시쯤 정점에 이르렀

0: 올랐다가 밤 11시쯤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승마 대표팀 남동원이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개인전 정상에 올라 우리 선수로는 12년 만에 다시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동원은 기수가 말에서 지시를 내려 정해진 경로를 따라 걷기, 뛰기 등 다양한 동작을 연계하는 종목인 마장마술에서 마필 레오니다스와 출전해 최종 점수 75.190점을 받아 1위에 올랐습니다. 마장마술 단체전 은메달을 따냈던 남동원은 이번 대회에서 두 번째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이 아시안게임 준결승에 가뿐히 안착하며 대회 역사상 첫 2연패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안세영은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세계 5위 태국의 인타논을 2대0으로 33분 만에 제압하며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2관왕이 올랐던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단식 정상에 오르면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역사상 최초로 2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조규성이 부상 회복을 위해 대표팀에서 조기 소집 해제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조규성이 소속팀으로 복귀한다고 밝히며 모레노 감독과 의무팀이 선수와 논의한 끝에 남은 경기에 출전하기보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출근 시간대에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인천 경기 서해안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북부, 제주도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 5mm 안팎, 인천 경기 서해안 5mm 미만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29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9월 27일, 오늘은 세계 관광의 날인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인구를 충전하는 배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인공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역동적인 추진력을 갖춘 관광 벤처 기업들이죠.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세계를 사로잡는 글로벌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가 앞장서서 힘차게 뛰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8: MBC 라디오국에는 아주 특별한 전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주 어마어마한 보석 상자가 있다는 사실.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라이브가 보석이 돼 상자를 그득그득 채우고 있다는데, 그 뚜껑을 열면 눈부신 목소리가 마법처럼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 소리에 이끌린다. 바로 오늘 그 전설의 보석 상자가 열리는 날, 보석 상자야 열려라. 야, 왜 안 열려? 아, 이거 지문 인식인가? 손태진 씨, 좀 도와줘 봐봐요.
9: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야,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10: 눈부셔. 왜 이렇게 눈부셔? 오늘도 손테라가 보석처럼 아껴둔 라이브들이 한가득 나왔네요. 우리 5320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고속도로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들어요. 오늘도 좋은 노래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도로 위에서 듣는 분들 많으시죠? 차 안을 공연장으로 만들어줄 오늘 보석 라이브 들 저희 살펴볼까요? 첫 번째 노래는요, 2024년 10월 14일에 출연한 홍지훈의 국악 메들리인데요, 쓰리랑 강원도 아리랑 뱃노래 아리랑까지 저도 자리에서 막 일어나서 함께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얼쑤 좋다 이러면서 절로 환호가 나오는 라이브,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한 곡 더 2025년 11월 25일에 손트라를 찾아와 준 김양의 풍악을 울려라 준비했습니다. 장민호 원곡이죠. 아주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들으면 막힌 속이 뻥 뚫립니다. 우리 함께 들어보시죠. 홍지훈의 국악 메들리 그리고 김양의 풍악을 울려라.

0: 우리 손트라 애청자라면 지금 라이브 들으면서 아 그때 그랬지 저랬지 이러면서 또 추억하실 거예요. 김양의 풍악을 울려라 그리고 홍지훈의 국악 메들리 그 전에 들으셨습니다. 아 정말 지금 제 앞에는 흥 많은 사람들 눈에만 보인다는 손트라 보석 상자가 있는데요. 일요일에 이 상자가 열리면 손트라에 출연했던 가수들의 라이브가 줄줄 흘러나옵니다. 이번에 들을 노래 역시 추석 명절에 딱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이미리의 국악 메들리 밀양아리랑 뱃노래 강원도아리랑 아, 이렇게 보내드리고 아, 그 다음에는 이미리의 친구죠. 신승태 씨의 라이브 2025년 1월 28일 설 연휴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불렀던 노래인데 까투리 타령까지 한가위 한상 차림처럼 맛깔나는 노래들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1: 좋다.
2: 아니 이런 거 라디오 이런 메들리 갖고 와도 돼요?
3: 이거 메들리를 가져오셨다고요?
2: 이거 행사 메들리.
3: 이거 행사 노래.

0: 더우신 저
1: 아니요
0: 더우세요
1: 시원해요
0: 우리 배안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미랑아리랑 아니고요. 해주아리랑 아니죠. 마지막 강한

0: 가톨릭 사냥을 나간다. 후야 가톨릭 사냥을 나간다. 좋아요. 아이스고
1: 고사. 우리 승태 씨도 새해 인사 덕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죠? 신승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죠? 자, 까투리 타령 2절 갑니다. 까투리! 까투리! 까투리, 까투리, 까투리, 까투리,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후야! 충청도라 캐룡산으로 검사냥을 나간다.

신승태 까투리 타령. 그리고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이미리의 미량아리랑 뱃노래 강원도 아리랑 국악 메들리였습니다. 이번에 들을 라이브 노래는요, 지난 3월 2일에 손트라에 출연한 나태주의 사랑역입니다. 이 원곡은 임영웅 씨의 노래인데요, 임영웅 씨가 부드러운 저음의 목소리로 불렀다면 나태주 씨는 그 특유의 발랄하고 구성진 느낌으로 불렀죠. 5803님께서도 신청해 주셨는데, 매일 듣고 있어요. 드디어 이동 시간 1시간 남았습니다. 사랑역 듣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우리 임영웅의 사랑역 나태주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라 고속도로 복잡한데요. 더불어서 사고가 많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해안선 서울 방향 줄포 부근 추돌 사고입니다. 이 사고 여파로 선운산 나들목부터 7km 구간에서 꽉 막혀 있고요. 이후로 군산에서 동서천, 송악에서 포승 분기점,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 일대도 사고 여파로 정체고요. 반대 양평 방향 선산 진출로에서도 사고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체는 선산에서 상주 터널까지 12km 구간, 충주 분기점, 감곡에서 여주까지 정체가 깁니다. 천안 오산 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 휴게소에서 풍세까지 어렵습니다. 최수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손틀어 대체 못 입니?
1: 맞다 미리야 손틀어 들어야지.
0: 그럼 손틀어가 최고지.
1: 최고다.
0: 최고다.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손트라 보석 상자 이때까지 출연했던 많은 귀한 게스트분들의 라이브들 한번 듣기 너무 아쉬워서 준비해서 다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 4부에는 어떤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을까? 첫 번째 곡은 2025년 6월 2일에 출연한 안성훈의 엄마꽃 입니다. 2710님께서 경북 영주에 계신 친정집 갔다 오는 길이에요. 안성훈의 엄마꽃 듣고 싶어요. 4947님도 집 앞에 나가니 복숭아 한 박스가 있네요. 제가 잔소리할까봐 몰래 다녀간 우리 엄마 팔순이 되어가는데 자식들 챙겨주는 게 세상 제일 즐거우시대요. 안성훈의 엄마꽃 신청합니다. 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라이브 버전으로도 다시 들려드리고요.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에녹 씨가 또 2025년 3월 31일에 손트라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너와 나의 고향. 다들 고향 잘 다녀오셨나요? 우리 고향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에녹의 너와 나의 고향 듣고 오셨고요.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안성훈의 엄마꽃이었습니다. 다음 노래 아주 그리운 분이죠. 우리 2024년 8월 27일에 출연한 송대관 선배님의 지갑이 형님입니다. 우리 손타 너튜브 들어오시면 이날 라이브 영상도 보실 수 있는데요. 정말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그 가든 스튜디오에서 막 춤까지 추시면서 열창해 주셨던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지갑이 형님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2025년 6월 25일 내일은 해 뜰 날 2기 우리 정슬 씨가 부르는 노래 박상철의 무조건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바로 듣겠습니다. 송대관의 신곡 지갑이 형님 갑니다.

0: 대박이 박수.
1: 좋다.
2: 가진 자요, 지갑을 팍팍 여세요. 그래야 우리 서민 경제가 돌아갑니다. 이런 노래죠.

0: 여러분은 지금 라이브 맛집 손트라가 차곡차곡 모아온 보석 같은 라이브를 다시 듣고 계십니다.
1: 해서양을 건너 무조건 달려갈 거야. 갑니다. 정슬 씨가 부릅니다.
2: 가자.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2, 1,
2: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3: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꽃도라미해 친정에 나 가고지가 해 가서 그려허 뭣 갖고 갈까 말까 해.
2: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옛 여인들이 심심풀이로 부르던 귀뚜라미 타령입니다.
1: 정열패 낮춰갖고 가서 그려허 누구게다 지고 갈까 말까 해.
2: 떡을 해서 친정에 가는 귀뚜라미 부인 이야기는 친정에 대한 옛 여인들의 그리움이 만든 것이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3: 손트라 보석상자. 오늘 3, 4부에 나간 노래들은 손트라가 차곡차곡 모아온 출연자들의 라이브였습니다. 아, 나 놓쳤어. 어떡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손트라 너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그날의 생생한 영상도 다시 보실 수 있다. 그리고 또 미니 어플 통해서 이제 다시 듣기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928님께서 삼촌까지 온 가족이 함께 듣고 있어요. 신나는 트롯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우리 마지막 곡 온 가족 떼창 완전 가능하거든요. 가사를 안 봐도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예요. 네, 저 손태진이 부른 트롯 메들리 해뜰 날 다

함께 차차차 찰랑찰랑 라이브로 준비했습니다. 이 라이브는 정말 저도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손트라 첫 방송의 첫 오프닝 곡이었어요. 네, 제가 이게 딱첫그 전주가 나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갔던 약간 그 기억이 나는데 벌써 2년이 넘게 흘렀네요. 이날 가든 스튜디오의 열기 아직도 생생한데 우리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손태진의 해뜰 날다 함께 차차차 찰랑찰랑 함께 따라 부르면서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손꼭 잡아줘요.

스포츠 라디오의 DJ 손태진 인사드립니다. 자, 밖에 있는 분들 박수!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4시 뉴스입니다. 스케이트보드 대표팀의 강준희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스트리트 종목에서 우리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선 전체 3위로 결승에 오른 강준희는 45초간 자유롭게 연기를 펼치는 런 부문에서 3차 시기 88.45점을 받아 중간 합계 1위에 올랐고, 고난도 단일 기술을 선보이는 트릭 부문에서는 마지막 3차 시기에서 92.40점을 획득하며 합계 180.85점으로 일본 사사키 토야를 8.47점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배드민턴 남자 단식에 출전한 유태빈은 8강전에서 세계 랭킹 7위 일본의 나라오카 고다이를 2대1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해 우리나라 선수로는 16년 만에 이 종목 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세계 랭킹 46위인 유태빈은 앞서 32강전에서 세계 11위의 대만 린춘이, 16강전에서는 세계 6위 중국 시위치를 차례로 제압했습니다. 2010년 광저우 대회 박성환 이후 우리 배드민턴 남자 단식 선수로는 처음으로 대회 4강에 오른 유태빈은 세계 13위에 싱가포르

0: 락향유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남자 배구 대표팀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D조 1차전에서 임성진이 팀 내 가장 많은 13점을 올리며 필리핀을 3-0으로 완파했습니다. 대표팀은 대만과 중국전을 치른 뒤 상위 2위 안에 들면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남자 배구 대표팀은 1966년 방콕 대회부터 14개 대회 연속 메달을 획득했지만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7위에 그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남 당진시 성문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장에서 불이 나 약 4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6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출근 시간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인천, 경기, 서해안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북부 제주도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가 5mm 안팎, 인천, 경기, 서해안 5mm 미만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쇼펜하우어 하면 염세주의죠. 그래서 그의 명언도 이런 게 전해집니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 그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그런데 사실 이건 편집해서 뒤가 잘린 거고 원문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런 금언을 지켜야 하는 세상에 산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사랑도 말고 미워도 말고 말하지 말고 믿지도 말자. 이렇게 살아야 하는 세상이 진짜 문제란 얘기입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6: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7: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6: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7: 이번 연휴에 자주 못 만났던 친구도 하고 또 약속 잡으신 분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문천식 씨 친구들은 천식 씨랑 좀 비슷해요?
6: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좀 줄이니까.
7: 요새 술을 좀 잘 안 마시니까 술 친구들이 좀 줄었네.
6: 회식을 줄이더라고요. 근데 그 왜 물어보셨나요?
7: 유유상종. 예. 알죠? 이 끼리끼리의 과학.
6: 그렇죠.
7: 진짜 과학인가? 과학이랍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대요.
6: 어느 대학에 전공했죠?
7: 아, 이거 중요하죠. 문천식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 연구팀하고 또 있어요. 예일 대학 니컬러스 크리스타키스 연구팀이랍니다.
6: 캘리포니아 앤 유니버시티. 예일 유니버시티. 땡큐.
7: 뭘 했다고 땡큐.
6: 아, 수고했다 이거잖아요.
7: 아무도 진짜
6: 치아노 치아.
7: 아하. 예. 이런 참. 예. 아, 어쨌든 그 아까 말씀하신 이 두 팀이 거의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장기간 관찰을 했대요.
6: 우와.
7: 친분이 있는 팀과 없는

0: 팀으로 나눠서 예. 유전자 정보를 조사해봤더니 친분 있는 그룹이 유전자 정보가 비슷한 걸로 나타났대요.
1: 진짜요?
0: 특히 후각이.
1: 우와. 아, 그리고 친해진 데는 유전자도 한몫했다는 거예요?
0: 아하.
1: 아, 태어나게 이렇게 났구나.
0: 후각도.
1: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쉽게 친해지는구나.
0: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연구팀은 좀 더 디테일하게 예. 이 유전자가 비슷한 사람들이 환경이 비슷할 가능성이 많대요. 그 결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날 가능성 역시 높아서 친해질 확률 같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추론을 한대요.
1: 근데 정선혜 씨 보면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0: 왜요?
1: 왜냐면 정선혜 씨 딱따구리 소리 내고 막 혓바닥으로 싹 뱀소리나 그거 있잖아. 네. 그때 친구분은 다들 다른 거 아시죠?
0: 학과장, 학과장.
1: 예.
0: 총장이 코앞이다. 나 걔랑 안 친해.
1: 아, 그렇군요.
0: 되게 착하고 보네요. 결이 좋은 친구라
1: 예.
0: 안 맞아 잘.
1: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0: 끼리끼리는 뭐다? 과학이다.
1: 과학이다. 예.
0: 자, 장기하의 노래 시작해볼까요? 너나 나.

0: 8693님.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남동생은 술을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 남동생 친구가 저희 집 변기 끌어안고 자는 걸 아침에 화장실 가다가 봤어요. 어떻게 꼭 그렇게 지 같은 애하고만 놀까요?
1: 많이 듣던 얘기인데.
2: 그죠.
1: 지 같은 애랑 노는 건지 놀다 보니 지 같아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0: 아마 결이 오겠지. 맞으니까 노는 거 아니겠어요?
1: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똑같아지고.
0: 그렇죠. 네.
1: 그래도 저는 그냥 나를 무장해.

0: 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관계가 좀 더 힘들어지잖아요. 나이 들수록.
1: 그렇죠.
0: 뭐 좀 상처받는 것도 두려워지고 겁도 많아지고 오히려 계산하게 되고.
1: 그리고 노여워지고. 잘 안 만나게 돼.
0: 나이 드는 거 척도를 어떻게 재냐 했더니 가장 큰 게 노여움이 많아진다고.
1: 예, 거슬려. 하나씩 거슬리는데 참을 말을 안 했군요.
0: 그래, 저도 예전에 친한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난 요즘 왜 이렇게 노엽지? 누군지는 안 밝히겠어.
1: 예, 모르겠네요.
0: 예. 자, 우리 오늘 만날 이분은 노여움을 잘 못 본 것 같아. 이분한테 노여움이 있을까?
1: 늘 여유로운 마음.
0: 맞아. 예. 온화해. 참 이분 보면 아, 온화하다는 게 저런 거구나. 예. 알려주시는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예. 근데 이분은 약간 친구 중에서도 여사친, 남사친은 인정 안 하지 않아요? 여자 남자 사이엔 친구 없다.
1: 예, 이성으로만. 예. 그렇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썬데이 상암 3부에 시작할게요. 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10: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9: 노쇼는 노노노. 여러분이 미리 예약하신 사연들 제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하는 시간이죠. 지라시 부킹 사연.
10: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주세요.
9: 네, 방송 중에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아닐 땐 지라시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쪽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시면 돼요.
10: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이승민 님이 취업 준비 중이시래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11: 네, 선임님, 천식님,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11: 저는 취업 준비생인데요. 아무리 면접을 봐도 합격이 안 돼요. 유유. 이번에 인천이랑 부천에 있는 병원 두 곳에 서류를 냈는데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응원해 주시면 좋은 기운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 아, 이게 아무리 주변에서 경험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얘기를 해도 막상 그 떨어졌을 때 느낌은 거절당한 느낌이에요.
9: 아무래도.
10: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 느낌이라 자존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럴 때 위안이 되는 건 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9: 그렇죠. 네. 다들 겪는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은 그래도 면접을 보신다는 건 가능성이 거의 됐다는 거예요, 지금.
10: 맞아, 맞아. 네. 그게 면접 많이 보다 보면 그 면접의 노하우도 생기던데요.
9: 맞아요. 네,
10: 그러니까 이번에는 느낌 좋아요. 될 거예요.
9: 네.
10: 자, 나중에 합격했다는 사연 꼭 보내주세요.
9: 파이팅. 다음은 0770님 보내셨나요?
12: 안녕하세요. 아유, 내가 주말에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고.

0: 가거든요. 예. 집 근처에서 아무 버스나 잡아타고 내리고 싶은 곳에 딱 내려서 구경하는 거지. 아, 막연하게 상상만 해봤지 실제로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나 갑자기 막 용기가 생기네. 이어폰 끼고 라디오 딱 들으면서 내 바깥 풍경 딱 보면서 낯선 동네 구경하는 거 너무 재밌겠죠? 예. 내가 딱 해보고 나중에 후기 쓰러 올게요.
1: 우와,
0: 아, 이것도 멋있다. 용기예요.
1: 그렇죠.
0: 네. 이게 우리가 좀 살면서 계속 낯선 곳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쵸. 때가 많아요.
1: 시간 여유도 있다는 거고요.
0: 아,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진짜 이어폰 끼고 그 이어폰 목소리에 의지해가지고 낯선 곳에서 그냥 잠깐 동안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 감정을 한번 누려보는 거예요.
1: 맞아요.
0: 후기 꼭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좋은 자극이 돼서 시도하지 못하는 분들께 용기를 줄 수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저도 요즘에 그 조조 영화를 그 낯선 영화관에서 보는 게 새로운 취미야. 취미가 돼서
1: 잘하셨네.
0: 예, 그거 되게 신선하고 끝냈을 때 성취감 장난 아니에요.
1: 어우, 좋습니다.
0: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줍니다.
1: 그럼요.
0: 자, 우리 0770님이 신청하신 김현철 씨의 노래 동네 듣고 올게요.

0: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 사연으로 꾸며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1: 먼저 4632님 오셨네요.
2: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그 와이프가 고구마를 한 박스 사다 놨는데 아니 정작 와이프는 안 먹고 저만 먹고 있네요.
1: 네?
2: 그거 에어프라이기에다가 앞뒤로 20분씩 구우면 군고구마처럼 되고 맛있거든요.
1: 네. 네.
2: 그 저는 요거를 김치랑 싹 곁들여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아, 맛있다. 그 군고구마 집에서 한번 해 먹어 보십시오. 아, 너무 맛있죠.
1: 사모님은 안 드시고 이상하네.
2: 약간 그 고구마 이제 드시면 좀 가스로 많이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1: 그냥 사다 놓으신 건가요?
2: 네, 네. 이렇게 좀 밥 대용으로 드셔라. 나한테 그죠? 밥 차려 달라고 그러지 말고.
1: 그 앞뒤로 20분씩 한 40분 구워야 되네. 그죠?
2: 이렇게 좀 자르면은 시간이 단축되기도 해요.
1: 오, 집에서 네,
2: 저는 한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가끔씩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네. 돌려서 먹는데
1: 해봐야겠는데요?
2: 이게 네. 찐 고구마보다 뭔가 당도가 좀 더 많이 느껴지고
1: 네,
2: 저는 사실 밤 고구마보다는 약간 호박 고구마파예요.
1: 맞아요. 저도 물기가 있는 거 좋아해요.
2: 네, 그 노란 네. 속살이 너무
1: 그치요,
2: 좋거든요.
1: 그치요.
2: 도전 도전 909바. 네.
1: 다음은 3166님 여행 갔다 오셨나요?
3: 안녕하세요. 이 사연 나올 때쯤이면 가족여행 갔다가 집에 왔겠네요. 매년 연휴에 시댁이랑 친정 갔다가 아, 올해 처음으로 여행 간 거였어요.
1: 와우.
3: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 알았을까 싶어요. 명절 스트레스가 이게 원래 없는 거구나. 가족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됐길 바라면서 여보, 얘들아, 앞으로도 연휴에 여행 가자.
1: 아, 훌륭합니다. 예.
3: 아니 뭐 할도리 다 하셨으니까
1: 그렇죠.
3: 또 전에 다 챙긴 분들은 추석 연휴에 여행 다녀오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1: 그동안은 잘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여행 가는 거잖아요.
3: 앞뒤로 분명히 전화 드리거나 뭐 선물 드리거나 하셨을
1: 예,
3: 거야.
1: 맞습니다.
3: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예. 그냥 못 가시더라고.
1: 그렇죠.
3: 근데 진짜 이게 좋은 일인데 의무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1: 네.
3: 좀 무거운 짐이 되니까
1: 그렇죠.
3: 가끔씩은 네. 이렇게 좀 자유로운 여행도 계획해 보세요.
1: 맞아요, 맞아요.
3: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숙제들이 좀 더 즐거워집니다.
1: 그렇죠. 평소에도 네. 또 어른들하고 왕래하고요, 그죠?
3: 맞아, 맞아. 예. 오히려 근데 그거 알아요? 부모님들이 여행 가시려고 오지 말라는 집도 있어요.
1: 있어요, 있어요. 요즘 많습니다.
3: 예, 나는 그렇게 니네들이 막 의무 삼아 오는 거 난 딱 싫어. 나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 갈 거니까 오지 마.
1: 나 해외 간다 오지 마라. 이런 분도 있어요.
3: 어머님, 예. 땡큐.
1: 예.
3: 자, 우리 3166님이 신청하신 싸이 그리고 이재훈이 함께한 노래 낙원 듣고 올게요.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고속도로 충청권으로는 아직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영동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로 27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이후로는 쭉 좋다가 양재에서 반포까지 수도권에서 다시 밀립니다. 중부선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하남 방향 남이천 나들목 부근 고장차로 인해서 3km 구간에서 정체고 또 서청주 구간에서도 밀립니다. 청주 영덕선은 청주 방향 수리티 터널에서 피발령 터널 구간 속도 못 내고 있고요. 평택 제천선은 평택 방향 대소 분기점에서 안진 터널 사이 10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이 밖에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 휴게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천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최수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은 4062님이십니다. 바로 보실게요.
6: 아, 배부르다. 아, 저 안녕하세요. 이제 저 명절에 하도 먹어가지고 일요일 저녁은 내가 저 굶고 이제 운동이나 해야겠어요. 내가 이제 할 때 그 줄넘기 신이었다고 내가.
5: 오, 진짜요?
6: 정선희 한번 잘 봐요.
5: 예. 줄넘기가 의외로 어려운데.
6: 나 이렇게 쌩쌩이도 잘한다.
5: 와, 쌩쌩이.
6: 여기 봐, 하도 빨라고 줄이 안 보여. 짜자.
5: 꼬이네.
6: 아이고, 오랜만에 했더니 몸이 덜 풀리네.
5: 위험해요.
6: 네, 이제 저 그 노래 한 곡 들어줘봐요. 그 로키 3 주제곡 서바이버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5: 그렇죠. 몸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노래죠. 근데 줄넘기가 이거 쌩쌩이 저는 죽어도 안 됐던데요.
6: 힘들.

0: 학생이 돼요?
1: 연습해야 돼요.
0: 그죠. 네. 제가 한때 그 복싱 3개월 다녔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줄넘기만 무진장 시키시던데 최대치로 간 게 한 5분. 5분 하는데 와 숨이 턱까지 막 헛구역질 막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1: 이게 줄넘기 10분이요. 러닝, 조깅 30분이랑 비슷한 경우가 있대요.
0: 아 그게 외국 연구에 나왔다면서요? 네. 와 근데 나는 그냥 뛸래. 아니 줄이 거슬려 자꾸.
1: 아무래도. 네. 맞아요.
0: 근데 줄넘기 학원도 있어요. 아이디 줄넘기가
1: 자격증도 있어요.
0: 생각보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을 또 구사하면서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해.
1: 맞습니다.
0: 보면은.
1: 지라시 버킹 사연 노쇼 없는 그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고 싶은 사연 있으면 미리 보내주시고요. 지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0: 4062님이 신청하신 서바이버의 노래 Eye of the Tiger 듣고 지라시 주간 베스트로 함께할게요.

0: 한 주간 방송된 웃음 편지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 가장 웃긴 사연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1: 그렇습니다. 사연 나간 뒤에 퀴즈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0: 자, 그럼 웃음이 묻어라는 편지 주간 베스트 발표할까요?
1: 9월 14일 월요일에 소개됐죠. 경기도에서 최영숙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자전거는 죄가 없습니다.
1: 사연자분께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0: 200만 원 상당 상품 받으실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 이 누군가 자전거를 미용실에 묶어놓고 갔는데 대략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죠. 진짜 무슨 그 코믹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0: 맞아요. 예,
1: 그 문천식 씨의 깨알 교감 선생님 캐릭터 그거 킵해놔요. 좋더라고.
0: 미용실 손님들이 힘을 합쳐야 했던 사연입니다.
1: 네. 눈을 이렇게 그려집니다. 장면이. 다 감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3: 예, 예.
1: 저는 용인에 사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입니다.
3: 아,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제가 20여 년 전 한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할 때 겪었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시 학교 정문 바로 앞에는 60대 중반의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미용실이 있었어요.
4: 어서 오세요. 빠마 하시게.
1: 그러던 어느 날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학교 행정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미용실 원장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4: 아니 2학기 학생 같은데요. 우리 미용실 셔터에다가 자전거를 묶어두고 갔어요.
1: 에? 아 셔터에 아유, 자전거를요?
4: 아 내가 어제 셔터 내리고 갔는데 그 셔터에다가 자물쇠를 꽁꽁 묶어놓고 학교에 갔더라고.
1: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묶어놓으셨어. 자전거. 아니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원장님과 같이 미용실에 가보니까 아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셔터 쇠줄 사이에 네. 자전거를 그 케이블락으로 단단히 묶고 아무 일 없듯 등교를 해버린 겁니다. 미용실 원장님은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셔터를 올릴 수가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고
3: 어떡해.
1: 결국 교감 선생님이 교내 방송을 하시게 됐죠.
5: 아 학생들에게 깨 알려드립니다. 아니다 정문 앞에 미용실 셔터에 자전거를 자물쇠로 걸어놓고 등교한 학생은 즉시 행정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미용실 원장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1: 그러나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학생은 감감무소식.
5: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미용실 셔터에
1: 하기 싫어요. 성의가 없는데.
5: 누나. 열심히 잘.
1: 열심히 해. 빨리.
5: 자전거 자물쇠를 걸어놓고 온 놈은 행정실로 와라.
1: 아 진짜 왜 이렇게 하나. 저 교감 선생님 죄송한데 아직 안 왔어요.
5: 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미용실 셔터에 자물쇠를 걸어놓고 온 놈은 빨리 와라. 안 오면 자전거밖에 뽑는다.
1: 그러나 끝내 학생은 나타내지 않았죠.
3: 어떻게?
1: 그 사이 미용실에는 예약 손님들이 하나둘 내려진 셔터 앞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6: 자전거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들? 그 자물쇠 잘라버려.
1: 아유 그렇게 하세요. 어쨌거나 저희 학교 학생 일이니까 교감 선생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자물쇠를 자르든가 자전거를 분해하든가.
6: 아유 그건 안 되죠, 여러분. 남의 물건 망가뜨리면 안 돼요. 얼마나 아끼면 이렇게 비록 남의 집 문이지만 꽁꽁 묶어놓고 가겠어요.
1: 없이. 아니 우리 원장님 마음 정말 너무 엔젤이다.
3: 아 근데 이렇게 아니라 그냥 셔터 올리면 되잖아요.
1: 아 이게 자전거가 묶이는데 어떻게 올려요?
3: 아 자전거까지 같이 올리면 되죠.
1: 그래서 미용실 원장님과 손님들은 셔터 앞에 다 같이 섰습니다.
6: 아 그럼 제가 하나 하면요 양쪽 끝에 계신 분들은 셔터 올려주시고 가운데 계신 두 분은 자전거를 좀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1: 알았어요. 아유 진짜 이게 무슨 난리고.
6: 자
1: 아이고.
6: 하나.
1: 네. 네. 자.
6: 자 다시 하나.
1: 그러자 마침내 셔터와 자전거가 반쯤 올라갔는데 원장님 선생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6: 자 셔터 올리고 계신 분들만 빼고 다들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와요. 얼른.
1: 손님들은 몸을 한껏 숙여서 셔터를 지나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고 올려졌던 셔터와 자전거는 다시 내려졌습니다.
6: 됐다 이제. 자 10시 예약 어느 분이죠?
1: 그렇게 셔터가 내려진 미용실 안에 있으려니 동물원 철창에 갇힌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뭐 파마를 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3: 아, 저 원장님 이거 어떻게 하세요?
1: 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3: 아, 저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1: 아, 이런. 그랬습니다. 미용실 화장실은 바깥으로 나가서 건물 화장실을 써야 했던 거죠.
4: 도저히 안 참아지는 거예요?
7: 저기 좀만 이렇게

0: 이 쪽염 메고 참아보면 안 될까?
1: 아, 더 참으면 쌀 것 같아서요.
0: 아, 그래, 그럼 안 되네. 아, 진짜 어떡하지?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셔터를 한 번 더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1: 그래요?
0: 그 아까 자전거 들었던 분 나오시고요. 셔터 양끝에서 들어 올리셨던 분. 아까 동일하게 셔터 잡아요. 화장실 손님.
1: 아, 네.
0: 시간 없어.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셔터하고 자전거 들어올 테니까 그 사이에 빨리 기어서 나가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자, 다들 준비됐죠? 무브 무브. 하나 둘 셋. 다시 셔터 내립니다. 하나 둘 셋. 아, 어머나, 이거 큰일 났네.
1: 아, 왜 또 뭔데요?
0: 아, 나도 약간 찌린 거. 아, 야, 나 아, 나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1: 아, 한꺼번에 갔어요. 자, 아유, 자, 다들 아, 다시 들어올려.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다시 내는 이제 어머 잠깐 아까 그 손님 화장실 갔다 오셨다. 다시 올려요. 나가셨어. 다시 내는 이제 힘들어.
0: 야, 그렇게 누가 하나가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 손님들과 원장님은 셔터와 자전거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기술이라고. 손님들은 파마약 바르고 머리에 롯들을 만 채로도 어느새 호흡이 척척 맞아가지고 이제는 누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셔터와 자전거를 동시에 올리고 내리는 게 일도 아니게 된 거죠.
2: 우와.
0: 아우, 진짜 저희 학교 학생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기 이제 학교 끝날 시간이니까 학생이 곧 올 겁니다. 그때였죠. 한 학생이 바들바들 몸을 떨며 미용실 향해 다가온 거예요.
1: 아, 저기.
0: 아, 뭐야, 너야?
1: 예?
0: 야, 네가 이 자전거 주인이니?
1: 아, 네, 저 아침에 제가 지각을 해갖고요. 급한 마음에.
0: 아이고, 이 녀석아. 그래도 그렇지. 여기 영업을 어떻게 하라고. 아이고, 너 그리고 방송 들었어?
1: 네.
0: 근데 왜 안 나왔어?
1: 선생님한테 혼난 것 같아요.
0: 참나. 학생 보기 전에는 진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덜덜덜 떨면서 얼굴이 허옇게 질린 학생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1: 죄송합니다.
0: 으이그. 그때 그 자전거 학생도 지금은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겠죠. 에이그, 자전거 주인아, 그날 너 때문에 미용실 손님들 하루 종일 운동했다. 어? 너 그거 잊지 마.
3: 아, 문자 많이 왔습니다. 예. 6364님. 크크크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세상 참 재밌네요.
4: 아, 이게 참 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사실 이거 화가 날 수 있는
3: 그렇죠.
4: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근데 5261님. 아, 난 너무 웃겨서 깻잎조림마다 양념장 비율을 잘못 맞췄네. 헐. 이 깻잎 그 되게 수백 장
3: 맞아요.
4: 이렇게 수십 장 이렇게
3: 보여 주는
4: 건데.
3: 진짜 좋아하는데.
4: 어, 양념장 비율. 어, 불안하다.
3: 이태강 님.
4: 웃다가 그러셨다니까.
3: 네, 저는 수능 날 지각할까 봐요. 공부하다가 잠도 안 자고 바로 갔습니다. 아. 어찌나 잠이 오던지 문제 풀다가 졸아서 결국 재수했네요.
4: 아, 어떡해. 아, 이게 이게 되게 황당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 진짜 잘하려고 하다가 그냥 삐끗하는 경우. 문천식 씨도 있지 않아요? 개그맨들은 왜
3: 맞아요.
4: 뭐 코너 같은 거 들어갈 때 네. 신인 때 더 그러잖아. 잘하려다가 선배들한테 네. 완전 찍힐 정도의 실수를 하게 되는.
3: 맞아요. 좀 되는 것 같아서 애드립 치다가 망하고.
4: 맞아. 네. 그 학생도 얼마나 나중에 덜덜덜덜 떨고 겁이 나서 그쵸. 못 오고 망설였을까?
3: 네. 에이그.
4: 그래도 따뜻한 어른들 만난 덕분에 이렇게 웃음 편지로도 승화되고 얼마나 좋아요?
3: 맞아요.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웃음 편지 주간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4: 사연을 잘 들으셨잖아요. 누구나 맞힐 수 있어요. 듣기평가 퀴즈 먼저 주세요.
3: 중학생이 학교에 지각할까 봐 미용실 셔터에 이것을 묶어놓고 갔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4: 1번 킥보드, 2번 자전거, 3번 리어카.
3: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4: 정답자 5분 뽑아서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3: 네.
4: 우리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고백.

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7: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8: 주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학생이 미용실 셔터에 묶어놓은 것, 정답은요?
9: 2번 자전거였습니다.
8: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9: 네, 문자 8683님이요. 네. 얼마 전 저희 아들 100일이었어요. 오. 100일의 기적은 없었지만 기적 같은 아들 해담이의 100일. 선희 누님, 천식 형님께 축하받고 싶습니다.
8: 아이고, 축하해드려야죠.
9: 아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 큰 기적이죠.
8: 맞아요.
9: 그죠? 매일매일이 기적일 거예요, 이제. 그 아이가 웃고.
8: 네, 100일을 맞았으니까.
9: 그리고 네. 막 뒤집고 걷고 일어나고 뭐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쵸. 얼마나 짜릿한 기적일까요?
8: 아, 돌까지 또 기적 같은 날들이 계속 될 겁니다.
9: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자, 우리 해담이 건강하게 쑥쑥 무럭무럭 잘 크거라.
8: 네.
9: 자, 저희는 투야의 봐 듣고요. 뉴스까지 듣고 3부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5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주요 고속도로 등은 정체 없이 원활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목포에서 서서울까지 3시간 30분으로 원활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목포와 여수, 완도 등 45개 항로, 66개 여객선도 대부분 정상 운행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전남 광주에서는 289만 명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오늘 낮 12시 기준 추석 연휴 기간 289만 8,687명이 지역을 오갔으며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72만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기간 전남과 광주에는 화재 30건과 교통사고 79건, 구조 구급 1,859건이 발생했지만 큰 인명피해 없는 경미한 사고였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전남 광주 지역에서는 112 신고와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나흘 동안 일평균 112 신고 건수는 1,798.7건으로 지난해 1,943.3건보다 7.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역시 지난해 일평균 18건에서 올해 12건으로 36% 줄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추석 특별치안 대책을 추진해서 귀성과 귀경길 혼잡 구간에 교통경찰과 장비를 배치했으며 범죄 취약 지역 등을 대상으로 예방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평군의 자산서원과 엄다리 제동고분이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예고됐습니다. 1616년에 건립된 자산서원은 조선 중기에 호남 사림을 이끌어

0: 있었던 곤제 정계청을 기르기 위해서 세워졌으며 엄다리 제동 고분은 5세기부터 6세기에 조성된 고분으로 무덤 내부에서 확인된 청동 거울이 영산강 유역 온관 고분 가운데 온관 내부에서 출토된 최초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청이 학교 수업에 활용할 독서 교육 자료 6종을 개발해서 오는 11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합니다. 독서 교육 자료는 초등학교 2종, 중학교 1종, 고등학교 3종 등으로 학교 자율 시간과 교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 활동, 성취 기준, 평가 자료 등을 학교 급별 특성에 맞춰서 구성했으며 독서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료 활용 방법 안내 연수가 운영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전남 남부에 곳에 따라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역시 대체로 흐리다가 모레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습도는 95%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9월 27일, 오늘은 세계 관광의 날인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인구를 충전하는 배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인공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역동적인 추진력을 갖춘 관광 벤처 기업들이죠.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세계를 사로잡는 글로벌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가 앞장서서 힘차게 뛰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

0: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자, 오늘 3, 4부는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컨텐츠 길라잡이 썬데이 상암 있는 날입니다.
1: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주말 근무라 매주 이 코너 잘 듣고 있습니다. 첫사랑과 결혼한 저로서는 김준상 아나운서가 너무 부럽네요. 어렸을 때 연애 좀 많이 해볼걸.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2: 괜찮아요? 이분?
1: 네, 익명이니까 괜찮죠.
2: 부인은 알 것 같은데 왠지. 왜 자음모음 한 끗 차이로도 배우자들은 알잖아요. 시그니처가 있거든. 예,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 누가 그러더라. 진짜 첫사랑이랑 결혼하면은 사실은 뭐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으나 점점점 그리워할 사람이 없다는 거 좀 아쉽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 아, 그런 의미로는 정말 그리움 투성이죠.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만나볼까요?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

0: 방송 프로그램이 한면에 다 보였던 종이신문 속의 TV 편성표.
1: 추억의 편성표를 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0: 일요일 밤 콘텐츠 킬러잡이
2: 썬데이 상아.
0: 2년 전 2024년이죠. 놀면 뭐하니 추석 특집에서 김대우 아나운서가 치고 나가서 조바심 내는 분으로 소개됐었죠. 김준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이놈의 조바심은요 나이 60대도 저는 계속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그렇고 아니 그 익명의 문자를 주신 네네. 분 네네. 저랑 비슷한데요. 저도 그 거의 뭐야? 사랑을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1: 지금 약치는 거예요? 첫사랑과 결혼할 예정이라고?
3: 아니 저도 네. 그 옛날 조금만 최근에 태어났으면 그 왜 네.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출연할 수 있지 않았을까?
1: 못된 솔로네. 진짜 참 못된 솔로야.
0: 저를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를 가만히 있었어요.
1: 아 이거는 문천식 씨가 쉴드를 쳐줄 수가 없어요 지금. 네네. 이 사람이 말이야 지금.
3: 예. 근데요 어느 정도 좀 사랑을 해봐야 사람이 성장도 하고 반성을 합니다.
0: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놀아본 예. 사람이 결혼 생활 잘한다.
1: 조용히 해요.
3: 예. 결혼 생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끝내주죠 나를. 그렇죠, 나를 끝내주게 하죠 나를 결혼 생활.
1: 더 놀고 싶어서 환장했으면서 어디서 지금 약을 팔아요. 자 우리 과거 편성표를 보면서 예, 좀 예, 뉘우쳐봐요 두
3: 맞습니다.
1: 분은.
3: 맞습니다. 예.
1: 자 TV 프로그램 얘기를 나눠봐요 우리는. 네,
3: 오늘은
1: 몇 년 들어가요?
3: 2011년 9월 27일 TV 편성표 보겠습니다. 쇼 컴온.
0: 아 2011년 되면 제가 결혼한 지 1년 돼가지고 와이프한테 미쳐있을 때.
3: 야, 오, 완전 사랑이
1: 지금은
3: 넘치.
1: 그냥 미쳐있을 때.
0: 지금은
1: 이제 그냥 미친 거야.
0: 예.
1: 누구한테
0: 역시 나가 있네.
1: 예, 지금 그냥. 자 오 이거. 야 이거 눈에 띈다.
0: 뭐요, 뭐요?
1: 영화 오디세이 덕분에 그런가 이 갑자기 포세이돈이 눈에 확 띄네요 이 친구.
3: 아, 그쵸.
1: 근데 드라마네.
3: 예 드라마입니다. 포세이돈이 2011년 K본부의 월화 드라마였는데요. 해양경찰 미제사건수사대가 거대한 범죄 조직을 추적하는 어? 해양 액션 수사극입니다. 전미시 청률 1위였던 미드 어? NCIS의 한국판을 표방했다고 말하는 드라마였죠.
1: 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못 봤어요.
0: 그런 게 있어요?
3: 저도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1: 하긴 내가 2011년에 드라마 볼 정신이 없었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네. 이 드라마는 어떤 야. 거예요?
0: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촬영 기술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바다 촬영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3: 아 그래서 네.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3: 자 원래는요 이게 2010년도부터 촬영에 들어갔었다고 해요. 그때 캐스팅이 에릭, 유노, 김강우, 김옥빈 씨 등등이 확정이 됐었는데 촬영을 하는데. 네네. 연평도 폭격 사건, 아이고야. 기상 악화, 게다가 또 뭐 바다와 관련된 악재가 많이 겹쳤던 거예요.
0: 아유,
3: 그러니까 촬영이 중단이 됐고 대기하다가 지친 배우들이 모두 중도 하차를 했다고 합니다.
1: 아, 왜냐하면 또 다른 스케줄이나 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들이.
3: 그럼요.
1: 아이고야 그랬구나. 그러면 이게 2011년도에 방송된 포세이돈은 새롭게 캐스팅이 다 된 거예요? 배우들이?
3: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성재, 최시원, 이시영 씨 등으로 주연이 바뀌었고요. 최시원 씨가 해양경찰 특공대 출신 김선우로 이시영 씨가 씩씩하고 털털한 해양경찰 이수윤으로 또 이성재 씨가 수사팀을 이끄는 권정률 역을 맡았습니다.
0: 드라마도 제목 따라간다고 포세이돈 말고 좀 순한 신 이름을 붙였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3: 그러니까 포세이돈 침묵하게 막는 분이잖아요.
0: 포세이돈은 뭐 풍랑 그죠? 돌풍 네. 이런 거라.
1: 오디세이 계속 괴롭혔던.
3: 그러니까 그분이잖아요.
0: 그 대신 스케일은 컸을 것 같은데요.
3: 맞아요. 네. 해경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버크래프트 3,000톤급 함정, 네. 카모프 헬기, 챌린저 등 그동안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실제 해경 장비들이 총출동했다고 합니다.
1: 아니 최시원 씨는 네. 지금 사진을 사이클 복장 사진을

0: 갖고 이렇게
1: 네, 제작진이 예, 준비해 주셨는데
0: 영광색으로 포춘 쿠키 사진으로 이렇게 썼던데 자전거에 오래 앉아 계셨었나 봐요.
2: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이 바지를 앞뒤를 돌려본 거예요.
1: 아, 그런 거예요.
2: 엉덩이로 가는 실리콘 쿠션이 네. 앞으로 온 거예요.
1: 보호대가 아니었군요, 이게. 예.
0: 보호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나 보죠.
2: 그럴 수 있죠.

0: 극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 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지금. 죄송해요. 아니 사진을 왜 자꾸 예, 이걸
2: 최시원 사진을 괜히 봐가지고.
0: 아니 근데 저는 이 최시원 씨 사진을 이거 하나만 봤는데 네. 여러 장이 있었군요.
1: 왜 이건 오렌지색일까요?
0: 너무 귀여우시다.
1: 유니폼이 예. 굉장히 밝은 색을 선호하시는구나.
2: 그나저나 우리 이시영 여배우 그거는 예. 복싱 선수잖아요, 그죠?
1: 이시영 씨 진짜 그렇죠. 너무 멋있어요.
2: 액션 씬 뭐 너무 잘하니까.
1: 액션 연기 잘해.
0: 진짜.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시영 씨가 물을 무서워하셨다고. 근데 역할이 진짜? 해경이잖아요.
1: 어떻게? 네.
0: 촬영 전부터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네. 수영을 따로 보이셨다고.
2: 그러니까
1: 이시영 씨는 항상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그걸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1: 굉장히 화려한 외모라 네. 저는 약간 선입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성미가.
0: 너무너무. 네.
2: 여기 보니까
0: 멋있어.
1: 멋있어.
2: 우정 출연으로 정윤호 이렇게 써있는 최초 사진이 있는데요.
1: 동방신기 윤호윤호.
0: 맞습니다. 오. 포세이돈의 전술 팀장으로 등장을 하는데 원래 포세이돈 그 2010년도 당시에 합류할 예정이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외 스케줄 등으로 미뤄지면서 우정 출연으로 우회한 거라고 합니다.
1: 아, 이게 장르는 좀 다른데 그 89년 인기 미드 중에 SOS 예. 해상 구조대라고 기억나요? 김천식 씨가 좋아할 만한.
0: 진짜.
2: 진짜 좋아했어요. 예.
1: 많이 이제 그 해변가에서 거의 그 춥게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니요, 사람 구조.
2: 이게 막 위험에 닥친 사람들 구해주고 그래서 메시지가 네. 굉장히 좋은 드라마였어요.
1: 메시지로 봤어요. 그랬구나. 아유, 제가 오해했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막 뭐 바닷가 뛰어서 훈련한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예. 그 여행 가면은 아무래도 바닷가에서 좀 이래저래 뛰는 분들 많이 보지 않아요? 나자바바라까지는 아니지만 예. 예 오마주 계속 쫓고 뛰고 깨르르 깨르르
0: 진짜
1: 이러지
0: 언제
1: 마.
0: 한번 그 캘리포니아나 예. 이비자 섬 이런 데 바닷가 한번 뛰어보고 싶긴 하네요.
1: 아 진짜
2: 결혼 준비 오신데 무슨 좋아요 지금
1: 같이 진짜? 가겠다는 거지.
2: 신혼여행
1: 예배 맥락을 그렇게 잡아.
2: 아 미안해 신혼여행 가시는 거
1: 이비자처럼 신혼여행지로 좋은 데가 어딨어요. 예 사랑이 싹트는 섬.
0: 자 2011년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노래 한 곡 듣고 예. 올까요? 예. 노래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1: 이 노래도 이비자 섬에 어울린다.
2: 뭔데요?
1: 현아입니다. 버블팝.
2: 와우.

0: TV 편성표를 보면서 추억의 프로그램 토크토크하죠. 썬데이 상암. 오늘은 2011년도 9월 21일 7일자 편성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프로죠?
1: 이번에는 포세이돈과 동시간대의 경쟁이었던 드라마입니다. 무사 백동수. 이거는 좀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2: 제가 이 해에 TV를 못 봤나 봐요. 예. 이것도 모르겠어요.
0: 야. 이거 지창욱 씨 나온 드라마잖아요.
1: 아, 맞아요.
2: 예. 제가 안 해?
1: 예. 이거 아, 그때 핫했습니다. 예. S본부의 월화 드라마였는데요. 예. 조선 최고의 협객이자 풍운의 삶을 살았던 백동수가 떠돌이 검객에서 최고의 무인이 되기까지를 그린 무협 액션 사극입니다.
2: 저 지창욱 씨 팬인데 이거 다시 봐야겠다.
0: 네.
2: 지창욱 씨하고
0: 재밌죠?
2: 누구 나와요?
0: 유승호 씨.
2: 우와. 캐스팅 좋다.
1: 지창욱 씨가 이 주인공 백동수로 그리고 유승호 씨가 백동수 못지않게 뛰어난 검술 실력을 가진 친구 여운으로 나오는데요. 두 분 다 이 외모가 무사보다는 선비가 어울리지 않을까. 꽃미남 외모지만 사진을 보면 아닙니다.
0: 왜요?
1: 잘 어울려요.
2: 잘 어울려요.
0: 그렇죠. 이제 유승호 씨가 중학교 때 에일리언 쌤이라는 EBS 드라마를 했는데 그때 제가 우주 해적이었거든요. 그때 정선 씨 기억나시죠?
2: 네, 정의만곡 때
0: 사고 쳐가지고 우주 해적 복장으로 와서 사과문을 읽은 적 있어요 제가.
2: 비속어를 쓰셔가지고 우주 해적 복장으로 이게 턱에다가 은색 분장하고 와가지고
1: 문천식 씨가요.
2: 사과를 편지를 읽고 그 비속어와 관련된 어떠한
0: 나지 않겠다.
2: 투도 쓰지
1: 방송에서
2: 않겠다.
1: 조심하겠다.
2: 전라도 지역도 발음하지 않겠고 허리띠도 동요 맨다고 표현하겠다. 이제 그런 비슷한 유는
0: 그때 유승호랑 촬영했었는데 그때 승호가 귀엽거든요. 지금 너무 섹시한 남자가 돼가지고.
1: 그러니까 연락하시나요?
0: 아니요. 스타들은 번호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2: 스팸으로 해놨습니다. 네.
0: 현빈 씨도 군대 가기 전에 저랑 통화 한번 했었는데.
2: 진짜? 박현빈 씨요? 군대 만들어?
0: 김태평 씨요.
1: 요즘 진짜 메이드 인 코리아로
0: 최고죠,
1: 최고.
0: 아무튼 너무 잘생긴 배우들 그죠?
1: 맞아요. 네. 신현빈 씨도 출연하셨어요. 아세요? 예.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 무사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 최민수 씨도
2: 역시.
1: 나오셨습니다.
2: 그렇죠.
1: 캐스팅이 정말 화려했죠.
0: 또 사카현주 나오시고
2: 박준규 씨.
1: 그렇죠. 맞습니다.
2: 와, 여기 너무 캐스팅이 화려한데
1: 대박이죠.
2: 진짜.
1: 특히 최민수 씨가요. 악의 축이 되는 흑사초롱의 최고수 천을 맡아서 대단한 카리스마를 보여줬는데 그에 대적하는 조선 최고의 검객역이 바로 전광렬 씨입니다. 투샷이 잡혔을 때 이 두 분의 무게감 상상이 되세요?
2: 이거 출연료가 얼마야? 이렇게 되면 진짜 제작비 장난 아니겠는데?
0: 비싼 선배들 다 나왔네요.
2: 그죠?
1: 대박이다.
2: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은 캐스팅 디렉터 마음이 돼가지고.
1: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2011년 당시에 전광렬 씨, 최민수 씨.
0: 그럼요. 근데 준상 씨 이거 백동수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1: 조선시대 때 실제 있었던 인물입니다.
0: 그래요?
1: 정조 때 이덕무, 박재가와 함께 무예도 보통지를 편찬하는데 참여한 인물인데요.
2: 잠깐, 근데 이런 분을 문천식 씨가 들어봤다고요?
0: 어디 들어봐...
2: 클럽 같이 갔던 친구가 동수 아니에요?
0: 걔 신동수구나. 미안해요. 개그맨 후배.
2: 지금 여기 무사도 보통지가 이게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고.
0: 근데 걔도 보통 아니에요.
2: 웃기다. 이거 웃기다.
0: 동수도 보통 아니에요.
1: 진짜 보통이 아니시네요.
0: 감사합니다.
2: 보통 아니에요.
1: 아무튼 이 책이 뭐냐면요. 무예의 동작과 방법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한, 쉽게 말하면 당시의 무예 훈련 교본을 만든 책인 겁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이 책을 만든 인물인데요. 아무튼 실존 인물이지만 극중 사건이 전부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이 드라마는 만화 야뇌 백동수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건 또 야뇌 백동수.
0: 그래요.
2: 야뇌 아버님들이 백동수.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0: 그죠. 무사들 왠지. 나오니까.
1: 그쵸. 네. 싸우고 약간 무협지 느낌이 나니까. 자체 최고 시청률이 18.5%였고요.
0: 잘 나왔네요.
1: 월화 드라마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서 원래는 24부작이었는데 연장 방송이 되면서 29회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 제가 한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완전 무협지에 빠져가지고.
1: 저도 근데.
2: 진짜 미친 듯이 그 만화가게에서 오빠 삼촌들 사이에서 껴가지고 여자애가
1: 여자분이 무협지 좋아하는 경우 거의 못 봤네요.
0: 저도 한참 의천도련기 뭐 이런 거.
2: 맞아, 의천도련기도 있었고 또 비디오 테이프 있을 때는 녹정기 뭐 완전
1: 녹정기요?
2: 아니요.
0: 선생님,
2: 저희 선생님
0: 주사실
2: 때가 때인 만큼 자중하시죠.
1: 죄송합니다.
2: 녹정기.
1: 녹정기.
2: 욕정기는 아마 옥보단이라 착각하신 것 같아요.
0: 자, 넘어갈까 우리? 예. 깜짝 퀴즈 주세요.
1: 예, 퀴즈 드릴게요. 예. 무사 백동수에 출연한 배우 유승호 씨는요, 7살의 CF 모델로 데뷔한 후 이 영화를 통해 국민 남동생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도시에서 자란 소년 상우가 시골 외할머니 집에서 지내며 할머니의 사랑을 통해 마음을 열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예. 오늘은 주관식입니다.
0: 힌트 없나, 힌트?
1: 힌트.
2: 답은 어디로 보내주세요?
1: 명절에는 네. 어디로 가시죠? 여기까지 힌트 드리고
2: 알겠습니다. 답은 어디로 보낼까요? 그러면 그 얘기 할 줄 알았더니
1: 아 그러네. 아이고 아이고.
2: 아니 아니 좋아요.
1: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걸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네.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2: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 네. 2011년 9월에 많이 들었던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허각의 헬로우.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축구장에
2: 두 배!
1: 우와! 만져보고, 누워보고, 앉아보고, 임태성의
3: 요한인의
1: 할인 매장!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목포와 전남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귀경길 이 구간만큼은 미끄럼 사고를 특히 주의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 충청권의 정체가 아직 심한데요. 천안노산고속도로 천안방향 선운안산에서 남풍새까지 27km 구간 정체고, 경부선은 영동에서 영동 1터널,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또 안성 구간, 양재에서 반포까지 서울로 가는데 모두 28km 구간에서 밀립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죽전 구간 고장차 여파로 밀리고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칠서에서 여주분기점 사이 33km 구간 속도 떨어지고, 서해안선 군산휴게소 4km 구간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썬데이 상암, 이번에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이번에는 요즘 너튜브를 통해서 다시 본다는 분들 많은 프로그램이죠.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입니다.
2: 제가 여기서 잔나비를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1: 아, 맞아요.
2: 이 공감의 거의 아이돌이었죠. 네, 잔나비가.
0: 맞아요. 네.
1: 아, 잔나비 씨도 공감을 통해서 데뷔하셨죠.
2: 맞아요. 네. 잔나비가 공감을 통해서 매니아층을 완전 단단하게 구축을 한 캐릭터예요. 네.
1: 이 스페이스 공감이 200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공연장에서의 라이브 무대를 통해 다양한 음악가들을 소개해온 아주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었죠.
0: 이 프로그램 명품인 게 EBS 하면 교육방송 이미지가 강한데 음악 프로를 만드셔가지고 그죠? 이슈입니다. 이슈.
2: 아니 우리가 이게 교육방송이라고 너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여행도 EBS에서 제작한 맞아요. 거 진짜 재밌게
0: 만들고
2: 그게 펭수.

0: 맞아요. 네. 펭수. 어린이 예능 펭수.
1: 보통 아니야 여기 네. 진짜.
2: 근데 네. 그게 다 아마 제가 2006학번 나이잖아요. 그쯤부터 수능 시험이 EBS 문제집에서 나온다면서 EBS 문제집이 엄청 팔렸어요. 아. 돈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콘텐츠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던 거 아닐까.
1: 근데 출연료 짜요.
2: 진짜 이거 굉장히 출연료 예, 합리적인 의심 아닐까.
0: 정선혜 씨 거기서
1: 조미적기 출연했거든요. 네. 자,
0: 헐값에 오래도록 하셨다고요.
2: 공영방송이잖아요.
1: 허리라뇨.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아니 지금 국민방송국을 허리라뇨.
0: 아니 누나 출연료. 누나 출연료.
1: 허기다. 아닙니다. 저는 그 모든 어린이들의 예. 동심을 위해서 재능을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했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네. 얼마든지 참여할 맞습니다. 예정입니다.
2: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유는 예. 어쨌든 간에 네. 이 장르를 불문하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든 방송국.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예, EBS 최고입니다.
1: 출연료가 뭐 됐습니까? 예, 예.
2: 게다가 예. 이 스페이스 공감이요. 장르나 인지도에 관계없이 진정한 라이브 방송을 보여주는 상설 무료 공연장이 되자. 이게 목표였고
1: 얼마나 개관, 놀라운 취지예요.
2: 그러니까요. 네. 개관 첫 해부터 공연 관람 신청 경쟁률이 평균 8대 1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1: 아니 첫 가수가 누구셨는데요?
2: 소프라노 신영옥 씨였는데요. 아~ 출발부터 여러 장르의 음악을 만나게 하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낸 거죠.
1: 와, 네. 그런데도 8대 1이었어요?
0: 근데 네. 준하 씨 이 프로를 통해서 유명해진 사람들 많잖아요.
2: 많죠. 네. 2007년에 스페이스 공감에서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 루키를 또 시작을 했어요.
1: 맞아요.
2: 오, 예. 보셨구나. 예. 그래서 여기서 배출된 팀들이 정말 들으면 이제 다 아는 가수입니다.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0: 오이고.
2: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게, 한로로시도.
0: 한로로시도.
2: 요즘 정말 핫한.
1: 나 얼마 전에 한로로시가 쓴 소설 봤는데. 자몽살구.
2: 소설도 쓰셨어요?
1: 네. 진짜 되게 기지 넘치는 재치 있는.
0: 재주가 많으시구나.
1: 네, 무려 가졌어요. 네.
2: 173개 팀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0: 그 준하 씨 해외 가수도 왔는데. 그죠?
2: 아, 그렇죠. 네. 아니 그 지금도 댓글에 이분이 여기에 왜 이런 댓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제이슨 무라즈 있었죠.
1: 완마.
2: 제이슨 무라즈가 나왔다니까요. 와. 게다가 미국의 듀오 21 파일럿스도 있었고.
1: 네. 잘 몰라요.
2: 그리고 호주 밴드 셋세일. 또 유명한 일본의 피아니스트 이분은 아실 거예요. 유키 구라모토.
1: 구라모토사.
2: 유키 구라모토사.
1: 이라시아이마세.
0: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예, 예.
1: 이게 요즘도 하나요? 그 EBS 스페이스 공연.
2: 요즘도
1: 공간?
2: 해요.
0: 그래요.
2: 홈페이지에 보니까요. 올해 10월 공연 라인업이 공개가 됐거든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아세요?
0: 몰라요.
1: 몰라요.
2: 이 JYP가 데이식스에 이어 선보인 5인조 보이밴드입니다. 네, 그리고 한영애 씨.
1: 와, 한영애 씨.
2: 그리고 보사노바의 거장 리사 오노.
1: 리사 오노 그 전설의 리사 오노?
2: 아세요?
1: 예, 그럼요.
2: 야, 전설. 와.
1: 대박.
0: 요즘은 더 빵빵하네 여기.
2: 와. 장난 아니다.
1: 나 이분 CD 누구한테 받았는데. 그 보사노바라서 갖고 있었어요. 야. 놀러 갈 때 들어야지.
2: 그러니까.
1: 못 듣고 있어. 아, 스페이스 공감에 이 뮤지션들이 정말 대거 출연을 하시는데 왜 나만의 그 소장 리스트에 있는 뮤지션 있잖아요. 제발 스페이스 공감에 이 뮤지션 나왔으면 좋겠다.
2: 저는 그래도 제이슨 무라즈 나왔으니까 네. 에드 시런도 한번 나오면 좋겠다. 에드 시런도 원래 버스킹 하다가 그렇죠. 이제 세계적인 팝스타가 된 경우잖아요.
1: 그 그렇죠. 배우가 도와주셔서 그것도 그 서사도 되게 유명해요.
2: 아, 그래요?
1: 네, 헐리우드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그분이 흑인 배우신데 에드 시런이 노숙할 때 너 그냥 너 되게 좋은 가수가 될 것 같으니까
0: 맞아.
1: 내가 네 미래에 투자하겠다. 너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0: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1: 그 집에서 숙식하면서 에드 시런이 나왔어요. 예. 문천식 씨는
0: 저희 아들이 빠져있는 찰리푸스가
1: 한번
0: 나와주시면
1: 찰리푸스
2: 너무 제 스타여가지고 네, 찰리푸스는 그러니까 근데
0: 월드스타라든지 못 나오시겠지만
1: 찰리푸스는 아니 왜 더 스페이스 공감은
0: 한번 나오시면 더 하잖아요. 그죠?
1: 예. 뮤지션들의 성지인데 BTS도 한번 나와주세요.
0: 네. 그럼요.
1: 예요. 어쿠스틱 브루노, 버전으로 예,
2: 브루노 마스까지 그러면
1: 가자.
0: 그래.
1: 다 가자.
0: 싹 가자 그냥. 에이,
2: 가자 그냥. EBS 최고. 예. 좋네요. 아, 당시 유행했던 노래 듣고 올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식스 센스 듣고 오시죠.

0: 자, 이번에는요. 준상 아나운서 직접 콘텐츠 소개하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어떤 걸까요?
1: 영화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타짜!
2: 오! 타짜요. 아, 이번 타짜!
1: 이번 타짜 얘기를 하면서 타짜 시즌 1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0: 이번에 싱스가 나오신다는 그 타짜는 몇 번째 타짜예요? 네 번째?
1: 네 번째 타짜입니다. 아, 타짜 시리즈가 수요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예? 개봉 첫날부터 꽤 많은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아서 관심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짜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문을 닫는
0: 그래요
1: 시리즈거든요.
0: 이거 봐야겠네 그러면.
1: 타짜 팬들이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제가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 생각보다 타짜 시즌 1이야말로 정말 레전드라고 보고 또 보고 뭐 이런 쇼폰 같은
2: 있어요?
1: 데도 예 대사까지 외워가면서 재생산이 있지. 되고 있는데 은근히 안 본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정성희 씨 보셨어요?
2: 저도 되게 오래전에 봤죠.
1: 아, 보셨구나. 네,
2: 근데 저는 막 내용을 다 이렇게 외우고 막 그러진 못하는 게 제 취향의 영화는 아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김혜수 씨가 그때 너무 압도적으로 카리스마가 있어서
1: 아름다우시고 연기력도 엄청나셨죠.
2: 추앙하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같은 여자로서도.
1: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이 타짜 시리즈들에 대해서 소개를 살짝 해드리려고 합니다.
0: 좋아요.
1: 일단 이 타짜 4 벨제붑의 노래는 어떤 영화냐?
2: 네.
1: 최국희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변요한 씨, 노재원 씨 출연하고요. 네. 그리고 그 미친 맛집에 성시경 씨와 함께 나오는 일본 여자 모델 아시죠?
2: 모델.
1: 예. 아야카 씨, 미요시 아야카 씨가 나오시고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조연은 조우진 씨, 윤경호 씨, 그리고 래퍼 스윙스 씨가 또 나옵니다.
2: 스윙스 출연으로 좀 화제가 됐었죠.
0: 빵빵한데요?
1: 네. 예, 예. 그리고 이 어떤 내용이냐면 온라인 카지노로 승승장구하던 절친 장태영과 박태영

0: 대통령이 질투가 배신으로 변하면서 나락으로 갈라서고 장태영이 다시 한번 죽음의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복수극을 펼친다 뭐 이런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원작에 있어요. 만화 네. 타짜 벨제붐의 노래가 바로 원작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참고로 타짜는 모두 만화 허영만 작가님의 원작이잖아요. 네. 이 타짜 1, 2, 3, 4 모두 원작이 있는데 네. 타짜 4가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스토리가 좋다라고
2: 진짜?
0: 평가를 받는 타짜 시리즈입니다.
2: 벨제붐의 노래가?
0: 맞습니다.
2: 예. 야, 근데 뭐 아무래도 이게 타짜가 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도박에 관련된 영화잖아요.
0: 아, 그렇죠. 네,
2: 어때요? 김준상 아나운서는 왠지 그쪽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승부욕 뭐 아니면 예. 좀 뭔가 이 갬블 예. 이런 쪽에 로망이 있어요?
1: 두뇌 싸움 이러고.
2: 두뇌 싸움은 좋아하잖아요.
0: 두뇌 싸움도 좋아하고 저도 이제 그
1: 화투 칠 줄 알아요?
0: 화투는 물론이고.
2: 고스톱 칠 줄 알아요?
0: 예, 네, 섰다까지도.
1: 아, 저... 머리가 좋으시니까.
2: 아, 진짜?
0: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제가 어렸을 때 네. 그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 하셔가지고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집에 저를
2: 했어요?
0: 봐주시던 그때 당시에 예. 파출부라고 불렀던
2: 가사도우미
0: 어머님이 계셨는데 예. 저 혼자 치기 심심하다고 저한테 화투를 알려주셨어요.
1: 우와.
0: 초등학교 1학년인데
2: 아 우리 이모님 화끈하시네.
0: 그리고 화투로 점 보는 법도
2: 아, 이제 외할머니 같은 친할머니
0: 맞아요.
2: 외할머니가 왜
0: 그런 느낌이죠.
2: 오늘 손님이 오나 이러면서 이렇게 패를 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 제 스타일리스트 중에 한 명도 네. 그걸 통해서 한글을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1: 저런 저런. 네.
0: 근데 그래서 제가 타짜 영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세요? 타짜 1이요. 청불 관람 불가 그러니까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중에서 흥행 2위입니다. 무려 관객 수가 684만 명.
1: 와. 그러니까
0: 타짜 들었구나. 시리즈가 네. 사실 2하고 3는 1에 비해서 사람들이 아, 1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1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네.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평도 그렇죠.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즌 4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시즌 1의 그 임팩트가 정말 강했기 때문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4에 대한 기대감도 첫날 일단 10만 명 넘게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되지 않을까.
2: 아니 근데 예, 네. 첫날 10만 명이면 그 타짜 1에 대한 기억만으로는 유지가 안 될 거고 아마 이 벨제붐의 노래가 개별적인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0: 아, 너무 좋은 평가.
2: 네.
0: 맞아요.
2: 그러니까.
0: 너무 좋은 분석입니다. 네,
2: 명성으로만 가기에는 이제는 힘들잖아요. 사실.
0: 아, 그건 그래요.
2: 입소문을 타려면 벨제붐의 노래만큼의 어떤 그만의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1: 그래요.
0: 맞습니다. 네,
2: 저도 제 주변에서 그 타짜 시즌4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0: 오, 그래요? 네, 그럼 그래서인지.
2: 입소문 탄 거니까.
0: 실제로 여러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시사 반응도 호평이 줄을 잃었고요.
2: 그렇더라고.
1: 네. 다행이네.
0: 그리고 언론 시사회 직후에 또 이런 호평에 힘입어서 네네. 극장 3사에서 회원 시사회까지 확정이 될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2: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나름의 그 스토리가 탄탄하다. 검증을 받은 게 아닌가.
0: 그러니까요.
2: 저도 2, 3는 사실 안 봤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아니라서. 근데 4는 약간 이렇게 기웃거리게 되더라고요.
0: 그리고,
2: 결이 달라져.
0: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워낙 연기력으로 요즘 극찬을 받고 계신 노재원 씨가
1: 아 노재원 씨 연기 미쳤나
0: 봐요. 주연으로 나온다는 게 주연으로 아마 이게 첫 작품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변요한 씨와 대립각을 세우는 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과연 어떤 연기 합을 보여줄지도 기대할 만한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1: 알겠네요. 네.
2: 개인적으로 저는 변요한 씨의 팬이기 때문에
1: 전 노재원 씨 팬이기 때문에 봐야겠네요.
0: 예, 예, 예. 좋습니다.
2: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2: 아,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에이트의 노래입니다. 그 입술을 막아본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 하십시오.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열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참쉽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참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데이팩.

0: 스파크.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9: 적중률 100%?
7: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11: 꽃도라미해 친정에 나 가고지가 해 가서 그려허 뭙 갖고 갈까 말까 해.
12: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옛 여인들이 심심풀이로 부르던 귀뚜라미 타령입니다.
11: 정열패 낮춰갖고 가서 그려허 누게다 지고 갈까 말까 해.
12: 떡을 해서 친정에 가는 귀뚜라미 부인 이야기는 친정에 대한 옛 여인들의 그리움이 맞는 것이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13: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14: 자, 앞에서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하셔야죠. 유승호 씨를 국민 남동생으로 만든 흥행작은요?
15: 집으로였습니다.
14: 집으로.
16: 그렇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5: 저도 갑자기 유승호 씨 집으로 얘기하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화투 알려주신
16: 아주머니
15: 생각나네요. 진짜. 잘 지내시려나?
16: 아마 잘 지내실 거예요.
14: 그럼요. 예.
16: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유승호 씨 최근에 악역 맡으셔서 되게 집으로 이 소년을 절대 상상할 수 없는.
14: 그렇죠.
16: 맞아요. 연기 변신했다. 변신. 말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서.
14: 준서 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15: 감사합니다.
14: 저희도 인사드려야 되는데 정선희 씨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16: 아, 예, 제가 문천식 씨가 계속해서 누나 제발 휴가 좀 가요. 제발. 지긋지긋해요. 아니, 이건 농담이고. 예. 제가 하도 안 쉬니고 달리니까 걱정해서. 그래서 지라시 진행 이후에 처음으로 제가 일주일 휴가를 용기를 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또 죄송한 마음 뒤로 하고 드리게 됐습니다.
15: 아닙니다. 휴가 가셔야 돼요.
14: 그럼요. 마음도 재정비하셔야 되고.
16: 그래서 여러분께 또 일주일 동안 신선하고 또 재밌는 즐거움을 드릴 분들을 찾다가 그래도 문천식 씨가 낯을 가리니까 저랑 최대한 비슷한 구강 구조를 가지신 분을 엄선해서
15: 누구예요? 예,
16: 여배우 같은 개그우먼 오나미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와, 너무 기대된다. 왜요?
14: 너무 설레갖고요.
16: 아, 그래요?
14: 너무 설레갖고요. 전 나미의 팬이거든요. 오나미
16: 그렇죠? 아니, 흉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14: 아유, 아닙니다.
16: 그죠? 네.
14: 그럼 저는 오나미 씨와 내일 오후 4시 5분에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6: 그렇습니다.
14: 전선우 씨, 잘 다녀오시고요.
16: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14: 네. 준상 씨,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15: 고맙습니다.
16: 준상이 안녕.
14: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6시 뉴스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112 범죄 신고는 평소보다 2.2%가 줄어들었지만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112 신고는 연간 일평균 대비 4.3% 증가했으나 이 중 범죄 신고는 2.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기간 증가 경향을 보이는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1,294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올해 평균 평소 일평균 908.9건보다 42.4% 많았던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대형 사고 없이 원활한 교통 상황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태국 유명 관광지 파타야 근처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홍수에 휩쓸려 실종돼 현지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태국 파타야 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5시쯤 태국 중부 촌부리주 파타야 인근 농부루 지역에 침수된 도로를 걷던 남성 3명 중에 한 명이 배수로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당일 파타야 일대에서는 1시간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시내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우리 양궁 대표팀이 컴파운드와 리커브에서 남녀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6종목 모두 4강에 올랐습니다. 여자 하키 대표팀도 A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말레이시아를 2대1로 꺾고 4승 1패, 승점 12, 조 2위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축구대표팀 모레노 임시감독이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을 하루 앞두고 가진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이 소속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대표팀에서 보여주길 원한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이강인의 활용법에 대해서는 가장 잘하는 포지션에서 축구를 즐기게 하겠다며 이런 선수를 다른 포지션에 배치하는 것은 경솔하고 무모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출근 시간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인천 경기 서해안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

0: 있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북부, 제주도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 5mm 안팎, 인천 경기 서해안 5mm 미만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쇼펜하우어 하면 염세주의죠. 그래서 그의 명언도 이런 게 전해집니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 그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그런데 사실 이건 편집해서 뒤가 잘린 거고 원문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런 금언을 지켜야 하는 세상에 산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사랑도 말고 미워도 말고 말하지 말고 믿지도 말자. 이렇게 살아야 하는 세상이 진짜 문제란 얘기입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Time, weather, and...

0: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9월 27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복귀하죠. 한미정상회담과 멕시코의 협력 기반을 넓힌 외교 성과를 안고 오늘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풀어야 할 현안이 한가득입니다. 북한 포로 송환을 둘러싼 외교 문제가 그중 하나죠. 또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에 관한 결정도 내려야 합니다. 공석인 정책실장 후임 인사를 비롯한 참모진 추가 쇄신도 고심인데요. 여기에 조이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거부에 대한 대응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추석 민심을 확인한 여야의 향후 전략까지 일부와이부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찐텐정치로 시작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난...

0: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0: 억지 텐션이 아니다.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 대담, 찐텐 정치. 전혜연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전 당협위원장, 이석현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2: 안녕하세요.
0: 오늘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네 분 다 뭐 가족들도 만나시고 지인들하고 얘기도 좀 나누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민심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짧게 네 분께 다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부원장님.
3: 예, 강원도 동해 태백 삼척 정선 돌아다니라고 발바닥이 다 까졌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일 너무 고생하는데 좀 잘 뭉쳐서 잘해봐라 이런 쓴소리도 들었고요. 또 네. 이제 정선의 경우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할머니들이 기본소득 받는 날 기분 좋고 소고기 사 먹는다라는 말씀드리니까 저도 기뻤습니다. 다만 이 농지법에 대해서는 오해와 사실이 뒤섞여 있어서 네네. 쓴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당에서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책을 국민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알도록 괴담이 퍼지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는 쓴소리는 여당도 귀 기울여 들어야겠습니다.
0: 이창근 위원장님.
2: 저도 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도 가고 그리고 제가 대구가 고향이다 보니까 대구에 이제 차례 모시로 잠깐 네네. 다녀오고 이랬는데 시장에서 상인들 말씀은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을 실제 예년과 다르게 명절 대목 앞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과거에도 이렇게 좀 많지 않은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좀 적었던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제 지인들이 또 뭐 지인들이다 보니 국민의힘 성향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얘기는 국민의힘 도대체 왜 이러냐? 좀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보편적으로는 결국 경제가 힘들다 하는 게 일반적인 정서 같아요.
0: 워낙 양극화가 심해져서 네. 위에는 뜨거운데 지금 아래까지 뜨거워지기가 참 힘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석현 평론가는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4: 근데 뭐 애초에 추석 민심이라는 게 좀 시대 변화에 따라 요즘 많이 없어진 거는 같고 네. 좀 상상 속에 좀 이제 해태 뭐 유니콘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만약 정치 얘기를 하셨다면 결국 집행부가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각자의 원인 분석과 비판 지점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아무래도 유시민 작가 매우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 내부에서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토론도 많이 했을 것 같고 뭐 그런 그 정도 봅니다.
0: 신인규 대표는
5: 그리고 저도 지금 네. 대내외적 위기를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계시고 정치권에서 문제 해결을 못 해내고 있다 보니까 그 효능감이 많이 떨어진 모습은 볼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 꼭 해외 순방만 나가시면 왜 이렇게 국내적인 이 정치 노이즈가 많이 끼는 것이냐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이 추석 명절 이후에 아마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 국정 운영을 풀어 나가실지 아마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있었습니다. 네. 삼척에서 신발을 사려고 시장 그 부근에 갔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저는 신인규 변호사 방송만 듣습니다.
0: 그 정도입니까?
3: 제 얘기는 안 하시고.
0: 갑자기 팬심을 거기서 네.
3: 네. 통화하셨죠?
5: 통화 한번 했어요.
0: 전화까지 연결했어요.
3: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0: 팬 한 명 늘려주셨네요.
3: 뉴스 아이큐 주소를.

0: 공유해드려서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1: 아, 뉴스하이큐까지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순방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순방 마치고 귀국하죠. 귀국길에 경유진 미국 앵커리지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잠깐 깜짝 차담회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번 순방에서는 유엔총회 기조

0: 희망도 네. 3대 평화 청사진 제시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외신 기자들하고 만나보면 가장 큰 문제가 한반도 둘러싼 문제거든요. 네. 그분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접근 차분차분 잘 제시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에서 내려 강조하는 것이 K-이니셔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자 이런 개념인데 글로벌 AI 기본사회, 녹색 대전환,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연대라는 3대 K 이니셔티브인데요. 이건 지금 AI 대전환이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그리고 네네. 호르무즈 사태로 불거진 이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대변혁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해서 글로벌 의제를 굉장히 잘 제시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1: 이창근 위원장님은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이번 네. 순방은 노말했다고 봐요. 노말했다는 게 유엔 연설에서는 대개 전직 대통령도 주요 의제가 결국은 북미 대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북미 대화 문제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은 또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도 이렇게 막힌 상황이 대두되다 보니까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협력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노말했다고 봅니다. 다만 네. 이번 추리 기자들하고도 깜짝 차담에 있었는데 가장 이슈가 됐던 건 결국 대미 투자인 것 같아요. 대미 투자가 사실 국내에도 뉴스가 많이 났지만 미국과 관세 협상하면서 약속한 게 총 2천억 달러인데 네. 그 2천억 달러를 이제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이제 이 대통령이 천명한 원칙은 결국 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그리고 수익 배분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그리고 만약에 손실을 본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 이 3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대미 투자 관련해서 기자들의 궁금증 그래서 차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오셨어도 이게 순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미 투자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아까 전혜연 본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엔 연설에서 이제 글로벌 AI 기본 사회 녹색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연대를 중심으로 한 K 이니셔티브를 제안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넘어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또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눈에 띄는 사안이고. 한미 정상회담도 한 30분간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된 거는 사실 호르무즈 파병 얘기는 없었고 대미 투자 협상하고 핵 추진 잠수함 협력에 관한 얘기가 오갔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신인규 대표의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3: 예, 아까 우리 전혜연 부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대한민국의 위상이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추격 국가에서 이제 선도 국가가 됐고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봐도 이제는 미중 패권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진영적인 대결에서 어떤 대한민국의 그 높아진 위상을 가지고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 이게 아마 대통령님의 그 유엔 총회 연설 중에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는 말로 표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파병에 관한 어떤 공동 대응이라든지 내지는 AI와 관련된 대전환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짜야 되는데 거기서 아마 대한민국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왜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반도체라는 것이 AI 산업이라는 이 산업혁명과 같은 대전환의 시대에서 산유국 역할, 그러니까 쌀과 기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의 발언권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아마 대한민국의 그 실용외교 중심의 어떤 국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그런 외교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석현 평론가께서는 어떤 부분에 제일 주목하십니까 이번에?
4: 그러니까 사실 이번 네. 그 회담 그 유엔 연설과 그 북미 그 미국과 우리 네네. 회담을 보면 사실 뭐 우리 위상이 높아졌다 이거는 좀 계속 확인된 바 있긴 해요. 뭐 딱히 요즘 갑자기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대미 투자라는 첫 번째 그 문제가 막혀있던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그 뒤에 것들이 이제 쭉쭉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분간의 깜짝 회담도 사실 그 미국 측에서 이게 오케이 사인 안 것도 대미 투자가 풀렸기 때문에 다음 것들을 얘기하자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 멕시코와의 어떤 그 협정 같은 것도 네. 크게 진전된 것도 많고 해서 성과는 많은 그 순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말씀하신 이제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 근데 이제 이 대미 투자가 확정되고 나서 정부가 국회에 이걸 보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 절차가 있었고 근데 이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이걸 누군가 녹음한 후에 언론을 유출했다는 지금 의혹이 이렇습니다. 대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공개 내용이 퍼지면 자칫 협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 김민석 대표는 이거 간첩.

0: 행위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 전혜연 부원장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1: 이거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산업스파인데 이
0: 네.
1: 산업스파 일도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만에 하나 국회에서 누군가가 이걸 유출했다면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은 개별 기업의 사안이 아니라 국익에 걸린 사안인데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런 중요한 정보를 국회에서 만약 유출됐다면 저는 반드시 누군지 이 부분은 정말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략을 노출시키거나 협상의 내용을 요치시키는 것은 말 그대로 협상을 지게 만드는 결과로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0: 네.
1: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야당 의원 누군가가 이걸 정쟁의 소재로 삼기 위해서 혹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언론에 유출시켰다면 매우 유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0: 이 녹취가 그대로 기자단에 뭐 풀처럼 제공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누가 이걸 녹취했는지는 대부분 알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창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근데 이거는 이제 야당 의원이라고 단정을 했어도 안 되고요.
0: 네네.
2: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보좌진들도 다 배제된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비공개로 보고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야당인지 여당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국회의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했다면은 사실 그 국회의원이 당사자라면 사실 국회의원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밝혀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이거 밝히긴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유출된 언론 쪽에서는 결국 취재진 보호 차원에서 계속 보호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0: 네네.
2: 당사자만 아는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재발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 상황이 100번 양보해서 협상에 영향을 준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아마 정부에서 보고를 하더라도 협상을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전략까지는 보고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이런 점이 애로 사항이다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일어났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야 의원이 모두가 다
0: 네.
2: 함께 되돌아봐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한번더 반복된다면 아마 정부에서 국회에 보고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죠. 보고를 하더라도 아마 정부에서 더 감출 수밖에 없겠죠.
0: 절차상 보고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제
2: 예.
0: 정말로 이런 것들은 감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좀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북한군 보로 송환 문제인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연설 때 갑자기 북한군 보로 두 명을 한국에 보냈다라고 공개를 해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 어겨서 아쉽다라고 유감 표명을 했는데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라고 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또 반박하면서 포로 당사자들은 물론 가족 신변 안전 관련 사안이기에 비공개로 한바 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원래 포로 송환은 보통 비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석현 평론가 말씀
3: 사실 뭐
0: 주시죠.
3: 국제법상 포로 송환을 무조건 뭐 비공개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0: 네네.
3: 건데 말씀 그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좀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오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비밀 유지를 약속한 적은 없지만 비공개 협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협상 과정에서 서로 이제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양해와는 다르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걸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외화된 것 같고요. 저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드라이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0: 네네.
3: 이걸 두고 뭐 북한 눈치 보고 뭐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뭐 NL 운동권이 집권한 정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닌 것 때문에 더 이제 메리트가 있는 것인데 사실 좀 야당의 공세가 좀 관성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0: 지금 말씀하신 게뭐 되레 우리 정부를 향해서 북한 눈치 보느라 숨긴 것 아니냐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 게 이제 국민의힘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도 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은 예민한 의제다. 징치고 춤추며 온 세상에 광고했을 그들 입장에선 정부의 비공개 노력이 이해가 안될 거라면서 자신의 이익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들을 살인자, 매국노라 부른다라고까지 했거든요.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 사실 뭐 북한 눈치 보느라 숨긴 것 아니냐 하는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서도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뭐 전직 당협위원장으로서 왜냐 포로 협정은 이미 청와대에서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측에서 포로와 관련된 공개 발언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서로가 양해한 부분을 수위를 넘어섰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반대파에 서 있는 그러한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 같은 경우는 한국과의 협상 진전을 위한 그 과정 중에 포로 협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비공개로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크라이나나 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기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떠나서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있는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병을 보내서 전투를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합다단한 방정식에서 이렇게 국민의힘 얘기처럼 북한 눈치를 보기 때문에 공개 못한 거 아니냐. 이러한 말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포로 협정과 관련해서 더 큰 국익을 위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같은 그런 협상의 일환으로서 가져갈 것은 가져가야 되고 그 복잡 방정식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0: 신기 대표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4: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게 뭐 비공개 합의가 있었냐 여부는 뭐 양쪽의 입장이 다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이 제네바 제3협약 제13조에는 포로를 폭행, 협박, 모욕 그리고 공중의 호기심으로부터도 보호하라고 이미 국제법에서 다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다 유사한 겁니다. 결국에는 북한이라는 또 체제를 놓고 봐도 그분들의 얼굴이 다 공개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대한민국 법적으로는 국민인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부터 해서 또 북한에도 남겨진 가족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에서는 너무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활용했다라는 너무나도 명백한 국제법 위반 의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주 차분하게 이거는 잘 항의를 하신 걸로 저는 보여지고 전 여기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의 전 책임은 일정 부분 좀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렇게 포로에 대한 송환의 문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런 문제는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러시아와의 전쟁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국내적으로도 좀 정치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걸 국제법적인 위반을 알면서도 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좀 활용한 거 아니냐라는 전 의심을 지우긴 좀 어렵습니다.
0: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 군포로 2명 한국에 보냈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그 다음 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동쪽까지 내려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러시아 쪽에서 뭔가를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 대통령은 지금 야당뿐 아니라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서도 작심 발언을 지금 한 건데 나름의 노림수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우크라이나하고의 향후 관계를 고려한 걸 수도 있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크라이나에 뭐 우리 뭐 무기 지원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계속 오가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분?
1: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편적인 인권 문제를 우리가 뭐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공개로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와 별개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사실 대한민국이 처한 위치가 어떤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가 침략 전쟁에 너무 깊숙이 개입해서 특정 국가의 편을 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은 명분 없는 전쟁, 어린이와 여성들과 민간인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일부분 심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편을 좀 든 것이 아닌가라는 국내 여론도 많이 고려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런 것을 공개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응원을 일부분 해주고 있던 상황을 스스로 훼손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한국 정부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즉 인권과 침략 전쟁으로부터 아이와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분은 우크라이나 스스로 좀 많이 훼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저희가 이제 그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는데 입으로 넘어가면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수용 여부부터 시작해서 인사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한 것도 사실은 여러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부에서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남도 K컬처 컨텐츠를 더하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

0: 만은 2026 남도 컨텐츠 페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만나요.
1: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2: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해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추석 연휴 내내 어려웠던 고속도로 지금은 정체가 많이 풀렸습니다. 다만 충청권으로는 아직 밀리고 있는데요.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에서 남풍새까지 15km 구간에서 정체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은 영동에서 영동 1터널,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또다시 안성분기점 구간에서 밀립니다. 안성분기점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파가 남아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또 송악에서 행담도 휴게소에서 밀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으로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상주, 또 문경휴게소, 청주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7: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전혜연, 신인규, 이창근,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찐텐 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수용 여부입니다.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전현 본부장님.
8: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대통령 네. 기자회견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거나 좀 아쉽게 해드린 부분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두 명의 장관 후보자 낙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이제 책임을 지겠다. 청와대에게 책임을 지고 앞으로 쇄신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아마 수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경질이 아니라 졸업. 이라는 것으로 네. 좀 노고를 취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뭐 졸업을 강훈식 실장이 하려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이런 식의 취지로 했는데 졸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명예스럽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어떤 것을 다 이수하고 이제 새 출발을 한다는 네. 의미잖아요. 아마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볼펜 한 자루도 없던 대통령실에 와서 여러 가지 그래도 어려운 일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등을 두드려서 수고했다라는 마음을 좀 담아주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시기라든가 방식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7: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 해외 순방 직전에 청와대가 강훈식 실장이 사의 표명을 전격 발표하는 약

0: 약간 이례적인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아직 결정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뭔가 서로 얘기가 된 뭐 건지 뭔가의 노림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풀이하십니까? 이창근 위원장님 해석.
1: 네. 일종의 약속 대련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추석 민심의 화두는 네. 이번 용해인 그다음에 김성원 임명철회가 아니죠. 스스로 사퇴를 했죠. 거기에 대한 어떤 민심의 노여움이 인사에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인사위원회를 이끄는 청와대에 그 위원장은 비서실장이 맞아요. 그런데 그 민심을 추석을 앞두고 잠재우지 않으면은 더 폭발할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그런데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책실장도 없는 상황에 비서실장까지 후임이 내정되지 않고 바로 사퇴한다. 그러면 사실 청와대의 전체 공직 운영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약속 대련과 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다만 앞으로 사인을 수용을 하되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만약 이게 굉장히 길어지면은 네. 아마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의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서실장 한 사람의 사회만으로 쇄신된 적이 없어요. 그건 바로 직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만 되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김건희 당시 여사니까 김건희 여사의 핵심 행정관들 네. 뭐 8인군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는 한 비서실장이 그만두고 정무라인이 바뀌고 한들 쇄신이라고 안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리 대통령의 어떤 젊었을 때부터 정치를 함께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청와대의 모습은 김현지 1부속실장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청와대도 인사비서관과 총무비서관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청와대를 다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인사비서관과 총무비서관도 결국은 성남 경기 라인이 차지하고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까지도 연쇄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아마 이 쇄신은 한계에 봉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스스로도 쇄신에 더 방점을 두고 스스로 그러한 경기 성남 라인들이 네네. 거취를 정하는 것도 아마 대통령의 어떤 운신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0: 지금 이제 그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강원식 비서실장 사이 표명한 이유가 이제 청와대 내 인사 실무 총괄자로서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물은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수 언론도 그렇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하고 대통령 측근 정진상 민주당 전 정무조정실장 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또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악의적인 축축성 보도에 강한 유감이다라고 강력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전혜연 본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2: 네,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악의성 추측 보도에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가 어떤 뭐 인사에 있어서 충분히 검증을 못했다, 그래서 낙마했다 이런 비판이라든가 또는 민심과의 소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건전한 비판은 당연히 대통령실도 들어야 되고 여당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활동하지도 않고 있고 본인의 역할만 하고 있는 인물들을 끌어다가 뭔가 갈등이 있다더라, 뭔가 하는 카더라로 국정을 흔드는 악의적 음모론을 자꾸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국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야당이 잘했다고 박수를 받으려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건대 국민 대다수가 인정할 만한 팩트를 가지고 혹은 정책적 문제로 지적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막걸리 마시면서 누구 흉보는 듯한 뒷담화하는 듯한 모습으로는 야당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이석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3: 사실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이게 그 정권의 대통령의 네. 측근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또 죄는 아니에요. 오래 보좌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보좌라는 게 있고 그럼에도 지금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좀 더 확장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 같고요.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 혹은 이재명 그 정권의 그 측근 그 핵심 워킹 그룹이라는 것이 변방의 장수였기 때문에 그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게 참 한계이자 좀 아쉬움인데 그걸 초반부터 조금 확장적으로 두텁게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은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그 성남 경기 라인 분들이 소위 엄청 뭐 권력을 향유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안의 생활은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적으로도 얘기가 많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설이 계속 나오는 거는 저는 좀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번 청와대 쇄신폭이 클수록 정권의 지지율 상승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0: 신인규 대표 의견도 좀 들어보면서 그러면 실제로 경기 성남 라인 비선 실세 의혹 지금

0: 국민의힘에서 계속 제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이 논란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이쪽을 교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지, 아니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고립시키기 위한 국민의힘의 뭐 전략으로 보고 그냥 계속 함께 간다 뭐 이렇게 갈 건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 그러니까 저는 뭐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하려면 네. 최소한 무슨 종이 문서 하나는 들고 나와서 공개를 해야지, 그냥 기분상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뭐 대통령께서 그동안 오래 같이 해오신 분들은 다 비선이 되고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다 물러나야 되느냐? 저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강훈식 비서실장 체제에서 1년 3개월 동안 해오고 사실 이제 또 바꿔줄 때가 된 것도 사실인데, 그동안에 그 쌓여왔던 문제들,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 028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감한 이 정도 돼서 이제 또 때가 돼서 바꿔주는 건데, 이번에 인사 실패는 너무 뼈아프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되는 거는 정무적인 판단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검증을 왜 부실하게 했느냐, 지금 세 번째는 전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굉장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인사 지체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채워놓지 않고 비워놓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전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전 보는 것이고요. 조금 더 첨언하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했기 때문에 중도보수 노선까지의 확장을 계속할 것이냐, 거기에 더해서 인사의 어떤 투명성을 강화해가지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더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전 대통령님께서 지금 고민은 많으시겠지만 가장 이제 복귀하시면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누구를 그럼 후임 비서실장으로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이 신뢰의 끈을 이어갈 것이냐, 전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정무 민정수석 책임론도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교체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혜연 본장님?
2: 이 부분은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네. 언론의 분위기를 보면 일각에서는 책임론이 조금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인사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서류로 드러나는 검토도 있지만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섬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정무 민정수석 라인의 피로도,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국민주권 네네. 정부 출범한 이후에 일이 너무나 많았다 는 피로도라는 것을 또 본인들도 굉장히 건강상의 문제도 좀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교체 가능성의 일부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건 역시 우리가 뭐 너무 못했다라고 지적하기는 좀 애매한 것이, 이 정부 자체가 인수위도 없이 그냥 네네. 출발했었거든요. 시스템을 갖추고 출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말 말 그대로 국정기획위는 한쪽에서 흘러가고 한쪽에서는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과연 이건 특정 어떤 청와대 내부의 관계자들만의 책임으로 볼 것인가 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대통령이 이제 강훈식 실장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 후임 비서실장은 그럼 누가 될 것인가, 이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정책실장도 공석인 상태인데 좀 하마평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청취자 메시지 중에는 6990님께서 신인규 대표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추천한다라고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혹시 들은 거 들리는 소리가 있으십니까?
3: 아니 뭐 제가 민주당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듣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게 한계가 있죠. 네네. 그래서 언론 통해서 들어보면은 뭐 비서실장은 뭐 천준호, 한준호 이런 현지 의원들을 얘기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역구를 버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아마 지역구를 버리고 이 선택을 할 정도로 갈까 이런 의문도 들어요. 근데 뭐 우리 6909번님처럼 만약에 진짜 신인규 우리 변호사가 이렇게 깜짝 발탁이 된다, 이건 진짜 뉴스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네. 다시 이재명 정부 때 초대 부총리로 와서 사실 부동산이나 경제가 더 나빠졌잖아요. 그런데 정책실장이 진짜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문재인 정부 때 사람을 다시 임명하는 과언은 범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새로운 인물로서 정말 새로운 마인드로 새로운 시각으로 끌고 갈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약간의 소망은 있어요.
0: 민주당 쪽이나 이쪽에서 들리는 하마평 뭐가 있는지 또 궁금하고, 신인규 대표님은 혹시 제안이 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이재명 정부가 역사적 사명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내란을 극복하고 정말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지금 열고 있는 아주 뜻깊은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이 인재풀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넓게 쓸 필요가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름도 국민주권정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저는 그런 인사들이 좀 과감하게 저는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 대통령님께서 지금 뭐 현역 의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깥에 또 자유로운 분들로 할 것이냐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지금의 이 시대적으로 중요한 그 상황을 반영해서 조금 더 국민들이 네. 신뢰를 갖고 볼 수 있는 인물을 저는 과감하게 좀 발탁을 해서 그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강훈식 실장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니까 바로 떠오르는 게 김민석 대표 서울시장 후보 메모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로 다시 뭐 주목받는 상황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석현 평론가 말씀 좀 들어볼까요?
4: 이창훈 위원장이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지지율 상으로는요 누가 나와도 민주당이 불리하고 대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현실 인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건은 정부가 이창근 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그동안의 핵심 정책 기조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최근 기자회견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바꾸실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그건 좀 안타까운 장면이었고요. 소위 여권 내 이제 백태클이나 이제 반란 같은 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전 상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미 화해하고 통합할 타이밍은 지났지만 최대한의 명분을 만들 때 네. 그러나 그 전선에서 너무 시간을 빼면 지지율 확장을 못할 것이다. 이 걱정을 늘 합니다.
3: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아직 확정도 안 됐어요. 확정도 안 되고 이게 김치국 너무 빨리 마시는 거고
4: 그 얘기했잖아요.
3: 유례추종의 원칙입니다.
0: 알겠습니다. 인사는 이제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지금 숙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거부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이러면 대법원장이 대통령 패싱해도 된다는 전례를 못 박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요.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방안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나리오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규 대표 말씀 좀 듣겠습니다.
1: 이게 참 황당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라는 그 중요한 최고법원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재청을 하고 재청은 이제 요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동의를 또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께서 가장 국민을 대표해서 임명을 하는 이 프로세스를 지금 우리 헌법이 규정해 놓은 것인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에 해왔던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들의 행태를 그대로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윤석 정권 때 대법관 재청 방식을 스스로 또 어기고 있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재재청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이 많은 국민들도 있었고 사실은 법원 행정처 내부에서도 지금 그런 의견이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결자 해지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저는 푸는 수밖에 없다. 이게 권한쟁의로 가려고 해도 대법원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하겠습니까? 본인이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을 받을 그 생각을 아마 안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비워두자니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지렛대로 해서 회방하는 모습이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의 그 재판과 관련된 권리 확정 지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킬 마음이 없다면 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헌법이 부여한 재청권의 원리에 맞게 전 본인께서 결자해지를 하는 방법만이 전 유일하다. 그래서 저는 여론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렇게 장기화되면 사법부 내부에 그러니까 법관들이나 또 공무원 네네. 노조가 있거든요. 아마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그 막다른 골목으로 스스로 공간을 좁혀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창근 위원장님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3: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네. 청와대나 양측이 아집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이 재청을 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문구를 가지고 그러면 이 순서대로 대법원장이 재청, 국회 동의, 국회 동의 속에서는 국회에서 본회의에 무기명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국회가 거부한다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못 얻으면 국회에서 동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 임명. 이게 순서대로냐 아니면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이 플러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간의 관례대로 대통령이 사전에 대법원장하고 함께 협의를 해야 되느냐 이 논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아집은 재제청을 하라는 건데 사실 그러한 헌법의 순서대로냐 아니면은 그냥 플러스 이렇게 가느냐 그 논쟁을 떠나더라도 법원 조직법에는 이미 대법관에 대한 재청이 끝나면 새로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네. 국회 동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거부권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

0: 회장 같은 경우도 아집을 벌이라는 이유가 본인이 제재청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청와대와 맞서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본인이 법관으로서 법원 조직법에 제청을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를 다시 꾸리면 되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저는 양측의 아집을 벌이면서 다시 한번 법안을 보면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은 계속 아집을 벌이는 순간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정말 김민기 대법관 후보자를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민주당 다수당이잖아요. 그렇다면 국회에서의 동의, 국회에서의 거부권을 최대한 민주당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1: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제재청 거부한 행위 그리고 그 절차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거부한 이유로 청와대의 제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 제재청을 거부할 헌법적인 근거는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한 거고 더구나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그럼 더 위에 있냐 이런 질문도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석현 평론가.
2: 아, 이 토론 자체가 저는 너무 피곤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원래 관행대로 이어지던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때도 또 둘 다 공교롭게 김영수 대법원장이었네요. 둘 다 적절히 그 정권의 그 뜻과 맞춰가서 제안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굳이 이번 정권에서만 안 되는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당한 일을, 그러니까 특이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 법의 어떤 조문을 따지고 사실 근데 법이 모든 걸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이제 불문율과 관행 같은 것들이 한 사회가 책임을 지는 건데 여기서 이걸 법대로 하자고 말하는 순간 우리 사회 신뢰 자산이나 관행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대법관 제청은 받을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로 못 받을 거라고 봅니다. 다 그동안 이렇게 관습적으로 해왔던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태클 걸기 시작하면 다 들여다봐야 돼요. 모든 법조문상의 어떤 빈틈을 찾아서 그걸 이건 내 권한이다라고 개긴단 말 죄송하지만 어쨌든 문제를 삼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 근데 제가 이거 법률적인 거 조금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임명권이 우선하냐 대청권이 우선하냐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이건 논란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법에 의하면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있고요.
1: 네.
3: 그리고 우리 헌법 104조 1항 보시면 대법관보다는 대법원장이 더 상위직 아닙니까? 대법원장은 어떻게 임명하느냐? 제청도 없어요. 국회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사법부를 견제하는 건 맞는데 대법원장의 제청이라는 것도 하나의 대통령 통제권으로 하나를 더 놔둔 거에 불과하지 제청권이 임명권을 제압한다? 이거는 우리 헌법 체계를 아예 뒤집는 해석이라서 전 이거는 뭐 논의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재청 거부 결정 과정에서 제재청해야 한다는 법원 행정처 내부 의견을 경로를 하면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이 법원 행정처는 제재청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법원의 행정처장이 이를 조희대 원장에게 보고했는데 조희대 원장이 경로하면서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제재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거거든요. 전혜연 본장님.
4: 예, 이용우 대변인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법원 행정처에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최초로 보고된 문서
1: 네.
4: 그리고 그럼 다시 정리하라고 뭔가 지시가 내렸던 문서 모두 두 개를 내라. 그럼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원 행정처에서 제재청을 해야 된다는 건 의견을 냈다는 것은 나름 합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내부 의견을 모아서 대법원장에 냈는데 대법원장이 이걸 묵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1: 네네.
4: 그러니까 외관에서는 이거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것이 법적으로 죄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의 어떤 행정처도 무시하고 법원 공무원 노조도 무시하고 국민 여론도 무시하고 사실상 사법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는 이렇다 보니 대법원이라든가 법원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틈새 토크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네 분과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쉽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9: 그 기업의

0: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0: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11: 저기요, 몇 층이에요?
12: 32층이요.
11: 난 280층이요.
13: 층은 달라도
14: 층은 달라도
1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1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6: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 재가, 재택 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
17: 건강보험.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사이킥 3부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4부엔 세모지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 전까지 네 분과 유튜브에서 정치 대담 더 나눌 테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8: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회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향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 5시를 지나면서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동하는 차량이 많아 귀경길 혼잡은 밤 11시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우영 기자입니다.
4: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행렬로 오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 정점을 찍은 뒤 지금은 다소 풀린 상황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오후 6시에 출발하는 것을 기준으로 부산 5시간, 대구 4시간, 광주 3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체가 계속 이어지다 밤 11시쯤 돼야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성길은 비교적 원활한 상황입니다. 서울 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30분, 대구까지는 3시간 30분, 광주까지 3시간 2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에서 524만 대의 차량이 이동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7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49만 대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늘까지 면제됩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3: 스케이트보드 대표팀 강준희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정상에 올라 우리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스케이트보드가 정식 종목으로 도입된 지 8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우리 나이로 17살인 강준희는 스케이트보드 남자 스트리트 결승전에 나서 45초간 자유롭게 연기를 펼치는 런 부문에서 3차 시기 88.45점을 받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고난도 단일 기술을 선보이는 트릭 부문에서 1, 2차 시기를 모두 실패하는 위기를 맞았지만 마지막 3차 시기에서 극적으로 성공하며 92.40점을 얻어 합계 180.85점으로 일본의 사사키 토야를 8.5점 차로 제치고 최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스케이트보드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강준희는 지난 2018년 정식 종목으로 처음 도입된 자카르타 대회 이후 8년 만에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던 강준희는 지난 항저우 대회에선 부상으로 빠졌지만 생애 첫 아시안게임 출전에 새 역사를 써냈습니다. 승마대표팀의 남동헌도 금빛 소식을 알렸습니다. 마장마술 개인전 결승에서 마필 레오니다스와 호흡을 맞춰 최종 점수 75.19점을 받아 중국의 위자이를 0.14점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나라 승마는 지난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에 개인전 금메달을 탈환했고 남동헌은 그제 단체전 은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 두 번째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다이빙 여자 싱크로 3m 스프링보드에선 김수지, 김나현조가 값진 은메달을 합작했습니다.

0: 결승에서 합계 254.70점을 획득해 중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만 3개를 따냈던 다이빙 간판
1: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서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직청 검사는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업무와 권한이 충돌할 경우 각 기관의 책임과 권리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가리는 소송입니다. 오 검사는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권 폐지를 한시적으로 미뤄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재청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내부 의견에 격노하며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거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여당 내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을 모두 묵살한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사실이라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전 의원 등을 3년 만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천공 등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당시 청와대 이전 TF부팀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송치됐던 부의원과 김 전 의원 이를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 4명에 대해 지난 23일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20여 차례 연락을 취하고 근무 시간에 카페 사장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최근 경사 계급의 경찰관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경사는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그리고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망 등 5개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유권자 검증 시스템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지 시간 25일 국토안보부의 신분검증 프로그램 세이브를 유권자 명부 확인에 쓰지 못하도록 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각 주가 이 시스템을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이브는 원래 복지수급 신청자의 시민권과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대량 검색 기능 등을 추가해서 각 주가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조회하도록 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에 탑재한 햅틱, 진동반응 기술이 타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57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7조 7천억 원을 배상해야 할지 물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법에 따르면 법원 배심원단은 햅틱 기술 전문 기업인 텍션 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지난 2021년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8 시리즈 이후 제품에 탭틱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적용한 햅틱 기술이 텍션의 특허 두 건을 무단 침해했다는 게 배심원단의 판단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유도해온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규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수준의 새로운 연비 기준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새 기준은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없앨 것이고 소비자들은 차량을 구매할 때 수천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규제로 인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새벽 시간대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0: 그 외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5: 버스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4: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추석 선물 중고 거래를 잘못하면 벌금이 최대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와 함께 추석에 어머니를 살해한 중국 국적의 딸, 그리고 작년 대선 때 이재명 당시 예비 후보의 암살 협박을 한 누리꾼에 대한 처벌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법적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푸드라이터 정재훈 약사와 식이섬유 열풍과 가을철 변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4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0: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 한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2: 추석 연휴 끝나면 이 받은 선물들을 중고거래 앱에 올려서 이제 많이들 파는 이걸 명절 테크라고들 한다고 하는데요. 받은 선물 되파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가 있다면서요?
3: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원칙적으로는 내가 받은 물건 파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다만 이 품목에 따라서는 특정한 조건 혹은 자격들이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받은 선물을 팔 때 그런 품목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조금 살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 물건을 팔 자격이 있어야 팔 수 있는 물건들이
3: 그렇습니다.
2: 있다.
3: 그래서 일단 뭐 저도 명절날 가장 많이 주고받는 선물들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찾아봤는데 사실 뭐 선물 중에 부동의 1위가 현금이나 혹은 상품권이더라고요. 그래서
2: 그거는 안 팔겠죠.
3: 네,
2: 팔아요?
3: 그렇습니다. 현금은 못 파는 거고 팔 일이 없는 거고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자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2: 빨리 현금화하는 일종의 깡이라고들 하는 그
3: 그렇죠. 뭐 나쁘게 말하면 깡이고 사실 어쨌든 할인해서 조금 파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안 되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혹은 지역

0: 이걸 팔아가지고 차익을 남기는 그런 깡은 막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 말고 우리가 더 흔히 볼 수 있는 뭐 백화점 상품권이라든가 뭐 쿠폰 이런 것들은 거래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상품권 얘기를 하면서 네. 파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구매할 때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사기 범죄에 많이 이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다른 상품권들보다 유독 싸게 파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
1: 네.
0: 그리고 뭐 급히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사용하지 않는 상품권 처분한다. 이런 이유로 지나치게 싸게 판매하는 그런 상품권들은 일단 무조건 좀 의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만약 이걸 사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직접 좀 실물을 확인을 하거나 혹은 요즘 거래 플랫폼에서 안전결제 서비스 등을 이제 제공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안전하게 거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은 법적으로 중고거래가 안 되고 백화점 상품권 이런 것들은 거래할 수 있는데 다만 구매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네.
1: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팔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0: 이게 저도 사실 친척집 갈 때 많이 사들고 가긴 하는데 네네. 원래는 이런 건강기능식품 그런 것들, 뭐 홍삼, 비타민 이런 네. 것들 원래는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팔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런데 네네. 이제 워낙 많이들 주고 받으니까 이거 받은 선물도 못 파냐 이런 불만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좀 규제가 완화가 돼서 일종의 시범사업 형태로 지금 일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건이 조금 있는데 일단 미개봉 상태여야 되고
1: 네.
0: 또 소비 기한이 당연히 남아 있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그 인증 마크라든가 표시 사항이 다 확인될 수 있는 상태여야 되고 또 이제 실온이나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이런 제품일 때는 이 시범 사업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파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이걸 일일이 다 뭐 적발하기도 힘들 것 같고 결국에는 플랫폼 내에서 이런 것들만 올리도록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내사항 같은 것들도 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AI 등을 통해가지고 미리 올라오는 것들을 조금 거쳐서 AI를 거쳐가지고 확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플랫폼이 아니라 또 개별적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것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1: 이 밖에도 중고거래 해도 되는 것들이나 안 되는 것들 또 뭐가 있습니까?
0: 우리가 또 한우나 뭐 과일 같은 것도 많이 네네. 선물로 주고 받잖아요. 이게 영업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뭐 일회적으로 중고 거래한다 이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플랫폼마다 어떤 경우에는 뭐 밀봉 제품이어야 된다라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유통기한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는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 플랫폼을 보시고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주의해야 될 품목이 주류입니다. 이제 주류 같은 경우에 네. 이 술도 최근 명절 선물 순위 상위권에 또 있더라고요.
1: 네네.
0: 이걸 받았는데 왜 파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어쨌든
1: 마셔야지.
0: 네, 그러니까 네. 이걸 왜 다시 팔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1: 네.
0: 종류 불문하고 개인 간 거래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주세법에 따라서 이 주류 판매업 허가가 있어야 면허가 있어야지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면허 없이 판다 그러면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물론 뭐 명절 선물 받은 거 개인적으로 이거 좀 팔았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까지 간다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1: 네,
0: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술은 팔면 안 된다. 중고거래 네. 사이트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인데 또 끔찍한 일이 좀 있었어요. 추석 연휴에 50대 딸이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0: 네, 이제 추석에 지난 어제 새벽 1시 네. 경기 안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주택에서 50대 딸 A씨가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고요. 범행 직후에 지인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렸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어머님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이송이 됐지만은 결국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었고 이 범행 전에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자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뒤에 귀가한 어머니와 평소에 그런 생활 문제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진술을 했다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일단 적용되는 혐의가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구속영장도 신청을 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 마무리하고 넘기겠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1: 이런 사건 사고에 우리가 꼭 국적을 꼬리표를 달고 할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국적을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럼 이런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게 내국인일 때랑 뭐

0: 중국 국적 또는 다른 나라 국적일 때 이게 절차나 적용 규정이 다른가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일단 절차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외국인이다 보니까 수사 과정이라든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통역사를 붙여서 사건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런 특히나 좀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언어적으로 소통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더라도 통역사를 네. 붙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다만 이제 형법과 관련해서 적용 규정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속지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처벌,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중국에서는 형법상 이제 존속 살해죄가 따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존속 살해죄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다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네. 존속 살해다 그러면은 사형 무기 그리고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특히나 이제 만약에 존속 살해에 해당해서 7년 이상을 선고해야 되는 그런 범죄다라고 하면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이제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고 뭐 이후에 이제 모든 형을 다 치르고 났을 때는 뭐 결국에는 강제 퇴거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추방되는 과정까지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0: 본국 추방까지 가능하군요. 이제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진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명 사유가 됩니까?
1: 일단 첫 번째 술. 술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에는 연결되는 부분이 나중에 심신미약이 인정될 거냐 이 부분이긴 한데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 임의적 감경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보고 감경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는 뭐 최근 몇 년 동안 술 마셔서 임의적 감경을 해준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지금 소주 한 병 정도 마신 걸로는 판별을 뭐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건 내용을 보면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지인에게 자기 범행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충분히 이런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걸 네. 주장하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이고 다만 이제 우발적인 범행의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뭐 계획적인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기사 내용 들어 봤을 때는 술에 취해서 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는 것은 맞지 않을까. 그래서 뭐 계획적이라고 한다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다른 사건도 얘기해보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는 후보죠. 후보를 향해서 암살 협박 댓글을 단 누리꾼이 있었습니다. 이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라고 하는데 사건 내용부터 짚어주십시오.
1: 네, 이제 지난번 21대 네네. 대선을 앞두고 30대 누리꾼이 당시에 예비 후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기사에다가 넌 대선 전에 암살당한다라는 취지의 협박성 댓글을 여러 차례 작성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결국에는 이런 예비 후보자를 협박을 해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네. 협박죄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것은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자 혹은 예비 후보자를 폭행 협박했을 때 처벌하는 선거의 자유 방해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기소를 했고 1심,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이 돼서 25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법리상의 이유로 상고를 했고 대법원에서는 이걸 기각하면서 2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0: 대통령 후보를 상대로 한 암살 협박에 250만 원이면 형량이 좀 가볍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1: 가볍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공직선거법상 규정 그러니까 선거 관련해서 후보자, 예비 후보자 등에 대해서 협박을 하면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최소 500만 원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그렇게 최하가 500만 원인데 지금 최저액이 500인데 어떻게 250만 원이 선고됐냐 이 말은 법원에서 사정 등을 다 참작을 해서 형을 깎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량 감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선고할 수 있는 최저치를 선고했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상대적으로 가볍게 선고를 한 거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네네. 사정들을 보고 장량 감경을 했느냐 이 기사를 보면은 조금 알 수가 있는데 2심 재판부 판결 내용을 보면은 일단 범행 시기, 방법 이걸 보면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선거의 자유, 공정에 미친 악영향, 이거 작지가 않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선고를 할 때 안 좋은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0: 그리고 나서 네. 다만 그 다음이 중요하죠.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리하게 판단받은 거. 이 네. 사람이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한테 용서를 그... 구하는 편지를 전달하려고 했다.
1: 그놈의 초범이 옷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0: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네네, 부분이긴 네. 한데 어쨌든 이런 점들을 유리하게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비춰봤을 때 짐작을 해보자면 사실 처음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그런 범죄 혐의를 깨끗이 인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도 충분히 고려가 된 것 같고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좀 재미가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전달 가능성은 없다라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초반부터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됐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댓글이 뭐 실제로 실현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보이지도 않고 가능성도 없다라고 구체적인 사정을 좀 따져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선고할 수 있는 최저를 선고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대법원이 형은 그대로 확정하면서도 2심의 법리 판단에는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했다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0: 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은 내용일 수 있는데 변호사 네네. 입장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긴 합니다. 이제 검사가 처음에 기소를 할 때 이 남자의 행위가 협박죄도 성립을 하고 또 네.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성립을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급심에서는 협박죄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흡수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통된 건 협박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직선거법에서는 이 선거 관련해서 후보자에 대한 협박을 한 거니까 이건 특별법이다. 그래서 일반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특별법만 그 죄만 성립한다라는 네네.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두 가지 모두 성립을 한다. 왜 그러냐? 이 두 가지 그런 죄명이 보호하고자 하는 그 보호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의 자유방해죄 이거는 선거의 자유 그리고 공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일반적인 협박죄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일단 별도로 성립을 하고 다만 이제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네. 가장 무거운 죄만 그 죄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상적 경합이라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는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법리적으로는 하급심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형량에 있어서 선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을 했던 겁니다.
1: 그럼 벌금 외에 이 A씨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온라인 협박 어디까지 처벌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0: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그런 벌금형이 선고가 확정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최소 5년 동안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250만 원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투표를 못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 범행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 네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 다음까지 5년 안에는 이제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형사처벌 문제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참정권 제한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테러들이 네네. 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단순한 장난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은 충분히 좀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보이고 특히 이제 이런 협박은 아니지만 네네. 공중협박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위하겠다라는 그런 혐의들은 더 가중처벌받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 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0: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치자치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추석 연휴가 마무리돼가는 시간인데요. 아직 귀경길은 밀리는 곳들이 있고요. 전남 지역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목포와 광주, 창원 지역에는 빗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은 25km 구간에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대전과 청주, 안성 구간에서 어렵게 이동하고요. 천안 논산고속도로는 천안 방향으로 정안나들목 또 차령터널에서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서천 분기점에서 정체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정체가 조금 긴데요. 문경휴게소에서 진남터널, 문경세제, 충주 분기점으로 모두 14km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최주연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푸드라이터인 정재훈 약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먹는 얘기, 건강한 얘기 하러 오시잖아요.
1: 네.
0: 제가 이렇게 건강 트렌드에 그렇게 민감한 사람은 아닌데 요즘 식품 트렌드가 식이섬유 섭취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파이버 맥싱이라는 뭐 얘기들을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1: 아 일단 이제 요즘의 건강 트렌드가 네. 맥싱이에요.
0: 아 무조건 맥싱입니까?
1: 네, 그래서 이제 유행했던 맥싱을 한두 가지 더 살펴보면 이제 전에 프로틴 맥싱이라고 단백질을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0: 네네.
1: 먹어야 되는 이제 최대량을 섭취해야 된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슬림 맥싱이 있었습니다.
0: 슬림 맥싱이요?
1: 네, 이건 이제 뭐 잠을 최대한 많이 잔다는 게 아니라 아,
0: 네.
1: 잠을 최대한 이제 깊게 잠을
0: 질 좋은
1: 자구나,
0: 잠을
1: 그렇죠.
0: 자는.
1: 네, 자고 났을 때 정말 막 너무 그 피로가 쫙 풀리는 느낌이 들도록 이제 약간은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네. 이제 요즘에 젊은 층, 소셜미디어, SNS 네네. 이런 거를 타고 유행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건강 트렌드를 주도하는 게 뭐 의사, 약사 뭐 이런 그 전문가들이 아니고요.
0: 네.
1: 요즘에는 이제 그거보다는 약간 좀 IT 쪽하고 접목이 된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기술자들, 기술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뭐든지 사람의 몸도 약간은 좀 기계처럼 최적으로 효율화? 약간 뭐 컴퓨터를 마치 무슨 뭐 이렇게 최적화를 하듯이?
0: 우리 이제 뭐, 몸을, 예. 그 뭐 시계도 차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데이터도 생기고
1: 그렇죠.
0: 뭐 혈당도 이렇게 체크하는 기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분석해서 다 최적화시키는 뭐 이런 약간 기술 트렌드로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부작용도 있는 게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차고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잘 잤는데.
0: 네.
1: 그거 이제 수면 점수를 보고,
0: 나 좀 불편하게 잤나?
1: 네. 그럴 수 있는.

0: 이거죠.
1: 기계에 대한 이제 완전한 너무 맹신으로 가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파이버 맥싱이라는 게 뭐 어쨌든 요즘 최근에 뭐 건강 트렌드가 맥싱이었다고 하시니까 정확히 파이버 맥싱은 뭡니까?
0: 파이버 맥싱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하루에 식이 섬유 섭취량을 이걸 네. 최대한 그러니까 최대한이라는 게 뭐 무한정 끌어올리자 이게 아니라요 이제 최적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권장 섭취량이 이제 보통 하루에 한 25g 정도인데요.
1: 네.
0: 이거를 이제 최대한 먹어가지고
1: 다 채우자.
0: 네, 채우자. 이제 이런 거죠.
1: 그러니까
0: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유행하는 게 가만히 보면
1: 네.
0: 이유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약간은 뭐랑 관련이 돼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단백질 많이 먹은 지가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1: 네네.
0: 네. 근데 이제 단백질 많이 챙겨 먹고 탄수화물 음식을 멀리하다 보면 변비가 오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식사 많이 못 하시고
1: 네.
0: 이제 만성 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거나 또는 이제 연령대가 고연령대인 이런 분들이 단백질 많이 들어 있는 그런 영양식 같은 거 액상으로 돼 있는 거
1: 네네네.
0: 이런 거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먹고 나서도 좀 전에 없었던 변비가 생긴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단백질 자체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식사량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이제 먹고 발효시킬 만한 그런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것들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변비가 심해지고
1: 우리가 네. 얘기하는 이 식이섬유라는 게 뭘 식이섬유라고 하는 거예요?
0: 아, 이제 식이섬유는 크게 봤을 네네. 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먹었을 때 장에서 미생물이 발효를 할 수 있는 식이섬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보통 우리가 제일 쉽게 얘기하면 채소라든지 과일을 먹으면은 그것들에서 셀룰로즈처럼
1: 네네.
0: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1: 이제
0: 원래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1: 야채나 과일 먹으면 저희가 섭취할 수 있는 그렇죠. 게 식이섬유입니까?
0: 네. 그래서 먹고 나가지고 소화가 거의 안 되고 빠져나가는 거를 이제 예전에는 주로 식이섬유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1: 네네.
0: 지금은 이제 소화가 되긴 되는데 사람이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 발효시키는 것까지도 식이섬유에 또 포함을 시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 제 들은 기억으로는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긴 했었거든요.
0: 네.
1: 또 언제부터 이게 인기를 끈 거예요?
0: 이게 이제 예전에는 사실 푸대접을 네. 받았고 인기를 못 끌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1970년대,
1: 네.
0: 80년대까지만 해도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 소화 흡수가 완벽하게 돼가지고 화장실 갈 횟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아 이거 굉장히 서구식으로 잘 먹었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70년대부터 영국의 외과 의사 중에 데니스 버킷이라는 사람이요.
1: 네.
0: 이제 약간 좀 거칠게 조사한 거긴 한데 이분이 아프리카 가서 근무를 하면서
1: 네.
0: 아프리카 현지 주민은 서구인보다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드문 것 같다라는 걸 이제 관찰을 해서 그게 아마 이제 이 아프리카에 원래부터 사는 그 거주민들은 서구인들보다 곡물이라든지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식물성 식품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가설을 세운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굉장히 반향이 컸어요. 이분이 책 썼거든요.
1: 네네.
0: 이분이 책 썼는지 이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1: 대중적으로
0: 인기를 끌면 과학자들도 다 이제 그쪽으로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1: 네.
0: 시원비가 많이 나오니까.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식이섬유가 그때부터 뜨기 시작을 했죠.
1: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한 7, 80년대 넘어서면서 어떤 연구가 아니라 어떤 책 때문에 식이섬유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건데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실제로 뭐 병에 걸릴 확률이 떨어진다거나 여기에 대한 후속 뭐 연구나 뭐 이 증명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0: 후속 연구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실제로 이걸 증명하기가 어려운 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한쪽에는 식이섬유를 주고
1: 네.
0: 다른 쪽에는 가짜 식이섬유를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긴 쉽지 않으니까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1: 네네.
0: 간단히 제 전에서 말씀을 드리면 식이섬유가 원래부터 풍부한 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1: 그러니까
0: 당연히 이제 이분들이 더 건강하고 이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전체적인 사망 위험, 그다음에 심혈관계 쪽의 사망 위험, 일부 암 위험 이런 게 이제 줄어든다는 거는 많이 관찰이 됐는데 반대로 식이섬유를 따로 떼가지고 먹인 연구도 있었거든요.
1: 네.
0: 예를 들면 식이섬유를 뭐 알약으로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떼어서 먹인 연구에서는 의외로

0: 어떤 질병의 재발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타나거나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식이섬유를 준 쪽이 살짝 더 높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식이섬유의 효과인지 아니면 식이섬유가 원래부터 풍부한 그런 식품이 다 채소 과일이니까 네네. 이런 걸 많이 먹는 게 좋은 건지 이거를 가려내기는 뭐 좀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아무튼간에 뭐 그런 뭐 일부 암 위험이라든지 네네. 다른 건강상의 어떤 뭐 거창한 이것까지 안 가더라도 식이섬유가 좀 풍부한 그런 식사를 하셔야 화장실 가기가 편하죠.
1: 그냥 들어도 네. 우리가 그냥 뭐 고기나 뭐 이런 것만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야채를 먹는 게 건강에 좋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네. 식이섬유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앞서 이제 하루 권장 소비량이 25g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다 채우는 게 파이버 맥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러면 그걸 저희가 뭔가를 먹을 때 어떻게 확인합니까? 뭐 어디 뭐 가면 뭐 이게 식이섬유가 5g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0: 근데 이제 보통 잡곡밥 네네. 드시면은 잡곡밥 한 공기에도 한 뭐 6, 7g 들어있고요.
1: 아 그래요? 네. 잡곡밥 한 그릇만 먹어도 되네요?
0: 뭐 잡곡밥을 하루에 두 번 드시고 네. 뭐 김치나 나물 좀 드시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사실 식이섬유 25g 채우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1: 나물 좀 먹어줬다 그러면 식이섬유 네. 다 채워지는 거예요?
0: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시면 생각보다 이거 채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70년대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뭐 이런 데 유학 다녀오신 분들은 네네. 뭐 예전에 이제 자랑하는 걸 들어보면 뭐 제가 들은 것도 벌써 20년 전이지만 네. 그 당시에 독일 유학을 가서 이제 식사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화장실을 한국에서는 뭐 매일 가던 화장실을 일주일에 두 번만 가도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식이섬유가 후대적 받던 네네. 시절인데. 네네. 네. 네, 이제 우리나라 식단에서는 뭐 나물, 그 다음에 김치, 뭐 그 다음에 우리가 밥으로 먹잖아요. 네. 밥 먹을 때 또 거기에 같이 먹는 잡곡이나 뭐 현미나 이런 데 다 식이섬유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굉장히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얘기는 추가적으로 뭐 식이섬유와 관련된 뭐 건강 보조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식단으로 보면 큰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0: 네, 원래는 이제 그게 맞는데요. 네네. 이게 식이섬유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연령대가 이제 고연령대로 가면서 네네. 식사량 자체가 줄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화장실 가는 게 불규칙해지고 네네. 전보다는 변비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요런 이제 그 새로운 비만 치료제 이게 원래 먹던 식사량의 어떤 분들은 절반 또는 원래 먹던 거에 막 30% 이상 줄어드니까요. 네네. 보통 이제 우리가 가을철이 되면 여름보다는 물도 좀 적게 마시고 과일도 좀 수분이 좀 덜한 과일들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변비가 잘 생기는데 요즘에 이제 주변에 보면 위고비나 마운자로 사용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변비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1: 아, 그러면 네. 이제 이런 비만 치료제라는 게 비만 치료제를 맞으면 이것 때문에 변비가 생긴다가 아니라 이걸 맞아서 나의 식사량 자체가 줄어서 상대적으로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의 섭취량이 줄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화장실 잘 못 가는 변비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네요. 네,
0: 그럴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분들은 변비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뭐 치질이나 이런 게 이제 다시 악화되거나 이제 이런 경우.
1: 사실 오래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엉덩이 힘줘야 되잖아요.
0: 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네. 그 비만 치료제를 쓰게 되면 위하고 그 다음에 작은 창자 쪽에 움직임도 조금 느려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수분 자체가 흡수가 되는 거는 주로 대장 쪽에서 흡수가 되는 거니까 대장 운동에는 별로 영향이 없어가지고 그거 자체는 큰 관계 없지만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식사량 자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고기도 많이 먹으면요 변비가 아니고 이제 오히려 배가 아픈 쪽으로 가죠 다 소화 흡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음식을 먹는 양이 줄어들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변비에 좀 취약해지죠.
1: 그렇다면 오늘 이제 식이섬유가 이슈였으니까 식이섬유를 조금 신경 써서 섭취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고령층으로 가면서 우리가 식사량이 좀 줄어드는 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영양분을 좀 균형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약 같은 거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거 맞으시는 분들은 강제로라도 식이섬유를 좀 섭취하는 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병원에서 네. 그렇게 고연령대인 분들이라든지 또 경우에 네. 따라서는 약을 드시면 약 때문에

0: 그런 변비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고혈압 약 중에도 어떤 거는 변비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약이 원인인 경우에도 그 약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뭐 섬유질이 들어간 약이든 아니면 다른 변비약이든 변비약을 이제 처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약을 도움을 받을 때는 네.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유질만 많이 드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이제 오히려 그거는 변비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일이나 채소로 드시는 거랑 다른 거죠. 과일이나 채소는 물을 따로 안 드셔도
1: 그 안에 수분이 있으니까
0: 그렇죠. 거기에 뭐 95% 이상이 수분이니까 네네. 따로 안 드셔도 되는데 알약이나 아니면 분말로 돼 있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드셔야 되는 그런 이제 섬유성 화재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은 그것만 삼키고 물을 충분히 안 드시면 이게 오히려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얘들이 장에 가서 딱딱하게 굳을 수도 있거든요.
1: 야, 장 운동을 네. 도우려고 이 약을 먹었는데 도리어 그걸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니까
0: 그렇죠.
1: 그런 보조제를 먹을 때는 반드시 수분 섭취를 많이 해라.
0: 그렇죠.
1: 그러니까 평소에 먹는 것보다 뭐 한 두세 배 먹어야 돼요?
0: 그런 알약이라 네. 알약이나 이제 또는 물에 타서 드시고 나셔가지고 무조건 물을 한 컵은 더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타이밍을 예를 들어서 알약 삼키고 나서 배부르니까 물 이따 마셔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걸 딱
1: 먹자마자
0: 물 한 컵은 추가로 드시는 게
1: 원 플러스 원
0: 네. 그렇게 드셔야 돼요.
1: 근데 비만 치료제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최근에 제가 언론 기사에서 비만 치료제 부작용으로 실명 위험 얘기를 제가 봤거든요. 이걸로 뭐 소송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소비자들이 고려를 해야 돼요?
0: 근데 이제 일단은 굉장히 드문 부작용이고요. 네네.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약간의 인과성이 입증이 된 부작용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아주 드문 부작용이고 그거 말고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약 때문인지 예, 아니면 그거랑 관련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건지 하는 걸 가려내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 약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사용되기 시작한 지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된 약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슈는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고 많은 분들이 또 맞고 계셨어요. 네. 다른 얘기 조금 해볼까요? 요즘 사람들이 술을 좀 덜 마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건가요?
0: 이거는 이제 거의 약간 네. 큰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세계적으로 술을 좀 적게 마시는 게 물론 이제 예외가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1: 네네.
0: 뭐 이제 인도 같은 데는 뭐 음주 소비량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이제 경제 발전 같은 거랑 관련이 돼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일단 경제적으로도 지금 술 마실 분위기가 아닌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1: 네. 예전에는 경제가 안 좋으면 더 마신다 그랬는데 소주 잘 팔린다고.
0: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전반적으로 네. 그런 면에서 소비가 위축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젊은 층이 네. 술에다가 쓸 돈이 없다. 그다음에 술을 마시고 싶지도 않다. 건강상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코로나 때는 사실 코로나19 때는 이제 거의 자가격리 집에 그죠. 밖에 못 네. 나가고 이러면서 혼술하는 분들도
1: 예, 네.
0: 늘어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제 그때 이후로 사회적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워낙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1: 정말 회식 많이 줄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회식 자리에서 별로 친하지 않은데 이제 뭐 이야기도 하고 분위기도 좀 이렇게 맞추려면 서로 필요한 게 술이었는데
1: 네.
0: 최근에 분위기가 이제 일단은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그런 술이 필요한 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커졌고요.
1: 네. 저도 사실 기자 생활할 때는 자이반 타이반 술 굉장히 많이 마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3년 전부터 아예 논알콜로 넘어가긴 했는데 네. 당시에 보면 술이 맛있어서 먹지는 저는 않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그럼 왜 술을 마시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가 그 당시에 갖긴 했었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네네. 제일 제가 이제 흥미롭게 봤던 거는 에드워드 슬링거랜드라고 이분이 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술 마시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정리해서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1: 네.
0: 그래서 전전두엽 쪽이 발달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좀 제대로 발휘가 안 된다. 근데 술을 살짝 마시면 이제 그런 데 도움이
1: 된다. 이성의 끈을 놓으려고 창의성 발휘하려고.
0: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약간은 이제 그 사람들끼리 경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0: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1: 네.
0: 뭐 창의성 부분이야 그렇다고 치고 공동체 면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술이 필요한 그런
1: 경우가 있긴 있죠.
0: 네, 경우가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서로 이제 약간 무장해제를 하고
1: 네.
0: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서로 용인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과거의 분위기였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
1: 네, 네,
0: 문화 자체도 바뀌었고요. 네. 이제 술 마시고
1: 여차 있다가는 영상으로 네. 다 찍히죠.
0: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술 마시는 거를 점점 더 부담스러운 네, 그런 시간과 자리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에는 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0: 근데 요즘에는 노날콜 음료에는 대안이 워낙 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대세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1: 앞서 저희가 비만 치료제 얘기도 했습니다만 비만 치료제가 술 소비를 줄인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0: 네, 비만 치료제가 술 소비 줄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실제로 연구도
1: 네.
0: 뭐 소규모지만 진행된 것들이 있고 한데요. 일단은 약 중에서는 아까 이제 먼저 나온 약
1: 네.
0: 그쪽이 좀 더 연구 결과 많은 것 같아요. 위고비 쪽이 좀 더 연구 결과 많고 마운자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사람마다 다 동일하게 효과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과음을 하게 되는 그런 빈도가 이제 거의 막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술 많이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좀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편인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술을 자꾸 찾게 되는 그런 갈망? 뭐 이런 것도 또 줄어든다는 소규모 연구 결과 있거든요.
1: 그럼 이제 비만 치료제가 알코올 중독 치료제까지 확대되는 겁니까?
0: 그쪽을 연구를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1: 이야, 그런 얘기까지 있군요. 네. 사실은 이제 아까 소비가 준다 그랬으니까 예전에 월마트가 비만 치료제 때문에 주가 내린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소비를 줄여서 그런 네.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체중까지 줄여주는 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네요. 지금까지 정재훈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6: 우리 아이 락토핏
5: 바쁜 하루를 보내는
6: 어른들도 락토핏
5: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6: 우리 모두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9: 개미의 길이는 5m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먹이를 찾아 수백 미터를 이동하죠. 그 먼 길에서 길을 잃지 않는 건 꽁무니에서 나오는 페로몬 덕분인데요. 앞서간 개미가 집에 가는 길에 페로몬을 묻혀놓으면 그 냄새를 따라 뒤따르는 개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남긴 작은 흔적 역시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어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1: 말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이요. 스콜피언스의 윈드 오브 체인지인데 이 노래가 예전에 이제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냉전 시대가 점으로 가는 시대 상황이 반영된 노래지 않습니까? 제목을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났는데 이란하고 미국 관계나 또 우리 정치 지형에도 이런 변화의 바람, 좀 훈풍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요.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0: 일로농협 한화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이 아시안게임에서 8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대회 풀리그 최종전에서 일본을 27대 23으로 꺾고 6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2022 항저우 대회 결승에서 일본에 19대 29로 대패한 빚을 3년 만에 소륙한 대표팀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이래 8년 만이자 아시안게임 통산 8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별장에 있던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기사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11시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별장에서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피해 여성이 끝내 숨지면서 경찰은 이 남성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죄로 바꿔 수사할 방침입니다. 낚시터에서 술에 취해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새벽 2시쯤 남양주시 별내면의 한 낚시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처음 보는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들이 대응하지 않자 주변에 떨어진 흉기를 주워들고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오후 3시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새벽 1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함께 살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김하성이 마이애미와 원정 경기에서 2년 만에 3루타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첫 멀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성은 3대0으로 앞선 2회 초 볼넷으로 출루해 후속 타자의 안타와 상대 실책으로 홈을 밟아 득점을 올렸습니다. 4회 초 두 번째 타석에선 우중간을 가르는 날카로운 타구를 날려 2024년 6월 2일 캔자스 시티전 이후 2년여 만에 3루타를 터뜨렸고 이번에도 후속 타자의 적시타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새벽 시간대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고체 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 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0: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형성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 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오늘은 보통의 일요일이 아니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한 일요일인데요. 아쉬우신 분들도 있고 고단하신 분들도 있고 차라리 얼른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저녁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잘 쉬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잘 쉬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멀리하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에도, TV 앞에 앉아서도, 또 자기 전에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데요.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고 외부와 연결이 유지되면서 뇌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푹 쉬고 싶을 때는 일단 스마트폰부터 내려놓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근데 또 오당제를 스마트폰으로 듣고 계신 분도 있을 테니까 제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당제는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알아서 해석해 주시고요. 연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엔 웬만하면 푹 쉬세요, 여러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9월 27일 일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김요한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9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어떠신가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연휴의 마무리 즐겁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집에서 오당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만큼은 좀 스마트폰을 멀리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정보의 노출을 좀 차단하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또 힘을 내서 내일 하루 힘차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오당제와 함께 좋은 노래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명절의 마무리.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 일요일 코너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잠시 후에는 양진혁, 허부영 배우님 모시고 귀로 듣는 연극이죠. 희곡이 들린다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뻔한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또 3, 4부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광고 듣고 희곡이 들린다로 돌아오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식 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집에.

아주 유명한 희곡부터 조금은 생소한 희곡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들어볼게요. 희곡이 들려드립니다.

0: 린다.집에서, 차에서, 일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희곡이 들린다. 오늘도 저희를 희곡의 세계로 안내해 줄 부부 희곡 가이드죠. 배우 양진혁 씨, 허보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 추석.
0: 그러니까 해피 추석입니다. 두 분 잘 네. 지내셨어요?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와, 굉장히 타이어.

0: 있다 보니 운전을 많이 해야 돼서 그래서 피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1: 맞습니다.
2: 그러셨겠네요.
1: 오고감이 피곤했다.
0: 네. 가족들을 만난 건 참 좋았다.
2: 그렇죠.
0: 오랜만에
2: 사랑합니다.
0: 엄마도 보고 형님도 보고 맞아, 고모부도 맞아. 보고
1: 네. 엄마 사랑해.
0: 아버님도 만나고.
2: 아 진짜. 그럼 오늘이 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잖아요. 저희 청취자분들 보니까 명절만 기다린다는 분도 있고 반대로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1: 이거 방금 좋게 포장했는데 네. 마무리가 좋게 되지가 않겠구나.
0: 아니에요. 좋아요. 왜
1: 아니야.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 그러니까 명절을 기다리신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그 몸의 어떤 피곤함과 이 어떤 그런 것 편안함의 이 비중에서 편안하시고 즐거우시니까 네네. 그게 크니까 기다려졌을 거잖아요.
2: 그렇죠. 그 명절에 준비할 거 많고 근데, 바쁘고 하면
1: 예,
2: 또 힘드시니까.
1: 오고감이 피곤하시거나 이제 그리고 가장들 아빠들 삼촌 큰아버지들은 또 애들 용돈 엄청 나가거든요.
2: 그렇죠.
1: 그냥 일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아버지들은.
2: 네. 어떠세요? 우리 허배우님은.
0: 그렇구나. 저는 사실 그 시댁이 마산인데 마산에서 문화 기획을 하는 동생이 있어요.
2: 네네.
0: 그래서 간 김에 일도 좀 보고 오고
2: 네. 일도 하시고 명절도
0: 네, 그렇죠.
2: 보내고
0: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랩 독강정보라는 네. 팀인데
2: 네,
0: 한 번씩 명절에 내려간 김에 시댁도 들르고 또 그 친구도 만나서 문화 얘기도 하고 좋은 명절을 보내고 전 좋습니다.
1: 예, 우리 허배우는 명절을 잘 보냅니다.
2: 네. 어쨌든 두 분 다 잘 보내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자 그럼 희곡이 들린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이 9월의 마지막 일요일인 관계로 9월의 희곡 인스턴트 마더 이제 대망의 결말을 만나볼 차례가 됐습니다. 결말 들어보기 전에 인스턴트 마더가 어떤 작품인지 또 지난 줄거리까지 두 분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인스턴트 마더는요 2001년 고용노동부 주최로 42회 근로자 예술제 극작 부문 은상을 수상한 이숙희 작가의 작품입니다.
2: 네.
1: 싱글대디와 결혼한 여자의 이야기 엄마라는 존재조차 인스턴트 식품처럼 소비되고 교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엄마가 여자가 로봇이었어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2: 맞아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1: 점점점.
2: 네.
0: 이게 더 충격이었던 게 여자는 로봇인 여자는 본인이 로봇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2: 그쵸.
0: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2: 아 맞아요. 청취자 7011님도 지난주 방송 들으시고 인스턴트 마더 반전의 설정 충격적이에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인스턴트 마더의 대망의 마지막 결말을 들어볼 건데 지금 들려드릴 내용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0: 네. 여자는 본인이 로봇이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로봇이 충격을 받았다. 이것도 재밌죠?
2: 네.
0: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다 자기를 필요에 의해서 샀고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도록 다 막았고
2: 네.
0: 이런 상황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싸움도 좀 있었고 딸에게 너도 엄마가 로봇인 걸 알고 있었니? 라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2: 어떻게 벌써 좀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맡은 역할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저는 해설과 지은 딸 역할이고요.
1: 예, 제가 남자를 읽습니다.
0: 네. 네, 제가 여자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 자, 함께 들어보시죠. 번호키 누르는 소리, 이어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지은이 귀가했다. 아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엄마, 아빠, 왜 그래? 싸워?
3: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0: 혹시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어? 말해봐.
3: 그만해. 애는 그런 거 몰랐어.
2: 여자, 아이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지은의 팔을 거세게 붙잡고 흔든다.
0: 지은아, 얘기해봐. 어? 엄마가 혼 안 낼게.
3: 어? 너 지금 애한테 뭐 하는 짓이야?
2: 아빠. 지은, 아빠에게 가렸는데 여자가 지은을 놓아주지 않는다. 아이의 티셔츠를 꽉 움켜잡는 여자. 지은의 티셔츠가 쭉 늘어날 지경이다.
3: 이건 다 놓으라고? 어? 얘가 이거 슬슬 폭력성이 드러나는구만.
2: 아빠 무서워.
0: 지은아 미안. 아니야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해.
3: 너 이제 보니까 아주 그냥 폐물 아니야 아주 흉물이구나.
0: 흉물? 보물이라면서요. 당신이 그랬어요. 나한테 보물이라고.
3: 지은이 너 나가 있어. 어서.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로봇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2: 혼자 남은 여자. 정적이 흐르고 망연자실 객석을 응시하다가 바닥에 풀썩 주저앉는다.
0: 내가 지은이를 다치게 할 뻔했어. 내가...
2: 암전.

0: 다시 조명이 켜지면 소파에 여자와 남자가 앉아 있다. 다른 날이다. 여자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러나 표정은 어둡다.
1: 예쁘네.
2: 지은이는요?
1: 그 할머니 집에 보냈어. 당신 가는 거 보여주기가 좀 그래서.
2: 이 집 말이에요.
1: 이 집?
2: 벽면에 웨인스코팅 이거 구려요.
1: 어?
2: 이 웨인스코팅 벽면 구석구석에 낀 먼지를 없애느라 매번 얼마나 애먹었는지 모르죠?
1: 그랬어? 그런 거였어? 그래 이제 내가 청소 잘 할게.
0: 현관 벨소리, 인터폰이 울린다.
1: 왔나 보네. 아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오늘따라.
0: 여자는 무표정해 보이지만 금방이라도 올 것 같다.
1: 여보, 미안해.
2: 뭐해요? 이제 날 좀 쉬게 해줘요.
1: 그래, 그럼 이제 끈다.
0: 딸깍, 스위치 꺼지는 소리와 함께 조명이 꺼진다. 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2: 네.
1: 참, 그렇죠?
0: 네, 그러니까요. 이 여자가 스위치를 꺼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1: 예, 이제 남자에게 자기가 짐이 될 것 같고 딸에게 폭력을 가했던 그 기억이 죄책스럽고
0: 네.
1: 저는 이제 그만 쉬고 싶어요. 스위치를 오프해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그
2: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거죠. 내가 인간이 아니었고 로봇이었고
0: 네.
2: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 집에 새엄마로 와 있었구나를
0: 네.
2: 알게 되고 너무 당황했겠지만 본인도 그래도 이 가족을 위한 선택을 스스로 내린 거죠.
0: 근데 처음 부분에 이제 그 여자가 자신이 로봇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2: CCTV가 네. 있어요. 그 CCTV를 저희가 저번에 읽었었는데
0: 네.
2: 그 이사 오던 첫 장면에서 복실이라는 캐릭터가
0: 맞아요. 네.
2: 있었잖아요.
0: 기억나요.
2: 네. 네. 그 캐릭터가 알려줍니다. 이 집에 CCTV도 있고 한번 확인해 보시겠냐 이렇게 가이드를 줘요. 그래서 여자가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고 CCTV를 확인을 해봐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자기가 집에 없는 사이에
0: 네.
2: 남편이 닥터와 통화를 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모든 걸 알게 되죠.
0: 아,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벨이 울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로봇을 회수하려고 이렇게 온 거죠?
2: 네,
1: 네 그 친구 닥터가 이제 회수해 가는
0: 네.
1: 그 팀이 이제 온 거죠.
0: 그럼 여자가 이대로 버려지게 되는 건지 그 다음 내용이 더 있는지 궁금해요. 더 있어요?
2: 사실 극은
0: 네.
2: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관객들에게 좀 던져주기는 해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첫 장면과 똑같이 여자가 그 얘기를 해요. 새 집으로 이사 왔다.
0: 네.
2: 집은 마음에 든다.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족과 함께 살 집이라서 좋았던 거다. 아까 웨인스코팅 벽면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0: 네.
2: 그걸 사실 남편이 처음에 인테리어를 새로 해놓고 이사를 온 건데 여자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줬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살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남편한테
0: 마지막에.
2: 얘기를 하죠. 사실은 여기 먼지가 많이 껴서 닦는데 힘들었다. 그치만 내가 당신과 가족을 위해서 나도 애를 썼다라는
0: 네.
2: 마음을 이제 한 번쯤 표현을 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슬프네요. 저 이 작품 함께하면서 연극으로 꼭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네.
0: 우리 허배우님이 수상을 하신 작품 제작도 하시고 두 분이.
1: 그러게 우리 네.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장면이 좀 그려지셨을 수도 있고
0: 네.
1: 이거가 그냥 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예, 많이 쓰겠습니다.
0: 네.
1: 준비해서 한번 극장에서 네.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2: 지금 그러니까. 듣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플라잉 트리를 응원해 주시면
0: 네.
2: 저희가 더 힘을 내서 또 좋은 무대로 또 찾아뵐 수 있겠죠.
0: 네, 네. 많이 응원해
2: 감사합니다.
0: 주셨습니다.
2: 미리.
0: 네. 자, 오늘은 9월의 희곡 인스턴트 마더의 결말 만나봤는데요. 한 달 동안 이렇게 한 작품을 꾸준히 들려드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어떠셨어요?
2: 저는

0: 일단은 조금 자세하게 더 장면을 읽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네. 한 달간 한 편의 희곡을 들으시면서 또 생각할 시간이 많이 있으셨기를 네, 바라는 마음입니다.
1: 네.
2: 네. 그 요즘에 AI를 정말 많이 활용하고
1: 맞아요.
2: 급속도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술인데 그런 시절에 우리에게 정말 인간다움은 무엇인가? AI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1: 네.
2: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뭔가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부분 혹은 뭐 개인의 신념과 관념적인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10월의 작품, 새로운 작품 소개해 주실 텐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양진혁, 허부영 배우님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저희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제시카의 굿바이.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0: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연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귀경길 정체가 짧아졌지만 밀리는 곳들이 아직 남아있고요. 더불어서 창원 지역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10km 구간,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에는 사고입니다. 북공주 분기점 반촌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고, 이 사고 여파로 6km 구간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 김포 구간도 사고 때문에 어려워졌고요. 중문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선산에서 상주터널, 노은분기점에서 충주분기점으로 11km 구간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We took the long way home. 일요일 밤 추석 연휴에도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배철수 음악 캠프의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작가님 추석 연휴도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차 안에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꽉 막힌 귀갓길에 들으면 좋을 노래 한 곡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곡?
1: 아 글쎄요. 좀 마음을 좀 편하게 드셔야 되니까 마음을. 네. Take it easy.
0: Take it easy.
1: Yeah, take it easy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글스 노래입니다.
0: 이글스의
1: Take it easy. 하는 노래 있습니다.
0: 좋다. 네. 코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배순탁 작가의 한 줄 노래.
1: 그러니까 물론 그 급한 마음, 힘든 마음 다 아는데 네. 차가 막힐 때는 우리가 알잖아요. 어차피 결과값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0: 그렇죠.
1: 내가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과값은 거의 동일할 것이다.
0: 맞습니다.
1: 라는 걸 아니까 그냥 네. 마음 편히 예, 가시라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0: 맞아요. 서두르지 마시고 안전하게 저희 오당지 들으시면서 천천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연휴의 끝이자 9월의 마지막 일요일이거든요. 오늘 뻔한 노래 어떤 주제로 함께 해볼까요?
1: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Autumn Leaves 여러분께 불러드렸잖아요. 네. 참 어이없게도 불러드렸는데
0: 너무 좋았어요.
1: 사실 그 곡이 프랑스어가 원곡이거든요. 네, 프랑스 음악이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된 노래 중에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불어라고 하는
0: 그쵸.
1: 빨리 불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어로 된 노래 중에 네. 우리가 누구나 다 알만한 곡들이 있거든요. 그런 곡들을 한번 또 모아서 들려드리면 그냥 이미지 상으로도 프랑스어 음악이 또 가을하고 또 왠지 잘 맞는 것 같아요.
0: 네.
1: 이 트렌치 코트 같은 것들.
0: 그렇죠.
1: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좀 약간 어우러지는 게 있잖아요.
0: 그리고 네. 또 여유로움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집에 가시는 길에 천천히 여유롭게 가시라 이런 느낌도.
1: 네. 그게 참 언어라는 게 재밌는데 갑자기 딴 얘기인데 이거 실제로 있었던 실험 결과입니다.
0: 네.
1: 실험 프랑스어랑 관련된 그러니까 언어랑 관련된 거예요. 이게 와인샵에서 네. 와인샵에서 이제 제가 책에서 본 건데 와인샵에서 프랑스어 음악을 틀면은요 프랑스 와인이 많이 나갑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0: 진짜
1: 프랑스어 음악을 프랑스 음악을 지금 튼다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0: 네.
1: 와인샵 어떤 와인샵에서 지금 프랑스 음악 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프랑스어 음악을 틀면요 프랑스 와인이 많이 나갑니다.
0: 우와.
1: 이탈리아 음악을 틀면 이탈리아 음악이 꽤 많이 나갑니다.
0: 이탈리아
1: 유의미한
0: 와인이.
1: 수치로 예 유의미한 수치로
0: 우와.
1: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어 저는 뭐 전혀 모르고. 뭐 독일어 전혀 모르고
0: 네.
1: 스페인어 전혀 모르지만 뭐 그냥 뭐 인사 정도만 알지만 우리 다 그 뉘앙스 정도 알잖아요.
0: 네.
1: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0: 와.
1: 그 뉘앙스를 아는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0: 진짜 신기하다. 네.
1: 그런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0: 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네. 그 느낌에.
1: 네.
0: 재밌네요. 네,
1: 와인샵 운영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0: 프랑스 노래지만 누구나 아는 뻔한 노래 첫 번째 곡 바로 만나볼까요?
1: 네. 첫 번째 곡은 워낙 제일 유명한 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1: 네 에디트 피아프의 Non, je ne regrette rien.
0: 어려운데?
1: 네.
0: Regrette rien.
1: Non, je ne regrette rien. 이게 R 발음이 히응하고 아라고 이 사이 발음이라 이게 되게 어려워요. 프랑스
0: non
1: 발음이.
0: Non, je ne regrette rien. 이렇게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아니요. 난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요. 난 후회하지 않아요. 1956년 곡이고요. 에디트 피아프의 버전으로 우리한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0: 네.
1: 1956년에 작곡돼서 1960년 당시에 에디트 피아프가 굉장히 좀 건강도 안 좋고요. 그리고 좀 탕진을 했어요. 제3의 말 그대로 탕진. 재정적으로도 안 좋고 모든 게 안 좋았던 시절이에요.
0: 네.
1: 그런데 이 곡을 이제 작곡가가 들고 가니까 에디트 피아프가 이거야말로 내가 지난 수년간 기다려온 바로 그 곡이다 해서 바로 녹음을 해서 1960년 11월에 녹음을 하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0: 네.
1: 엄청난 히트를 당연히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은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요. 인셉션 영화 기억나시죠?
0: 네.
1: 거기에서 킥. 깨어날 때, 네. 깨어날 때 이 곡이 나오잖아요.
0: 아, 진짜?
1: 인셉션에서 킥할 때 노래를 사용하는데 그때 사용된 노래가 바로 이 곡이고요. 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인셉션에, 네. 인셉션에 배우 중에 한 명이 배우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마리온 꼬티아르거든요.
0: 아, 알죠. 너무 알죠? 멋진
1: 마리온 꼬티아르가 또 어떤 영화에 출연했냐면은 라비앙 로즈라는 영화에 출연했어요. 네. 바로 에디트 피아프의 전기 영화입니다.
0: 아.
1: 에디트 피아프 역할을 했어요.
0: 그렇구나. 네.
1: 그런 어떤 재미있는 어떤 인연이 숨어있는 네, 그런 곡이기도 해서 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도 하시고요. 네, 가을밤에 너무 잘 어울리죠.
0: 네. 좋습니다. 그럼 에디트 피아프의 농세는 르그라타리안.
1: 네.
0: 아니요. 난 후회하지 않아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발음이 어렵긴 하지만 네. 네, 뭐 그게 중요합니까?
1: 근데 프랑스 노래 들으면 진짜 프랑스어 참 예쁘다. 네. 배워보고 싶다. 근데 너무 어렵다. 이런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는 전혀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네.
1: 자, 그럼 추석 연휴 함께하는 프랑스 노래 다음 곡 소개해 주세요.
2: 네, 다음 곡은요. 이게 또 발음이 레페이 모르트.
1: 레페이 모르트?
2: 네. 죽은 잎, 낙엽, 고엽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고엽. 영어 버전은 Autumn Leaves.
1: 아.
2: 네, 이브몽땅의 버전으로 가져왔고요. 즉 Autumn Leaves가 영어 가사잖아요.
1: 네.
2: 아까 그 제가 지난주에 그 불러드렸지만 네, 영어 가사인데 원래는 프랑스 음악입니다.
1: 네,
2: 프랑스 음악이고요. 원래는 이제 자크 프레베르가 가사를 붙였는데
1: 네.
2: 1946년에 배우이자 이제 가수죠. 지금은 이제 세상에 안 계신데 1946년에 이브 몽땅. 이브는 뭐 어디선가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1: 맞아요.
2: 이브 몽땅. 이브 몽땅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은요. 진짜 잘생겼어. 진짜 좀 비현실적으로 잘생겼어.
1: 아, 그래요?
2: 네. 와, 장난 아니에요. 배우이자 최고의 가수이기도 했던
1: 네.
2: 이 이브 몽땅이 이 곡을 녹음해서 발표하면서 레페이 모르트. 네. 고엽 이 노래가 처음으로 이제 대히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이 이제 1947년에 바로 네. 좀 뒤에 미국의 이 작사가 있거든요. 조니 머서라고.
1: 네.
2: 이분이 이 곡을 듣고 너무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의 가능성을 알아챈 거죠.
1: 네.
2: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에 영어 가사를 붙여서 부르게 하면 이건 무조건 히트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영어 가사 썼으니까 저작권도 챙기고,
1: 네,
2: 그죠?
1: 그렇네.
2: 저작권도 챙기고
1: 네.
2: 해서 뭐 그 이후에 수많은 가수가 이 곡을 영어 가사로 소화를 해서 정말 뭐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최근 한 10년 새에는 에릭 클랩튼 버전이 굉장히 좀 널리 알려지기도 했었고요.
1: 네.
2: 여튼 또 연주곡으로도 이 곡을 소화한 경우도 재즈 뮤지션들이
1: 네.
2: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가을 노래인데 이 곡의 원곡도 원래는 프랑스어였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1: 네.
2: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브 몽땅의 레페이 모르트 예, 고엽 고엽 가져왔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이 곡 듣고 올게요.
3: Oh, je voudrais tant que tu te souviennes des jours heureux où nous étions amis. En ce temps-là, la vie était plus belle et le soleil plus brûlant qu'aujourd'hui.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ppel. Tu vois, je n'ai pas oublié.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ppel. Les souvenirs et les regrets aussi.

0: 이브 몽땅의 레페이 모르트 듣고 왔습니다. 프랑스 노래지만 누구나 아는 뻔한 노래 마지막 곡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분이 이제 또 클로드 프랑스와 이제 프랑스 가수 이름입니다.
0: 클로드
1: 프랑스와
0: 프랑스와
1: 1967년에 발표를 했고요. 곡 제목이 이게 또 프랑스어 당연히 프랑스어죠.
0: 네.
1: 끔 다비디드 뭐 요 정도입니다.
0: 끔 다비디드.
1: 네, 끔 다비디드. 평소처럼 늘 그렇듯 뭐 이런 뜻입니다.
0: 평소처럼. 네,
1: 평소처럼 늘 그렇듯. 이게 원곡이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0: 네.
1: 헤어진 연인 관계에 대한 노래예요. 원곡은
0: 네.
1: 물론 제가 프랑스어를 해석한 건 아닙니다. 네, 자료가 나와 있는 걸 참고한 거죠. 영어 자료를. 그런데 이게 영어 가사로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돼요.
0: 진짜.
1: 네, 영어 가사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신의 삶을 아주 약간은 자랑스럽게 회고하는 내용. 그게 뭐냐면 My Way입니다.
0: 아, 진짜요?
1: 네, 프랭크 시나트라 버전으로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My Way가 My Way의 프랑스 원곡이 이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가사 내용은 바뀌었다.
0: 아.
1: 영어 가사로 되면서 바뀌었다. 이 곡을 먼저 가져왔고요.
0: 네.
1: 그 뒤에는 한 곡 더 가져왔는데
0: 네.
1: 그 에디트 피아프 아까 들으셨잖아요.
0: 네.
1: 에디트 피아프의 또 다른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죠. 라비앙 로스.
0: 네,
1: 이거는 루이 암스트롱 버전으로
0: 어.
1: 네, 재즈 뮤지션 루이 암스트롱의 버전으로 오늘 마지막 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클로드 프랑스와의 꿈 다비
1: 디드
0: 디드
1: 네.
0: 늘 그렇트
1: 네.
0: 이 노래 먼저 들려드리고요. 이따가 라비앙 로즈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작가님 연휴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감사합니다.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3: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볼 예정이니까요. 추석 연휴 마지막 밤도 여러분 끝까지 편안하게 함께해주세요. 자, 그 전에 배순탁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곡이죠. 라비앙 로즈, 루이 암스트롱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듣고 9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0: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엿새 만에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만 접근하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군과 유엔사는 오늘 합동으로 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 관련 현장 조사를 위해 폭발 발생 추정 지점 근접 지역까지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과 유엔사는 어제 20여 명을 투입해 사전 기동로를 점검한 데 이어 오늘은 새로운 개척로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사고 지점까지는 실제로 도달하지 못해 핵심 과제인 지뢰 잔해 수거 등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8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전하영과 최세빈, 서지연, 김정미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단체전 결승에서 일본을 43-31로 꺾고 2018년 대회 이후 8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어제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 이어서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펜싱은 에페와 플러리까지 포함해서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따내면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다이빙에서는 김수지, 김나현이 여자 싱크로 3m 스프링보드 종목에서 우리나라의 24년 만에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안겼습니다. 주곧 2위를 달리던 김수지, 김나현조는 4차 시기에서 주춤하며 3위에 5.58점 차로 추격당했지만 마지막 5차 시기에서 은메달을 확정했습니다. 신정휘와 김영택도 남자 싱크로 10m 플랫폼에서 375.90점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첨단 무인 잠수정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혁명수비대 해군은 성명을 통해 정보 우위와 전자전을 활용한 정교한 합동작전을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첩보 활동을 벌이던 미군 첨단 무인 잠수정을 납포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납포된 잠수정은 고도로 지능화된 첨단 무인 잠수정 레무스 600 모델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출근 시간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인천, 경기 서해안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북부, 제주도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의 경우 서해 5도 5mm 안팎, 인천, 경기 서해안 5mm 미만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로,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얼마 전 미국의 IT 전문가인 빌 게이츠가 AI 시대에 우려되는 점들을 언급했습니다. PC와는 소통 방식이 달라서 아이들이 중독되기 쉽다는 점, 또 허위 정보 제작이 수월해져서 사기 범죄가 늘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죠. 동시에 이 같은 위협을 AI 기업의 자정 능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교육에서 치안까지 많은 분야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회가 함께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인공지능, 부작용이 줄어들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0: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김동률의 감사 들으면서 일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6677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주 임산부입니다. 밖에서 산책하면서 라디오 듣는데 이재은 아나운서의 예쁜 목소리에 태교가 절로 됩니다. 오늘 하루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김동률의 감사 신청해 주셨어요. 21주 되셨군요. 6677님. 그러면 이제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된 거죠. 산책하면서 또 오당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저의 목소리가 또 이 좋은 음악들이 태교가 된다고 해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아기랑 같이 라디오 들으면서 걷는 이 시간이 나중에 또 좋은 추억이 되겠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9월의 마지막 주말이네요. 일요일 밤에도 오당재와 함께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언제든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브로콜리 너바저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듣고 왔어요. 이 노래는 0367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래된 불면증으로 온몸이 아프고 힘들었는데요. 잠이 보약이란 걸 알게 되면서 저절로 야식도 끊게 됐어요. 브로콜리 너바저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부탁합니다. 아,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사실 잠 못 자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 잠 잘 자는 게 보약이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잘 못 자고 나면 하루 종일 몸도 무겁고 컨디션도 떨어지고 의욕도 없고 그런데 잘 자기 위해서 야식도 끊으셨군요. 잘하셨네요. 늦은 시간에 특히 많이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잠들기도 어렵기도 하고 또 자다가 속이 불편해서 깨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식을 끊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처럼 습관 잘 들이시면서 편안하게 잘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채영 님이 젠디 요즘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진도가 너무 안 빠져서 AI한테 상담했더니 굳이 따야겠냐는데요. 크크크 실효성이 없다면서 그래도 따려면 6개월 이상 계획을 세우라고 하네요. 장기 프로젝트 시작입니다. 도전! 리셋네 데자뷰 신청합니다. 오, 채영 님이 또 AI한테 자격증 공부 상담을 하셨군요. 그랬더니 이걸 굳이 따야겠냐 실효성이 없다 이런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꼭 필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격증을 왜 따려고 하는지 그리고 굳이 따야 하는지 굉장히 또 티스러운 답변이긴 했지만 좀 그래도 필요한 질문과 답변이 아니었나. 그럼에도 우리 채영님은 계속 도전을 이어가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로 조금 진도가 느리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루에 조금씩 천천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꽤 진도도 나가 있고 또 자격증도 금방 취득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고 있을게요. 꾸준히 잘 나아가시길 응원하면서 신청해주신 리셋네 데자뷰 들려드리겠습니다. 9037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같은 밴드 부인 3학년 누나를 좋아하고 있는데요. 누나가 저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헷갈리고 속상하네요. 요즘 제가 많이 듣고 있는 노래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 신청합니다. 언젠가는 누나가 제 마음을 알아주길. 아 너무 풋풋하고 귀여운. 우리 중3 9037님 밴드부 3학년 누나를 좋아하고 있군요. 누나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럴 때는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괜히 막 누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행동 하나에도 혹시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아닌 건가 너무 헷갈리고 그런 마음. 아 그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우리 9037님. 밴드부 하면은 같이 연습할 시간이 많잖아요. 함께 생활하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언젠가 9037님의 마음이 이 누나에게 잘 전해지길 바라면서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임채영님의 신청곡 리셋네 데자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리샌드의 데자뷰, 샤이니의 눈안 너무 예뻐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김연수님이 옥상 달빛의 히어로 신청합니다. 요즘 아시안게임 경기 보니까 히어로 분들이 참 많네요. 그쵸. 아시안게임 경기 보면서 아 정말 이 선수는 히어로다 이런 말이 참 잘 어울리는 순간들이 많죠. 메달을 따는 선수들도 그렇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보면 다들 정말 멋진 히어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 연휴 동안 있었던 아시안게임 경기 소식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내일 3부에 요즘 아시안게임은에서 스포츠평론가 이종훈 작가님 그리고 MBC 스포츠플러스 이석재 PD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연수님이 신청해주신 옥상달빛의 히어로 듣고 올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연휴가 끝나고 내일을 준비할 시간인데요. 아직까지 고속도로 위로 밀리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에서 더딘데요. 경부선 서울 방향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13km 구간, 양재에서 반포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 천안 논산고속도로는 천안 방향으로 공주 분기점으로는 좋아졌지만 지금 정우 터널에서 정안 나들목까지 13km 구간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 밀리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정체도 아직 긴데요. 선산휴게소에서 상주터널, 중앙탑하이패스에서 충주분기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이 밖에 중앙선 춘천방향 방향구간 사고입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 밤 오당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2022님. 엄마 집에 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식사도 함께하니 좋아하시네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외로워하시지만 절대 표현하지 않으시는 94세 노모의 자존심을 읽습니다. 자꾸 꺼져가는 등불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 시간 음악으로 힐링 시간 같습니다. 어머님도 목욕도 시켜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아마 우리 2022님이 오는 그 시간을 가장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처럼 가끔 찾아가셔서 이렇게 손도 잡아드리고 밥도 한 끼 드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면 어머님께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음악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고요. 2412님은 가을에 어울리는 락 발라드곡 오랜만에 부활의 사랑할수록 신청곡 보내봅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가을이 되면 진짜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들이 각자 하나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412님께는 부활의 사랑할수록 이 노래가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가을 분위기 제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사랑할수록 그리고 이어서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 이 노래는 0892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듣고 올게요.

부활에 사랑할수록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 듣고 왔습니다. 7011님, 영화 슈리의 OST 캐롤키드의 When I Dream 신청합니다. 슈리가 한창 흥행할 때 저는 아주 어렸는데요. 그래도 이 노래는 저한테 로맨틱한 이미지예요. 오, 7011님이 어렸을 때 나온 영화이고 또 OST인데도 지금 들어도 뭔가 로맨틱하게 느껴지나 봐요. 1999년에 개봉한 영화죠. 한석규 씨, 최민식 씨, 송강호 씨들이 출연한, 와 진짜 대배우들이 출연했던 영화입니다. 국가 1급 비밀정보기관 요원이죠. 유중원, 한석규 씨 역할, 북한 특수요원 박무영은 최민식 씨가 역할을 맡았고, 둘의 대결, 그리고 한석규 씨 와 김윤진 씨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첩보 멜로 영화입니다. 정말 최고였죠, 이 실이. 저도 어릴 때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났던 기억이 나요. 이 노래도 그렇고. 7011님의 신청곡 잠시 후에 들려드릴 거고요. 박상훈님은 아스트로드 지우베르트의 트리스테자 신청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보사노바 명곡이에요. 들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도 가벼워져서 나른한 기분이 들 때마다 산책길을 들으면 기분을 상쾌하게 전환해주는 곡입니다. 상훈님은 또 인생 최고의 보사노바 명곡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기분 좋게 또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캐럴키드의 When I Dream 그리고 아스트로드 지우베르트의 트리스테자 두 곡 전해드릴게요.

0: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다들 연휴 마지막 밤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우리 4562님 문자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섬세하고 투명한 이수현이 부르는 연애 편지 듣고 싶어요. 아 하고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이수현 씨 목소리는 진짜 들을 때마다 느낌도 다르고 뭔가 맑고 투명하고 또 마음에 오래 남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이수현 씨의 연애 편지 전해드릴 거고요. 이제 4일 연휴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나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우리 야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고 5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대표팀은 이틀 전 슈퍼라운드에서 일본에 패했지만 선발 투수로 나선 에이스 곽빈 선수의 호투를 앞세워서 3-1로 승리하면서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5회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높이뛰기의 간판인 우상혁 선수가 아시안게임 남자 높이뛰기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대회 3회 연속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21을 넘어서 3위를 차지한 우상혁 선수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2022년 항저우 대회에 이어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0: 목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 7시 15분쯤 충북 보은군 마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서 약 40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있던 40대 남성이 얼굴과 양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대전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양화 한강공원 근처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 45분쯤 양화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성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강원 고성군 주강면 무남항 앞바다에 빠진 40대 여성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여성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과 해경 당국은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과 멕시코시티를 차례로 방문하는 5박 7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저녁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멕시코를 국빈 방문해서 투자 보장 협정 개정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행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새벽 시간대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외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형성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 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2: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용산공원의 부지활용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원의 핵심 공간을 보전하면서 일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서울시는 용산공원 대신 다른 부지를 활용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용산의 땅 활용 문제가 논란이

0: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도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지만 정작 이 땅의 운명은 늘 국가의 개발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돼 왔습니다. 용산의 역사가 보여주는 미래의 모습. 잠시 후 전설의 김 선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3: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공익광고협의회.
7: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8: 역사에서 만나는 경제이야기, 전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십니까.
8: 오늘 주제는 뭔가 살펴봤더니 진짜 요즘 핫한 주제네요.
9: 그렇습니까?
8: 용산입니다.
9: 네. 아, 그렇죠. 네네.
8: 용산은 근데 지금 논쟁인 건 제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과거에도 뭔가 이슈 또 파란만장했던 뭐 그런 장소인가요?
9: 과거에 이제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슈가 있는 땅인 거죠.
8: 네.
9: 일단 뭐 대한민국 정부로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해방된 지 벌써 이제 거의 이제 80년 됐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땅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8: 일단. 네.
9: 한국 땅이었었던 적이 없었던 땅이고, 그렇게 됐었던 그 과정에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절에 군부대였었던 역사 또 같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이전서부터도 용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들을 하나씩 좀 뒤지다 보면 지금 여기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떤 용산을 한번 좀 역사적으로 되돌아보자라는 생각에서 가져왔습니다.
8: 네,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번 용산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용산이 한강을 기준으로 했었을 땐 남대문보다 한강에 가까이 있으니,
9: 그렇죠,
8: 이때는 한양이 아닌 거잖아요.
9: 그러니까 한양의 기준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도.
8: 성안만 한양 아닌가요?
9: 거기 이제 사대문.
8: 사대문, 아.
9: 사대문 아니. 교수님의, 네, 집이 있으셨던 곳. 거기 이제 사대문 아니고, 네, 그 바깥까지도 넓게 보면은 그 밖에서 그냥 한양이 어디야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한양이라고 불러요.
8: 아.
9: 왜 그러냐면 이제 한성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한양성과 지금 그 요즘에 그 한양 성곽길 이렇게 둘러보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8: 네네.
9: 거기서부터 쭉 뻗어서 십리까지, 동그랗게 십리까지를 그 성저 십리라고 부르거든요.
8: 네.
9: 그러니까 성 근처의 십리까지를 그냥 한양이라고 보통 봅니다.
8: 그렇군요.
9: 그래서 용산도 거기 들어가는 거죠.
8: 그러면 이때 여기 용산에는 뭐, 네, 누가 살거나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9: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예, 농사 짓는 곳도 있고요.
8: 예.
9: 지금 그 미군부대 있는 이제, 네, 곧 반환 예정인 그 공간들은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도 하고 그 옆에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는 이제 그런 공간이었고, 지금 용산이라고 우리가 딱 용산했을 때 떠오르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 용산은 아닙니다. 이 시절에 용산이라고 불리는 곳은 아니었고, 그 시절에 용산이라고 불리던 곳은 지금

0: 그 용산역으로 들어가는 철길 있잖아요.
1: 네.
0: 철길을 기준으로 왼쪽 지역. 거기를 용산이라고 불렀고, 혹시 그 옆에 천이 하나 흘렀었던 걸 아시나요?
1: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0: 거기가 만초천이라고.
1: 네.
0: 한강으로 이렇게 쭉 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 지금의 원효대교 있잖아요.
1: 예.
0: 원효대교를 넘으면 이제 서울 사시는 분들은 이제 그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 어딘지 바로 아실 거거든요. 원효대교를 이렇게 넘어오면은 쭉 이렇게 전자상가를 끼고 이렇게 쭉 가다가 또 고가가 하나 나오고 그 고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숙대입구랑 남양역이 나오고 그쪽으로 오른쪽으로 틀면은 미군 부대가 있거든요.
1: 예, 알죠.
0: 그 밑에가 다 사실 복개천입니다.
1: 아, 그래요.
0: 거기가 이제 만초천인데 지금 그 원효대교 있었던 그곳이 포구예요.
1: 예.
0: 거기가 포구였고 그 포구에서는 이제 물자들이 한양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한강에 오면은 거기에서 일단 물건을 한번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쭉 넘어오면 옆에 양화진도 있고 다른 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용산에 있었던 그 포구가 제일 컸었던 이유가 여기가 최종이에요.
1: 예.
0: 여기에서 물건을 다 내리면 만초천을 따라서 또 배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군 부대 있는 곳 쪽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걸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경강상인들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한양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있었던 곳과 포구에서 일했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용산이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산이라고 부르는 그곳은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 그 좀 구분이 되는 공간이었었던 거죠.
1: 자, 그러면 미군 부대는 언제 생기고 또 미군 부대 전에 거기 일본군이 좀 주둔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럼 포구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던 공간들이 변하게 되는 시점이 인천이 개항이 되고 난 다음이거든요. 인천은 18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 흔히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는 조일소 조규가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교과서에서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세계 항구를 개항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부산이 먼저 개항을 하고 그 다음에 원산, 인천은 끝까지 개항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이랑 가깝다는 이유로. 그래서 미루다가 임오군란이 있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1883년이 되면은 이 공간 인천이라는 공간이 개항이 돼요.
1: 네.
0: 그러면 개항이 되니까 여기가 열리는 거잖아요.
1: 예.
0: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이 개항됐다라는 거는 한양을 바라보면서 개항을 한 거거든요.
1: 예.
0: 그러면 당연히 일본인들이 들어오겠죠.
1: 그렇겠죠.
0: 그럼 그들이 이제 법적으로는 한양 안에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은 내어 주지 못합니다.
1: 네.
0: 왜냐면 일본 상인들이 조선 상인들을 먹어 들어가는 과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쯤 되면 이제 조선인들도 알아요.
1: 감이 오죠.
0: 감이 옵니다. 예.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 자본력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막지만 열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의 구용산 있는 지역에 일본인들이랑 또 한 집단이 같이 들어옵니다.
1: 네.
0: 그들이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었었던 거죠. 청나라 상인들과 일본 상인들이 지금의 구용산 지역에서 조금씩 이제 그 갈등을 빚으면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일본인들이 장악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가 또 한번 크게 변화되는 기점이 교통입니다. 교통. 일단 1900년이 되면 1899년에 경인선이 깔리잖아요. 경인선이 깔렸을 때 처음에 깔렸을 때 마지막에 종착지는 노량진이었거든요.
1: 네.
0: 그러다가 이제 한강철도가 생기게 되니까 이제 그 용산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일본인들 눈에도 보입니다.
1: 아, 네.
0: 여기가 이제 서울의 입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전차를 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역 용산역과 지금 지금의 이제 청계천 이북으로 연결이 되는 전차들이 놓여지기 시작하면서

0: 과정에서 일본 정부랑 대한제국이었죠. 대한제국 정부가 서로 조약을 맺는 게 이제 흔히 이제 공수동맹이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일본 군이 누군가를 이제 공격하게 되면 이제 조선도 그걸 도와줘야 됐었던 거고 그 도와주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때도 교통입니다.
1: 예.
0: 그게 철도가 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게 일본은 이제 러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전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 서울로 들어오게 되는 군인을 이 일본 군을 결국은 만주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만주로 보내는 군인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가장 그 처음 입구가 되는 그 철도역이 만들어져야 됐거든요.
1: 네.
0: 그때 만들어지는 게 용산역이 되는 겁니다.
1: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네. 인천이 개항하면
0: 네.
1: 어떻게 물길을 이용했다고 하면 마포, 포는 마포였는데
0: 그렇죠.
1: 용산이 뭐지 했는데 네. 철도까지 생각하니까
0: 그렇죠.
1: 딱 용산이 왜 요충지가 되는지 이제 좀 감이 옵니다.
0: 네.
1: 그러면 용산 옆에 철도길이 놓은 건 이해가 됐는데 그럼 용산을 그때 일본인들은 어떻게 활용한 겁니까?
0: 일단 용산역이 만주로 가는 시작점이에요.
1: 예.
0: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지금의 한국의 지리 어떤 개념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그 외국에 나갈 때는 언제나 인천공항만을
1: 그렇죠.
0: 저희는 가야 되잖아요.
1: 네.
0: 김포공항이나 아니면 국제공항.
1: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섬이 돼버렸죠.
0: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는 외국 가려고 그러면 용산역 가야 돼요.
1: 아...
0: 유럽으로 가는 시작점이에요.
1: 그렇네요.
0: 네.
1: 시베리아 횡단 열차.
0: 네, 여기서 타가지고 만주까지 가서
1: 예.
0: 그 이제 그 만주에 있는 철도들을 타고 시베리아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횡단열차를 타면은 유럽 갑니다.
1: 그렇네요.
0: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지금 요즘에 이제 뭐 용산을 국제 업무지구 막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여기가 뭔가 국제 상업의 어떤 그 상징가 같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것도 역사성이 있는 거죠. 원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니까.
1: 아.
0: 그런데 이때는 이제 또 무역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군사적인 용도로 용산역이 쓰였고 경의선이라고 하는 그 철도 자체가 군용 철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군사적인 그 공간으로서 변화를 해야 됐었고 그러면 어쨌든 일본에서부터 출발한 군인들이 서울로 왔을 때 머물 곳이 필요하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게 일본 군 기지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일본 주차군 사령부라고 하는 그 조선군 주차군 사령부라고 하는 그 공간이 지금의 용산역 기준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 뭐 편하게 생각하시면 미군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미군 부대 쪽에 일본 군부대를 조금씩 조금씩 만들기 시작을 해요.
1: 네.
0: 근데 문제는 원래 일본이 그 대한제국 정부에 요구했었던 땅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 아.
0: 300만 평을 네.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150만 평으로 타협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여기에 살아가던 조선인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농사 짓고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보고 왜 농사 잘 짓고 살았는데 일본 니네들이 뭐라고 여기서 갑자기 군부대를 짓는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저항의 결과 지금의 미군부대 정도 되는 그 규모 그 공간이 일본군 기지로 변화해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에 사셨었던 원래 사셨었던 분들은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주하는 공간도 지금의 용산입니다.
1: 그렇군요.
0: 거기가 보광동 한남동 인근
1: 예.
0: 그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제 용산이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의 한남 보광으로 밀려나가고 일본인들 중심의 거주지역으로 그다음에 일본 군부대로
1: 네.
0: 조금 조금씩 바뀌어나가게 되는 거죠.
1: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0: 네.
1: 우리 도시계획을 따졌을 때 교통의
0: 네.
1: 요충지 상업의 요충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공간에 군부대를 놓지는 않거든요.
0: 네네네.
1: 그런데 용산이 이제 철도길까지 놓여서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의
0: 네.
1: 국제공항 역할을 하게 된 건데
0: 네네네네.
1: 거기에 왜 군사기지를 근처에 뒀을까요?
0: 그게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이제 이때가 1904년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0년대 초반까지 이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을
1: 네.
0: 하는 거거든요. 그때 바라보는 조선이라고 하는 공간은 전쟁을 위한 전진기지입니다.
1: 병참기지.
0: 병참기지죠. 그리고 1910년이라고 하는 그 10년대라고 하는 시절을 우리 흔히 이제 교과서식 표현으로 하면 무단통치식이라고 이제 저희는
1: 예.
0: 부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일본은 1910년대에 조선 그리고 만주까지 이렇게 넓어지는 이 공간을 계속 전쟁터로 봅니다. 그리고 평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 예.
0: 전시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군기지가 핵심적으로 있.

0: 있어야 되는 공간이었었고 예. 넓은 군기지가 필요했었고 그러기에 용산이 생각해 보면은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네. 되게 좋아요.
1: 예.
0: 왜 그러냐면 일단 그 1883년 이후서부터 여기는 일본인들이 주로 살았었던 공간 바로 옆이었기도 예. 했었고 지금 우리는 그 조선 총독부를 광화문에 있는 조선 총독부를 늘 언제나 기억을 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더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 조선 총독부 역할을 했었던 곳은 남산이었었거든요.
1: 아.
0: 지금은 거기가 이제 숭의여자 대학교 예. 있는 곳부터 해가지고 그 지금 서울 유스 호스텔이 있는 곳.
1: 예.
0: 그 공간이 어떤 식민 통치 기구들이 쫙 이렇게 몰려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면 네. 생각을 해보면 지리적으로 그 북쪽으로 즉 남산의 그 서북쪽으로는 식민 통치 기구들이 이렇게 완성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한강에 인접해 있는 곳 지금의 구용산부터 해가지고 용산역 인근까지는 일본인들의 거주 지역이 원래 있었던 곳. 쉬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넓은 평지였었던 용산이 일본 군기지로 쓰기 딱 좋았었던 곳이었던 거죠.
1: 그렇군요. 네. 이제 진짜 딱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용산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면 이거 빼도박도 못한 얘기네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잘 이제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용산이 약간 군사적 기능도 담당하는 그런 공간이 되면 주변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0: 일본 군기지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방금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거기에 이제 총독부의 중요 시설들
1: 네.
0: 그다음에 이제 1920년대에서 30년대 경성의 사진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네. 있어요. 그걸 보면은 와 여기가 진짜 그 조선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1: 예.
0: 거기가 어디냐면 일본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곳이고 거기가 지금의 을지로
1: 네.
0: 을지로 밑으로 이제 충무로 있는 쪽.
1: 충무로.
0: 명동부터 지금 한국은행 있죠?
1: 예.
0: 그 경성 이 지금은 서울시청인데 그때 경성구청이었었고 네. 경성구청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그 옆에 조선은행이 있고요.
1: 예.
0: 거기 옆으로 가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정국이라고 불렀고 그때 이제 우체국이죠.
1: 네.
0: 우체국이 하나 있고요. 그 맞은편으로 가면 지금 신세땡 백화점이 네. 있는 그때는 이제 미츠코시 백화점이었죠. 네. 미츠코시 백화점이 있고 그쪽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상업지대가 또 쫙 하고 이어져 있어요.
1: 예. 예.
0: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군인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고위 군인들이 또 살아가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주거지가 필요한 거죠.
1: 그렇죠.
0: 그들이 살아가는 주거지. 그다음에 조선 총독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식민 통치 기간이 있었으니 당연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 상업 시설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뭐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니까 또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공간들 가장 좋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거기에 교통으로 따지면은 그때 당시 경성에서 가장 좋은 곳은 서울역 경성역 앞이거든요.
1: 예.
0: 경성역 인근이었었던 지금의 후암동인 거죠.
1: 예.
0: 그래서 지금의 후암동 있는 지역까지를 일본인들 중심의 고급 주거지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기 시작을 해서
1: 예.
0: 이미 10년대로 접어들면은 용산 전체의 땅 용산 네. 전체 땅의 90%는 일본인 소유가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장악을 했네요.
0: 그렇죠. 그럼 원래 여기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1: 네.
0: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한남이나 그 보광동 인근에 물에 잠기던 그런 땅으로 이주를 하거나 지금의 서부이촌동 원효로 중간중간 그 중간중간에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 여기는 원래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그 일제강점기 그 도시 관련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을 때 홍거 잡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일본인들이랑 조선인들은 살아가는 그 주거지의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혼거리 같이 살거나 잡거하지 않거든요.
1: 네.
0: 거의 유일하게 혼과 잡거를 했었던 곳이 이 경계지였었던 거죠. 그 경계지가 지금의 이제 원효로 쪽 이쪽으로 가면은 일본인들 주택 지역인데 조선인이 살기도 하고 이런 공간들이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일부의 조선인과 다수의 일본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지금은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불리던 게 이제 구용산.
1: 구용산.
0: 네. 그 지역은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해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1: 제가 추측한 것과 전혀 다르네요. 요즘은 네. 저 동부이촌동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 오래된 일본 맛집들도 있고.
0: 아, 그렇죠.
1: 그리고 또 일본인들이 아직도 좀 거기 살아요.
0: 많이 삽니다.
1: 그래서 저는 당연히 네. 예전 강점기 때부터 네. 일본인들이 동부이촌동 아. 쪽에 사는 줄 알았더니 네네네. 그건 아니었고.
0: 동부이촌동은 아직 개발되기 전이었고.
1: 전이었군요.
0: 이때는 사진 찾아보시면 신기해요.
1: 예.
0: 이때는 여긴 강수욕 하는 데입니다.
1: 아, 그래요?
0: 여기는 이제 아. 피서지입니다. 예. 피서지.
1: 백사장 비슷한 거 있고 하는.
0: 백사장이 그냥 쭉 예. 있고요. 아. 거기에서 이제 여름에는 이제 강수욕을 하고요.
1: 예.
0: 겨울이 되면 스케이트 타고요.
1: 야, 그런 곳이었군요. 네. 그다음에 또 이태원이 워낙 외국인 거리로 유명해서 네. 이때부터 일본인들도 살고 해서 이제 외국인 거리가 네. 됐나 했더니 이태원도 아니었네요.
0: 이태원은 이때 공동묘지였습니다.
1: 공동묘지요.
0: 네. 그러니까 원래 한양은 시 그 한양이라고 하는 그 공간 외곽 쪽으로 당연히 공동묘지가 있었겠죠. 공동묘지라 그때는 부르지는 않고요. 뭐 묘지들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 이태원 이쪽 지역이 1920년대까지도 여기를 그 조선인들 중심의 공동묘지로 썼어요. 그래서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우리가 추측을 할 때 아마도 유관순 열사의 묘도 거기에 있었을 것으로 보통 추정을 하거든요.
1: 네.
0: 그 정도로 이 공간 과수원을 하거나
1: 네.
0: 아니면 공동묘지가 있었던 공간이 지금의 이태원부터 해서 지금 미군부대 그림을 쫙 하고 띄워놓으시면
1: 네.
0: 그 바로 한 오른쪽 그 우측 하단쯤
1: 예.
0: 이쯤은 다 그냥 과수원이랑 공동묘지가 아. 혼재되어 있는 곳이었다고
1: 예.
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이때를 생각하실 때 지금의 지리 개념에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때는 뭐 물론 이제 뭐 이때 전차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버스도 운행을 합니다.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끝에서 끝까지 가는 게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1: 그럼요.
0: 산 하나를 넘어야 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여기를 지금 그 한 남산을 넘어서 한강을 바라보는 건 아예 신세계입니다.
1: 네.
0: 새로운 세상.
1: 예.
0: 전혀 개발되지 않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저 아주 어렸을 때
0: 네.
1: 상계동을 한번 가는데
0: 네.
1: 4호선 지하철역 없을
0: 예, 예, 예.
1: 때 그게 진짜 지방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0: 그럼요. 그럼요. 그 창동
1: 맞습니다.
0: 상계동 그쪽은 네. 일제시대 때 유명한 소풍 가는 곳이에요. 버스도 안 다녀서
1: 네.
0: 기차가 다녔거든요.
1: 기차로.
0: 기차 경원선을 타고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네. 사설철도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은 그 기차가 있는 곳이어서
1: 네.
0: 창동 상계동은 조금 더 안쪽이고 창동은 소풍 가는 곳입니다.
1: 그랬군요.
0: 네네.
1: 저는 당연히 이태원에 지금 공동묘지 있다고 하셨길래 네. 그 해방촌 이렇게 높 따란데 거기가 이제 묘지 있는 산들인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닙니까?
0: 해방촌은 또 완전히 다른 건가요?
1: 아, 그래요.
0: 네, 해방촌, 후암동, 이태원은 이게 분기점이 나뉘어지는 게 이제 해방 이후가 되면은
1: 네.
0: 완전히 서로 다른 공간으로 변화를 또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1: 이야, 이 진짜 격동의 세월을 딱만 네. 봐도 우리가
0: 그렇죠.
1: 고스란히 알 수 있다는 걸 오늘 또 느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용산과 서울 지역의 여러 변천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역사 커뮤니케이터 재원쌤 모시고 용산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씩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해방 전 일제강점기까지 쭉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자, 해방 뒤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용산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4: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기는 혼잡했습니다. 해방 이후로도.
3: 네.
4: 일단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공간이 일본 군기지가 있었던 곳은 이제 미군기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땅이 아니죠.
3: 네.
4: 한국에 있는 미국 땅이에요.
3: 네.
4: 그 공간이었다 보니까 미국 땅이 이렇게 가운데 뻥 뚫려 있다라고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서울 이렇게 있고 지금 용산 정 가운데거든요.
3: 네.
4: 그 한가운 땅 한가운데에 지금 아마 면적이 여의도보다 조금 넓을 거예요.
3: 네.
4: 여의도만한 땅이 미군 땅인 겁니다.
3: 이야, 어마어마한.
4: 어마어마한 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미군과 관련된 시설들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었던 게 이제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3: 네.
4: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기지촌이 되겠죠.
3: 네.
4: 기지촌과 그 기지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역사이기도 하겠지만 거기 이제 주변으로 이제 그 미군들을 상대로 뭐 성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술 장사를 한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기지촌이 하나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또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미군도 물건이 있잖아요.
3: 네.
4: PX죠.
3: 아, 암시장.
4: 네, 암시장. 아, 이 시기에는 근데 이거를 뭐 크게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3: 당연한 시장.
4: 누가 주로 했냐면, 네. 그, 이따 구슬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제 뭐 공소시효 다 지났겠죠.
3: 예.
4: 그 군무원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죠.
3: 군무원들이.
4: 군무원분들이 이제 군인은 아니신데 군내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군무원분들이 이제 거기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이제 그 암시장이죠.
3: 네.
4: 지금의 이제 이태원 부근에서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또 시장이 하나가
3: 네.
4: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렇게는 미군들을 상대로 한 장사들 혹은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건으로 장사를 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이태원이라고 하는 공간 그다음에 우리가 딱 봤을 때 지금 용산역 나와가지고 용산역 광장이 있잖아요. 그 앞이 지금은 삐까뻔쩍한 건물들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거기가 개발될 수 없는 땅이에요.
3: 네.
4: 높은 건물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거기 높은 건물이 그렇죠. 올라갈 수 없잖아요.
3: 네.
4: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도 개발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앞에 지금 용산역 바로 앞에 있는 그 공간이 거기도 이제 성매매가 주로 이루어졌었던
3: 그래요?
4: 공간으로 넓게 이렇게 퍼져 있었던 곳이었었거든요.
3: 예. 이제
4: 그런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3: 예.
4: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해방촌,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예. 해방촌인데 해방촌은 이름 해방촌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공간은 전국 어디에 가도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4: 해방촌이라고 하는 곳이 해방이 되고 이제 1945년 8월 15일 이후가 되면은 어쨌든 일본은 망했잖아요. 패전국이다 보니까 일본이 있었던 모든 곳에는요. 일본 군이 있었던 모든 곳에는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3: 네.
4: 동남아에도 있었고 뭐 만주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고
3: 예.
4: 대만에도 있었고 다양한 곳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한꺼번에
3: 네.
4: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3: 귀국했겠죠.
4: 그때 아마 강제징용됐었던 분들 누적집계이긴 합니다만
3: 네.
4: 정말 많게 잡으면 600에서 700만까지
3: 보거든요. 700만 명이요?
4: 네.
3: 와.
4: 이게 누적이긴 합니다.
3: 그래도요.
4: 네. 근데 그 정도 되는 인구 수가
3: 예.
4: 갑자기
3: 예.
4: 해방 이후가 되면
3: 예.
4: 한국으로 몰려오는 거거든요.
3: 그러면 저라면 뭐 이제 귀국을 이제 했잖아요. 네. 그럼 고향으로 가지 왜 다른 데로 와 있어요?
4: 고향에 가면 먹을 게 없습니다.
3: 아, 일자리 없구나.
4: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몰리는 곳이 서울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서울의 그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북한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3: 아, 예, 예.
4: 네, 이때는 이제 뭐 북한이라 불러도 되죠. 38선 이북에 네.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공산주의적 사상에 또 반대를 했거나 아니면 대지주여서 뭐 쫓겨났거나 이랬었던 분들이 또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딱 북한에서 이때 월남에서 내려오신 거였거든요. 서울역에서 노숙을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일단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해요. 그래서 이 시절에 서울역 노숙하고 있는 분들 사진 보면 그냥 역 앞이 네. 텐트촌이에요. 마치 지금 캠핑장처럼.
3: 지금 서울역 광장이요?
4: 네, 서울역 광장이 그냥 캠핑장입니다. 캠핑장. 그냥 거기에 그냥 천막 치고 사는 거예요.
3: 예.
4: 천막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사시다가 조금씩 조금씩 집을 구하러 다니셨겠죠?
3: 예, 그렇겠죠.
4: 그럼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가장 가기 편한 곳은 국유지입니다.
3: 국유지. 아, 네. 예.
4: 사유지면 쫓겨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국유지면은 그 가능성이 조금 덜하다고 느껴요.
3: 그럼 그 당시 국유지라고 하면 산 같은데?
4: 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일본 그 조선 총독부 혹은 경성부가 소유했었던 곳.
3: 네.
4: 그런 곳들이
3: 아, 이제 주인 없는 땅이 됐겠네요.
4: 그렇죠. 이제 적산으로 넘어오면 그 땅은 보통 국가가 그냥 가져가거든요.
3: 네.
4: 그럼 거기는 국유지, 공유지, 시유지인 거죠.
3: 네.
4: 그러면 그 공간이 어딘지는 사람들이 대충 뻔히 압니다.
3: 네.
4: 지금 해방촌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신사 있었던 곳이나 네. 조선 신궁 있었던 곳, 경성 신사, 경성 호국 신사, 조선 신궁 이런 데는 뻔하잖아요.
3: 네.
4: 국가 소유거든요. 그럼 거기는 쫓아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판자를 치는 거죠.
3: 아.
4: 그럼 거기에 이제 판자촌이 형성이 되고 그곳을 해방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3: 그렇군요. 어찌 보면 해방촌이라고 불리운 곳들의 상당한 공통분모가 옛날에 국유지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4: 그렇죠. 아. 국유지, 공원용지.
3: 공원용지.
4: 네,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경계를 나눠보시면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남산이랑 용산을 이렇게 쭉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그 남산의 언덕 한 중간 정도? 지금 용산 답사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3: 네.
4: 경성 호국신사 올라가는 108계단이라고 있어요.
3: 네.
4: 거기를 보통 분기점으로 봅니다. 후암동과 해방촌의 분기점이거든요. 그 이북쪽은 해방촌이라고 불리는 판자촌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게 어디까지 형성이 되냐면 지금 개발이 한창인 한남동, 그 다음에 보광동, 이어서까지가 다 크게 묶어서 해방촌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리고 후암동이라고 불리는 그 공간은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일본인들도 부잣집들이 살아가던 곳이었거든요.
3: 네.
4: 그래서 거기는 부자들이 이제 그 적산을 불화를 받아서 또 조금 별개의 공간으로 하나가 형성이 되고요.
3: 네.
4: 그다음에 이태원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공간들 이태원과 용산역 인근이 세 개가 별도의 공간으로 따로 개발이 되기 시작. 사실 개발이라기보다는 변화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3: 그렇군요. 사실 이제 용산하면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닉네임도 가능할 것 같아요. K-팝의 원류.
4: 네.
3: 왜냐하면 이 미군 부대 근처에서 네. 우리 원로 가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서 데뷔하고 여기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4: 맞습니다. 그 이제 미군 미8군이죠. 흔히 미8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 공간들이 용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의정부에도 있고요.
3: 네.
4: 동두천에도 있고
3: 네.
4: 그다음에 뭐 인천에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요즘에 용산을 제외하고는 다 오리지널 싸움을 해요. 케이팝의 시장
3: 우리다. 아, 이제 관광지를 하려고.
4: 예, 예. 예전에는 거기 락 페스티벌을 많이 했었거든요.
3: 아, 예.
4: 그 미군 기지 앞에서.
3: 예.
4: 근데 이때는 락 음악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성.
3: 네.
4: 근데 요즘에는 그 케이팝의 시작으로 본인들이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사실 메인이 어디였겠습니까?
3: 당연히 용산이겠죠.
4: 용산이죠. 용산 미팔군 무대가 이제 제일 컸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케이팝이 시작되는데 그게 되게 특이해요.
3: 예.
4: 왜냐면 미팔군은 그 미팔군 안에 있는 클럽 같은 경우가 계급별로 무대 곡이 다릅니다.
3: 아, 그래요?
4: 왜냐면 인종이 다르니까요.
3: 아, 예, 예.
4: 보통은 이제 그 하사관급 정도 이하의 그 계급에서는 흑인 음악을 하니까 예. 흑인 음악 클럽이에요. 근데 그 이제 장교 클럽을 가면 백인 음악을 해야 되거든요.
3: 예.
4: 그런데 뭐 그걸 한국에서 밴드 하시는 분들이 그걸 나누겠어요?
3: 그렇겠네요.
4: 다 해야 되거든요.
3: 예.
4: 사병 클럽부터
3: 예.
4: 부사관 클럽, 장교 클럽을 다 해야 돼요.
3: 이야, 음악적 다양성이 어마어마해졌겠네요.
4: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의 그 한국 대중음악이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3: 아.
4: 락인 것 같은데.
3: 예.
4: 약간 백인의 그냥 스탠다드한 팝 느낌도 있고요.
3: 그렇네요.
4: 거기에 뽕도 약간 섞여 있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6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어떤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한 측면이기도 하고 빛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 예.
4: 어떻게 보면 그냥 문화가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3: 그렇네요.
4: K-POP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3: 그
4: 본거지가 용산이 되는 거죠.
3: 네. 실제 몇 사람들이 떠오르네요.
4: 네.
3: 최희준 선생님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왠지 좀 장교 클럽으로 많이 가셨을 것 같고.
4: 구분이 없습니다.
3: 아 그런데 느낌상.
4: 네, 느낌상요. 네.
3: 현미 선생님이나 패티김 선생님은 약간 하사관 이하도 자주 가셨던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실제 여기서 데뷔했던 대표적인 가수하면 우리가 누구 떠올리면 될까요?
4: 방금 말씀해주신 뭐 한명숙, 최희준, 현미, 패티김, 그다음 가장 중요한
3: 예.
4: 신중현 선생님이죠. 신중현 선생님 같은 경우가 락 음악부터 뭐 블루스 그다음에 스탠다드 팝 모든 것을 섭렵하고 네. 용산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한국 대중음악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예. 할 수도 있는 분인 거죠.
3: 네.
4: 이제 그분들이 주로 활동했던 데들이 이제 미국 클럽도 있지만 이분들이 결국엔 한국인들을 또 대상으로 한 클럽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3: 그렇겠죠.
4: 거기가 이태원이거든요. 근데 거기 또 이태원인 이유도 있어요.
3: 왜요?
4: 여기가 이 시절만 하더라도 야간 통행 금지가 있습니다.
3: 네.
4: 근데 야간 통행 금지 유일하게 한국에서 야간 통행 금지 자유로운 동네가 있거든요. 그걸 이태원입니다.
3: 왜 하필 이태원만 자유로워요?
4: 미군이 있잖아요.
3: 아.
4: 미군들도 나와서 놀아야 되잖아요.
3: 아.
4: 근데 거기 뭐 미군 클럽에 꼭 미군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3: 그렇겠죠.
4: 이때 당시 대학생들이나 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고고장.
3: 네, 고고장.
4: 고고장이라 불리는. 근데 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3: 네.
4: 그분들은 밤이 되면 이태원을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음악을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미군들이 듣는 음악이 그 미국에서 유행하는 음악이니까 미국에서 유행하는 음악도 듣고 그다음에 그걸 연주하는 분들이 또 한국적 창작을 또 새롭게 해내고
3: 네.
4: 그 음악을 여기에서 듣고 전파시켜 나가고 이런 공간으로서 이태원이 1970년대까지도
3: 네.
4: 굉장히 핵심적인 한국 대중음악의 어떤 상징가도 같은 곳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됐었던 거죠.
3: 네.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좋은 물건들 그러면 미군 부대에서 빠져나온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4: 네.
3: 남대문 시장이 가장 중요한
4: 그럼요.
3: 상거리였잖아요.
4: 맞습니다.
3: 이렇게 네. 상거래의 요충지인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용산이
4: 네.
3: 어떻게 보면 개발해서 비켜갈 수 있었던 건 군부대에 있었고
4: 그렇죠.
3: 또 철도가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도 있고
4: 네.
3: 또 개발을 자유롭게 못하고 있고
4: 네.
3: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의 한복판이
4: 네.
3: 개발을 안 한 상태에서 한 반세기를 비워놓는데
4: 맞습니다.
3: 이게 언제부터 그럼 슬슬 달라져야 된다라는 분위기 바뀌었을까요?
4: 처음으로 좀 바뀌게 되는 계기는 이제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
3: 네.
4: 용산역 인근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3: 예.
4: 왜냐하면 이제 용산역은 지금도 호남선이 가잖아요.
3: 그렇죠.
4: 근데 호남선이 가는데 지금의 용산역 말고요.
3: 네.
4: 일제시대 때 용산역 말고
3: 예.
4: 해방 이후부터 이 용산 역사가 개발되는 게 2004년 5년 요 무렵이거든요. 이때까지
3: 네.
4: 용산역 사진 한번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가 용산역이라고?
3: 되게 왜소하죠.
4: 약간 간이역 같아요.
3: 맞아요. 예. 신촌역 느낌.
4: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대륙으로 가는
3: 예.
4: 출발점이었거든요. 유럽 여기서 기차 타면은 프랑스 가는 파리 가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38선이 끊겼잖아요. 휴전선으로
3: 예.
4: 끊겼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그 위상을 아예 잃어버립니다. 그럼 핵심은 경부선이 돼버리는 거죠.
3: 네.
4: 그러면 부산 서울역만 연결이 돼 여기가 핵심이 돼버리게 되고 호남선이 연결이 돼서 경의선이 끊겨버린 용산역은 약간 좀 저개발의 상징과 같은 곳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용산역 왼쪽 지역 지금 우리는 오른쪽만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3: 네.
4: 그 왼쪽 지역은 청과물 시장이랑 수산 시장이 있었습니다. 용산 청과 시장이라고
3: 예.
4: 지금은 이제 전자상가도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3: 예.
4: 전자상가가 다 원래 청과물 시장
3: 아 그랬어요
4: 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시외버스 터미널이 호남선으로 가는 쉐퍼스 터미널이 들어오는 곳이었거든요. 멋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때 당시 사진이 그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예. 나오는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난장판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뭔가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1980년대가 또 올림픽을 또 준비해야 되고 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여기를 한국판 아키하바라로 만들자라고 예. 하면서 여기를 전자상가로 예. 이제 만들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 전자상가 개발 계획이랑 맞물려서 2000년대가 되면 용산 역사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3: 네.
4: 그러면서 지금의 용산역이 만들어지고 이 무렵에 서울시장이 됐었던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는 거고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 1기 시절이 되면은
3: 네.
4: 용산역을 국제 업무지구로 변화시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공간이 2000년대 초중반이 되면은 이 공간이 환골탈태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3: 야, 오늘 또 새로운 사실 알았네요.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드디어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하자라고 방점이 2000년대 들어와서 찍혔는데
4: 네.
3: 이게 순탄하게 진행된 게 아니라 멈췄단 말이에요?
4: 네.
3: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4: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었던 군부대 이야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3: 네.
4: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코렐 부지 때문입니다.
3: 코렐 부지.
4: 지금은 정비창 부지라고 되어 있고요. 용산역이 있으면 그 용산역 선로 있잖아요.
3: 네.
4: 선로 바로 왼쪽에 붙어 있는 땅이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그 땅이 그 해방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공터입니다.
3: 네. 저는 네. 이거 개발하는 수많은 용역들이 네.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두 번 참여해서 다 봤어요.
4: 아.
3: 정말 넓습니다.
4: 장난 아닙니다. 네. 그 땅. 거기를 이제 그 1기 오세훈 시정기 때
3: 네.
4: 이 공간을 이제 국제 업무지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합자회사를 만들고요.
3: 예.
4: 다양한 기업들이 코레일과 함께 들어가가지고 여기 합자회사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에 거의 뭐 지금 뭐 대치동이나 이쪽에도 아직 구룡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긴 예. 합니다만 정말 몇 안 남은 판자촌이 있어요.
3: 아.
4: 거기가 이제 서부이촌동이거든요.
3: 예.
4: 판자촌은 아니고 판자촌 허름한 어떤
3: 네.
4: 그런 공간이 있어요.
3: 네.
4: 저희 처갓집입니다.
3: 아.
4: 이 공간.
3: 계속 아직까지 등기 가지고 계신 거죠?
4: 아, 예.
3: 축하드립니다.
4: 거기 원래 토박이셔서
3: 아, 예.
4: 70년을 사셨는데
3: 예.
4: 거기에 이 공간이 개발이 안 돼요.
3: 아, 그렇네요.
4: 이게 정비창 때문이거든요.
3: 예.
4: 정비창이랑 여기 이 공간이 묶이면서 개발을 함께 해야 되는데
3: 그렇죠.
4: 사실 이때 국제업무지구를 만들 때도 사실 서부이촌동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게 결국은 엎어지게 되고요.
3: 제외됐죠.
4: 엎어지고 난 다음에
3: 예.
4: 박원순 시정기 때가 예. 되면은 개발 계획 자체가 예. 아예 뒤엎어지게 되고 다시 한번 멈췄다가 지금 다시 2기 오세훈 시정기로 넘어오면서
3: 예.
4: 저번에 개발될 때 서부이촌동이 조금 문제가 됐으니 여기는 빼고 개발을 예. 하자라고 하면서 서부이촌동은 빠졌습니다.
3: 네.
4: 그리고 지금의 정비창과 지금 여기 엄청 핫한 곳이거든요. 정비창
3: 네.
4: 구역으로 해가지고 용산역부터 해가지고 이쪽 지금 핫한 술집이랑 음식점도 엄청 많은 곳.
3: 많죠.
4: 거기랑 이렇게 묶어서
3: 아.
4: 지금 이제 개발 계획이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3: 요즘 이 동네 가보면
4: 네.
3: 정말 뭐라 할까요? 그 현대적인 감각으로
4: 네.
3: 인테리어 싹 싸가지고
4: 네.
3: 이제 제가 갈 동네가 아니게 되어버렸더라고요.
4: 네.
3: 젊음의 동네로 바뀌어버렸더라고요.
4: 아, 저희는 가면은
3: 네.
4: 쫓겨납니다.
3: 그러니까요.
4: 예, 예.
3: 완전 그냥 나이대가 달라졌어요.
4: 네.
3: 원래 그 근처에 국방부 직원들이
4: 맞습니다. 원래
3: 사만 먹고 그런
4: 네,
3: 동네였는데
4: 네. 거기 원래 그냥 조그마한 그 정육식당들이랑
3: 네.
4: 이런 것들 설렁탕집이랑
3: 네.
4: 이런 데 있었던 곳이었는데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어떤
3: 예.
4: 방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3: 예.
4: 확정은 아니라서 그것과 함께 여기가 개발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니 거기에 이제 임대를 놓고 거기를 조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유행하는 감성으로 좀 바꾸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공간은 아마 계속적으로 핫한 공간으로 남아 있겠죠.
3: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4: 네네네.
3: 자,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4: 네.
3: 이촌동 그러면 서부 동부로 나뉘잖아요.
4: 네네네.
3: 서부는 조금 개발해서 비껴가 있고
4: 네.
3: 동부는 나름 부촌인데
4: 네.
3: 이걸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4: 이게 이제 1966년 이후로 서울이 도시개발을 본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3: 예.
4: 강병북로를 깔았어요. 강병북로를 깔 때 그 강변북로가 깔리면 자연적으로 여기에는 공유수면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물막이 역할을 하는 거죠.
3: 뚝이 돼버린 거죠.
4: 강변북로 자체가 뚝 역할을 하는 네.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없던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시유지.
3: 개발을 할 수 있네요. 예.
4: 여기는 이제 공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유지. 예. 그러면 국가가 여기는 개발하기에 편합니다.
3: 네.
4: 근데 서부이촌동은 보시면 알아요. 조금 좁아요.
3: 네.
4: 그런데 동부이촌동은 상대적으로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이촌동과 동부이촌동이 개발되는 방식이 나뉩니다. 동부이촌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고요. 서부이촌동은 조그마한 연립주택들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
3: 네.
4: 그때 개발 이후로는 재개발이 힘들죠.
3: 아.
4: 그렇게 돼버린 거고 동부이촌동은 애초에 여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그 국가에서 대놓고 이 공간을 채워야 될 사람들의 계층적 성격까지도 계산해서 만듭니다.
3: 그래요?
4: 그들이 중산층입니다.
3: 아.
4: 60년, 66년 이후가 되면은 한국 사회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근대식 생활, 좀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때 66년에서 한 70년 정도 기준으로 거기에 딱

0: 취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 없어요. 그들은 공무원이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동구 유치원동이 바뀌고요. 그걸 상징하는 아파트가 공무원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아파트를 국가에서 만들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1: 네.
0: 근데 그게 월부금이거든요.
1: 월부금.
0: 월 얼마씩을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1: 네.
0: 그런데 당시에 월급 다 받는 거 아니야?
1: 아니죠.
0: 지금은 그렇지만
1: 그 당시에는
0: 아닙니다. 당시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용직 노동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1: 네.
0: 월부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이때 월부금을 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동부이촌동을 채우게 되고 그들이 그 이 공간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공간은 중산층용 어떤 주거지?
1: 네.
0: 라고 하는 이미지들이 생겨요.
1: 네.
0: 요 무렵에 한국과 일본이 맺게 되는 조약이 해방 이후로 처음으로 한일 네. 협약을 맺잖아요.
1: 네.
0: 한일 회담을 하게 되면서
1: 예.
0: 한국과 일본이 수교를 다시 맺습니다.
1: 네.
0: 그렇게 되면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20년 만에 또다시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대규모로.
1: 네.
0: 그들 어디 갈 수 있었겠어요?
1: 당연히 새로 지은 현대식
0: 그렇죠.
1: 주택.
0: 예. 자, 조선이 일단 한국이죠.
1: 네.
0: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들 중에
1: 네.
0: 우리가 일본 자기네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지역은 아파트나 맨션인데
1: 그렇겠죠.
0: 그 공간은 동부촌동밖에 없었거든요. 이 시점에.
1: 아.
0: 이때는 이제 여의도랑 강남이 아직 개발되기 전이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도 생기고요.
1: 네.
0: 일본인들이 무역을 하러 왔거나 어떤 외교 업무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넘어온 일본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공간으로 변하게 됐고 지금도 그래서 여기는 약간 리틀 도쿄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인들도 많이 살고 일본인들을 상대로 한 어떤 상업시설들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1: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왜 하필 동부이촌동에 일본인들이 그래도 많이 모여 살았느냐. 그래서 이 동네 가면
0: 네.
1: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 아파트라고 부르는 게 네. 일본에서 맨션이라고
0: 맞습니다,
1: 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런지 맨션 아파트라는 단어들이 많아요.
0: 네.
1: 아.
0: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한강 맨션이
1: 그렇죠.
0: 네.
1: 야, 이게 이런 또 역사적인 또 사례를 가지고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산
0: 네.
1: 뭐 갑자기 점핑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어려운 이야기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1: 예.
0: 왜냐하면 이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한국 땅이었던 적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1: 예.
0: 가장 큰 덩어리가.
1: 네.
0: 미군 부대였었던 땅이 이제 반환이 조금씩 되고 있죠. 반환이 되고 있고 이 공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가장 그 알짜배기 땅이 공원이 될지
1: 네.
0: 아파트가 될지 상업시설이 들어올지 이것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저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지금 이촌동에 살고 있는데 매일같이 플랜카드가 바뀌어요.
1: 아, 동네니까 더 자세하시겠네.
0: 사인 받는 것도 다 다릅니다.
1: 아.
0: 뭐 어디는 그 공원화 금지, 또 어디는 뭐 아파트 짓지 말라, 뭐 이런 게 달라지는 게 이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주변에 뭐 땅값도 문제가 될 수 있고,
1: 그렇겠죠.
0: 그다음에 뭐 이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환경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다양한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금 미군 부대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 중요한데 더 복잡한 건 주간부서를 두기가 애매합니다. 여기가 당연히 국토부는 국토부에서 주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토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1: 네.
0: 그런데 지금 또 한 기관이
1: 국방부예요?
0: 또 들어오는 게 국방부도 있고요.
1: 예, 서울시도 있을 거고.
0: 서울시는 여기에 이제 공원을 하자고 예. 하고 있고 국토부는 여기에 일정 정도의 청년주택을 지어야 된다라고
1: 네.
0: 하고 있고 국방부 같은 경우는 여기 상업시설을 놓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1: 네.
0: 또 한 기관이 있습니다.
1: 어디예요?
0: 지금은 이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죠.
1: 네.
0: 예전에는 이제 문화재청이었었던 예. 그 공간 입장에서는 여기는 역사지구입니다.
1: 아, 그렇네요.
0: 역사지구입니다.
1: 그렇네요.
0: 일제가 근현대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1: 그렇네요, 진짜.
0: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우리는 못 들어가 보지만
1: 예.
0: 그 안에 들어가면 일본군 시절에 있었던 건물서부터
1: 예.
0: 미군들이 또 지었었던 건물들이나 그런 곳들이 지금 안에 엄청 많이 남아 있거든요.
1: 케이팝 공연장도 있었을 거고.
0: 예. 거기 어떻게 보면 관광 그럼요. 이런 것들로도 연계될 수 있는 문화 자원이 많아요.
1: 그러네요. 이게

0: 미안해요 진짜.
1: 그러면 이제 국가유산청 입장에서는
0: 이거 지켜야죠.
1: 보존 네. 돼야 되는 곳이거든요. 네. 이 각각의 부처들이 이곳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재개장이라고 할까요? 네. 그거 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오늘 결론은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 재원쌤이 살고 있는 동네 네. 재개장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1: 근데 시간 저는 굉장히 오래 걸릴
0: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렇지만 네. 우리가 고민해서 잘 정해야
1: 그럼요.
0: 네.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 커뮤니케이터 재원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조강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5: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 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5: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1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6: MBC 11시 뉴스입니다. 우리 야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고 5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틀 전 슈퍼라운드에서 일본에 졌던 대표팀은 결승전 재대결에서 6회까지 상대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은 선발 투수 곽빈이 7회 동점을 허용했지만 1대1로 맞선 8회 김도영과 문보경의 연속 적시타로 2점 차로 달아났고 마무리 박영현이 3대1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아시안게임 5연패이자 통산 7번째 정

0: 정상에 오른 야구 대표팀은 내일 오후 귀국합니다. 우리 여자 하키 대표팀은 대회 4강에 올랐습니다. A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말레이시아를 2-1로 누르고 4승 1패, 승점 12, 조 2위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30일 B조 1위 인도와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유엔 총회 기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이 당초 10분 동안의 짧은 면담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기존 일정을 미루면서 30분 동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회담 중 오는 12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하는 방안이 언급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비서실장에게 실제로 일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오후 3시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여성은 어제 새벽 1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함께 살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강원 고성군 주광면 무남항 앞바다에 빠진 40대 여성이 해경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여성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함께 낚시에 나선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여성이 사라졌다는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새벽 시간대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외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예보됐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는 말에서 만큼은 앞말과 띄어서 씁니다. 노력한 띄고 만큼으로 쓰는 이유는 이때 쓰인 만큼이 의존명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지었다는 말에서 만큼은 앞말과 붙여서 씁니다. 만큼이 여기서는 의존명사가 아니라 체언 뒤에 붙는 조사이기 때문인데요. 만큼을 언제 붙이고 언제 띄었을지 잘 기억해야겠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북적이는 클럽 안에서 한 소년이 뒤로 다가와 소녀에게 헤드폰을 씌워줍니다. 그 순간 음악은 헤드폰 속에 아름다운 발라드로 바뀌죠. 이건 수없이 많은 패러디를 낳은 영화 라붐의 한 장면입니다.

장면인데요. 당시 라붐의 음악 감독을 맡았던 작곡가 블라디미르 코스만은 이 장면에 빌리 조엘의 어네스티 같은 노래를 사용하려고 했었다죠. 하지만 저작권 문제로 인해 예산을 초과하게 되어서 결국 본인이 직접 발라드 한 곡을 쓰게 된 건데요.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지금도 라붐 하면 리차드 샌더슨이 부른 바로 이 곡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0: 9월 27일 일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이 추석 연휴의 끝이군요. 내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마무리와 그 시작을 잘 할 준비가 되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로 오늘 첫 곡 열어봤어요. 골든디스크 지난 9월 24일부터 추석 연휴 동안 계속해서 추석 특집 이어갔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골든디스크에 보내주신 모든 신청곡들을 다 모아서 중복 신청 빼고 그리고 버전이 다른 것들 다 한 곡씩으로 계산을 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계속해서 누적해서 신청순위 통계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1위가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 2위가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3위가 F.R. 데이빗의 워즈였는데요. 그렇게 1, 2, 3위부터 쭉 알아본 그 순이 지금 공동 33위까지 왔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공동 33위에 오른 곡이었어요. 33위에 오른 노래가 다섯 곡이 있었는데요. 어저께 들은 Women Rest Christmas, 그리고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그리고 지금 들으신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까지 있었는데 나머지 두 곡 광고 이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지금 리얼리티도 그렇지만 이 우리가 들어야 될 두 곡 역시 영화를 통해서 크게 알려진 음악들이에요. 자,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 단 한 곡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결산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모인 곡들이 제가 문서로는 두고 있는데 일일이 다 세보진 못했지만 대략 4천에서 5천 곡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도 사용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이번 추석 가족 외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지네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신예림의 골든디스크 추석 특집 골든디스크 신청곡 결산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공동 33위에 오른 나머지 두 곡이었습니다. 영화 쉬리 OST였죠.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그리고 영화 타이타닉 주제가였던 셀린 디온 My Heart Will Go On 함께 하셨어요. 확실히 이렇게 영화 속에서 인상적으로 사용된 음악들은 좀 오래가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골든디스크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핵심 음악으로 남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38위로 가겠습니다. 33위가 다섯 곡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 38위가 되는데 작년에 48위였어요. 그런데 무려 10계단을 뛰어오른 음악입니다. 로드 스튜어트 세일링. 올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나 좀 응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셨을까요? 자, 그런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곡이죠. 로드 스튜어트입니다. Sailing.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추석 특집 골든디스크 신청곡 결산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지금 들으신 노래는 이 결산 순위 39위에 오른 마이클 잭슨 Heal the World였습니다. 이 노래가 좀 특이한 점은요.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순위에서 가장 높은 폭으로 올라온 음악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연휴가 좀 길었었고 그때는 방송 시간이 지금보다 조금 더 넉넉해서 60위권까지 알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 당시에 순위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0위권 밖에 있었던 음악이었는데 올해 거의 20계단 이상 뛰어올라서 39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Heal the World를 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셨나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역시 마이클 잭슨 전기 영화 마이클이 개봉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 음악을 많이 찾으셨고 그 중에서도 Heal the World를 많이들 듣고 싶어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뭐 이유는 모르죠 사실. 어쨌든 우리가 이번 추석 특집에 알아본 신청 순위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올라온 음악이 바로 이 Heal the World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다는 건 그만큼 지금 이 시기에 이 음악이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뭐 시기와 상관없이 늘 골든디스크에서 내가 필요해서 자주 찾는 음악 그 중에 한 곡이 Heal the World라면 공동 39위에 오른 노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애니멀스의 The House of the Rising Sun인데요. 작년에도 39위였어요. 본인의 순위를 지킨 음악이었고요. 이어서 공동 41위에 오른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곡도 더 이어서 들어볼게요. 티시 이노사의 Don Devoy 그리고 버티 히긴스의 카사블랑카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아하, Take On Me 였습니다. 이 노래 진짜 골든디스크에서 자주 나간 것 같은데 예, 신청순위 41위를 했고요. 작년에는 58위였어요. 17계단이나 올라왔습니다. 올해 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아마 올해 좀 더 아하의 Take On Me가 자주 들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41위에 오른 노래들이 제법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들으신 티시 이노우사의 Don't Have Boy, 버티 히긴스의 카사블랑카, 아하의 Take On Me, 그리고 또 다른 곡이 4곡이나 더 있습니다. 공동 41위 7곡이나 있는데요. Green Green Grass of Home, 톰 존스의 노래도 올라갔고요. The Manhattans의 Kiss and Say Goodbye, 그리고 존 레논의 Imagine,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도 공동 41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순위가 좀 내려갈수록 공동순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약 신청곡 4, 5천 곡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한 번씩만 신청하신 음악들로 이렇게 역순으로 순위가 정리가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 추석 특집 나흘 동안 신청순위 탑40, 네,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탑40를 듣는 것에 성공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 41위에 오른 노래들 중에 좀 최근에 들은 음악들 말고 오늘 끝곡으로는 이 곡을 골랐습니다.

자주 신청해 주시는 음악은 그 음악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요즘처럼 어수선한 세상에 정말 필요한 목소리, 필요한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존 레논, Imagine. 사실 우리가 나흘 동안 들은 음악들이 다 그랬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많은 울림을 주는 노래들. 골든디스크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음악들 추석 특집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골든디스크 평상시대로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apart, and there's nothing to it, nothing to it. You can cry, and you can lie. For all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lways know how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5층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2: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어떤 때 무렵을 뜻하는 역은 앞말과 띄었어야 하는데요. 아침 역은 아침 띄고 역, 황혼 역은 황혼 띄고 역처럼 씁니다. 그런데 붙여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새벽 역, 저녁 역, 저물 역, 어슬 역은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어서 역을 띄지 않고 모두 붙여 써야 맞습니다. 그러면 해질 역은 어떨까요? 해질 역은 한 단어가 아니라서 해 띄고 질 띄고 역처럼 각 단어별로 띄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 무장진에 대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엿새 만에 우리 군과 유엔 사의 현장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폭발 원점까지는 접근하지 못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이란과 추가 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전쟁과 동시에 외교적 해결을 대비하고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0: 야구 대표팀이 개최국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선발 곽빈의 오트 속에 이틀 전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1: 여자 핸드볼 대표팀과 여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도 8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스케이트보드에선 사상 첫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2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엿새 만인 어제 우리 군과 유엔사가 현장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1: 네, 조사팀은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 접근했지만 실제 사고 발생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2: 우리 군과 유엔사, 민간 조사요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 조사팀이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어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1일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서 지뢰 추정 폭발이 발생해 두 명이 중상을 입고 한 명이 경상을 입은 지 엿새 만입니다. 현장 조사팀은 우리 군 작전병력과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조사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사고 당시 작전을 수행했던 군 간부종 일부도 동참했습니다. 조사팀은 오전 9시쯤부터 지뢰 탐지기 등을 운영하며 비무장지대 내 기동로에서 지뢰 정밀 탐색을 벌였고 추가 기동로 확보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질 때까지 작업을 이어갔음에도 조사팀은 폭발 원점까지 접근하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은 현장 조사 지역은 비무장지대 내 미확인 지뢰지대로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작전 수행 인원들의 피로도도 극심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재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발물이 북한군의 지뢰인지 아군의 지뢰인지를 밝히는 게 조사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추후 현장 조사는 사고 현장에서 지뢰 잔해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오늘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를 방문합니다. 이들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 조사와 후속 조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비무장지대 내 경계 작전과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국회 현안 질의 대응이 우선이라며 현장 방문에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0: 5박 7일간의 미국 멕시코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핵 추진 잠수함 연료 문제와 우라늄 농축 재처리, 전시작전권 전환 같은 안보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3: 5박 7일 동안 미국과 멕시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간에는 답보 상태였던 대미 투자 협상이 큰 진전을 이루면서 정상 간 회담까지 성사됐습니다. 두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연료와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 전시작전권 전환과 조선업 협력 등 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중에 하나가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3: 이 대통령은 한반도 방위에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강조하는 한편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당초 두 정상의 면담은 트럼프 대통령 주최 리셉션 직전 약 1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기조연설을 미루면서 만남은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만남에서 두 정상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골프 약속도 더 구체화됐습니다. 오는 12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함께 라운딩하는 방안이 언급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에게 실제로 일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한 멕시코 공동행동 계획을 채택하고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협상도 타결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검찰개혁 후속조치, 청와대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인선 등

0: 국내 현안이 이 대통령 앞에 산적한 가운데 이번 순방에서 이뤄진 외교적 합의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는 일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1: 청와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젯밤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이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이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사실과 다른 발표까지 했다며 양국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내 일부 인사들이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삼가달라고 요청하고 우크라이나 측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민심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분석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를 두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화두가 역시 민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3: 가장 무겁게 들은 말씀은 역시 민생이었습니다. 외형적인 경제 지표는 많이 좋아졌지만 국민께서 느끼시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2: 특히 서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어렵다며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고 여당 내 갈등을 의식한 듯 지지층은 당정청이 하나 돼 힘 있는 여당이 돼달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법관 제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제재청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내부 의견에 대법원장이 격노했다고 주장하며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의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북한 소행 가능성을 지우려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4: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 행위입니다. 대통령 불소추권을 벗어나는 외환죄에 해당됩니다.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입니다.
2: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두고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쾌한 일이니 숨기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보 이슈를 부각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야는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수탈과 뭐가 다르냐며 전수조사 중단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닌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법은 처분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추석 민심을 듣고 장외투쟁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입니다.
1: 앞에선 위협을, 뒤에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추가 회담이 열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5: 적대 행위 종식 등 조건이 충족되면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이란의 제안을 거절한 트럼프 대통령.
6: 나는 이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상황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5: 미 언론에 말했습니다. 이란 측 제안을 1년 전쯤에나 합의할 수 있었을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열어둔 겁니다. 동시에 대이란 공습 재개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입장에 이란은 응전과 협상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폭격 가능성에 최후의 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외교적 해결도 대비하고 있다. 선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핵개발 포기를 압박하는 가운데 우라늄을 60% 수준까지 농축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도 유지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공세를 펼쳤지만 같은 날 미국은 이란 대표단과 3시간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미국의 해상 봉쇄에 초점을 두는 이란과 핵 관련 양보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차가 커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7: 다음 소식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한 백악관 설명 자료에서

0: 넉 달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때 언급됐던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진 시 주석의 방미 후 백악관이 배포한 설명 자료에는 미중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으며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역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설명 자료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장이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북한 비핵화가 미중 공동 목표라는 부분이 빠지고 북한에 대해 논의했다는 정도만 적시됐습니다. 2023년 하마스 기습 공격 정보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의혹의 진원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라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아부다비를 비밀리에 방문했다고 현지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네타냐후 총리는 전용기 편으로 아부다비에 도착해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일간인 하레츠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하마스의 기습 10여 일 전에 네타냐후 총리에게 하마스가 유혈 사태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네타냐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보도했습니다.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성은 그제 새벽 1시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다가구 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무남항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40대 여성이 물에 빠져서 숨졌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5시 반쯤 심정지 상태인 여성을 구조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충청, 전북, 경북권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는 곳에 따라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 5mm 안팎, 인천, 경기 서해안에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부산 21도 등 14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8.9도입니다.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하지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추석 연휴 마무리 잘 하셨나요? 빡빡한 일정과 장거리 이동에 몸과 마음이 부담이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는 왠지 강도 높은 운동을 좀 해서 몸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스트레칭으로 일상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잠깐 기지개 한번 크게 켜시고요. 깊은 숨도 한번 내쉬면서 몸의 긴장 좀 풀어주시고요. 또 오늘은 서두르기보다는 일상의 리듬을 천천히 되찾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볼게요. 서울 19도고요. 부산 22도, 대구 20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강릉은 21도, 제주 24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오늘도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 안개 낀 곳이 많고요. 차간 거리 유지 잘 하시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에는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층은
6: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선택
7: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8: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9: 중화역 가까이
10: 새집이 라온
9: 기다려온 서울 새집
10: 드디어 라온
9: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0: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9: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1: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9월 28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의 한 중식당에 침입해 레커와 페인트를 칠하고 집기를 파손한 일당 4명이 모두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1시간가량 범행한 후 바로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옌타이와 상하이 등지로 달아났는데요. 경찰은 국제사법공조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용의자들이 이미 모두 본국으로 도주해 사건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들은 한 달 전부터 차례로 입국해 서울의 모텔을 잡고 합숙하다가 연휴 시작일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은 시진핑이라는 상호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중국 최고 지도자 이름으로 상호를 쓴 것에 불만을 품은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상대의 거부 의사에도 근무 중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등 근무에 태만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A경사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경사의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2023년 A경사는 자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39차례 연락해 민원 취소를 종용한 사유 등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 인근 카페 사장에게 스케치북으로 고백한 행위와 교통사고 처리 후 사적 연락을 목적으로 동료에게 여성 당사자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았습니다.

하는 것도 징계 사유였는데요. 2심에서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강등 처분이 뒤집혔지만 대법원은 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를 유지했습니다. 미성년 양육만 인정하는 비자 대

0: 성인이 되면 강제 출국 조치되기 때문입니다. 이주민단 지원단체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부모를 내쫓는 출입국 제도 때문에 철륜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이주민단체는 이런 상황에 처한 외국인 이주 여성이 전국적으로 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올 추석 연휴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1,294건으로 평소 대비 42.4%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하루 평균 909건이던 가정폭력 신고가 추석 연휴에는 42.4%가 늘어난 1,29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추석 하루 평균 1,145건과 비교해도 13%가 증가했습니다. 연휴 동안의 교제폭력 신고도 평소보다 16.4% 늘었으며 스토킹 신고도 0.6% 증가했는데요.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량은 하루 평균 633만 3천 대로 지난해 541만 대보다 17.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미중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네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환대하고 분위기는 좋아 보였는데 결과 어땠을까요?
1: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23일부터 사흘간 이루어진 정상회담을 마치고 각각 공식 발표로 회담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희토류나 인공지능, 대만 같은 경제나 국제 현안에서는 적지 않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네. 먼저 백악관 팩트시트와 중국 신화통신 발표문을 보면 두 정상은 모두 존중과 공정, 상호주의 에 기반한 건설적 전략 안전 관계 구축에 양국이 합의했다는 걸 주요 성과로 뽑았습니다.
0: 네.
1: 올 11월에 중국 선전에 APEC 정상회의가 있고요. 12월에 미국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서로 참석하면서 다시 만나기로 한 것도 공통 성과로 뽑힙니다.
0: 네.
1: 이란과 관련해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금지 약속 이행을 촉구했고 어떤 국가도 국제 수로 통행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0: 네.
1: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반대에 중국도 뜻을 모은 건 아무래도 중국 역시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통행료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0: 네. 무역 분야에서 특히 양국이 좀 첨예하게 갈등을 해왔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1: 네. 양측은 각각 우리 돈으로 40조 8천억 원 규모의 민감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네.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11월 10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무역 휴전이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0: 네.
1: 원래 중국이 2년 연장을 요구했었는데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측의 요구로 2개월 연장에 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대화 채널 구축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0: 네.
1: 양국은 AI의 위험과 혜택을 논의하는 미중 AI 대화를 신설해서 11월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사고 발생 시에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0: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양측 설명이 엇갈린 건가요?
1: 일단 미중 최대 통상 현안인 희토류는 네. 중국 측 발표에서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0: 네.
1: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공급망 부족 우려 해소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면서 적정 공급량 회복이 목표다라고 밝혔는데 중국 측 발표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희토류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고요.
0: 네.
1: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절반 이상 그리고 정제 가공 능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과정에서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을 어떤 수출 통제 지렛대로 활용해 왔는데 이 부분을 계속 견지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0: 네.
1: 국제 현안에서도 온도차가 좀 있었는데요. 백악관은 두 정상이 러시아, 북한, 이란 등 현안을 논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러중 3차 군비 통제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0: 네.
1: 중국 측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만 전했고 3자 군비 통제 구상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양국군은 이 위기소통이나 충돌 예방 강화를 위한 어떤 양해각서를 조속히 체결하고
0: 네.
1: 중국 내 미군 실종자 유해 수색 협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반대로 백악관 팩트시트에는 이 군사 MOU 계획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제일 민감한

0: 민감해 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떻게 발표했을까요?
1: 네, 대만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에는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양측 발표 내용에서는 모두 빠졌는데요. 네. 중국 측 발표문을 보면 시 주석은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신중하게 대만 문제를 처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0: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1: 네, 미국이 기존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명시적으로 독립 반대 입장을 취하라고 압박을 한 거죠.
0: 네.
1: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였는지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한테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는 말했지만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는 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 일본이 상당히 당혹했다는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1: 네, 일단 양국이 굉장히 친밀한 어떤 관계를 보여준 것도 있고요.
0: 네.
1: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중국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동맹국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일본과 싸웠던 미국인 의용병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0: 예.
1: 시 주석도 같은 날 국빈 만찬 연설에서 80여 년 전 양국 국민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면서 일본 군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맞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미중 정상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에 맞서서 함께 싸웠던 역사를 앞세운 거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대일 비판에 동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고
0: 예.
1: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급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20분 정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1: 미국이 팩트시트에도 미국과 중국은 동맹국이었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카이지 총리는 기자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과 일본이 서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0: 예.
1: 미중 정상이 사용한 동맹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직접 문제를 제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0: 네,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1: 네.
0: 자, 중동 상황을 좀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의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이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25일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휴전안에 회의적이며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이란을 상대로 한 폭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0: 네.
1: 이 앞서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란은 카타르를 통해서 미국의 구체적인 7일 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거든요.
0: 네.
1: 이 7일 휴전안을 얘기하는 건데 7일 안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해제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7일 이내에 개방을 하고
0: 네.
1: 이후에 협상을 재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제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가 걸린 휴전안을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
0: 이게 좀 의외인데 사실 중간선거 앞두고 이 해협의 개방이 사실 누구보다 필요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던 네. 것 같은데 왜 휴전안을 거부했을까요?
1: 네,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이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름을 트럼프 해협으로 바꾼 중동 지도를 네. 공개하기도 했고요.
0: 네.
1: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란이 지금 많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7일 휴전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0: 그런 이유군요.
1: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지금 이란에 가하고 있는 촘촘한 제재망을 믿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0: 예.
1: 지금 미 재무부가 이달에만 약 2주 동안 중동과 유럽을 순방하면서 50여 개국과 접촉을 하고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0: 네.
1: 미국은 이란과 거래를 하게 되면 미국과의 금융 경제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압박적인 메시지를 지금 이 국가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국가가 실제로 이란 항공사나 은행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만이나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같은 국가들은 이란 마한항공의 자국 내 운항을 완전히 차단을 했고요. 아랍에미리트는 이란 최대 상업은행인 멜리은행 현지 지점들의 이란 관련 거래를 또 차단하게 됐습니다.
0: 네.
1: 튀르키예도 또 다른 이란 은행인 멜라트은행의 이스탄불 지점 영업 허가를 취소하기도 했고요. 영국은 이란은행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를 갱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란이 상당히 난처해진 건 사실입니다.
0: 네, 굉장히 좀 조치가 셌던 것 같은데 이란의 경제난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1: 네, 미국의 해상 봉쇄, 항공 운항 제한, 금융 제재까지 겹치면서 네. 이란 경제난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약사협회에 따르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0: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약 60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겠군요.
0: 맞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고요.
1: 네.
0: 원유 수출 급감 등으로 외화 수입도 줄면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이란 경제가 5.4% 역성장하고 소비자 물가가 68.9% 오를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1: 예.
0: 상당한 거죠.
1: 네.
0: 다만 관건이 있다면 중국인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주중 미국 대사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이란 지원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중국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0: 중국 측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에 이란에 대한 물리적 공세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 앞으로 최소 한 달 이상 더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 네. 중국이 이란을 돕게 되면 이것도 또한 변수겠군요.
0: 네.
1: 자, 유럽 소식인데 독일의 대학생들이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0: 네, 지난 주말에 독일 전역에서는 군복무 의무화 가능성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도시에서 100건이 넘는 시위가 열렸는데요. 함부르크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우리는 당신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나왔습니다.
1: 네.
0: 독일 정부가 지난해부터 군복무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고 올해 1월부터는 자원병 모집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도 시행을 했습니다. 독일의 18세 남성 이상 남성에게는 군복무 의향을 확인하는 설문조사가 의무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1: 네.
0: 문제는 군복무 의사가 없다고 밝힌 청년한테도 신체검사 안내가 전달이 되면서 불거진 상태고요.
1: 예.
0: 독일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현행법상 2007년 12월 31일 이후에 태어난 군복무 의무 대상 남성은 군복무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군복무에 관심이 없다고 밝힌 남성 약 1,000명이 실제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더 많은 성인 남성이 이런 국가의 강요로 신병검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거리로 나온 거죠.
1: 네. 원래 우리나라처럼 뭐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0: 맞습니다.
1: 이렇게 조치가 들어가면은 상당히 반발이 크겠네요. 이게 러시아 때문인 거죠?
0: 맞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메르츠 총리가 국방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고요. 그러면서 현재 독일 병력 18만 6,700명 수준인데 이걸 26만 명으로 늘리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내부 반발이 더 심해진다면 목표 달성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아침에 월드뉴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개혁 속도와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0: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까지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1: 네, 대통령이 이제 지난 24일 현지 시간으로 멕시코 시티에서 열렸던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 개혁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직접 예시로 들었습니다.
0: 네.
1: 이 개혁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너무 빨리, 너무 멀리, 너무 급하게 가면 오히려 반동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0: 예.
1: 그러면서 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 일부를 삭제하는 데 여야가 거의 합의를 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전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했고
0: 네.
1: 결과적으로 그때 독소조항 없애려고 했던 것도 없애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0: 네.
1: 그래서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 말은 좋다라면서도 결국 상대방까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를 하면서 지금도 이 조항들이 남아있다라는 건데요.
0: 네.
1: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하는데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 네.
1: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0: 예.
1: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강경파 중에 한 명이 유시민 작가였기 때문에
0: 네.
1: 유 작가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유 작가가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대통령을 계속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해석들에 꽤 힘이 실렸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뭐 대통령 발언에 앞서서 청와대하고 유시민 작가 사이에는 이미 뭐 상당한 긴장감이 형성돼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할 가능성까지 거론이 됐어요.
1: 네,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0: 네.
1: 익명의 여권 관계자 발언이었는데 이 여권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
0: 네.
1: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나서 청와대가 이후에 공식 입장을 따로 냈습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면서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거리를 뒀는데 결정된 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0: 네.
1: 따라서
0: 네. 그러니까요.
1: 네, 여지가 좀 오히려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뭐 민주당에서는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1: 네, 어제 추석 민심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문제도 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의 박성준 수석 대변인 전체 진영을 너무 흔들어 놓는 지나친 말들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유시민 작가를 비판을 했습니다.
0: 네.
1: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쓴소리는 어떤 경우에는 약효가 있지만 도가 지나쳤을 경우 정부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다라고 전했는데요. 대통령의 검찰개혁 진위를 억지 주장으로 왜곡하거나 호도에서는 안 되고 지금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게 민주당 지도부의 메시지였습니다.
0: 네.
1: 앞서서 신현영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실제와 다른 인식을 줘서 검찰개혁의 동력을 꺾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면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우려를 표현을 했습니다.
0: 네. 뭐 반면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유시민 작가 표현 자체는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정부와 청와대가 좀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쪽에 무게를 뒀더라고요.
1: 네. 김준영 원내대표가 입에 쓴 약이라면 변화를 보임으로써 유 작가의 비판이 부당하거나 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 예.
1: 차규근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청와대를 비판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 발로 법적 대응 검토 이야기가 나오는 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진영 내부 갈등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0: 네.
1: 대통령의 SNS 활용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민심도 들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김주영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의 결론을 빨리 내야 되는데 대통령 고심이 깊겠습니다.
1: 네,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서 가장 먼저 결론을 내릴 인사 문제가 바로 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인데요.
0: 네.
1: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김 후보자 제청한 게 지난 7일이었습니다. 지금 3주가 넘게 그게 시간이 걸린 건데
0: 네.
1: 여권 일각에서 좀 반발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0: 지시를 했고 이 때문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네. 네,
0: 중수청 출범일이 10월 2일입니다. 닷새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김 후보자로 갈 건지 지명을 철회하고 새 후보자를 찾을 건지 결정을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권 내부의 반대 목소리는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지금 뭐 추미애 경기지사라든가 김용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지명 철회 요구했고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0: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 초대 수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는 건 맞지 않다라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고 이문정 서울동부지검장까지도 반대 입장을 사실상 내놓은 상황입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는데 여야가 전한 추석 민심은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0: 네, 민주당의 민심 기자간담회 어제 잠깐 방금 말씀드렸는데
1: 네.
0: 이 어제 있었던 때 가장 강조했던 이야기는 민생이었습니다.
1: 네.
0: 권칠승 정책위 의장은 경제 성장률을 비롯한 외형적인 지표는 많이 좋아졌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겠고요. 특히 장바구니 물가라든가 주거비,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청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민생 올인 정책국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도 당원과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 네.
0: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원팀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1: 네. 반면에 국민의힘의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일촉즉발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0: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대표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폭발 직전이었다라면서 이번 추석 민심을 일촉즉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 네.
0: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한 거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부분이었는데요.
1: 네.
0: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농지는 처분하도록 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 이거 농지 수탈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1: 네.
0: 투기꾼을 잡겠다고 실제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수탈, 국민재산 약탈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을 잡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너무 커졌다라며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좀 관심을 모았던 게
1: 네.
0: 장 대표가 추석 전까지는 좀 추가 장애 집회 상당히 좀 힘을 싣는 모습이었는데
1: 네.
0: 막상 어제는 이 장애 집회 여부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0: 대법관 제재청 문제나 농지 전수사 같은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그런데 또 국민의힘 안에서는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켜야 된다는 추석 민심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장동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네.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역에서 들었다고 전한 추석 민심 가운데 한동훈 의원 문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론에 등장을 했습니다.
1: 네.
0: 수도권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민심의 화두는 한동훈 의원이었다. 한동훈 의원을 서둘러 복당시킨다는 의견과 우리는 왜 한 의원만큼 못하느냐 이런 의견이 공존했다라 전했는데요.
1: 네.
0: 다른 중진 의원도 장동혁 대표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동훈 의원과 다투지 말고 힘을 합쳐 보수를 잘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정부에 대한 추석 민심의 이 분노를 좀 전달했는데 당 일각에서는 장 대표와 한 의원이 갈등을 끝내고 이게 정부를 향해서 함께 대여투쟁에 나서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1: 네.
0: 한동훈 의원도 어제 이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부각을 했습니다. 본인의 SNS에 관련 게시물들을 이제 잇따라 공유를 하면서 힘을 실었는데요.
1: 네.
0: 장 대표는 당원 게시판 사건을 들어가지고 복당 논의 자체를 막고 있는데 사실상 주도권 다툼을 양측이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 그러네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전한 민심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0: 네, 김준영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추석 민심 심상치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나아진 부분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냐 이런 이야기가 반복됐다라고 전했는데요.
1: 네.
0: 정부 정책이 발표된 뒤에

0: 논란이 일면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피로감도 민심이라고 전했습니다.
1: 예.
0: 또 인사 논란이 반복되는 것도 이 추천이나 검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어제 연휴 동안 만난 유권자들이 공통적으로 다들 정신 차려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민생 회복과 개혁에서 실제 성과를 내라 이런 주문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민주당 내 이른바 공취모, 공소취소 모임도 해산을 하고
1: 네.
0: 조작기소 의혹 자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1: 네, 각 당이 들은 추석 민심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제 가장 거센 정치 쟁점 중에 하나가 이 DMZ 지뢰추정 폭발 사고였습니다. 우선 이 사고 자체가 어떻게 발생했던 건가요?
0: 네, 사고가 있었던 게 지난 21일 오전이었습니다. 경기 파주 육군 25사단 관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군 장병들 주변으로 두 번의 폭발이 발생한 사건인데요. 수색 대대장을 포함해서 장병 3명이 다쳤고 특히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이게 우리 군이 과거에 설치한 지뢰인지 아니면 북한 지뢰가 뭐 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실돼가지고 넘어온 건지 아니면 북한군이 아예 넘어와서 직접 매설을 한 것인지 군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걸 조사하고 있는데요.
1: 네.
0: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지난 26일 합동 현장 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 네.
0: 지금 합참의 합동 현장조사 TF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들 20여 명이 DMZ에 들어가 이동로 안전성과 감시, 통신 상태 등을 점검한 상황입니다.
1: 예.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현장 조사가 늦어진 걸 강하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을 했어요.
0: 네, 장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는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매설한 목함 지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장 대표는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라면 명백한 침략 행위인데 사고가 발생한 뒤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 조사도 아니고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한 거 너무 늦은 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늦춘 것이라면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면서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서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나경원 의원도 이 폭으로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조사 착수가 너무 늦었다라면서 국회 차원의 합동총문회와 이후에 국정조사까지 요구를 했는데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24일부터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이어가면서 유엔사의 즉각적인 조사 제안을 군이 왜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을 끌었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네, 조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반발인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장병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서 은폐라고 매도를 하고 있다면서 정쟁을 멈추라 이렇게 반박했죠.
0: 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장병의 부상 앞에서 정쟁을 멈추라라고 했습니다. 조사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었는데 지뢰 위험이 남아있는 DMZ에 안전대책 없이 조사단을 투입을 했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따져 물었고요.
1: 네.
0: 사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도 한동훈 의원이 군의 현장조사 일정 자체를 공개한 거가 작전 병력을 위험에 빠뜨리는 군사기밀 누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 네.
0: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도 25사단 관할 DMZ를 찾아서 현장 조사 상황과 대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게 아니고 현안지를 열어야 된다라면서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오늘 이유 있는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현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이번 주는 9월에서 10월로 달력이 넘어가는 주인데요. 날씨도 그 변화를 따라가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일교차 큰 가을 날씨 이어지겠고요. 10월의 첫날부터는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 광주 27도로 어제 낮 기온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충청, 경북 내륙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동해안에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수요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전북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가 지나고 주 후반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3117 쓰시는 분이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소식 전해주는 우리 선수들 정말 자랑스럽네요 하시면서 휘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 신청하셨습니다. 예, 어제도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어요. 한국 야구가 일본을 3-1로 이기면서 금메달 소식 전했고요. 펜싱 여자 사브르가 8년 만에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땄고 또 여자 핸드볼도 금메달 소식 전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요. 우리 선수들 끝까지 최선 다해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전기 제품이 있는 곳에서 물을 사용하면 감전 사고가 나기 쉽죠. 실제로 얼마 전 인천의 한 아파트 기계실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인 20대 노동자가 샤워 도중 감전돼서 숨진 건데요. 그 배경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부 노후 아파트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부족한데요. 이 때문에 전기 설비가 모여있는 기계실 한편에다가 엉성한 간이 샤워실을 만들어서 몸을 씻곤 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휴식을 취해야 하는 현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7시 뉴스입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 만인 어제 우리 군과 유엔사가 사고 현장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조사팀은 우리 군 작전 병력,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조사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고 사고 당시 작전을 수행했던 군 간부 일부도 동참했습니다. 조사팀은 지뢰 탐지기 등을 운용하며 지뢰 정밀 탐색을 벌였고 추가 기동로 확보도 병행했습니다. 폭발 추정 지점

0: 인근까지 접근했지만 사고 발생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해서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입장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이 송환 사실 비공개를 합의해놓고 합의가 없었다고 사실과 다른 발표까지 했다면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내 일부 인사들이 민감한 외교 안보 사안을 정쟁화하고 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삼가달라고 요청하고 우크라이나 측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45분쯤 양화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5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성은 그제 새벽 1시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다가구 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한 백악관 설명 자료에서 넉 달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때 언급됐던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진 시 주석의 방미 후 백악관이 배포한 설명 자료에는 미중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으며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수역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이란과 추가 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 서해안, 서해 5도,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8도 등 25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8.9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버스기사 강희정입니다. 저는 승객들에게 인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낸 책 제목도 안녕하세요. 제법 버스기사 갔나요? 인데요. 제가 연구한 인사법이 좀 있습니다. 첫째, 눈을 마주치며 인사한다. 눈과 눈이 소통하면 마음이 더 확실하게 전달되고요. 둘째, 목소리에 힘이 없을 땐 액션을 더한다. 그러다 알았습니다. 인사를 하면 오히려 안 힘들고 인사를 안 하면 힘들다. 신기하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MBC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추석 연휴는 평안히 잘 보내셨는지요? 저희 시선 집중은 오늘 연휴 동안 묵혀있던 여러 정치 현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2부에 조광한 국민의힘 최

최고위원 3부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e스포츠인데요.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김종대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9: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2: 저기요, 몇 층이에요?
13: 32층이요.
12: 난 280층이요. 층은
14: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1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7: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8: 김나입니다.
17: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8: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까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최원환님이 JB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운전으로 저는 피곤해서 오늘이 힘들 것 같습니다.
4: 그러실 것 같네요. 운전하신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5: 그러니까요. 이번 주 연휴가 짧아가지고 길이 많이 막혔죠. 박하림님, 오랜만에 출근했더니 퇴근하고 싶어요.
6: 벌써?
5: 뭐 그래도 오랜만에 JB 목소리 듣고 얼굴 보니 그건 좋네요. 푹 쉬어서 기운이 빠지는데 JB 열받게 해주실 거죠? 부스팅 돼야 돼요. 활활이라고 기대를 잔뜩 해주셨는데 JB가 뽑은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4: 추석 연휴 기간에 벌어진 두 건의 공방이 있습니다. DMZ 지뢰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둘러싼 공방, 그리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비공개 송환을 둘러싼 공방인데요.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 보겠습니다. 먼저 DMZ건 이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고 선창한 사람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 현장을 그것도 실외 현장을 일주일씩이나 조사를 안 하고 방치한다면 증거 인멸하라고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직무유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 군을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1: 네, 그리고 연휴 내내 뭐 파주에 비가 온다면서 그 영상을 SNS에 계속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자, 평가를 위해서 어제 오늘 나온 뉴스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볼 때 평가의 관점, 기준이 잡혀 있다고 보는데 자, 어제 우리 군과 유엔사가 합동으로 이 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부 일부를 비롯한 군 병력 그리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조사기관 등 총 40여 명이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오전 9시부터 일몰까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느냐. 선두에서 지뢰 탐지기 등을 동원해서 지뢰 정밀 탐색 등을 통해서 기동로 확보 작전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지뢰가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렬로 진입하는 한편 수필이 너무 우거져 있어서 이걸 또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고 현장 조사 지역은 DMZ 내 미확인 지뢰지대로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작전 수행 인원들이 피로도도 극심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서 어제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에 재시행하기로 했다. 합참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평가를 위한 근거 내지 기준이 어느 정도 저는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자, 폭발이 발생을 했고 우리 군장병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장병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가장 우선에서 봐야 되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군 장병에게도 공이 적용돼야 되는 제1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 조사 중요하죠. 그런데 마구잡이로 현장 조사를 할 게 아니라 다른 군 장병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일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루어졌던 현장 조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스팔트 깔린 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숯불이 우거져 있고 어디에 지뢰가 있을지 알지를 못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 지뢰 탐지 좌우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지뢰 탐지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안전이 확보가 돼야 현장 조사를 하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일관된 설명이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나요? 예? 자, 그렇게 시간 그 끌다가 북한군이 몰래 증거를 인멸해버리면 어떡하느냐 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럼 제가 한번 반문해 보겠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북한의 목함 지뢰가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을 하더만요. 그럼 지뢰가 어디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북한군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군이 아스팔트에 저기 집차 달리듯이 후다닥 내려와가지고 증거 인멸하고 후다닥 도망갑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북한군도 증거 인멸하려면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몰라서 살금살금 기어와가지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세야 되는데 포착이 안 됩니까 그게? 우리 군에 의해서?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이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한동훈 의원은 폭우로 인한 증거 유실 가능성도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폭우가 내려가 그 증거가 유실된다. 예를 들어서 지뢰가 그럼 어디로 떠내려간다? 그러면 더 위험한 거잖아요. 어디에 뭐 어떻게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구잡이로 그냥 시간이 급하니까 마구잡이로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좀 앞뒤 좀 재가면서 그러니까 공세를 펴더라도 펴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1: 네, 이사나님이 조각 하나만 있어도 밝혀질 텐데 무인 탐사나 로봇 이럴 때 써먹어야 될 건 아닌가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상무 광명님은 지금 야권이나 한동훈 의원이 말하는 걸 보면 DMZ 조사해도 믿지 않고 의심만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우려 섞인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군 비공개 송환 공방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0: 자, 이것도 관점부터 잡읍시다. 북한군 포로를 국내로 송환한 이유는 인도주의 차원입니다. 자, 그들이 북한에 돌아가면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고 당사자들이 한국행을 원한 점을 고려해서 국내 송환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인도주의

0: 이슈의 관점에서 국내 송환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야 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떠들썩하게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겁니까? 그게 북한군 병사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들의 안위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인도주의적 송환 원칙은 당사자의 안위를 최우선에 놓는 겁니다. 자,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공개 합의를 했네 안 했네 논란이 일던데 이건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고요.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비공개 약속을 안 했다는 주장도 제법되는 솔직히 좀 난센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전제로 해서 한번 되살펴봅시다. 지금까지 국내에 송환되거나 귀순한 북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옛날 독재 정권 때는 이런 식으로 하긴 했어요. 어떻게? 기자회견 하게 하고 시민 환영대회 열고 그러면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재 정권 시절 아니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행이 공개된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정권, 어떤 정당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민주당 정권에서 그런 적이 있으니 한번 좀 찾아보시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랬느냐? 인도주의 원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사자 우선 원칙, 그리고 당사자의 안위가 중요하다는 인도주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건데 무슨 북한 눈치 본다고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도대체가? 자, 이렇게 이 두 건을 정리하고 나면 두 공방엔 공통점이 있다. 이 점 좀 추출할 수 있는 건데요.
1: 어떤 공통점일까요?
0: 현장 조사 주장엔 다른 장병의 안위를 소홀히 했다라는 점이 깔려 있고요. 북한군 포로 공개 송환 주장에는 포로 당사자들의 안위를 뒷전에 뒀다라고 하는 점이 숨겨 있습니다. 안위를 뒷전으로 물렸다면 그럼 도대체 뭘 앞세운 거냐? 이걸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정치공세 아닙니까? 정치공세 꺼리. 이재명 정권 어떤 그 공격할 꺼리를 최우선시했다. 이념 색깔로 그러니까 저기 씌워가지고 공격하겠다라는 정책 의도를 최우선에 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주장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2: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입니다.
0: 자,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였으면 당장이라도 지금 국회의사에서 뛰쳐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래요. 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장외투쟁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 대통령이 민주당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안위부터 생각하는지 국민을 살피는지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는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0: 아니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야 된다면서 또 뭘 지켜보긴 뭐 그리고 또 뭘 살펴보긴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앞뒤가 좀 맞는 얘기 좀 해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1: 네, 정호님이 북한 눈치 볼 것 같으면 아예 데려오지를 않지 않았을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관련한 얘기 2부와 3부 인터뷰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서 여야 지도부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언론이 주목하는 건 강신철 장관과 장동혁 대표의 만남을 또 주목을 하더라고요.
0: 네.
1: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주목하도록 하겠고요. 국회 국방위는 오늘 그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를 찾아서 현장 조사 상황을 점검한다고 하죠. 국방위원회에 김민석 대표도 또 소속이 돼 있는데요. 같이 간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0: 제가 여기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촌철님들 기억하실 텐데 북한군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국경선화 작업을 하면서 말뚝을 그러니까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받고 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1: 네.
0: 제대로 대처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 저희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대처가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엔사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관할이 유엔사인데 우리 국방군이 이쪽에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유엔사는 중화기 갖고 반입한 거 아니니까 지금 어떻게 뭐 대처하고 이런데 되게 미온적으로 나왔다라는 지적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 높이면서 유엔사 성토한 적 있었습니까? 제 기억이 별로 없어서 지금 되물어보는 겁니다.
1: 근데 이번에 야당이 얘기하는 건 유엔사는 빨리 현장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군이 늦췄다. 뭐 이런 거를 지금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권은?
0: 아니 일단 그것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유엔사에 지금 표리부동한 저금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건도 지금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 높이지 않

0: 어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재청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1: 했죠.
0: 관련해서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런 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0: 노경필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경도한 것을 처음 봤다면서 고충을 토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용호 대변인이 전한 소식입니다. 이용호 대변인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 해석의 변경을 요구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0: 재재청 거부가 이루어졌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 명의의 입장문이 나왔었습니다. 세 개의 문장인 걸로 구성이 돼서 기억나시죠? 그 뒤에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까? 이 입장문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했다라고 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맥락을 놓고 보면 그때의 보도와 지금 이용호 대변인이 제기한 의혹은 맥락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로 이것까지 연결지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만 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경로라는 단어가 좀 귀에 꽂히기는 하는데 이거 사실관계도 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0: 만약에 이게 사실관계라면 분명히 해야 될 게요.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대법원장 개인에게 소유되어 있는 사적 소유적인 권한이 아니에요. 자, 대법원장의 재청 전 단계는 뭐가 있습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청 절차를 거쳐서 그걸 대법원장이 행한다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 내부의 의견, 특히나 이 실무를 총괄한 게 법원 행정처 아니겠습니까? 법원 행정처 의견은 경청을 해야 되는 대상이지 경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경로를 했다면 그거는 조희대 개인의 어떤 뭐 사적 권한인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자, 북중미 순방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 뒷이야기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초반에 골프 라운딩을 해야 하는데 라고 운을 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올 12월 마이애미에서 G20 정상회의를 하니까 거기서 라운딩을 한번 할까요? 라고 화답을 했다라는 거 보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이거 스케줄 한번 잡아봐라 이렇게 와일스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점 먼저 하나 전달을 해드리고 두 번째, 자, 회담이 애당초는 회담 시간이 10분으로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길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정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해야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딱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 의전장이 회담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조연설 일정을 상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가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피력을 했고 이에 따라서 전체 회담 시간이 30분으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리셉션 일정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밀렸다. 이게 두 번째 토막 뉴스가 되고 세 번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함께 조성해 나가는 미래연합 오찬 행사를 주최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연합이 어떤 성격의 단체냐.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출범시킨 정상 배우자 간 연합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찬 행사가 있었고 그 단체 사진을 찍는 순서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배우자들이 모두 모인 시간이 좀 애당초 잡혔던 일정보다 좀 빨랐다고 합니다. 김혜경 여사는 애당초 잡힌 일정에 따라서 정시에 도착을 했는데 다른 배우자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멜라니 여사가 주도를 해가지고 김혜경 여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의 왼쪽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김혜경 여사가 오니까 반갑게 맞으면서 같이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백악관 관계자가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협정을 통해서 이 연합 구상에 참여한 첫 번째 국가이자 중요하고 소중한 파트너라서 기다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소식을 전해드린 이유는 자 기분 좋으라고 전해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해드린 게 아니고 지금 한미 간에 얽혀있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 테이블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가 뻥 뚫리는 어떤 이런 기분은 전혀 느껴지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착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뭔가 꼬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텀업 방식으로 밑에서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는

0: 근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탑다운 방식입니다. 결국은 막힌 혀를 뚫으려면 정상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그 상황이 이미 도래돼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1: 뭐 핵 잠수함 연료나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협력 문제,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 등 이런 주요한 내용들이 다 얘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왜 골프 치자고 했겠습니까? 진짜 골프 치고 싶어서 그 얘기 했겠습니까? 골프 치면서 얘기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제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결국은 최고 윗선에서 뭔가를 뚫는 이런 상황이 정말로 기묘해 보이는데 그것을 위한 정서적 바탕이 조금은 형성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세 개의 어떤 토막 뉴스를 좀 전해드린 건데요. 이게 저희 희망회로가 아니라 사실이기를 바라고 이런 정서적 바탕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좀 정상 간 대화가 좀 더 밀도 있게 진행이 돼서 혀를 좀 뚫었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뉴스를 전해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마진가님이 미국에 대한 외교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적토마님은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할 게 더 많은 거 아닌가요?
0: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또 외교력도 이제 거기서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외교력은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오늘 JB 타임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3: 네, 추석 연휴는 끝났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짚어야 할 정치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예, 안녕하세요.
3: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4: 뭐 잘 보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3: 왜요?
4: 많이 무겁잖아요.
3: 오.
4: 아니, 두 가지 뉴스가 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언급하고 싶은데 두 가지 뉴스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3: 어떤 거요?
4: 첫째가 그 비무장지대의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그 관계자들의 그 태도.
3: 현장조사 문제.
4: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부분.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대처 그리고 반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이게 한심한 정보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이제 그 뭐 사실 여부를 그 왈가왈부하기

0: 전에 북한군 병사 두 명이 입국했잖아요.
1: 아, 포로.
0: 예. 예. 그 포로 입국 사실에 대해서 그 이렇게 언급하지 못하는 정직하지 못한 정보를 또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편치가 않죠. 왜 이렇게 좀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한가. 그리고 위기적 상황 때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위축할 그 축소하려고 그러고 위축되고 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한 거죠.
1: 그러면
0: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슬퍼렇고 안하무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예. 뭐 아무튼 그래요.
1: 그리고 하나하나 DMZ권에서 핵심 문제가 어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0: 핵심 문제는 뭐 군사적 측면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비무장지대에서의 그 어쨌든 사건 사고잖아요. 그 비무장지대에서의 그 지뢰가 왜 그렇게 우리 아군 병사들한테 그 엄청난 그 피해를 줬을 있었을까?
1: 쉽게 하면 축소 은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 뭐 축소 은폐라고 보는 거죠.
1: 그런데 그 축소 은폐로 본다면 애당초 그 저기 폭발 사고를 보도 통제를 했겠죠. 오히려 그런 거라면. 근데 그 알려지게 왜 놔두겠어요?
0: 요즘 그걸 어떻게 보도 통제를 하겠어요? 보도 통제 못 하죠.
1: 아니, DMZ 안에서 벌어진 건데 통제하기로 작정을 하면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실을 알렸다라는 거잖아요.
0: 아니죠. 당장에는 안 알려줘도 결국은 알려져요. 그런 걸 그런 식으로 통제해가지고 완벽하게 은폐를 못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1: 그러면
0: 예.
1: 그럼 축소 은폐라고 보는 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0: 축소 은폐라는 관점은 이제 그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들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 이게 뭔가 그 확대되는 것을 그 걱정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 그러면 어제 진행된 네. 현장 조사 그 뉴스는 보셨죠?
0: 아니 뭐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 현장 조사가 뭐 불발로 끝났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요.
1: 불발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가다 보니까
0: 네.
1: 현장까지 완전히 접근이 되고 조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그 접근로를 여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멈췄다라는 게 어제 준가요 현장 조사의 결과인데
0: 예.
1: 여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그 우리 군 장병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아니었고 수풀이 우거진 곳이기 때문에
0: 예.
1: 일단 통로를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또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때 현장에 투입됐던 장병이 또 동원이 돼야 되는데
0: 네.
1: 그 장병의 충격이 되게 크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준비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게 군의 설명인데 그게 예. 납득이 안 되는 설명입니다.
0: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납득하면 되는 것이고
1: 그렇죠.
0: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납득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1: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예. 워낙 공방이 거셌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0: 아니 이제 그 발생 이후부터의 그 대처가 워낙에 이제 지금 그 지연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초동 단계에서 좀 더 그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도
0: 네.
1: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당사자의 안위가 중요한 거고, 그죠?
0: 예.
1: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0: 당사자의 안위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1: 네.
0: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상황과 내용에 대해서 그 이제 완전한 사실을 그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우리에 의해서 밝혀졌다기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밝혀지고 이제 공개된 거죠. 해외에서.
1: 젤렌스키가 얘기했습니다.
0: 예, 예. 해외에서 공개되고 그 공개된 사실의 그 이제 공방 내지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니 뭔가 이게 좀 또 석연치 않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 됐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지금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한 그 불편함 이것이 작동했다고.

0: 보고 있는
1: 그러니까
0: 것이죠.
1: 이제 우리 정부는 이 그 북한군 포로 두 명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비공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걸 깼다라는 게 지금 우리 정부의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젤렌스키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언급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였죠, 오히려.
2: 아니, 근데 또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젤렌스키는 그런 합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1: 근데 또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또 논란이 되고 있대요. 우리 정부의 논란은 둘째 치고 우크라이나 네. 안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후속 보도가 또 나왔더라고요.
2: 후속 보도가요?
1: 네.
2: 그럼 이제 어느 사실이 맞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확인을 하면 되겠죠.
1: 그렇죠.
2: 예.
1: 그러면 확인이 먼저인데 왜 비공개를 했냐, 북한의 굴종적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갈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아니요. 그런 의구심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련의 그 사안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오해, 선입견 이런 거는 그동안에 쭉 이 뭐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온 지금 이재명 정부에 석연치 않았던 그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 사안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못 드리는데
1: 예.
2: 그래서 이제 그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석연치 않은 태도 그리고 우리가 그 확인했던 사실들로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도 뭔가 또 북한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정부의 그 태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1: 뭐 야당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야당이 어쩌면 의무죠, 의무. 그러니까
2: 그렇죠.
1: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는 않겠죠. 중요한 네. 것은 감시와 견제를 하더라도 국민이 보기에 아,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충분히 제기할 수 있겠다라는 근거, 합리성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 그래서 이제 그 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1: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지고 공방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 알겠습니다.
2: 네.
1: 어차피 이거는 좀 이제 국회가 이제 또 열리고 하니까 뭐 정부 관계자 출석을 하고
2: 그렇죠.
1: 뭐 국회의원들이 또 이제 뭐 묻고 답하고 하는 과정이 있겠죠.
2: 네.
1: 여기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고. 근데 사실 이 그 DM 재건 같은 경우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추석 연휴에도 거의 매일같이 국방부 청사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비판을 했는데 그 네. 모습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2: 아니 뭐 쇼하는 걸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저의 그 판단이 있기 때문에
1: 쇼.
2: 예.
1: 쇼라고 그러니까 보신 겁니까?
2: 퍼포먼스를 굉장히 그 잘하죠. 그리고 뭐 제가 뭐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만 알려진 그 사실로는 하루에 SNS를 60개를 쓴다고 하잖아요.
1: 그 김승원 후보자 건 때.
2: 예.
1: 네, 그때.
2: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정도면은 그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약간 좀
1: 아니, 왜요?
2: 정신적으로 과도한 몰입.
1: 아,
2: 과도한 몰입이라고
1: 과몰입 과몰입
2: 예, 과몰입이라고 봐야겠죠.
1: 근데 과몰입의 네. 그럼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2: 아,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본인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그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1: 그래요?
2: 네.
1: 뭐 다른 뭐 정책 이런 것들을 떠나서
2: 그렇죠.
1: 아, 네. 본인의 성향이 그렇다.
2: 본인의 성향도 그렇고,
1: 예.
2: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적으로 주목받기 위한 뭐 몸부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 낙마로 결정이 됐고 거기에서 한동훈 의원이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던 것도 일정하게 지분이 있는 거 아니냐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2: 지분이라기보다는 김승환 후보자의 낙마는 이제 마지막 그 방아쇠를 당긴 것은 전직 보좌관의 제보였다고 봐야겠죠.
1: 오히려 그게 컸다.
2: 그럼요. 예. 그리고 김승원 그 후보자의 결격 사유는
1: 예.
2: 우리 그 한동훈 씨가 뭐 그렇게 나대지 않았어도 그 언론이나 이런저런 주변 정황에 의해서
1: 네.
2: 충분히 그 확산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그 고비고비에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의 행사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그 실력이 있는 정치인은 오히려 뒤로 처지고요.

0: 그 화면빨 잘 받는 자리에 그 자리만 골라서 정말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 아,
0: 이게
1: 일종의 센터병, 뭐 요즘 하는 표현으로 하면 뭐 비슷한 그런
0: 그렇죠,
1: 거 말씀하시는
0: 예.
1: 겁니까?
0: 그러니까 이제 대표 옆에 그 막 탁 쓰고 이렇게 카메라가 그 이렇게 프레시 셔터가 터진다거나 그 뭐
1: 스포트라이트 예. 받는 걸 좋아한다.
0: 그렇죠. 그 자리를 그 악착같이 차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 이제 그런 그 뭐라자면은
1: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요 질문 한 번만
0: 예,
1: 드릴게요.
0: 예.
1: 왜 그렇게 한동훈 의원을 싫어하세요?
0: 글쎄 뭐 여러 그 사안이 있는데
1: 네.
0: 그건 저 뭐 개인의 성향에 달래 개인 성향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저는 한솥밥을 그렇게 먹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1: 어떤 걸 갖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0: 우리 윤석열 김건희 그 두 분과의 관계 속에서
1: 예.
0: 한때는 뭐 내부적으로는 모르지만은 거의 그 뭐 가장 저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1: 김건희 씨하고도 카톡을 수백 번 한 걸로.
0: 예, 그러니까 황태자라는 표현 뭐 이런 그 이렇게 천박한 표현을 싫어하는데
1: 네.
0: 어쨌든 인간적으로 저는 그럴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1: 아, 그래요?
0: 정말 예. 왜냐하면 그 한때는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잖아요. 누가 봐도
1: 내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0: 네,
1: 내란을 일으켜서 그런
0: 글쎄,
1: 거 아니에요?
0: 글쎄, 전 내란이라고 보지 않아요.
1: 근데 법원
0: 잘못된 계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법원의 판단 중에 번복된 거 굉장히 많다고 봐요.
1: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0: 아니 아니요, 대법원 판단이 이루어졌어도 그 판단이 번복된 것들 들어 있잖아요.
1: 그러면 대법원에서 내란으로 규정을 해도 그것도 번복될 수 있다고 보세요?
0: 그건 법원의 판단이 그런 것이지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1: 아, 그래요?
0: 예. 왜냐하면 저는 계엄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무슨 그 권력을 그 잘못 사용하고 정말로 저기 그 국민들의 그 질타를 받고
1: 네.
0: 그 이를테면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내란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1: 그래요.
0: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 어떤 우리 최고위원님의 양심의 영역으로 그냥 남겨두도록
0: 그렇죠.
1: 하겠고요.
0: 그렇죠. 예. 네. 예.
1: 아무튼 그러면 한동훈 의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차기 주자 선호도나 이런 데서도 뭐 1위 나오고 이런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 글쎄, 뭐 일부 기관의 과잉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도 70%였어요.
1: 아, 예, 예, 예.
0: 예.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그 사람의 실체를 장기간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현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 한순간이다?
0: 한순간인지 좀 더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1: 예.
0: 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의 신뢰도를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조금 그러니까 최근에 김승원 이 그 사건 뭐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주목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주목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질
1: 예.
0: 그리고 그 리더로서의 그 훌륭한 점을 그 정확하게 표현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 그렇게 보세요.
0: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실체가 뭐 우리가 주장하기로는 사실상 20%대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1: 네.
0: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거로는 30%대로 진입을 했잖아요. 한때 70%까지 치솟았고 60%를 그냥 그 상수로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지금 그럼 그때 60%였기 때문에 이 정부가 지금 그 아주 그 박한 평가를 받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뭐 그 뭐 저는 뭐 이 뭐
1: 최고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
0: 예.
1: 여쭐 게 많은데
0: 네.
1: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끊고
0: 예.
1: 조만간 다시 한번 모실게요.
0: 그럴까요?
1: 네.
0: 예.
1: 나와주세요.
0: 예.
1: 알겠습니다.
0: 그럴게요. 예.
1: 고맙습니다.
0: 예. 네. 네.
1: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0: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1: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2: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주석은 잘 쇠셨고요.
3: 네, 많이 먹고 배불리 누워있었습니다.
2: 아, 예.
3: 이렇게 누군가한테는 너무나 우리한테는 익숙한 추석인데 네. 이게 너무 궁금했던 한국의 추석의 풍경이 너무 궁금했던 한 외국인의 이야기인데요. 5일 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한국에 17년째 거주 중인 아이작이라는 이름의 미국인이 본인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한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이 영상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영상의 제목이 이번 추석에 40살 외국인 한 명 입양하실 분이었거든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저로 하루만 입양해 주세요. 한국 온 지 17년 다 되는데 아직 추석 해본 적 없거든요. 전화해 주시면 미국식 요리 해드릴게요. 예쁘.
2: 그러니까 한국 추석을 경험해 보고 싶으니까 하루만 1일 가족 좀 시켜달라.
3: 네. 아들이 되겠다라는 건데 이 아이작 씨가 영어 강사입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동안 추석 기간마다 이제 일할 게 없으니까 계속 혼자 쉬거나 요리 일을 혼자 해먹었다고 하는데 쉬는 것도 좋지만 너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본인을 초대해 줄 가족이 있을지 찾아본 거고요. 본인이 이제 미국식 요리도 해드리겠다. 가족들과도 잘 놀아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믿어달라 그렇게 제안을 먼저 한 겁니다. 근데 그 영상에 이제 좋아요가 13만 개가 달렸고요. 예. 댓글도 2,500개, 공유도 11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2: 이야, 예.
3: 그리고 실제로 초대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령 뭐 우리 집은 대구인데 가족이 2, 30명 정도 모인다. 윷놀이도 하고 전도 부치고 이제 송편도 만들 테니 이런 전통적인 한국의 추석을 경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초대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살짝 분노와 그 우스갯소리를 섞어서 아이작 씨가 사는 곳에서 내가 픽업을 해서 해남까지 10시간 넘는 귀성길을 함께 경험하도록 해주겠다.
2: 그것도 중요한 경험이긴 하네.
3: 중요한 경험이죠. 성묘도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고 하고.
2: 아무튼 입양은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3: 성사가 됐습니다. 수백 개에 달하는 메시지. 진심으로 초대를 해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동을 받았다고 했고요. 고민 끝에 한 30대 남성의 초대가 성사가 됐는데
2: 예.
3: 이 남성의 할머니가 사시는 집에 이제 이모와 삼촌 그리고 남성의 부모님과 남성이 이제 6명에서 7명 정도가 모이는 자리였고 아이작 씨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도 가까웠고 동생뻘인 30대 남성이란 점에서 본인이 맏아들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미혼이다 보니까 이제 여성의 집에 갔을 때는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다. 여성을 만나려고 저런 이벤트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그 초대를 수락하게 됐다는 건데 무엇보다 가장 궁금했던 게 한국의 가정, 그러니까 가족들은 어떤 분이 얘기를 날까 뭐 보낼까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마치 부응을 하듯 80대 할머니가 이제 문을 열어주면서 전혀 낯설어하는 기색이 없이 어서 오라고 맞아줘서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작 씨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그냥 되게 반갑게 진짜 가족처럼 인사해주고 뭐 되게 따뜻하게 저 받아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한국 할머니 집 가는 거 처음이었어요. 너무 좋았죠. 할머니가 진짜 잘 챙겨주셨어요. 계속 송편 주고 전도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가져가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이거도 드세요, 이거도 드세요, 이거 드세요. 그냥 다 전 엄청 많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3: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아이작 씨는 버팔로빙이라고 해서 소스를 버무린 미국식 닭날개 요리를 준비를 했고요. 한국에서 쉽게 맛볼 수 없는 정통 소스를 만들어서 대접을 했고 이걸 할머니가 맛있게 드셔주셔서 상당히 기뻤다라는 소감도 남겼습니다.
2: 참 뜻깊은 경험을 하신 거네.
3: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작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1년만 영어 강사를 하고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이 너무 좋아서 정착을 하게 됐고 올해 7월 달에 이제 영주권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영주권을 획득을 할 때 취득을 할 때 이제 마지막 단계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그때 한국의 전통 문화나 뭐 역사나 정치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가장 재밌게 들었던 게 한국의 명절 이야기였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추석에 도대체 뭘 할까가 궁금해서 이번 시도를 하게 된 건데요. 재밌는 건 이제 교재에 나오지 않았던 양반다리 같은 문화를 처음 이제 체험할 수 있어서 좀 뜻깊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0: 제가 키 조금 큰 편인데 다리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서 앉을 때마다 너무 like 내 다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길어서 그냥 2분, 3분마다 자세로 바꿔야 돼요.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나도 그냥 소파에서 앉으려고 했는데 아 근데 나만 소파면 조금 이거 진짜 추석 아니잖아요. K 문화 진짜 K 가족처럼 똑같이 하려고 했어요. 아 내년 같이 스트레칭 많이 하려고 해요. 몸이 조금 유연해지고 바닥에서 편하게 앉을 수 있게.
1: 아니 할머니 앞에서 양반 다리라니 무릎 꿇고
2: 그렇죠.
1: 앉아야지.
2: 제비차 그걸 또 전달하지 못했네요. 예의
1: 농담이고
2: 범절을.
1: 내년에도 똑같이 한대요.
2: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면 아내나 자식을 데리고 평생 놀러 와라라는 초대도 받았다고 하고요. 또 내년 설에 곧 다가올 설에도 비슷한 이벤트를 해서 이번엔 안 가본 지역 대구, 뭐 부산, 광주 같은 지역에도 꼭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감도 남겼습니다.
1: 알겠습니다. 좋은 경험했네요. 한국인 다 됐네. 수고하셨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6: 난 280층이요.
7: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8: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2: 119입니다.
1: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4: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3: 남도 K컬처 컨텐츠를 더하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2026 남도 컨텐츠 페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만나요.
4: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5: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연휴가 끝나고 맞는 9월의 마지막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이맘때 무난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충청 영남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고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 27도 예상됩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많겠고요. 내일은 동해안 지역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전북 지역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가 지나고 10월의 첫날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져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이제 주 후반부터는 제비 아침에 가죽 자켓 입으셔도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오늘 3부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1: 네, 연휴 기간 어떻게 지역구에 계셨겠네요.
2: 그렇습니다. 5일간 네. 지역구에 있었는데 네. 저는 이 연휴 때 저희 지역구의 특성상 섬 투어를 하거든요.
1: 오, 네.
2: 한 번도 국회의원들이 안 가본.
1: 아, 신안 섬 엄청 많잖아요.
2: 신안 아니죠.
1: 아, 신안 아니고.
2: 신안보다 더 좋은 완도 진도.
1: 맞아, 완도 진도니까. 아, 죄송합니다.
2: 네. 그런데 하루 완도에 여서도라는 곳을 가려고 했는데.
1: 어, TV에서 봤는데 여서도.
2: 네. 아, 좋죠. 네. 그래서 기상관계로 못 가고 완도 읍에서 한국영화의 발전과 경제 진작을 위해서 영화 인턴을 봤습니다. 아, 좋대요.
1: 아, 영화 인턴 최민식 씨가.
2: 예, 최민식 씨.
1: 나온. 오, 재밌었습니까?
2: 저는 요즘 영화들이 굉장히 액션 막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좀 잔잔한 러브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이에요.
1: 그 원작이 미국 영화잖아요.
2: 네, 미국 리메이크 했다고.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이 저 같고.
1: 네? 왜? 그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2: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그냥. 그런데 그 남편이 제 아내가
1: 예, 예.
2: 그래서 그 지금 다음 달이 제 아내 9주기가 되는데
1: 아.
2: 제 아내 생각나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1: 그러셨구나. 하, 이 손해보. 예.
2: 그러니까 그럼, 세상은 예. 자기 서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좋은 세상이지만은 또 자기가 어려우면 나쁘다 하는 거죠.
1: 모르겠지. 근데 요즘 뭐 파열음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2: 글쎄요.
1: 그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2: 예.
1: 일단 DMZ건 있잖아요.
2: 예.
1: 치료로 추정되는 어떤 물건의 폭발 사고.
2: 예.
1: 현장 조사를 왜 늦게 하느냐 뭐 해갖고 야권에서 뭐 엄청 공세라던데요.
2: 지나치게 정쟁으로 가는 것은 나빠요.
1: 예.
2: 저도 왜 7일에 폭발 사고나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에 대해서 빨리 발표하지 그냥 그렇게 좀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지만은 이번 그러니까 2015년도에 목함지뢰가 발견된 것하고 이제 폭발 사건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때는 지뢰 탐방로 안전로가 확보됐으니까 그리 가다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틀 만에 조사가 됐어요. 이번에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이제 터졌단 말이에요. 생각 뭘 했으니까 그 조심해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가지고 거기에 파편 모든 증거물을 그 다음 날 국과수로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물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폭발물이 먼저가 금방 나오겠네요.
2: 그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하냐 이거죠.
1: 아, 그런 거는 좀 얘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정부가.
2: 그렇죠. 아니 했으니까 우리가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리고 2015년 목함지뢰와 달리 여기는 처음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1: 길이 없었다면서요.
2: 조사를 하더라도 길을 찾아내야 될 것 또 가서 조사로 간 사람들이 또 사고 날 수 없지 않느냐.
1: 그러니까.
2: 증거 운운하는데 증거는 이미 파편이나 이런 모든 것을 수거해서 국과수로 넘겼으니까 나온다. 그리고 면밀히 조사해서 재조사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지. 왜 꿀먹은 벙어리를 말이야. 만약 가만히 있느냐.
1: 야권의 공세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2: 아, 그렇죠. 꼭 대통령은 적극 행정을 하는데
1: 네.
2: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해서 저도 좀 비판을 했더니 엄청나게 커졌더라고요.
1: 북한군 포로 비공개 송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정부는 비공개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2: 아, 당연한 게 하는 비공개하는 거예요.
1: 네.
2: 물론 문제가 돼서 공개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 포로는 우리가 전쟁 당사국이 아니에요.
1: 그러니까.
2: 그리고 18개월 전, 1년 반 전에 이미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해서 사진도 공개하고 다 공개가 된 사람이에요.
1: 네.
2: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로

0: 그 포로들이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제네바 협상에 의거해서 국제 법규에 의거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좀 남북 간의 특수 관계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고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했으면은 그것도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우리가 포로 두 명 와 있다. 이걸 얘기를 하지 그걸 안 하냐 이거죠. 아, 그리고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의해로 공개 안 하기로 했는데 했다. 뭐 그런 그 뒤북치는 소리를 하냐 이거죠.
1: 아 근데 그래도 비공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0: 나쁘죠.
1: 공개했던 건 안 되는 그 거죠.
0: 나쁜 것은 나중 얘기를 하고 네. 우선은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포로의 성격상 북한에 있는 그의 가족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비공개하는 거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미 조선일보에서 1년 8개월 전인가 18개월 전인가 공개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1: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북한군 포로 두 명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네. 의사를 확인했고
1: 네.
0: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 두 사람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
1: 아니 비공개 의사.
0: 아.
1: 비공개로 해달라.
0: 그렇죠.
1: 만약에 북한군 포로 요청을 했다면 예. 당연히 받는 것이고.
0: 받는 거죠.
1: 그걸 존중을 해야 되는 예. 게 맞는
0: 아,
1: 거죠.
0: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건 거죠. 한 건 했는데 우리가 왜 뒷북치냐 이거죠. 공개돼 있으면 우리 받았다. 그러나 신변과 혹시라도 북한군의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제네바 협상 그대로 비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왜 말을 안 하냐 이거죠. 그 좋은 입들 뒀다 어디 쓰냐 이거지.
1: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북중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고
0: 예.
1: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인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예.
1: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문제도 있고
0: 예.
1: 그다음에 사의 표명한 강우식 비서실장 그다음에 공석인 정책실장 인사 문제도 있는데
0: 예.
1: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저는 인사 이번에 예. 추석 민심도 호남에서도 조인성이라고 그래요.
1: 조인성?
0: 탤런트 조인성.
1: 예.
0: 조희대에 대해서
1: 아.
0: 왜 탄핵 안 시키냐 하고 엄청난 비난을 하고
1: 이는
0: 인사에 대해서 왜 그렇게밖에 못하고 그렇게 검증 못하냐.
1: 아 성은 뭐예요?
0: 성.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1: 아.
0: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있고 경제에 투자한 것이 살아난다.
1: 그게 조인성이에요?
0: 조인성이라고 나는 딱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1: 아, 의원님이 만든 거죠?
0: 내가 지금? 만든 거죠.
1: 아, 그지. 뭔가 좀 안 맞는다 했어.
0: 아니요.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특히 MBC 시선 집중에서 해놔서 네. 네. 확 퍼질 거예요.
1: 아, 예. 조인성.
0: 이번 추석 민심은 조인성이다. 이러는데 어떻게 됐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잘해야죠.
1: 아, 그럼요.
0: 그리고 김지용
1: 예.
0: 중수본부장의
1: 중수청장 후보자.
0: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반대했어요.
1: 예.
0: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시절 윤석열 장모
1: 예.
0: 김건희 어머니를 구속하자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고 차장 인사를 당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참검사라고 생각합니다.
1: 오히려?
0: 예.
1: 어.
0: 어차피 중수청장은 종합적인 수사를 해본 검찰 출신이 한다고 하면은 적임자다. 그래서 우리 당내 이제 뭐 추미애.
1: 예.
0: 거기는 경기지사 잘하면 되는 거고. 이제 뭐 우리 법사위원 중에서도 강경하다는 사람들한테도 저도 야, 이 정도는 우리가 받자.
1: 아, 그렇게 얘기해 보셨어요? 네,
0: 많이 했어요.
1: 그래도 뭐라던 거예요?
0: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1: 어, 그래요?
0: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0: 그다음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여가부 장관 후보 특히 대통령께서도 그런 아쉬움을 표현했다는 출입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1: 예.
0: 김

0: 명범.
1: 예.
0: 정책실장은 진짜 훌륭한 실력 있는 공무원인데 사퇴한 것은 대단히 가슴 아파요. 저는 다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하시고 부위원장으로 김영범 전 정책실장을 다시 등용해야
1: 그렇게 보세요?
0: 이런 것들이 다 풀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일 잘하고 똑똑한 실력 있는 그런 경제 관료이기 때문에 다시 길을 터주는 게 좋다.
1: 재교용해야 된다.
0: 네. 그리고 저는 비서실장이나 여기는 제발 좀 중량급에서 썼으면 좋겠어요.
1: 왜요?
0: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좀 무겁게 생각해야 돼. 그런 인사가 대통령을 모시면서 대통령님이 좀 말씀 많이 하시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또 예. 함부로 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1: 네.
0: 그러나 지난 기자회견 때 겸손하게 해가지고 국민적 호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말씀 많이 하시고 좀 뭐 하시면은 대통령님 이런 건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선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1: 그럼 혹시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이 좋겠다 혹시 추천할 만한
0: 제일 적임자는 전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못하는데 네. 어떻게 됐든
1: 의원직 사퇴하면 되죠.
0: 저 사퇴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1: 할 생각 없던
0: 저를 얘기예요. 믿고 사는 해남안도 진도를 좀 발전시켜야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해준다
1: 네.
0: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1: 떡줄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근데 좀 방금 전에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는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3.1%포인트 상승한 37.9%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2주 연속 상승세로 좀 돌아선 것 같긴 해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기자회견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겸손하고 진솔하게. 잘못입니다. 했기 때문에 반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유시민 때문에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1: 왜요? 그 점을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유시민 작가가 물론 비평가이기 때문에 좋은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왜 내란 세력에 이익되는 얘기를 자꾸 하느냐. 전 거기에 문제를 제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추석 민심에도 대통령이 성공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경제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1: 네.
0: 어제 광주 시민단체 대표들 한 30명하고 제가 좌담회를 3시간 넘게 극렬하게 토론하고 왔는데 많은 지적을 해요. 최영태 교수 같은 분은 엄청나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1: 뭐라고 지적?
0: 그러면서도 네.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어게인 세력을 못 들어오게 하고 투자한 것들이 성공한다. 결론적으로는 그건데 지금 유시민 작가가 비평을 너무 세게 하지 마라. 저는 맨 처음부터 과유불급이다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과유불급 지적을 했더라고요.
1: 근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0: 그냥 막 성격이 본래 그래요.
1: 그래요?
0: 본래 아니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1: 평화적
0: 정권 교체를 할 때도 처음부터 실패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보수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잖아요. 그리고 집권하는 뭐 마자 실패한다. 필연코 실패한다. 나중에는 뭐
1: 하야 얘기도
0: 결제도 못한다. 하야해라. 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됐고 성공했고 지금도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세계가 국민이 평가하지 않고 있냐고. 그분이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자중해달라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그러면 그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이나 여권 지지층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부정적으로 크다 이렇게.

0: 보시고.
1: 아니, 그게 먼저 텔레유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다 우리 같은 식구예요.
0: 네.
1: 그런데 저는 먼저 텔레까지는 다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 유가 그러니까 유 왜 그래?
0: 알겠습니다.
1: 그만해라 이거죠.
0: 그만해라.
1: 그렇게 해서 유 작가가 바라는 세상이 뭐예요? 윤어게인. 대란 세력들이 집권하는 거예요?
0: 에이 그건 아니죠.
1: 그건 아니면은 말 조심하라 이거죠.
0: 그럼 짧게 하나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제 검찰개혁의 본인의 그 처음 구상 이런 걸 이야기를 했더니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을 속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 아니 그게 나쁘잖아요. 참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도 의견 내고 네. 국회도 의견 내고 당도 의견 내잖아요.
0: 네.
1: 그래가지고 소통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이 결론이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이 검찰이 없어지고 수사권이 독립됐고 중수청 공소청이 나누어졌는데 이 토론 과정에서 한 얘기를 탁 집어가지고 거짓말했다 이런 나쁜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나빠요.
0: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1: 더 해요. 더.
0: 시간이 안 돼요. 다음 인터뷰도 있으니까 다음에 또 모실게요.
1: 그래요.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 메시지는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0: 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일본의 11살 초등학생이 e스포츠인 뿌요뿌요 챔피언스 결승에서 승리를 해서 역대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화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일단 뿌요뿌요 게임 뭐예요?
3: 젤리같이 생긴 그 4개 이상을 맞춰야 터트려지는 게임입니다. 한때는 이제 국민 게임으로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애니팡 유사한 게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0: 네, 그래요? 근데 11살짜리 초등학생이 금메달을 땄다.
3: 네.
0: 이 소식과 어떤 생각 드셨어요?
3: 우리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랑 한 몸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다.
0: 예.
3: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지도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뭐 생소한 풍경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요번에도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와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왔다는데 어디까지가 도대체 e스포츠 종목이 될 수 있는 거냐? 뿌요뿌요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게임 중에 그냥 하나잖아요.
3: 그렇죠. 예. 그 e스포츠를 스포츠로 볼 수 있느냐의 논란은 뭐 한두 해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0: 네.
3: 그럼 이제 정의부터 또 넘어가야 되는 긴 여정이 이제 펼쳐지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전환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살고 있듯이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으니 스포츠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어떤 정보의 처리 과정 자체도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 순발력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스포츠로 우리가 같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그렇게 말씀 주시면 진짜 더 궁금해지는 게 게임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어떤 게임을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느냐 되게 민감한 문제 아닌가요?
3: 민감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아시안게임을 이제 개최를 하느냐 이번에도 사실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이제 이전 아시안게임은 코로나 때문에 22년이었으나 23년에 개최되었었는데 그때는 중국 게임들이 좀 많았었어요. 중국에서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일본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일본 게임들이 이제 상당수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0: 네.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다?
3: 현재까지는 과도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0: 과도기다?
3: 같습니다.
0: 과도기다? 예. 그러면 정착기의 저부들은 어떤 모습을 한번 그 상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3: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예. 우리 이제 소위 이제 전통 스포츠들처럼 어떤 제도적 가버넌스가 갖춰져 가지고 예.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바둑이나 체스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아시안게임으로도 채택이 되었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뭐 체스

0: 계속 갑론을박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바둑과 체스도 우리는 스포츠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그런 것처럼 e스포츠도 아마 그렇게 된다면 특정 회사의 이른바 종목사라고 하죠. 종목사의 어떤 종속되지 않은 채로 이제 국가 단위 혹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단위의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2: 그러면 올림픽 조직위원회나 이런 데서 게임을 하나 개발을 해야 되나요?
0: 개발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2: 네, 예. 그냥 농담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금메달 딴 그 이 학생이 선수.
0: 네.
2: 하루에 1시간만 연습을 했다고. 근데 이게 수능 전국 1등이 저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하고 비슷한 얘기인지 네. 진짜 이랬는지.
0: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예. 이제 엄마의 그 어떤 게임에 대한 인식 이게 압도적으로 우리 구리하라죠. 예.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금메달리스트로 만들지 않았느냐. 엄마가 이제 지론이 저는 한 번도 게임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요게 게임계에서는 화제 멘트입니다. 근데 국내에는 어떠냐. 게임하면 공부와 적이다.
2: 그렇죠.
0: 뭐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한 거죠.
2: 여기서 관점을 돌려서 네. 바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자녀가 게임을 하면 공부 좀 해라라고 막 이제 소리치는 부모님들이 요번에 네. 이 소식을 접하고 혹시 우리 애도 네. e스포츠에 출신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싹수를 네.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0: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제 창작하는 아이들도 있고 교수나 창작자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이거는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는 거고요.
2: 안 돼요.
0: 예. 네. 그리고 특히나 빠른 아이들은 미술 신동, 음악 신동도 4, 5세 보여지듯이 게임도 저는 그 정도까지 우리는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2: 신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을 해요?
0: 그렇죠. 이른바 눈, 손, 협업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2: 이걸 예. 체크하는 게 있습니까?
0: 체크 여러 가지 이제 테스터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예. 아직 게임 쪽에는 뭐 그런 정도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이게 디지털 기기를 보고 상당히 큰 반응이 굉장히 빠르다라든지 하면
2: 네네.
0: 예 아마 프로 게이머의 자질이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자 지금 아마 이 말씀에 솔깃해하실 부모님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0: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이들이 조금 더 커가다 보면 아이들이 네. 이제 엄마의 말을 아빠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할 경우부터 어려워지는데요. 저는 그렇게 함께 우리 이제 아이들을 거실 밖으로 그다음에
2: 그렇죠.
0: 예, 같이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2: 네네.
0: 예, 그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2: 알겠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였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0: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시선 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얘기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전 세계의 전기차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 가격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독 싸게 팔리고 있답니다. 일부 차종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판매 가격이 수천만 원 가까이도 저렴하다는데, 싸게 팔아주니 고맙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이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지을 투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인데, 이미 상장된 회사에 자회사가 또 상장을 하는 이른바 중복 상장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르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산 경유의 수출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게 경유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란이 뜨겁다는데 이 소식도 들어보죠. 9월 28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현 기자, 머니투데이 신문의 김근희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7: 예, 전기차 이야기 먼저 좀 해보죠.
9: 네.
7: 전 세계 전기차가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수입이 돼서 팔리고 있을 텐데,

0: 우리나라에서 유독 싸게 팔리고 있다.
1: 네.
0: 그 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사다가 들여올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만큼.
1: 네, 그렇습니다. 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잇따라 낮추면서 일부 차종은 독일이나 중국보다 수천만 원 싸게 팔리고 있는데요.
0: 예.
1: 특히 고급 전기차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0: 예를 좀 들어보죠.
1: 네, 예를 들어서 볼보가 국내에 내놓은 대형 전기 세단 ES90을 보면요.
0: 예.
1: 국내 판매 가격이 7,294만 원입니다. 비슷한 등급의 차량이 독일에서는 우리 돈으로 약 1억 3,400만 원에 팔리니까
0: 예.
1: 한국이 6,100만 원 정도 거의 절반 가까이 싼 거예요.
0: 1억 3천짜리가 우리나라에서 7천에 팔린다고요?
1: 네.
0: 새 차인데?
1: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차를 생산하는 중국 내 판매 가격이 약 8,900만 원인데
0: 예.
1: 한국 가격이 중국보다도 1,600만 원 정도 낮습니다.
0: 물건 넣으면서 계속 싸진다는 뜻이네요.
1: 네.
0: 야, 한국에서 사다가 저 유럽에다 갖다 팔면 이거 운송비 빼고 남을 것 같긴 한데.
1: 그렇죠.
0: 모르겠습니다.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1: 네. 그리고 예. 이제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인 폴스타도 비슷한데요. 폴스타3의 국내 가격은 7,790만 원인데 독일과 중국에서는 1억 3천만 원 안팎에 팔립니다.
0: 예.
1: 그러니까 볼보와 폴스타 모두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오는데요.
0: 예.
1: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여올 때 8%의 관세가 붙는데도 오히려 한국 판매 가격이 더 낮은 거예요.
0: 예.
1: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브랜드도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내놓은 CLA 전기차는 국내 가격이 6,370만 원입니다.
0: 예.
1: 독일에서는 약 8,200만 원, 미국에서도 약 7,600만 원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독일과 미국보다 뭐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싼 거죠. 근데 심지어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차보다 싸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서 생산비가 20에서 30% 정도 높은데요.
0: 예.
1: 렉서스가 새로 내놓은 ES 전기차는 7,160만 원으로 같은 차종의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오히려 130만 원 정도 싸더라고요.
0: 예.
1: 그러니까 그만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공격적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엔진으로 가는 옛날 구형 방식의 자동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는데 유독 싸게 팔리는 건 전기차 모델이다 이거죠?
1: 그렇습니다.
0: 왜 그럴까요? 원래 미국 같은 큰 시장에서는 여기저기 경쟁이 치열하니까 싸게 팔린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우리도 대형 TV 같은 거 살 때 우리나라 LG에서 만든 건데 미국에서 직구해서 오면 훨씬 더 싸다 뭐 이러잖아요.
1: 네.
0: 근데 왜 하필 제 생각엔 작은 시장 같은데 한국에서 이렇게 싸게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1: 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영향이 큰데요.
0: 예.
1: 비아디나 지커 같은 중국 토종 브랜드뿐 아니라 중국 지리그룹이 소유한 볼보와 지리그룹과 관계가 깊은 폴스타
0: 예.
1: 그리고 중국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테슬라까지 한국 시장을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생산 시설을 크게 늘려놨는데
0: 예.
1: 지금 현지 경쟁이 워낙 치열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공장은 생산량을 갑자기 크게 줄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공장과 설비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생산량이 줄면 차량 한 대당 고정비 부담이 커지잖아요.
0: 예.
1: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그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치면 생산된 차량이나 남는 생산 능력을 활용해서 수출을 늘리는 쪽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0: 클 것 같아요. 네. 남는 차 뭐 창고에 쌓아놓느니 싸게라도 수출한다.
1: 그렇죠.
0: 이해는 되는데.
1: 네. 그러니까 일단 한국이 그 수출 시장 가운데 하나가 된 건 거리가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수요도 뭐 나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0: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더 비싸게 팔리는군요.
1: 맞습니다.
0: 예.
1: 그리고 EU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문제 삼아서 업체에 따라서는 최대 30%가 넘는 추가 관세를 지금 물리고 있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8% 관세가 붙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시장으로 물량을 돌리기가 좀 상대적으로 수월한 거예요.
0: 그러니까 어디든 그냥 다 팔아 남는 거 해서 독일로도 보내고 한국으로도 보내고 해도 관세 때문에 독일에서는 비싸게 팔리고
1: 네.
0: 한국에서는 싸게 팔리고 그러는 현상이다.
1: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테슬라가 예. 가격 경쟁에 불을 붙였는데요.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을 한국에서는 4,999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저렴하고요.
0: 예.
1: 근데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를 좀 의식해서 5천만 원 아래로 측정한 것으로 보여요.
0: 우리나라 정책이 5천만 원 이하 차에
1: 5,300만 원
0: 보조금 더 주는 맞습니다. 그런 게 있나 봐요.
1: 네. 이렇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판매도 크게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모델 Y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기아 소렌토를 제치고 예. 국내 전체 차종 가운데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차 가운데 1위가 아니라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까지 모두 합쳐서 가장 많이 팔린 거고요.
0: 모델 Y라는 테슬라 차가.
1: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수입차 업체들도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5천만 원 안팎이면 테슬라를 살 수 있는데 다른 전기차가 해외보다 훨씬 비싸다면 굳이 뭐 선택할 이유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가격이 일종의 그 기준점이 되면서 다른 브랜드까지 가격을 낮추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0: 알겠어요. 근데 관세를 생각하더라도 한국에서 더 싸게 팔리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아까 예를 들어서 주신 거 보니까 독일에서 1억 3천짜리가 우리나라에서는 7천에 팔린다는 거니까
1: 네.
0: 독일 관세는 비싸 30% 넘어라고 생각해도 그래도 그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0: 테슬라 차가 여기저기 팔리는 건 우리나라만 그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1: 네.
0: 또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도 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1: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국이 수입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경쟁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인데요.
0: 예.
1: 현대차와 기아라는 강력한 자극 브랜드 때문이 브랜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 브랜드 점유율이 57.5%에 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국 브랜드가 절반 넘는 시장을 차지하는 나라는 사실 세계적으로 많지 않고요. 뭐 현대차와 기아는 전국적인 뭐 정비망도 있고 서비스 센터도 갖추고 있잖아요.
0: 예. 그러니까
1: 국내 소비자에게 익숙한 브랜드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차 입장에서는 테슬라와 가격을 경쟁하면서 동시에 현대차와의 이런 정비 편의성, 뭐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것까지 넘어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현대차와 기아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0: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니다.
1: 그렇죠.
0: 예.
1: 기아 EV3 롱레인지 모델을 보면 국내 가격이 4,415만 원인데요.
0: 예.
1: 비슷한 사양의 차량이 미국에서는 약 5,100만 원, 유럽에서는 6,300만 원 정도예요. 기아 역시 해외보다 국내 가격을 낮게 책정하면서 지금 안방 시장을 지키고 있고요.
0: 여기도 뭐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그러겠네요. 그렇죠.
1: 그렇죠.
0: 어떻게 하다 보니 보통은 국내에서 벌어서 이제 수출해서 마진 별로 안 남는 걸 다 상쇄하고 그래 왔는데
1: 네.
0: 상황이 달라졌나 보네요.
1: 그렇죠. 이제 다만 중국산 전기차의 존재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 가운데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약 7만 대로 전체의 35%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6.8%였으니까
0: 예.
1: 1년 만에 8.2%포인트 높아진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중국 브랜드뿐 아니라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같은 글로벌 브랜드 차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 예.
1: 근데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반가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비싸다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0: 그래서 보조금 줘야 겨우 팔리고 그랬는데.
1: 맞아요. 근데 이제는 업체들의 가격 경쟁이 붙으면서 심지어 하이브리드 차보다 저렴한 전기차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반대로 자동차 업체들에는 부담인데요. 전기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때문에 생산비가 높은데
0: 예.
1: 판매 가격을 계속 낮추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래서
1: 그렇다고 혼자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기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전기차 가격 경쟁이 좀 한국에서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오래오래 계속되라 이제 이런 생각은 들
1: 그렇죠.
0: 텐데. 예전에도 뭐 현대기아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꽤 많이 했었던 때지만 그때는 그래도 엔진은 벤츠지 뭐 이러면서 그건 그거고 뭐 국산차 타시려면 타시지만
1: 네.
0: 돈 좀 있으시면 수입차 타셔야죠 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수입차들도 좀 비싼
1: 그렇죠.
0: 가격대 책정이 됐을 텐데 뭐 브랜드 이미지도 달라졌습니다만 전기차로 들어오면 이건 뭐 현대차가 만드는 전기차나 벤츠가 만드는 전기차나 똑같은 거다 그냥 타보면 뭐 느낌도 다르지 않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다 나오나 보죠. 그러니까
1: 네.
0: 이제 치열하게 가격 경쟁으로 브랜드 경쟁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많이 달라졌네요 시장이. 자 김근희 기자가 준비해 오신 SK 하이닉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여기가 손자 SK 하이닉스의 손자 회사입니까? 솔리다임?
2: 네 맞습니다.
0: 이 회사가 미국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좀 전해주시죠 일단. 예.
2: 네,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솔리다임이 최근 미국에서 투자 은행들을 만나 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제안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0: 예.
2: 뭐 아직 상장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준비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시장에서는 솔리다임 상장 시점을 이르면 내년으로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IPO 규모인데요.

0: 솔리다임의 기업 가치는 최대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0: IPO를 통해서 약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을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규모인데요. 2023년 미국 증시에 상장한 영국 반도체 설계사 ARM이 당시 약 54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거론되는 솔리다임의 몸값은 이보다 2배 이상 높거든요.
1: 예.
0: 실제 이 규모로 상장이 이뤄진다면 역대 반도체 기업 IPO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솔리다임이 어떤 회사기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가 보면요.
1: 예.
0: 솔리다임은 원래 인텔의 낸드 메모리 사업을 펼치던 회사였어요. 이 회사를 SK하이닉스가 2020년에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낸드 메모리 사업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1: 예.
0: 핵심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인텔이 낸드 분야의 매각을 결정했던 건데요.
1: 야, 요즘 이것도 없어서 못 파는데.
0: 그렇죠. 솔리다임은 현재는 미국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즉 SSD를 주력으로 만듭니다.
1: 이게 하드디스크에 이제 최근 버전이죠? 그렇게
0: 네,
1: 쓰이는 거죠?
0: 그러니까 예.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인데 우리가 노트북이나 PC에 사용하는 SSD를 훨씬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서버에 맞게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고용량, 고성능 기업용 SSD 수요가 늘어나고
1: 예.
0: 솔리다임의 기업 가치도 이만큼 커진 거죠.
1: 네.
0: 다만 현재는 솔리다임 IPO 초기 검토 단계인 만큼 기업 가치나 조달 규모, 상장 시점 등이 모두 바뀔 수 있어요. 또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1: 그런데 물밑에서 다 이런 숫자들도 나오고 내년쯤 상장할 거야. 한 200조 원 정도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들 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만약 상장 안 하면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0: 네, 그렇죠.
1: 상장하면 손자회사가 상장하는 거니까 그래도 손자회사지만 이제 이러면 이제 중복 상장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항상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회사든 손자회사든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SK하이닉스가 그 가치 다 인정받는데 굳이 따로 상장시켜서 노이즈를 일으키냐 그 얘기죠?
0: 네 맞습니다. 네, 현재 구조를 보면요.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설립한 투자 자회사인 AI 컴퍼니의 자회사예요. 즉 손자회사인 건데
1: 네.
0: 이미 국내 증시에 SK, SK스퀘어, SK하이닉스 등 지분을 보유한 모 회사와 자회사 등이 상장한 상태잖아요. 미국 증시에는 SK하이닉스 ADR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솔리다임까지 상장하면 5중에 달하는 중복 상장이 되는 거죠.
1: 네, SK도 상장돼 있고
0: 네.
1: 그거의 자회사인 SK스퀘어도 상장돼 있고 그거의 자회사인 SK하이닉스도 또 상장돼 있는데
0: 네.
1: 그거의 손자회사도 또 상장한다고 하니
0: 네.
1: 예.
0: 그래서 이런 중복 상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미 상장된 모 회사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고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1: 예.
0: 뭐 지금은 솔리다임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이익이 늘어나면 그 경제적 가치가 SK하이닉스를 통해 기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솔리다임이 IPO를 하면 뭐 IPO 참여자 등 새로운 외부 투자자들이 솔리다임 주식을 갖게 되겠죠.
1: 예.
0: 그만큼 SK하이닉스 측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앞으로 솔리다임이 벌어들이는 이익도 외부 주주들과 나누게 되는 거죠. 또 여기에 이미 SK와 SK스퀘어의 경우 이익 상당수가 SK하이닉스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주가도 SK하이닉스가 뛰면 SK와 SK스퀘어가 같이 뛰고요.
1: 예.
0: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솔리다임까지 따로 나와 상장해버리면 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선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반길 일까지는 아닐 수는 있는데
0: 네.
1: 근데 SK하이닉스가 상장도 있 지만 모 회사인 SK스퀘어도 그 덕분에 주가 계속 오르고 SK 주식회사도 그 덕분에 주가 계속 잘 오르고 있으니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상장됐다고 주가가 나빠지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반론이 또 나올 수도 있어서
0: 네.
1: 그리고 손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그냥 상장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그 투자금으로 뭣도 좀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또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모호한 상황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중복 상장하면 주가 안 좋다고만 했는데 이제는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 SK스퀘어 주가가 하이닉스 아니었으면 이렇게 올랐겠어요? 그러니 아 자회사가 상장돼도 모회사 주가도 잘 오르는구나 하는 것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하여튼 이유는 그럼 이런저런 노이즈는 있는데도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돈 필요해서입니까? 그렇다고 해요?
0: 네, 그렇습니다. SK그룹은 반도체 공급난이 계속 이어지고 공장 증설을 통해 이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장 지을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1: 예.
0: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도 그런 이유로 이루어졌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SK가 2대 주주인 일본 낸드플래시 업체 키옥시아도 비슷한 이유로 ADR 상장을 통해 최소 100억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1: 예.
0: 솔리다임도 현재 중국 다렌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데 미국 뉴욕주에 새로운 낸드플래시 생산시설을 짓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동시에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의 미국 공장 건설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면 상당한 예.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재 거론되는 것처럼 IPO로 약 20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면 SK하이닉스가 모든 돈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재무 부담을 낮추면서 AI 데이터 센터용 SSD 시장이 커지는 시기에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면 지금 빨리 투자해야 돈 버니까 그것도 뭐 맞는 얘기 같고 다만 이제 또 중복 상장 논란은 계속도 있을 것 같고 시끌시끌하다 그런 얘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아니라고는 하나.
0: 네.
1: 자, 이 소식도 좀 들어보죠. 미국에서 디젤 가격이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서 미국 정부가 경유를 수출하지 말고 내수용으로만 돌려라. 그러면 좀 가격이 안정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0: 네, 미국의 디젤 평균 소매 가격은 갤런당 6.5달러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공급난인데요. 미국
1: 예.
0: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중동산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고요. 또 세계 2위 디젤 추출국인 러시아도 수출을 제한하면서 공급 부족이 더 심해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디젤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디젤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내수시장에 풀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건데
1: 예.
0: 미국 내에서는 이게 디젤 가격을 낮출지 오히려 높일지에 대해 의견이 갈려요.
1: 아, 만약 수출 제한을 하면?
0: 네.
1: 수출 제한하면 가격이 낮아질 거라는 건 이해가 돼요. 수출 물량이 국내로 풀리니까 뭐 계속 공급이 많아지니. 근데 올라간다는 건 왜 올라간다는 거예요?
0: 이 내수용으로 돌린 물량이 미국 전역에 퍼지는 것보다 국제 예. 가격 상승이 더 빠르게 일어나면서 미국 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1: 아, 미국이 수출을 안 하면 그 이유 때문에 국제 가격이 뛰니 미국의 업자들은 아, 그래도 미국 내 가격은 안 뛰겠는데 그게 이제 외부로 퍼진다 그런 얘기군요.
0: 네, 외부가 더 커다 보니까.
1: 그리고 그 디젤이라고 하는 건 뭐 농사에도 쓰이고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 물가를 올리면 결국은 미국한테 더 악재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돌고 돌면.
0: 네,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답니까? 이게?
0: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1: 예.
0: 우리나라는 산유국은 아니지만 이제 원유를 수입해서 이제 경유나 항공유 등으로 정제하는 산업이 발달해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미국산 공급이 줄면 우리나라 정유사의 수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1: 국제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는 경유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도움이 된다.
0: 네. 다만 마냥 호재는 아닙니다. 국제 경유 가격이 오르면 또 결국에는 우리나라 그 정유사의 단기적인 수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소비자의 연료비 부담도 클 수 있으니까요.
1: 주유소 경유 가격은
0: 네.
1: 올라가고 아, 그러니까 미국이 국경을 막으면 미국 내 가격은 떨어지고 그 때문에 국제 가격은 올라가고 그럼 우리나라 정유사는 돈 벌고 우리나라 주유소 소비자들은 또 비싸지고 그 얘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5: 자, 오늘은 청취자 최송화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뉴스를 읽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곳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그냥 사기업이다라고 하던데, 아무리 봐도 금감원은 하는 일의 중요성으로 볼 때 분명히 공적기관일 것 같은데 어쩌다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이 사기업 형태가 됐던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말 그대로 금융을 감독하는 일을 맡은 조직인데 당연히 정부기관일 것 같죠. 그런데 질문하신 대로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주인이 따로 있지는 않은, 주인 없는 민간기업이고요. 주인이 없다 보니까 돈을 내는 주체조차 없어서 그냥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들이 각자 돈을 내서 그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 직원들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고 월급도 공무원 체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금융회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게 주업무인데 어쩌다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형태가 됐냐. 그건 관치금융이라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금감원이 처음 만들어졌던 1999년에만 해도 그때만 해도 정부가 어떤 기업에 대출을 해줘라, 여기는 해주지 말아라, 뭐 다 간섭하고 그러는 바람에 부실한 회사지만 정치권에 줄줄을 잘 댄 회사가 대출을 잘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은행들은 크게 떼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적어도 금감원은 정부 입김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순수하게 금융회사들이 잘 운영되는지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하게 하자 해서 이제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형태로 출범하게 된 건데, 취지는 그랬지만 실제 운영은 그 이후에도 뭐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서, 왜냐하면 금감원장도 정부가 임명하고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관치금융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정부기관인 거는 같은데 알고 보면 민간회사고, 그래서 직원들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금감원 말고 대표적인 게 한국은행하고 우리가 아는 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입니다. 여기도 취지는 정부 입김에서 보다 자유로워지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뭐 예산 통제를 정부로부터 여전히 받고 있거나 또는 조직의 수장을 정부가 임명한다거나 여전히 그러고 있어서 사실상 정부의 입김은 꽤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예, 그런 구조입니다. 자,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최송화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중에 누가 더 유리할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둘 다 비슷하고 제일 기량을 잘 발휘하는 경우는 둘이 동률, 동점 상태일 때랍니다. 축구 승부차기에서 먼저 찬 쪽이 유리한 것도 이것 때문인데요. 처음 시작할 땐 0-0 동률이라 마음이 제일 평온하단 거죠. 동기부여도 이 원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잘못하면 역전당한다. 열심히 해서 따라잡자보다는 이번에 우리랑 저쪽 둘 중 하나가 1등 할 거야. 이렇게 지금은 둘이 동률이다를 강조하면 효과 최고랍니다.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어제 우리 군과 유엔사가 사고 현장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조사팀은 우리 군 작전병력,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조사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고 사고 당시 작전을 수행했던 군 간부 일부도 동참했습니다.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 접근했지만 사고 발생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이 송환 사실 비공개를 합의해 놓고 합의가 없었다고 사실과 다른 발표까지 했다며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법은 70대 어머니 살해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50대 여성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성은 그제 새벽 1시쯤 경기 안산 상록구의 다가구 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와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 고성군 주광면 무남항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4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5시 반쯤 10